0: 때에 비둘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2부 퀴즈부터 드릴게요. 자, 다음 쉐인쌤이 드리는 문제를 잘 들으시고 정답 맞춰주세요.
1: Listen carefully. What special ability are homing pigeons or carrier pigeons best known for? Number one, singing beautiful songs. Number two, finding their way back home. Number three, laying a large number of eggs.
0: 네, 편지를 전하는 비둘기, 일명 전서구는 다음 중 비둘기의 어떤 능력을 이용하는 걸까요? Number one, singing beautiful songs. Number two, finding their way back home. Number three, laying a large number of eggs. 자,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입니다. 자, 윤P4WS 님이 유튜브로 Thank you for making me so miserable. My life doesn't bore me anymore. 이 문장 설명 시에 근데 이 사카스틱한 유머를 친한 친구 사이에만 하는 문장인가요? 비즈니스나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도 해도 될까요? 영국에서요? 아,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1: Good question.
0: 그러니까 비즈니스에서도 사실 유머를 쓸 수는 있는데요. 어떤 성격의 그런 비즈니스 미팅이냐, 그 다음에 얼마나 친하냐도 중요하긴 해요. 그렇죠?
1: I think so. 네. Yeah. I think 네. you need to read the room and you need to read the other person's expression.
0: 맞아요.
1: Because if you say something, thank you for making me so miserable, and they all of a sudden their face you know, changes very dark, then you have to say, oh, I'm just kidding. I'm just kidding. You have to say that.
0: 어,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래도 좀 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so.
0: 드는데 yeah. 네, 잘 모르는 그냥 비즈니스 미팅에서 클라이언트랑 이제 처음 만났는데
1: right.
0: Thanks for making me feel so miserable, Mr. blah blah blah 이렇게 하면 약간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영어 유머 좋아하고 사카스틱한 유머 좋아한다 해도 영국이어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는 또 yeah. 기분 나빠 할 수 있어요.
1: Right. If it's during small talk, I think maybe it depends on what you're talking about.
0: 맞아요. Too. 그리고 반드시 이런 얘기 사카스틱 유머 말할 때는 웃으면서 말해야 돼요.
1: Yes, exactly.
0: 네. 정색하고 말하면 진짜 그 말 그대로의 의미가 전달이 되니까 안 되고 활짝 웃으면서
1: yeah.
0: 아, 내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조금 친한 네, 사이일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더 친하면은 뭐 그냥 스스럼 없이 하시면 되고요.
1: Just to be safe.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read the room 하는 거, 분위기 보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절대적으로 이때는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친한 사이에서는 뭐 대체적으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채림님. 또 비가 오네요. 요즘은 정말 날씨가 일정하지 않고 변덕스러워서 스케줄 정하기가 어려워요. 가을이 오고 있어서 그렇겠죠? 하셨습니다.
1: Yeah.
0: I guess so.
1: Right.
0: Yeah.
1: They're calling late summer, early fall monsoon.
0: Wow. Chloe Love님은요, 유튜브로 월요일을 이겨내는 힘, 늘 힘이 되어주시는 수진쌤, 쉐인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는 지난주 내용을 복습해봤는데 헤드라인 문장을 몇 번씩 들으며 직접 문장을 만들어보고 해석도 비교해봤어요. 0.5배속으로 따라 읽다 보니까 기본 속도까지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두 분의 다정한 말하기 방식과 멋진 태도까지 배울 수 있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네. 요즘 참 이렇게 속도도 조절할 수 있어서
1: yeah.
0: 너무 좋아요. 그렇죠?
1: Right.
0: 이렇게 따라 읽기 할 때 지금 클로이 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yeah. 조금 느리게 해서 들었다가 그다음에 정상 속도로 하고 아니면 나는 좀 더 빨리 하고 싶다.
1: Yeah.
0: 그러면은 뭐 더 빨리 할 수도 있죠.
1: And I do make it a point, you know, yeah. sometimes someone pointed out that to try and not cover my mouth with the microphone so that people who visually see you can see your lips too.
0: Me too. Yeah, exactly. I'll try to move away.
1: Yeah, but, no.
0: 그래요.
1: But our audio engineer might think different. So, yeah.
0: All right. Well, thank you all for your messages. Keep those coming in. We have a story to look at today. And it's not about getting things done quickly, but the reverse.
1: Opposite, yes. Yeah,
0: slowly. 요즘은 점점 약간 너무 빨리빨리보다는 느리게, 너무 최첨단보다는 약간 retro.
1: Yeah.
0: 그런 것들을 더 지향하는
1: analog.
0: 그런 네, 분위기들이 보여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is Charlie Puth.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0: That was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by Charlie Puth.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Shane, what's the title?
1: Today's title is Sick of Constant Pings, They're Sending Texts at the Speed of Carrier Pigeon.
0: 끊임없는 알림 소리에 지친 사람들. 요즘은 전서구 속도로 문자를 보내는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비둘기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느리게 천천히 편지를 보내는 요 느낌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사람들이 비둘기 다리에다가 뭘 묶어서 보낸다는 게 아니라 어떤 앱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뜻인데요. 지금부터 기사 들어보겠습니다.
1: The carrier pigeon was halfway across the Atlantic Ocean, soaring towards Toronto. Its message, sent from London, would take more than a day to arrive. But when the letter landed, it was not untied from a spindly leg, but rather opened in an app, because this pigeon was digital, not physical. A lot of time has gone into speeding up human communication. From the telegram, to the Pony Express, to shouting loudly from a rooftop. Lately, at least two apps have asked, was a carrier pigeon the pinnacle?
0: 메시지를 전하는 이 비둘기는 대서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토론토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보낸 그 메시지가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는 하루 넘게 걸릴 예정이었고요. 하지만

0: 하지만 편지가 도착했을 때 수신자는 비둘기의 가느다란 다리에 묶여있는 편지지의 매듭을 푸는 게 아니라 앱에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비둘기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 비둘기이기 때문이죠. 전보에서 조랑말 속달 우편 지붕 위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르기까지 인간의 의사소통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최근 적어도 두 개의 앱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됐죠. 그때 그런 비둘기야말로 의사소통 방법의 정점이 아니었을까?
1: Alright, so a carrier pigeon is a pigeon that delivers your message?
2: Literally, right? Yeah. It carries, so it's a carrier pigeon, also known as a homing pigeon. A homing pigeon would be something that comes back to you, right?
1: That's how they got the pigeons to deliver the messages.
2: Yeah.
1: It's not like they told the pigeon, deliver this to this address.
2: Pretty amazing that they can do that, though.
1: Exactly, yeah. So this pigeon is not a physical pigeon. It's an app where they have a digital pigeon. So there's no need to untie a message from a spindly leg.
2: Yeah, this is a great way to illustrate sort of bird legs, right?
1: Yeah.
2: Because bird legs are very thin, they're long, they look very weak and fragile.
1: Yep.
2: A spindle, S-P-I-N-D-L-E, is, I think in sewing, I think it is, you know, when you're spinning fibers into yarn or something, you learn about it in fairy tales, I think.
1: Sleeping Beauty.
2: Sleeping Beauty, was it?
1: Yeah.
2: Exactly. So,
1: yeah.
2: But if something's spindly, that means it's something like either, you know, a bird's legs or maybe an antique chair might have spindly legs or plants that are very thin.
0: 맞아요. 가늘고 긴 것을 spindly하다라고 하고요. 그 spindle이라는 것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손가락에 그 찔려가지고 잠들게 되잖아요. 그 장치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spindle인데 거기 굉장히 가느다란 이제 바늘이 달려 있었죠. Okay. So she gets pricked on a spindle.
2: Yes.
1: Okay. And a lot of time has gone into speeding up our communication.
2: Yeah, when something to go into something,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either time, money, any sort of effort spent or used or invested in making something.
1: You could say a lot of time went into preparing for our show today.
2: Yeah.
1: So something went into something이라고 하면은 무언가에 뭐가 많이 들어갔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a lot of time has gone into speeding up human communication.
2: Yeah.
1: 인간의 의사소통을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세월 동안 고민을 해서 뭐 조랑말을 쓰다가 또 이제 지붕 위에서 이렇게 뭐 외치는 방법도 있었고 전보 치는 방식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비둘기도 있었고 뭐 그런 건데 요즘은 그냥 바로
2: It's instant.
1: Instant죠. Yes. 그래서 여기 제목에 나왔었던 ping이라는 게 그 띵 하는 알림 소리예요.
2: Yeah.
1: 사람마다 뭐 알림을 다르게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sick of constant pings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게 실시간 알림이 뜨는 게 지겨운 사람들이 이제는 앱을 통해서 비둘기로 메시지를 받는 것 같은 느린 방법의 메시지 전달법을 택하고 있다.
2: Yeah.
1: 이런 얘기입니다.
2: Now people just say ping me, right?
1: Yeah.
2: It means message me.
1: 그러니까요.
2: Yeah.
1: 자, 이어서 한번 가볼 텐데요. 이런 앱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 One of the apps exploring this idea is Carrier Pidge, an app that allows users to send messages at the speed of pigeon. Users track their bird on a map as it whips toward its destination. Like real birds, the digital pigeons have a chance of getting lost or dying, 0.2%. Buying a new one within the app will run you 99 cents. Carrier Pidge, which launched in April, exploded in popularity this month after a post about the app by its developer, Noah Iraubino, was shared by thousands. After several months with only a couple hundred users, he said the app now has more than 75,000. Another app released in April, Roost, which lets users send texts via animals, including pigeons, snails, and penguins, reported that it has reached 650,000 downloads this month.
0: 이 아이디어를 구현한 앱 중 하나는 이름이 Carrier Pidge인데요. 사용자가 비둘기의 속도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자는

0: 비둘기가 목적지를 향해 쏜살같이 날아가는 모습을 지도에서 추적할 수 있는데요. 실제 비둘기와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비둘기도 0.2%의 확률로 길을 잃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앱 내에서 새 비둘기를 구매하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자, 지난 4월에 출시된 이 Carrier Pigeon 앱은 개발자인 노아 야로비노가 올린 앱 관련 게시물이 수천 명에게 공유되면서 이번 달 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됐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몇달 동안 사용자가 불과 수백 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앱 사용자 수가 7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4월에 출시된 또 다른 앱인 Roost는 사용자가 비둘기나 달팽이, 펭귄 등의 동물을 통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앱인데 이번 달 다운로드 수가 65만 건에 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기발한 앱이네요. What's whipping towards a destination?
1: Yeah, when we talk about in something moving in a whipping sort of motion, I guess it's something that's moving very quickly, right? Because a whip as a noun is, of course, something you use on horses, for
0: Yeah,
1: example, right?
0: exactly. 뭐 채찍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선 동사로 썼는데요. WHIP, whip라는 게 굉장히 빨리
1: Yeah,
0: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1: right.
0: 그러니까 아까 어디였죠? 캐나다에서 영국으로 가는 비둘기였나요?
1: I think the reverse,
0: 아,
1: from London to Toronto,
0: 영국에서 캐나다로 가는 비둘기가 이 앱을 통해서 하루 만에 가요. 실제로는 그렇게 빨리 가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쏜살같이 빠르게 움직인다, 이지만,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뭐 깨톡이라든지 이런 이제 문자 서비스에 비하면은 또 느린 거기도 하고, 다 상대적인 거니까, 어쨌든 지도를 통해서 내 비둘기가 어디까지 갔나, 요걸 추적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0.2%의 확률로 얘가 실패할 수 있어요. 전달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새 비둘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1센트 정도가 든답니다.
1: So obviously it can't be an important
0: 아니,
1: message,
0: 1센트가
1: right?
0: 아니라 sorry.
1: 99
0: 100센트.
1: cents, yeah.
0: 99센트니까
1: A dollar.
0: 100센트 정도가 드는 거죠. 네, 1센트는 아니고. 그다음 또 다른 앱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뭐 동물을 골라가지고 느리게 보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뭐 어쨌든 유료 그런 콘텐츠가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s gonna run you some money.
1: Yeah, it basically means to cost you. This is a sort of casual way to say something will cost you a certain amount of money. It'll run you this much money.
0: 그래요. It will run you 얼마?
1: Yeah, and you can use this interchangeably with cost. You could say, oh, you know, the new car ran me $30,000, for example.
0: Exactly. 그 차가 얼마였어라는 뜻인데 the car ran me 얼마 얼마. 여기서도 또 다시 볼수 있는 영어 문장의 특징입니다.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그게 나를 어떻게 했어?
1: It's a subject,
0: 그러니까요. 그 차가 나를 run me 뭐 I don't know $500 or whatever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중고차는 저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이 돈을 냈다는 얘기를 영어식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돈이 들었어. This app will run you 99 cents if you want to buy a new pigeon.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1: Both apps have connected with users who are tired of the daily digital grind. I was probably inspired by a trend going on in tech. People want to get away from their phones and get outside, Iarobino, 29, said of how the idea came to him. I thought carrier pigeons were a funny concept, and it would be funny if some of them didn't make it back. Iarobino, a software engineer in New York, had developed other apps. One that charges users 99 cents every time they hit snooze on an alarm, another that keeps a leaderboard among users of who touches their phone screen the most in a day.
0: 이두앱 모두 매일 반복되는 디지털 생활에 지친 사용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29살인 예러비노는 이앱 아이디어를 떠올린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IT 분야에서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서구라는 이 비둘기, 라는 개념이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중 일부가 돌아오지 못하면 더 재밌겠다.

0: 있다고 생각했죠. 뉴욕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야로 비노 씨는 이전에 다른 앱들도 개발을 한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용자가 알람의 스누즈 버튼을 누를 때마다 99센트를 청구하는 그런 앱이었고 또 하나는 하루 동안 휴대폰 화면을 가장 많이 터치한 사용자를 순위표로 보여주는 앱이었습니다. Okay, so this person's really into developing all sorts of apps.
1: Yeah, obviously a very entrepreneurial person,
0: right? Yes, very much so. But this particular one with the pigeon, it's for people who are tired, sick and tired of the daily digital grind.
1: Grind, right? G-R-I-N-D. Normally, when you think of grinding something, I like to think of 녹두 빈대떡.
0: 맷돌로 이렇게.
1: Yes, because you have to grind the beans, right? But imagine if your life is like a grind. That means it's difficult, it's tiring, it's repetitive, especial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right? We all, we often say the daily grind.
0: Yes, exactly. 그래서 이게 좀 고된 따분한 일을 가리켜요. Mm-hmm.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계속해서 무언가 하는 것들을 다 grind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일상적인 일 중에서 그냥 특이하지 않은 거 그냥 늘 하는 그런 좀 약간 지루함도 따르는 일들 근데 여기서 디지털이라고 했으니까 디지털 그 어떤 이제 일상 디지털 생활 너무나 빨리빨리 뭔가 전달이 되고 사실 이게 또 부담이거든요. 메시지가 빨리 전달되는 만큼 나도 빨리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Yeah.
0: 그래서 좀 압박감도 느껴지고 빨리 1분 안에 대답해야 되나? 어떡하지? 그리고 대답을 좀 늦게 하면 미안하고 이런 게 우리의 디지털 그라인드가 된 것 같아요.
1: Yes.
0: 그래서 거기로부터 지겹다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앱이 인기래요. 저도 좀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고 특히 실패할 수 있는 비둘기가 있다는 게 이게 좀 재밌어요. Okay, let's take a break. Oh, actually, sorry.
1: Okay.
0: One more expression.
1: Sure.
0: To make it back. Sorry.
1: Yeah.
0: What's that?
1: To make it back. Yeah, I mean, that means basically to successfully return to your place or the starting point. You know, oftentimes when I'm deployed to different areas for work, my wife will say,
0: You made it back.
1: I hope you I hope you make it back safe and sound.
0: Sorry.
1: Yes. Oh, you made it back.
0: You made, okay.
1: Was that sarcastically she'll say that? Yeah. Oh, you made it back.
0: make it back라는 것은 무사히 돌아온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머도 같이 전혀 의도치 않았지만 설명을 드렸는데 You made it back! 그러면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돌아오는 게 반갑지 않다는 뜻인가?
1: No.
0: 이럴 수 있어요.
1: I think my wife is happy. Yeah.
0: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농담으로 말해봤고 어쨌든 making it back라는 것은 이제 다시 잘 돌아온다. 근데 이 비둘기들이 제대로 전달을 못할 수도 있다. It would be funny if some of them didn't make it back.
1: Yeah, and it's different from just coming back. If coming back is just simply returning.
0: 그냥
1: but
0: 오는 거고.
1: To make it back makes it sound like you went through some sort of difficult times.
0: Yeah. 맞아요. 네, 그래서 make it back랑 그냥 come back는 달라요. Make it back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왔다. 요 느낌입니다. Now let's take a break.
1: Okay.
0: Give us the quiz again, please.
1: Today's quiz, listen carefully. What special ability are homing pigeons, or carrier pigeons best known for? Number one, singing beautiful songs. Number two, finding their way back home. Number three, laying a large number of eggs.
0: 지금 바로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Homing Pigeons의 이름 자체에 힌트가 들어있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His rumor with slow.

0: A very fitting song for a story all about sending slow messages. That was Rumor with Slow. 우리 청취자 한 분이 오디세이는 make it back라고 할 수 없겠죠? 하셨는데요. 아, 할 수 있죠. 아, 여기 정말 적절한 표현인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he made it back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험난한 이 20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돌아왔지만 그래도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럴 때야말로 he made it back. It took him a while, but he di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비둘기 몸에 편지를 달아보내는 옛날 방식을 디지털로 구현한 앱이 나와서 사람들의 호응을 얻은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욕타임스 기사 들어볼게요.
1: Their apps appear to have tapped into a palpable discomfort with screen time and constant communication, and a yearning for an antiquated era. A lot of the digital tools that saturate our attention at the moment were built on the idea that friction is bad, said Cal Newport, a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t Georgetown University and the author of Deep Work. The human brain cannot function well in a friction-free world, he said. Too much information coming at us too fast overwhelms our ability to switch our attention. By reintroducing friction through apps like Carrier Pigeon and Roost, Newport said, messages can be thoughtful and given the attention they deserve.
0: 이들의 앱은 화면 사용 시간과 끝도 없는 소통에 대한 뚜렷한 불편함, 그리고 옛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잘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타운 대학교 컴퓨터과학 교수이자 저서 Deep Work의 저자인 Cal Newport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 우리의 주위를 사로잡고 있는 수많은 디지털 도구들은 불편함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불편함이 없는 세상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너무 빠르게 쏟아져 들어오면 주의력을 전환하는 우리 능력이 거기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포트 교수는 Carrier Pigeon이나 Roost 같은 앱을 통해 불편함을 다시 도입함으로써 메시지가 신중하게 작성되고 그 내용에 마땅히 의도된 관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se apps tap into a discomfort.
1: Yeah, the reason they're popular is because they've been able to connect with this need or this yearning for this slow sort of communication. So when you tap into something, you're connecting with someone in this case. Or yep. if you get access to someone, you also tap into tap into it.
0: 그래요. 무언가를 이용하거나 활용할 때 tap into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앱들이 무언가를 이용해요. discomfort를 이용합니다. 이 불편함이라는 소재를 이용하는 건데 어떤 불편함이냐? A palpable discomfort.
1: Yeah, so if something's palpable, it's a feeling that's so strong that you can actually feel it almost physically when you're talking about emotion or the atmosphere in a room yeah. or the tension, right?
0: 느낄 수 있는, 거의 손에 잡힐 듯한, 만질 수 있는이란 뜻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뭐랄까요, 정말 우리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불편함.
1: Mm-hmm.
0: With screen time and constant communication,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그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고 답변을 해야 되는 이런 빨리빨리 돌아가는 이 누구나 느끼는 불편함을
1: yeah.
0: 활용한 앱입니다.
1: Right. For example, you hear this a lot with silence, right? The silence
0: palpable.
1: in the room was palpable.
0: Yes, exactly.
1: Yeah.
0: 그러니까 진짜 손에 잡히는 건 아니더라도 거의 손에 잡힐 듯 말 듯하다라는 뜻으로도 palpable을 쓸 수가 있어요. 침묵도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And what about the digital tools that saturate our attention?
1: Yeah, because our entire lives now are just dominated by this digital communication. You can describe it as saturated. It's completely full of something. You think of middle school science when you learn about salt and water.
0: Yeah.
1: There's a saturation point where it can fill up to a certain amount.
0: 그렇죠. 이제 포화 상태를 만드는 것을 to saturate.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the digital tools that we're surrounded by saturate our attention이라고 mm-hmm.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도구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 주위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이 앱을 실제 사용하는 고객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28살의 Emma Sadiq의 경우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1: Her pigeon was the one careening from London, where she lives, to a friend in Toronto. She messages another friend with the app who lives in Kuwait. Sadiq and her friends don't take the texts too seriously, but quickly began to use old-timey, Bridgerton-esque language, referring to one another as my dearest lady. It's similar to a letter in the sense that you spend a lot of effort, and it does feel like every word that goes into it is intentional, Sadiq said. She added, you can track it, which adds to the excitement. I have one carrier pigeon on the way from Kuwait, and you think, what is she going to say in the next one?
0: 그가 날린 비둘기는 자신이 사는 런던에서 토론토에 있는 친구에게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쿠웨이트에 사는 또 다른 친구와도 메시지를 주고받는다고 덧붙였고요. 시디크와 친구들은 이렇게 주고받는 메시지를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세 옛날식 브리저턴 스타일의 말투를 쓰기 시작했고 서로를 나의 가장 소중한 숙녀, 뭐 친애하는 누구누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옛날 말투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디크의 말인데요.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편지와 비슷하고 담긴 단어 하나하나가 모두 진심을 담은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전송 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설레어요. 지금 쿠웨이트에서 캐리어 피지 한 마리가 오는 중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와 다음 편지에는 얘가 무슨 말을 써놨을까 하면서 편지를 기다리게 돼요.
1: Yeah.
0: 라고 말했습니다.
1: It's the anticipation,
0: oh,
1: right?
0: Exactly.
1: Of something, a message coming.
0: Yeah, it's great that you get to see not only the letter that you sent, mm-hmm. but the letter that you're about to receive
1: exactly.
0: as well. It takes a day.
1: Right.
0: Also,
1: and it's,
0: yeah.
1: it's interesting that they described it as the message is careening
0: yeah.
1: towards you, right? C-A-R-E-E-N. When something careens,

0: You can track where the pigeon is. 어디에 있는지 추적을 할 수 있는데요. This adds to the excitement.
1: Yeah, it makes it, or enhances, it makes it sort of greater in that way.
0: Yeah,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증가시킨다라는 뜻이에요. It adds to the excitement.
1: Yeah.
0: 그래서 반드시 to를 같이 써야 되는데요. 즐거움이 배가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1: Yeah. 그래서, Maybe in the future, instead of saying message me or getok me, you can say pidge me.
0: Yes.
1: Or I pidged you yesterday. Yeah. It's going to arrive in 3 days.
0: Yeah,
1: for
0: you can track the letter.
1: Yeah, perhaps.
0: It might get lost.
1: Yeah.
0: But it might arrive tomorrow.
1: Right. I love this. You know, my wife likes writing postcards.
0: Mm-hmm.
1: You know that very
0: yeah,
1: well.
0: Yeah.
1: But there's something about receiving physical mail these days that kind of make the messages a little more. Valuable,
0: yeah.
1: I guess you could say
0: definitely.
1: Yeah.
0: 네. Snail mail의 또 다른 어떤 방식을
1: yeah.
0: 구현해낸 앱이네요.
1: Yeah. Maybe PD님 and us we can communicate through Pidge for tomorrow's
0: 그건,
1: show.
0: 그건 안 될 것
1: no?
0: 같아.
1: Maybe no. Too slow.
0: 좀 약간 yeah. 긴박한 상황에서는
1: no?
0: 이 앱을 쓰면 상당히 곤란해질 것 같다.
1: Yeah. Okay.
0: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어요. 이제 주요 표현 다섯 개 복습하겠습니다. Something goes into something.
1: Yeah, for example, a lot of thought went into designing the new smartphone.
0: So A goes into B. B에 A가 들어갔어요. A라는 어떤 요소, 노력, 시간 이런 것들 말하는데 자, 여기서는 a lot of thought went into designing the new smartphone. 새로운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디자인하는데 많은 고민이 들어갔어요. 많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노력이나 시간 이런 것들, 뭐 돈 이런 거에 대해서 It went into someth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 표현은 run someone something. It yeah. runs you something.
1: Right. It basically means to cost something. For example, the car repairs could run you several thousand dollars.
0: 아, 그 차 수리하는데 수천 달러가 들 수도 있어. 자, 영어식 표현은 그런데 이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그 차 수리가 너를 run you 얼마 금액.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구조는 그렇지만 해석할 때는 차를 수리하는데 이만큼의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음 표현이죠. Grind.
1: Grind, G-R-I-N-D. Building a successful business is often a slow and difficult grind.
0: 성공적인 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때로는 매우 느리고 또 어려운, 때로는 또 좀 고된, 따분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Because it takes time and patience. 자, 다음 표현은요. 손에 잡힐 것 같은, 뭐 잡힐 때 쓰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Palpable.
1: The crowd's anticipation was palpable before the concert began.
0: 콘서트가 시작하기 전 이 관중의 기대감을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그런 상태였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 Saturate.
1: Yes. Social media is saturated with advertisements.
0: To be saturated with something. 무언가로 지금 포화 상태가 됐다라는 뜻인데요. 소셜 미디어는 광고가 너무 많아요. 광고로 지금 포화 상태가 된 상태입니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1: Uh-huh.
0: 광고가 참 많아요.
1: Well, these businesses have to make money,
0: That's
1: right?
0: true, yeah. yes. What can you do about it?
1: Mm.
0: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ve expressions from today's news coverage. If you'd like to read that article again, come to our website and have a look on the 방송 내용 게시판.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1: Yep, today's answer was number two. Finding their way back home is what homing pigeons do.
0: 네, 전서구는 비둘기의 귀소 본능을 이용하는 그런 비둘기죠. 그러니까 귀소 본능, 영어로는 homing instinct라고 합니다. Finding your way back home. 정답은 2번이었고요. 3351님, 그리고 7445님 축하드립니다. 7445님이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아주 강한 새죠. 어릴 적 영화 미라에서 비둘기 통해 메시지 주고받는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1: 아,
0: 하셨습니다.
1: The mummy.
0: 그래요. 자, 두 분은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사연 좀더 살펴볼게요. 조혜승님이 레트로와 디지털의 오묘한 조화네요. 끊임없이 연결된 디지털 그라인드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일 듯해요. Yeah, I agree.
1: Which is ironic. You're trying to get away from digital by using another
0: yes,
1: digital app, right?
0: True.
1: Yeah.
0: 김자애님, 메시지를 취소하는 것도 될까요? 비둘기를 되돌아오게 하는 거요 하셨는데 저도 이 앱을 써보지는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내용상 글을 신중하게 쓰게 된다
1: yeah.
0: 뭐 이런 거 보니까 안 되지 않나
1: yeah.
0: 근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1: Well,
0: 모르겠어요.
1: the whole point is you don't want to regret what you write.
0: Yeah,
1: right?
0: that's
1: yeah.
0: true, actually. 근데 뭐 취소하기 기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요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궁금하시면 한번 이 앱을 직접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조주희님 알람 누를 때마다 벌금 99센트라 저 아는 친구는 몸무게 뺀다고 3개월 내에 3kg 안 빠지면 10만 원씩 준다고 자꾸 내기를 걸던데 그런 앱도 있을까요?
1: Maybe you're onto something, 조주희님.
0: 네, 약간 베팅 앱이 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어쨌든 네. 앱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돈은 누가 받게 되나? 수혜자가
1: well,
0: 누구예요?
1: Friends?
0: 아, 친구들끼리?
1: Friends. Yeah, yeah.
0: 그래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네요. Okay. Well, let's take a song break. When we come back, we'll look at an idiom. This is Chris de Burgh. Here's your paradise.

0: going to win. So if an underdog, for example, maybe competes very well, it's giving the other horses a run for, you know, your money, literally.
1: 그렇군요. Right. 그래서 상대방이 정말 너무나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뭐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게 이제 원래는 경마에서 나왔던 표현이었군요.
0: Yeah, so you can use this in a lot of contexts, especially in sports when there's an underdog. Like I said, you know, the rookie lost the match but gave the favorite a run for their money. Right?
1: 그래요. 오늘 셰인 선생님의 연기는 I think you would maybe give Tom Holland a run for his money.
0: Oh, really? Okay. but you know, it doesn't. Anytime there's competition, right? You know, the new coffee shop is giving the franchise a run for its money, for example.
1: 그래요. Right? 그래서 이제 경쟁 상대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0: Yeah.
1: 상대방을 아주 긴장하게 만드는데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습니다.
0: Right. Or if, you know, you can say, you know, it's a stiff challenge. Right? The new rookie is offering a stiff challenge or giving maybe the favorite a hard time.
1: Yeah.
0: Right? So those are good examples you can use in place of that.
1: It's a stiff challenge. Give someone a hard time.
0: Yeah. Match them step for step, for example. Right?
1: Match someone step for step.
0: Yeah. You're keeping them on their toes.
1: Exactly.
0: How about that one?
1: Yeah. 이것도 네, 좋네요. Keep someone on their toes. 네,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맥락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idiom은 give someone a run for their money였습니다. Well, as always,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this morning.
0: My pleasure, Sue. See everyone next week.
1: 네, 지금까지 셰인 선생님이었고요. 사연 좀 보겠습니다. 박서현 님이 You made it back! 이거 아까 수진쌤이 농담으로 한 문장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하셨는데 그렇죠? 이것도 역시나 유머러스하게 말하면은 깜짝 놀라면서 You made it back! 그러면은 잘 무사히 돌아오셨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반갑지 않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농담은 항상 농담인 게 티가 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처를 안 받아요. 자, 8668님. 오늘 남편 출근 배웅길 옆집에서 한 달 공사 기간 불편했을 거라고 예쁜 글씨로 메모와 쿠키를 남겨뒀네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도 조그맣게 하나 담아서 갖다 놨어요. 아, 너무 따뜻한 이웃 간의 정이네요. 자, 7131님은 비가 와서 좋은데 너무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홍수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하셨어요. 네, absolutely. I couldn't agree more. 그리고 홍성희님, 수진쌤 여기 상하이입니다. 동생들하고 여행 왔는데 밤사이 한국에는 비가 많이 왔나 봐요. 걱정이네요. 여기는 마치 동남아 날씨라 소나기 세차게 내리다 맑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맑게 개인 하늘이에요. 여행 잘 마칠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또 마치기 전에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났었던 그 1초, 2초, 3초 세는 그 영국식 방법, 네, 바나나입니다. 영국에서는 one banana, two banana, three banana. 요게 놀라우리만치 정확해요. 1 banana, 2 banana, 3 banana. 네, 미국에서는 미시시피로 한답니다. Okay, well that's it for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Miley Cyrus, End of the Worl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but it is the end of the show today. See you as always in 22 hours.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노란색 바탕에 검은 점이 빽빽하게 찍힌 호박. 작품을 보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 있죠. 세계 미술팬을 사로잡은 설치 미술가 구사마 야요이입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물방울 무늬와 호박.

그리고 무한 거울의 방은 야요이를 대표하는 이미지인데요. 그의 작품에 이토록 점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데에는 어린 시절부터 겪은 환청과 환각의 경험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야요이는 자신이 바라보는 세상이 무수한 점과 그물망으로 뒤덮이는 듯한 강렬한 환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그에게 이 현상은 매일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야요이는 이 공포를 피하는 대신 자신을 뒤덮던 점과 그물망의 이미지를 그림과 조각, 설치 작품에 끊임없이 그려냈습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이미지를 자신만의 예술로 바꾸어간 것이죠. 그의 작품은 알록달록하고 사진 찍기 좋은 작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독한 고독과 불안, 그리고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이 담겨 있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정신적 고통을 예술적 유산으로 승화시킨 구사마 야요이. 이제 그의 작품을 마주한다면 화려한 색과 반복되는 무늬 너머에 숨겨진 이야기도 함께 보이지 않을까요?

8월 31일 월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아이슬란드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올라프 아르날즈의 We Contain Multitudes, 이로마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시인 월트 위트먼의 유명한 식구 I Contain Multitudes, 나는 수많은 것들을 품고 있다에서 제목을 가져온 곡이라고 하는데요. 인간 내면의 복잡성과 다양성, 그리고 모순을 연주한 곡입니다. 구사마 야유에게도 평생 자신을 괴롭힌 환각과 불안이 있었지만 그것을 작품으로 바꿔내는 창작의 힘이 그의 내면에 함께 존재했습니다. 평생을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나는 모든 이들의 치유를 위해 예술을 만든다. 자신을 괴롭히던 고통에서 시작된 예술이 결국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예술이 된 겁니다. 얼마 전 구사마 야요이가 향년 97세로 세상을 떠났죠. 그는 떠났지만 작품들은 오랫도록 남아서 그의 바람을 계속 이어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아영님, 구사마 야요이 작품 여러 번 보고 왔지만 지루하거나 질린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곤 했죠. 전 정경이 클래식에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마음이 촉촉해집니다. 여러분과 처음 만나는 생방송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 공감해주신 청취자분들 고맙습니다. 홍은심님, 구사마 야요이의 호박 너무 예뻐요. 샛노란 호박에 검은 점박이 무늬 빠져들어요. 요즘 맷돌 호박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저희 밭이 아니고 남의 밭에,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웃의 밭에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맷돌 호박들의 이 현재 상황도 홍은신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박용래님, 안녕하세요. 조용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비가 내려서 그래서인지 아침이 조용한 것 같습니다. 김선아님, 정클클의 감미로운 클래식과 함께 오늘 일정을 열어갑니다. 좋은 클래식 음악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들려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악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보아님, 정경님, 비 내리는 풍경과 첫 곡이 어쩜 이리 찰떡인가요? 일을 해야 하는데 넋을 놓고 창밖을 보게 됩니다. 이 곡이 끝나지 않기를. 아, 이런 또 시적인 표현을 최보아님, 멋진 문장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일도 좀 하셔야겠죠? 오늘도 좋은 클래식 음악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영화 일포스티노에서 음악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일포스티노, 우편 배달부라는 뜻인데요. 평범한 한 우편 배달부가 시를 만나면서 자신의 삶을 발견해 나가는 아주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루이스 바칼로프가 작곡했습니다.

혹한 영화 일 포스티노 메인 테마. 주 샤벨의 바이올린, 카렐 크라인호프의 반도네온, 바네사 페레즈의 피아노, 데이비 핑크의 베이스 연주로 듣겠습니다.

루이스 바칼로프가 작곡한 영화 일 포스티노 메인 테마, 조 샤벨의 바이올린, 카렐 크라이노프의 반도네온, 바네사 페르제 피아노, 데이비 핑크의 베이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김소연님은 이슬라네그라 해변을 걸으며 시상에 잠긴 네루다와 그 파도 소리를 담아 시인께 보낸 마리오를 생각하며 듣는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예. 음악을 들을 때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도 참 근사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상특보 전해드립니다. 11시를 기해 전남 지역, 광양, 흑산도, 홍도, 해남 남부, 여서도를 제외한 완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를 기해선 전북, 군산 옥도면 어청도 제외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시고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독일어로 몽상, 환상이라는 뜻인데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상징하는 곡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슈만, 트로이 메라이, 2번 브람스, 위겐리트, 자장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새싹우대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처음이에요 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더불어 2부 첫 곡도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오스트리아 빈 사람들이 여름이면 즐겨 찾던 피서지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슈트라우스는 이곳에서의 한걸음 오후를 왈츠에 담아냈습니다. 중간중간 새들의 지저귐도 들리는 재밌는 곡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크라펜 숲속에서 작품으로 336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유한 스트라우스 2세의 크라펜 숲속에서 작품으로 336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파가니니 이후 수많은 작곡가들이 24번째 카프리스의 주제 이 짧은 선율을 가지고 자신만의 변주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멜로디가 작곡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 그게 바로 변주곡의 묘미죠. 그렇다면 파가니니의 카프리스를 하프로 옮겨놓으면 어떤 음악적 세계가 펼쳐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미하일 체달로프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변주곡 이수빈의 하프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박정민님의 사연입니다. 평소 음향 좋기로 소문난 부천 아트센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집이나 회사에서 거리가 있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정글클에서 김유빈과 리처드 희가 듀오 리사이틀에 초대해 주신 덕분에 왕복 4시간 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바로크 음악의 시대적 색채를 고스란히 담은 연주가 부천 아트센터의 섬세한 음악과 어우러지면서 더욱 깊고 선명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김유빈 플루스트의 플루트 소리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마치 바로크 성화 속에서 아기 천사가 플루트를 불며 날아다니는 듯한 맑고 투명한 소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의 연주를 떠올리며 기억하고 싶네요.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들려주세요.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매번 공연 선물을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정민님은 지난 8월 22일 부천아트센터에서 있었던 김유빈과 리처드의 듀오 리사이트를 너무 만족스럽게 보고 오신 것 같습니다. 아, 공연장을 오고 가는 길이 제법 거리가 있었던 모양인데 여행 다녀오는 기분으로 다녀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연을 엄선해 소개하고 초대해드리는 보람이 있습니다. 박정민님이 공연장에서 느꼈을 감동 우리 함께 나눠볼까요?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2장조 바자흐모로 1035종 1악장과 2악장, 이레나 그람페나우의 플루트, 브리지트 엥게라르트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듣겠습니다.

바흐의 플루트 소나타 2장조 바하작 코너 1035중 1악장과 2악장 에라나 그라페나우의 플루트 브리지트 엥게라르트의 하프시코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3357님 핫! 저도 이 공연 봤답니다. 부드러운 플루트 소리와 차분하고 잔잔한 하프시코드 소리를 듣자니 마음이 한없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좋아하는 바흐 작품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와, 우리 청취자분들 같이 보셨군요. 뿌듯하고 기쁩니다. 자, 기상특보 드립니다. 10시 25분을 기해 전북, 전주, 옥도면을 제외한 군산 지역에 호우경보

경고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시고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어린이 정경 가운데 일곱 번째 곡인데요. 작곡가는 스스로 이 곡을 어른들을 위한 어른이 회상하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죠.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슈만 트로이메라이, 2번 브람스 비겐리트 자장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이탈리아 나폴리를 대표하는 깐초네 중 하나입니다. 러더프 파이버의 디치 텐찰러 부이에, 그녀에게 전해줘. 20세기 최고의 드라마틱 테너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죠. 테너 마리오 델 모나코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로돌프 팔보의 디치텐 찰러브이에 그녀에게 전해줘. 테너 마리오 데 모나코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문나리님, 1번. 제가 오늘은 친구 일하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차 한 잔을 내미네요. 친구랑 차 한 잔 앞에 두고 둘이서 방송 듣는 맛도 새롭네요. 친구 만나셨군요. 아, 또 클래식을 함께 두 분이 감상하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은정님,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너무나도 익숙한 곡이네요. 정답은 1번.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 슈만 트로이 메라이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오늘 퀴즈 정답곡 감상해보겠습니다. 클라리넷 3중주를 위한 편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슈만의 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마이클 콜린스의 클라리넷,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만의 어린이 정경 중 트로이메라이, 마이클 콜린스의 클라리넷, 스티븐 이설리스의 첼로, 스티븐 허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903님, 지난주 김은찬님 연주에 다녀왔어요. 김은찬님이 본인 인스타그램에 직접 남겨준 인증샷 캡처예요. 너무 뿌듯합니다. 또 SONGX님도 정경님, 저 지난주에 목요일 김은찬님 피아노 독주에 다녀왔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피아니스트 김은찬 선생님의 독주회를 다녀오셨군요. 이렇게 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배경옥님, 8일간의 알바가 끝났는데 일하는 동안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잘 마무리가 되어서 저 자신을 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클래식 음악 들으면서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날씨는 꾸물한데 다들 행복한 날 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알바 일하시는 동안에 몸이 좀 안 좋으셨군요. 네, 이제 잘 마무리되었으니 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면 고생입니다. 몸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우님. 자, 연주에서 정클크를 언급해주셔서 김은천 선생님이 많이들 또 반가워하셨다고 이렇게 김은찬 선생님이 직접 연주회 때 언급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반가하셨다고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많이 다녀주시고 이렇게 후기까지 남겨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회 잘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8월 불멸의 음악가죠. 베토벤과의 마지막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음악 인생을 결산하는 후기 작품들을 만나볼 겁니다. 2부도 기대해 주시고요. 1부 끝곡은 모차르트의 현악 사정주 19번 시장조 쾌일번호 465 불협화음중 1악장 엥게고르 콰르텐 연주로 듣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내내 무엇을 먹여야 하나 고민이 이어집니다. 이때의 영양 상태가 평생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챙겨주겠다고 나선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 육아하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소득층 임신, 출산 가정의 먹거리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 종류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지역 곳곳의 가맹점을 통해서 말이죠. 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이 없는 가족과 친부모가 아닌 아이 보호자에게도 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게 참 멋진 점인데요. 임신과 출산, 탄생과 성장이 더 건강하게 이뤄지는 것, 우리의 미래가 쑥쑥 자라게 되는 비결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청취자 임예라님의 신청곡으로 열었습니다. 이은상 씨 김동진 곡 가고파, 소프라노 홍혜경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임예라님, 새싹 청취자, 노래도 신청해봅니다. 장마는 지났지만 장마처럼 비가 오네요. 어릴 때는 장마가 한 달 내내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들쭉날쭉인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라서 가곡 가고파 신청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활기찹니다. 와, 이메라님 덕분에 오늘 한국 가곡으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곡은 언제 들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이 곡을 부르는 소프라노 홍혜경 선생님 목소리 아름답습니다. 최인경님, 고향은 늘 그립죠. 저도 가고프네요. 서희정님, 비그치면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온도도 떨어진다고 하니 자동차 안에서 정클클 좋네요. 아, 이 비오는 자동차 안에서 듣는 클래식 기가 막히죠. 서희정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멸의 음악가를 만날 순서죠. 오늘도 한 음악가의 삶과 음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8월 불멸의 음악가는 루트비 힙한 베토벤인데요. 이미 20대 후반부터 청력에 이상을 느꼈던 베토벤은 182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조차 어려워져 수첩을 들고 다니며 필담을 나눠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베토벤의 음악은 가장 내면적이고도 혁신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음악 인생을 세 시기로 나눴을 때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후기에는 청력을 사실상 완전히 잃은 때였습니다. 젊은 베토벤의 음악에는 세상과 맞서는 힘이 있었다면 말년의 베토벤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깊이가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베토벤의 후기 음악에서는 고통과 고독이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평온과 환희마저 느낄 수 있죠. 오늘은 베토벤의 후기 음악, 그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깊고 독창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을 때의 음악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후기 베토벤의 대표적인 작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피아노 소나타인데요. 특히 소나타 32번은 두 악장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에서 벗어난 작품인데요. 마지막 이 악장인 아리에타는 놀랍도록 느리고 고요하게 진행됩니다. 이 음악을 듣다 보면 젊은 시절의 베토벤은 감히 떠오르지 않는데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에너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 곡 발췌로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시단조 작품으로 111종 2악장 아리에타 빌렐름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번 시단초 작품으로 111종 2악장 아리에타 빌레렘 캠프의 피아노 연주 발체로 감상하셨습니다. 불멸의 음악가 8월의 주인공은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의 음악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문자 샵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815년

평생 카스파가 세상을 떠난 후 베토벤은 오랜 법정 다툼 끝에 1820년 조카 카를의 양육권을 얻어냅니다. 카를의 엄마인 요한나를 신뢰하지 않았던 그는 하나뿐인 조카의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과 더 나아가 다소 집착에 가까운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며 카를을 아들처럼 키우려 했던 베토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둘 사이는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카를의 삶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무렵 베토벤은 작품 수도 크게 줄고 저작권료를 둘러싼 소송에도 휘말리면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베토벤은 자신의 제자이자 후원자였던 루돌프 대공의 의뢰로 한편의 미사곡을 작곡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작품이 장엄미사입니다. 처음에는 대주교의 서품식에 맞춰 완성을 했지만 작업을 거듭할수록 작품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결국 4년이 넘는 치열한 고투 끝에 완성하게 되죠. 청력을 거의 잃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장엄미사는 단순한 종교음악을 넘어 고통 속에 있던 베토벤이 신과 인간의 관계를 끊임없이 묻는 음악처럼 들리는데요. 글로리아, 즉 영광을 노래하는 순간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듯한 환희가 폭발하기도 하지만 곧바로 조용한 기도로 바뀝니다. 환희와 고통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이 후기 베토벤 음악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은퇴하기 직전에 니콜라우스 어르농크루가 콘첸투스 모지쿠스 빈과 아놀드 쉔베르크 합창단을 이끌고 연주한 베토벤의 장엄미사 D장조 작품으로 123중 제2곡 글로리아 발췌해서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장엄미사 D장조 작품으로 123종 제2곡 글로리아 니콜라스 아르넌크루가 지휘하는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 아놀드 쉔베르크 합창단의 연주 발체로 들려드렸습니다. 0092님 베토벤을 사랑하고 알고 싶어하는 우리 남편 오늘 퇴직합니다. 퇴직 후에 베토벤을 공부하고 싶다고 해요. 그동안 노고에 고맙고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노력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신청곡 맡깁니다. 남편분의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제2의 인생 더 즐거우실 겁니다. 오늘 베토벤 음악 많이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신청곡으로 가름해도 되겠죠? 8월의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베토벤의 후기 음악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베토벤 후기 음악 세계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악장은 더욱 특별한데요. 베토벤이 프리드리히 실러의 시 환희의 송가를 음악으로 만들겠다고 마음먹은 건 1790년대 초, 그러니까 아직 젊은 20대 때였습니다. 그런데 9번 교향곡 사악장이 완성된 건 1824년이죠. 30년 가까이 베토벤의 머릿속에 있었던 음악적 꿈이 말년에야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베토벤은 이 사악장을 순수 기악곡으로 만들 생각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 고민한 끝에 베토벤은 인간의 목소리를 등장시키기로 하는데요. 교향곡에 처음으로 합창을 도입한 이 작품으로 베토벤은 다시 한번

교향곡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9번 교향곡은 단순히 합창이 들어간 교향곡이 아니라 교향곡의 역사 자체를 바꾼 작품이 된 거죠. 자신은 거의 들을 수 없었던 음악을 위해 베토벤은 합창단과 4명의 독창자를 등장시켜 인간의 환희를 노래하게 했는데요. 초연 당시 베토벤은 무대 위에 있었지만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연주가 끝난 후에도 청중의 환호 소리를 듣지 못했던 베토벤. 결국 알토 가수 카롤린의 홍거가 베토벤을 청중 쪽으로 돌려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음악이 연주되는 걸 듣지 못한 작곡가가 그 음악에 감동한 청중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장면. 상상만으로도 전율이 돋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D단조 척모로 125 합창종 4악장 발췌로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아네테 다슈, 메조 소프라노 다니엘라 신드람, 테너 크리스티안 엘스너, 베이스 게오르크 체펜펠트, 스타니스와프 스크로바체프스키가 지휘하는 자르브르켄 방송교향악단 바이에른 방송합창단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디단조 작품으로 125 합창 중 4악장 소프라노 아테네 다슈 메조 소프라노 다니엘라 신드람 테너 크리스티안 헬스너 베이스 게오르크 체펜펠트 스타니스와프 스크로바첩스키가 지휘하는 자르브르켄 방송 교향단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 연주로 발체로 들려드렸습니다. 홍은심님 연주가 끝나고 뒤로 돌아섰을 때 베토벤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네, 우리가 영화로도 그 장면이 있어서 살펴봤지만 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김정원님, 너무 가슴 아프네요. 본인의 연주와 환호하는 대중의 소리도 듣지 못하는 전 중학교 때 너무 힘든 때가 있었는데 베토벤의 훈명을 듣고 하염없이 울다가 힘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김정원님 대단합니다. 중학생 때 힘든 때 베토벤의 운명을 들으셨군요. 저는 지금 메시지 읽으면서 중학교 때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만화방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랑은 클래스가 다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베토벤으로 돌아갑니다.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중에는 까바티나가 있는데요. 이 까바티나, 후기 베토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가장 내밀한 음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장엄 미사나 교향곡 9번의 거대한 세계와는 달리 카바티나는 이 곡에서 베토벤이 아주 조용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한 모습인데요. 카바티나는 원래 오페라에서 사용되는 짧고 서정적인 독창곡을 말합니다. 베토벤은 이 개념을 현악 사중주에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마치 성악가가 조용히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죠. 특히 이 악장엔 베클렘트라는 지시어가 눈에 띕니다. 숨이 막힐 듯이, 억눌린 듯이 라는 뜻인데요. 마치 평온하게 노래하던 사람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숨을 고르는 것처럼 들립니다. 청력은 거의 사라졌고 인간관계도 순탄치 않았고 조카 카르를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음악이 바로 까바티나였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고통을 격렬하게 터뜨리지 않고 아주 작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3번 B플랫 장조 작품으로 130중 5악장 까바티나 알반 베르크 쿼르텟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 2.0 ECM 액티브,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M&M 시리즈 3 마르티노와 이혁, 이효. 9월 19일 토요일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있을 무대입니다. 지휘자 지중배의 치밀한 큐레이션과 KBS 교향단의 깊이 있는 해석으로 함께하고 있는 시리즈 공연이죠. 그 세 번째 무대는 피아니스트 이혁, 이효가 협연합니다. 9월 4일 금요일 예술연당 인춘 아트홀에서 있을 앙상블 S 정규연주회 러시안 나잇에 초대합니다. 독창적인 기획과 깊이 있는 해석으로 호평을 받아온 앙상블 S가 이번 무대에선 19세기 러시아 음악을 대표하는 새 거장 보로딘, 림스키 코로사코프, 차이콥스키 명작을 집중 조명할 예정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클클에서 선정한 8월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베토벤과 함께했습니다. 베토벤과의 만남에서 끝으로 만날 곡은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완성한 현악 사중주입니다. 1827년 3월 26일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에 쓴 음악인데요. 마지막 현악 사중주라고 하지만 소박하고 유머러스하고 평온한 곡입니다. 3악장의 악보에는 렌토 아사이, 간단테 헤 트란킬로, 아주 느리게 노래하듯이 그리고 평온하게 연주하라고 적혀있는데요.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6번은 하나의 선율을 조금씩 변형해가는 변주곡입니다. 중간에 잠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만 음악은 다시 평온한 세계로 돌아옵니다. 생애 마지막 시기에 베토벤은 삶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지만 오히려 가장 고요하고 초월적인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을 향해 무언가를 외치기보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담담히 노래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8월 불멸의 음악가 베토벤과의 만남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다음 달 불멸의 음악가는 누가 될지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끝곡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6번 F장조 작품으로 135중 3악장 렌토 아사이 칸단테의 트란큘로 벨차 쿼르텐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

0: 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Mayu,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초급 중국어를 진행하는 성구현,
4: 왕완링입니다.

옛 이야기들은 책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저녁 불멸의 존재들이 진홍색, 자주색, 붉은색을 띤 청색과 그 사이의 모든 색조로 서쪽 하늘을 끝없이 수놓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구름처럼 항상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의 시기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아시아 설화 SF 프로젝트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에 참여한 켄미우 작가의 글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멜로틱이 부른 칠석의 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알마에서 펴낸 켄 리우와 여러 작가가 함께 한 엔솔로지입니다.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에서 켄 리우 작가가 자신의 소설 뒤에 붙인 작가 후기의 일부를 깔아드렸습니다. 이 책이 아시아 설화, 한중일 아시아 설화 SF 프로젝트로 묶인 책이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이야기들의 그 원형을 가지고 살짝씩 비틀어서 담아낸 소설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켄 리우가 쓴이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은 견우직녀 설화에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워요. 켄 리우가 10대 독자를 위해서 의식하고 썼다는 소설인데요. 잠시 후 우리 소설 북클럽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당연히 오늘 이 책도 책 선물로도 준비되어 있고요. 임용은님, 반짝반짝 비가 그리 오라고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더니 싹 몰아서 오는 느낌이네요. 여름이 가는 소리 같아요. 여름은 참올 때도 갈 때도 소란스럽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올 때도 참 요란하게 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와서도 요란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지. 여름에 물론 좋은 기억들도 많긴 하지만, 또 너무 힘들게, 우리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계절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니까, 약간 여름을 잘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은 좀더 이렇게 몇 발자국 더 앞서 나가서 마중 가고 싶은 마음이 되기도 하거든요. 비가 필요한 곳에는 잘 오고, 그리고 조금 덜 와야 하는 곳에는 덜 오고, 적절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송태종님, 7주년 기념의 생일 월간과 잘 어울리는 오프닝이네요.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7주년 생일 파티 했었죠. 거의 주간으로 했었는데, 또그 주간의 끝자락에 우리 또 염승숙 작가님이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 다룰 책으로 바로 이 책을, 이 이야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 어떤 얘기가 이 안에 수록되어 있을지 많이 기대하면서 소설 북클럽도 들어주시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송채원님이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요즘 감히 제2의 하승성님을 꿈꾸는 카페인 송채원입니다. 하시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하수성이 워낙에 또 우리 북카페의 이미지들을 사랑스럽게 많이 만들어주시기도 하니까 AI로 너무 예쁜 그림들 많이 만들어주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저는 AI 힘을 빌어서 음악을 만들어봤어요 하시고 음악을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의 느낌을 담아서 AI와 함께 작사 작곡을 하셔서 노래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올려주신 곡이 책과 음악 사이라는 그 제목이 붙은 곡이었는데 가사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멜로디도 참 자꾸 귀에 맴돌더라고요. 고은님이 부르시면 너무 황홀하겠다 싶었는데 이참에 북카페 곡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어젯밤에 몇 곡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AI 친구랑 같이 의견도 나누고 가사도 만들고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첨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들어가면 들어가시면 그 음악을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송채원님, 이렇게 또, 네, 제2의 하승성을 꿈꾼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카페인님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런 어떤 교류의 장도 너무 흥미롭고요. 감사합니다. 서혜진님, 책, 오늘 책 미리 예습하고 대기 중입니다. 설화 이야기 무척 신비로웠어요, 라고 하셨어요. 와, 미리 읽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이 월요일 소설 북클럽 시간, 우리 가을 학기 시작돼서 쭉 이어지는데요. 가장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시간이나 어떤 상황이 허락된다면 그 전주에 미리 염승숙 작가님이 다음 주에 다룰 책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거 미리 찾아서 좀 읽고 오시는 것이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나 여유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운전 중에 혹은 오가면서 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풍덩 뛰어들듯이 북카페 방송으로 오셔서 방송 중에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들으시다가 저 얘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다면 또 사연으로 참여하셔서 책 선물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그건 놓치더라도 나중에 또 생각날 때 책을 찾아서 읽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수정님, 8월 마지막 날인 게 너무 기뻐요. 8월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더위, 아이 방학, 비, 습도, 또왜 이렇게 긴지요? 31일까지. 아주 속 시원합니다. 9월, 제발 빨리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8월에 미련이 없다라는 카페인님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여름을 그래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름이 정말, 너무 힘든 계절이라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지구촌이 앓고 있는 이런 상황들, 위기들 보면 사실 또이 또한 어떤 피해가 또 정말 이 또한 북부 빈익빈처럼 몰리는 느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후 재난이라고 하는 것과도 이 여름을 보내면서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또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우리 많은 카페인님들, 또 많은 분들이 파란 하늘, 싱그러운 계절, 이런 것들,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완다사 주앙도나토가 함께한 곡,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 그리고 네킹콜, 나탈리콜이 함께한 곡, Walking My Baby Back Home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0: Nighty Night.
1: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현진님, 지난주 금요일이 생일이었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생방으로 반말 축하를 받고 싶어서 오늘 올려봐요. 북카페와 같은 주간의 생일이라 내내 들뜬 마음으로 즐거웠던 한 주였답니다. 반말 축하 받으면 더 잊을 수 없는 생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힛! 하고 이렇게 인사 주셨는데요. 사랑스런 현주야, 생일 축하해. 아, 지난주 잘 보냈지? 북카페에서 생일 주간 보내는 거 정말 현주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현주 생일 파티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좋았을 것 같아. 아, 현주 다니는 길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빌어. 축하해. 그리고 박태현님은 우리 고은님은 7주년, 저는 모모치킨 5주년이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전에도 그 치킨집 소식 가끔 전달해 주셨었는데요. 8월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달이었네요. 여름 해수욕장 시즌으로 바쁘고 더워서 저는 내일부터 5주년 전 메뉴 5,000원 할인을 6일 동안 시작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알바들도 며칠씩 도와준다고 하니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5년이네요. 고님의 7년도 제 마음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오늘의 최선을 다하렵니다. 하셨습니다. 와, 5주년 전 메뉴 5,000원 할인 6일간. 이거 너무 좋은 이벤트 아닌가 싶습니다. 아, 북적북적 하겠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즐거운 추억으로 또 이 또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진짜 태연님 얘기하신 것처럼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손에 잡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뿐이잖아요.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바로 여기 이 순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 카페인 분들 또 저도 순애부도 다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마음 담아서 날짜 변경선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7주년 당일 첫 곡 제목이기도 했었는데요. 또 저의 첫 방송 첫 곡이기도 했었고요. 날짜 변경선이라는 주제로 만나는 이번 주 1카. 그 첫 번째 단상 열어볼게요.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굽이굽이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 위에만 존재하는 이 투명한 선. 날짜 변경선을 기점으로 세상의 시간은 마법처럼 하루가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죠. 찰랑이는 똑같은 바다 위를 항해할 뿐인데 배가 이 선을 훌쩍 넘는 순간 어제는 오늘이 되고 오늘은 내일이 되는 경이로운 도약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사유해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도 이런 투명한 날짜 변경선이 곳곳에 그어져 있습니다. 대지가 뜨겁게 달궈진 8월의 마지막 날과 낯선 바람이 밀고 들어오는 9월의 첫날 사이, 그 오묘하고 서늘한 경계에 서 있는 오늘처럼 말이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24시간처럼 보이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이 환절기의 선을 건너는 일은 생각보다 묵묵한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8월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늘 끌어오르는 에너지와 맹렬한 활동을 요구했습니다. 왠지 무언가를 해내야만 할 것 같은 묘한 강박, 그리고 미처 다 누리지 못한 휴가나 일상의 헛헛한 미련들이 여름의 끝자락에 끈적하게 묻어있곤 하죠. 하지만 9월로 넘어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밟는 순간 공기의 온도는 미세하게 달라지고 우리는 기꺼이 그 무거운 열기를 털어냅니다. 밖으로만 뻗어나가던 시선을 거두어들여 차분한 내면의 영토로

조용히 침잠할 수 있는 넉넉한 권리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달력의 페이지를 한 장 넘긴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날짜가 바뀌는 것을 넘어 내 안의 낡은 공기를 환기하고 삶의 헐거워진 매듭을 새롭게 고쳐매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억지로 쥐고 있던 여름의 끝자락을 순순하게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어긋났던 일상의 궤도를 다시 단단하게 수정할 여백을 얻게 됩니다. 계절의 날짜 변경선을 넘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약간의 낯섦과 마음의 시차를 동반합니다. 맹렬했던 매미 소리가 얇아지고 그 자리를 풀벌레 소리가 채워갈 때 익숙했던 반소매 셔츠 대신 아직은 어색한 얇은 겉옷을 꺼내 입을 때 피부에 닿는 그 미세한 느낌의 차이를 다들 아실 겁니다. 때로는 훅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 탓에 투명한 경계선 위에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서성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계절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다채로운 시간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8월의 팍팍한 영토에 고집스럽게 머무르기보다 다가오는 9월의 투명한 바람을 향해 기꺼이 마음의 닻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 띄워드렸습니다. 8월에서 이제 9월로 넘어갑니다.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우린 9월 1일로 접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가 사실 정확히 따지면 몇 초가 지나가는 것뿐인데도 이 달력을 한장 넘기게 되면 마음가짐도 이렇게 한 자락 넘기게 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2026년이 4달 남은 거예요. 우리가 3분의 2를 이미 보냈고, 3분의 1, 세 조각 중 하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북카페 오셔야 되겠다 생각 드시죠? 저도 더 재미나게 북카페에서 시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3483 쓰신 카페이님은 어린 시절에 80일간의 세계 일주 보면서 거기서 날짜 변경선을 처음 접하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둥근 지구의 기적, 오늘도 힘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80일간의 세계 일주 문학작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접하신 거, 요것도 참 좋은데요. 좋은, 재미난 기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둥근 지구의 기적으로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광자님. 윤고은의 북카페 애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 먹고 댓글을 처음 남겨요 하셨습니다. 처음 이렇게 남기는 사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삶을 반추해보게 하는 다양한 얘기들은 일상에서 양질의 영양제입니다. 생일 주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생일 월간으로 지금 8월을 축제처럼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다 내일이 되면 또 약간 지나간 기억이 될것 같아요. 이제 또 새롭게 하루하루 다가오는 날들을 또 맞이하느라 바쁠 것 같은데 또 오늘까지 우리 카페인분들 여운을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광자님 첫 사연 주셔서 두 번째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동민님 울산 중구 외솔 한옥도서관의 사서시래요. 어제 이용자분과 마당에 있는 배롱나무 이야기를 나누다가 윤고님의 라디오가 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꼭 들어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도 오늘부터 애청자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김동민 사서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어제 그 울산 중구 외솔 한옥도서관 이용하신 카페이님은 누구실까요? 이렇게 북카페를 소문내실 정도면 진짜 찐 애청자 아닐까 싶은데 누구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김동민 사서님, 김동민님 카페인으로 우리 북카페에 사연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와, 그리고 저도 지금 이미지 찾아보니까 이 도서관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생김새도 그렇고, 이 느낌도 그렇고, 언젠가 한번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처 지나가다가. 그리고 방향숙님, 여름아, 내년엔 다정하게 왔다 머물러 가기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년 여름을 벌써 기약할 때가 됐네요. 그쵸? 올 여름 보내고 있고, 다정하기를, 모든 계절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4392 쓰시는 카페인님, 바람이 투명하게 부네요. 집뒤 펜스에 나팔꽃이 만발했어요. 작년에 분명히 새파란색이었는데, 올해는 색이 또 다르게 피었어요. 미미님이, 우리 미미 박태근 편집자, 목요일 게스트이시죠? 가져가신 그 나팔꽃 씨앗입니다. 좋은 가을 맞으세요.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미미님, 정말 그 나팔꽃 씨앗 심어서 어떻게 됐나 궁금한

네요. 이번 주에 오시면 또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신스틸러의 가을 냄새, 우효의 꿀차. 두 잔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두곡 듣고 가시죠.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승숙 작가님도 북카페 7주년 생일이라고 이렇게 7이 많이 들어간 책을 고르셨습니다.
2: 네. 너무 네. 직접적이죠?
0: 직접적이고 좋은데요. 네. 네, 이렇게 7의 네. 의미를 많이 부여해 주셨는데 네. 오늘도 이 책도 선물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책 제목부터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2: 네. 북클럽 청취자분들께서는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작가님일 수도 있어요.
0: 네.
2: 저희가 예전에 이 작가님의 대표작 종이동물원을 북클럽에서 한번 다룬 적이
0: 맞아요.
2: 있었거든요. 네, 그 작가님 켄 리우 작가님이고요. 제목은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을 선택해봤습니다.
0: 네, 오늘 이 책 켄 리우 작가를 비롯해서 여러 작가들의 그 설화 기반의 이야기가 네. 여기 수록되어 있는 앤솔러지인데요.
2: 네.
0: 이 책, 알마에서 나온 이 책 오늘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켄 리우로 할까요? 아니면
2: 네, 좋아요.
0: 켄
2: 네.
0: 리우. 네, 작가 이름입니다. 켄 리우라고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사연 신청해 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립니다. 주소가 꼭 있어야 합니다. 말머리와. 최준호 님이 기억하신대요. 이 웬만한 영화나 소설로는 울지 않는데 켄 리우의 종이 동물원은 서점에서 읽다가 눈물이 쪼록했던 기억이 난다고.
2: 눈물이 쪼록.
0: 네, 눈물이 쪼록. 염승숙 작가님이 소개해 주셔서 이미 내용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다를 보고 듣는 것과 바다에 직접 빠지는 게 다르듯 직접 읽는 건 또 다른 경험인가 봅니다.
2: 맞습니다. 제가 항상 소설의 내용을 네. 이야기로서 말로서 들려드리지만
0: 네.
2: 제가 항상 꼭 당부드리잖아요. 꼭 읽어보셔라.
0: 맞아요.
2: 문장으로 직접 읽어보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실 수 있어서
0: 맞아요.
2: 네, 좋습니다.
0: 직접 읽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신진희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2: 네. 나를 성장시켜주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북카페 애정합니다.
0: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게 참 좋죠.
2: 그러네요. 성장 요즘에 늘 생각하는 것이

0: 제가 항상 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아이에게도 해주고 저한테도 좀 명심하는 네. 게 있거든요. 근데 어른에게 사실은 성장 호르몬이 불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이상 뼈가 자라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래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뇌도 청소되고
1: 그렇죠.
0: 또 다른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성장의 키워드 클럽에도 적용되지만
1: 네.
0: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네. 저는 지금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이 표현 보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네. 함께 우리 늙어가는 거네. 맞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까지 나오니까 네. 이 말을 해도 약간 결이 달라졌는데.
0: 저는 좀 영하고 쿨한 느낌으로 말한 거거든요.
1: 네. 그렇죠. 근데 함께 늙어간다.
0: 갑자기 억울한데요. 네.
1: 함께 늙어가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0: 아, 맞습니다.
1: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그게 그 말이에요. 사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살짝 늙은 거고요. 그게 성장한 거고요.
0: 그렇죠.
1: 그렇죠. 네, 우린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0: 7년을 함께 늙어왔네요.
1: 맞아요.
0: 네.
1: 얼마나 행복합니까? 8년을 향해서도 또 함께 늙어갔으면 좋겠고요.
0: 네.
1: 또 사연 보겠습니다.
0: 네. 4768님, 저희 집도 8월은 생일달이에요. 남편은 오늘 책처럼 칠석이고, 딸은 8월 8일. 팔팔하게 더불어 친한 초등학교 사서쌤이 오늘로 정년 퇴직하시는데 축하의 말을 한 번 더 전합니다. 북카페 7주년도 축하하고요.
1: 네. 네. 와 이렇게 와. 지금 칠석에 8월 네. 8일에.
0: 좋은 번호들이 다 계속 연달아 있네요.
1: 좋은 번호군요.
0: 숫자.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초등학교 사서 선생님이 오늘로 정년 퇴직한다고 축하의 말 전한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와 얼마나 또 뿌듯하실까 그 그쵸? 흘러온 시간이.
0: 그렇죠. 네. 책의 숲에서
1: 맞아요.
0: 또 나가게 되시겠지만 그래도 또 어딘가에서 또 네. 숲을 이루시겠죠.
1: 그렇죠. 네. 이서훈님, 저도 도서관 수업 들어갈 때 사서분들께 홍보를 많이 했어요. 사서분들이 북카페 진짜로 들으시고 사연도 가끔 올려주시더라고요.
0: 이 프로그램을 사서분들께 홍보를.
1: 좋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또 매일 오시고 하셔서 북카페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0: 네.
1: 오늘 이야기 바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사실 펼치고서 익숙한 얘기잖아 했어요. 설화 기반이다 보니까.
0: 맞아요. 한중일 세 나라의 작가들이 참여한 작품집이고 또 설화를 바탕으로
1: 네.
0: SF식 상상력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1: 네.
0: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북카페 7주년이다 보니까 아마도 지난주에 아주 큰 빵파레와 네. 큰 이벤트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딱 오늘까지 이 7주년 기념해서 7번째 달, 7번째 밤을 함께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이 3483 쓰신 카페인님이 설화 기반 이야기는 늘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나이 먹어가는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도 되게 아름답네요.
0: 아, 맞네요. 그쵸? 세상과 같이 나이를 먹어간다.
1: 사실은
0: 설화라고 하면 우리 뭐 어렸을 때부터 옛날 옛적에로 시작을 그쵸? 한다든가 아니면 엄마 뭐 할머니 뭐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라고 하면
1: 네.
0: 아 사실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1: 그쵸?
0: 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술술 보따리처럼 풀려나오는 그랬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들을 아마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
1: 네.
0: 설화라고 하면 당연히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1: 그렇죠.
0: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지속되어 오고 보존되어 오고 또 살짝 변형된다고 하더라도
1: 네.
0: 그 말맛을 참 느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0: 네.
1: 완전히 유실되지도 않고 물론 네. 유실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0: 그렇죠.
1: 그 정도는 이제 변형
0: 그렇죠.
1: 맛이라고
0: 어느 정도
1: 보고.
0: 보존되는 원형적 맞아요. 이야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1: 그게 너무 놀라운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토록이나 설화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가
1: 네.
0: 왜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살아남는가 이런 오래된 문화적인 기억들이 현재의 인간들에게 어떻게
1: 네.
0: 작용하는 걸까? 뭐 이런 궁금함 모두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야기와 현대인의 삶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 욕구 그런 것들이 또 작가에게도 왕성하게 살아나는 것 같기도

0: 하고요.
1: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함께 흘러온 이 이야기 설화 기반의 소설로 오늘 이야기 나눕니다. 저는 카페인님들이 이렇게 정정을 바로바로 하실 줄 몰랐는데 우리 함께 늙어가는 거 싫다고 하시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익어가는 거예요.
0: 아, 익어가는.
1: 홍은심님, 아니에요. 우리 익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최준호님, 동반자처럼 익어가는 거 아닐까요?
0: 지금. 그래요. 제가 아까 살짝 놀랐잖아요. 늙어간다라고 해서.
1: 저는 그 늙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아, 그런데 카페인님들이 익어감을 더 선택하시니까 지금 박주영님도 익어감 얘기하시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0: 우리가 익어가는 거. 많아요.
1: 익어가는 걸로.
0: 네, 가을을 앞두고. 두고 익어가는 걸로 하죠.
1: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익어온 이야기를 오늘 펼쳐보고요. 근데 이 설화를 가지고 소설을 쓴다.
0: 네.
1: SF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거.
0: 그것도 장르 소설, 과학 소설이요.
1: 그러니까요. 네. 이거 굉장히 재미난 도전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맞아요. 만약에 승숙 작가님에게 이런 제안이 온다 하면 나 그 설화 가지고 쓰고 싶어 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있는지.
0: 모르겠습니다.
1: 좀 고민해봐야 될까요?
0: 너무 많은 설화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저는 사실 이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이 제목에서도 네. 암시되어 있다시피 중국의 7월 칠석을 네. 가지고 이제 현대적으로 변용한 이야기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런 설화 모티프를 눈앞에 두고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중국의 7월 칠석 이야기와 네. 한국의 7월 칠석 이야기가 다른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물론 7월 칠석 견우와 직녀가 네. 1년에 한 번 은하수 까치들이 만들어준 다리 위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네.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난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중국의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라고 알면서도
1: 네.
0: 사실은 한국의 7월 칠석은 중국에서 기념하는 것과는 달리 좀 다른 특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었거든요.
1: 승숙 작가님도 7월 7석으로 쓰셔도 되겠네요. 견우 직녀 설화로.
0: 그렇죠. 한번 알아보니까 중국의 7월 7석은 이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서 직녀가 배를 짜는 신이기 네. 때문에 여성의 어떤 손재주, 솜씨 있는 여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기리는 측면이 많았대요.
1: 아.
0: 그런데 한국의 7월 7석은 7월 7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면 너무너무 그리워했으니까 그쵸? 울겠지?
1: 네.
0: 그럼 눈물이 흐르겠지? 그러면 그 은하수 밑으로 비가 내리겠지? 7월 7석에 비가 오면 풍년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1: 네.
0: 호박전 부쳐먹고 뭐 그런 날이었대요. 명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의 상상력을 보태서
1: 네.
0: 좀 더 그 날 하루를 오롯이 즐기는 그런 측면이 또 많지 않았을까.
1: 한국 같은 경우.
0: 네네. 그래서 뭐 각국마다 다양한 설화가 네. 있고 또 한국의 고유한 민담이나 전설이나
1: 그쵸.
0: 설화가 있겠지만 살펴보면 정말 재미난 이야기거리 많지 않을까?
1: 맞아요.
0: 기대가 되긴 하네요.
1: 우리 카페인님들께도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설화나 민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쓸 수 있다면 그럼 요 얘기가 좀 탐나는데 싶은 이야기 원형이 어떤 걸지 궁금해요.
0: 너무 궁금해요.
1: 카페인님들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다양하게. 지금은 가물가물해도 한 번 또 얘기 들으면 또 잊지 못할 얘기들이 있고.
0: 맞아요.
1: 저는 그 얘기.
0: 어떤 거?
1: 그 해님 달님.
0: 동화줄.
1: 네, 그 할머니가 네. 그 호랑이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가지고.
0: 그렇죠.
1: 그 얘기 너무 슬프지 않아요?
0: 그렇죠. 헨델과 그레텔보다 더 슬퍼요.
1: 맞아요. 네. 그 진짜 한 가족사가 네, 그렇게 그럼요. 나오는데 네. 그 얘기가 좀 잊히지 않습니다.
0: 네,
1: 카페인님도 하나 골라보세요. 네. 설 하나 민다? 궁금합니다.
0: 네,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1: 네, 캐미우가 선택한 이야기. 이 7월 7석을 가지고 왜 얘기를 했을까? 저 이 작가의 말 보니까, 작가 후기 보니까 또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썼다고 돼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런 마음을 딱 먹고 타겟팅을 하고서 쓰는 얘기는 좀 다른가?
0: 네.
1: 궁금하기도 했어요.
0: 맞아요. 이 칠성날 밤에 유안과 징이라고 네. 하는 두 10대 소녀가 등장하고요. 이들이 어떤 관계일까? 단순한 친구일까? 지금 징은 미국 유학 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1: 네.
0: 진학을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유안과 징은 아주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처럼 암시가 되어 있는데
1: 네.
0: 초반에 이들이 이제 징이 유학길을 오르기 전에 유안과 징이 서로 마지막 날에 단 몇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안타깝게

0: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지만 친구들이 좀 그렇잖아요. 계속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막 해서 서로 상처 입히기도 하고.
1: 그럴 때 있죠.
0: 아,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면서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일 겪었던 거 기억나? 라고 하면서 또 은근 슬쩍 시간의 네.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그래 그랬었지 그렇게 친해졌지 라고 또 과거를 반추하기도 하고.
1: 그쵸.
0: 지금 그런 이제 7월 칠성날 밤을 다루고 있어요.
1: 이별을 앞두고 있는 거네요. 네네네. 물리적인 이별이. 그렇죠?
0: 맞아요.
1: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우리 음악 듣고 입으로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등려군이 부른 월량대표 아적심 듣고 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지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무트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무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의 책은 켄 리우가 쓴 단편소설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입니다. 이 소설이 수록된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작가 이름이죠. 켄 리우라고 하셔서 주소 포함해서 신청하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릴게요. 우리 설화 어떤 설화에 관심이 있는지 질문 드렸는데 사료고파에 쓰시는 카페인님은 도깨비 설화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선한 도깨비, 이 금나와라, 은나와라,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생각난다고 하셨고요.
1: 네, 선한 도깨비가 갖는 네. 이 좀 귀여움과 우스꽝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의리와 신뢰와 믿음 뭐 이런 것들 막 생각날 정도로
0: 네.
1: 계속해서 막 금은보화를 가져다주고 막 호영호제 하자고 하고
0: 그쵸.
1: 막걸리 따라달라고 하고 뭐 귀여운 구석들 있잖아요. 선한 도깨비 재밌네요.
0: 이 도깨비 그런데 저는 이제 도깨비 하면 예전에 생각했던 그 도깨비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공유 씨가 떠올라요. 이제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설화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이제 또 공유 씨, 뭐 김고은 씨 이런 분들이
1: 좋겠어요.
0: 떠오릅니다. 유영주님은 이렇게 네 주셨습니다.
1: 네, 별지부전의 배경인 바닷속을 SF 판타지의 세계로 그려보고 싶어요.
0: 별지부전. 와,
1: 와 이거는 CG도 좀 많이 차용돼야겠는데요.
0: 그러네요, 진짜.
1: 바닷속이니까.
0: 네, 정말 흥미로운 배경도 다양했어요. 그렇죠. 김기현님은 공무도 화가. 서로가 참 애처롭다 생각했는데 가수 이상은님이 찰떡같이 어울리는 곡을 만들어서 더 놀라웠더랬죠 하셨습니다.
1: 저도 어렸을 때 공무도화가 노래 들었을 때 좀 신선함과 충격이 좀 아직도 기억이 날 네. 정도예요. 네.
0: 공무도화가 자체가 슬프죠 사실.
1: 네 맞아요.
0: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1: 일단 우리나라 말에서 니마 나오면 너무 슬퍼요.
0: 니마 그 강을 이러면
1: 네,
0: 이제
1: 네, 네.
0: 네 그다음요.
1: 네 정경희님.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를 다시 쓰고 싶어요. 온 달은 원본에도 바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분이 저 밑에 있어서 바보라고 한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제자가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0: 그렇죠. 진짜 바보는 아니었죠.
1: 그렇죠.
0: 네,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권수현님. 외에 많은 분들이 손톱 먹은 쥐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
1: 이거는 정말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 도플갱어를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떨어진 손톱을 먹은 쥐가 그 손톱의 주인으로 변신하는 설화죠.
1: 네.
0: 위 취약 시기 때 이 이야기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쥐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일까 쥐일까 탐정놀이 했던 기억도 나고
1: 네.
0: 요즘 아이들도 이 설화

0: 거를 알고 있다.
1: 알고 있어요. 제 아이도 맨날 제가 손톱 발톱 깎아줄 때마다 네. 오, 잘 버려야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 또 나로 변신할지 몰라 뭐 이러면서.
0: 그러니까 손톱 네. 발톱, 머리카락 이런 것들 나의 일부였던 것들을 맞아요. 버릴 때 최대한 깔끔하게 조심해서 버리게 되는 습관. 저는 네. 약간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렇죠. 설화가 아닐까라는
1: 위생과
0: 생각도.
1: 위생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옛 조상님들의 맞아요. 어떤 지혜겠죠.
0: 왜 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걸 몸에 배도록 이렇게 그렇죠. 알게 됐는가.
1: 교육적인 맞습니다.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0: 맞습니다. 네. 또
1: 근데 이렇게까지 네. 무섭게 만들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또 억울하게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0: 그렇죠.
1: 충격적이었던.
0: 그래서 잘 버리시죠?
1: 잘 버립니다.
0: 네. 자, 보겠습니다. 네.
1: 임근선님, 전 주몽 탄생 설화요. 주몽 어머니이자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 부인, 그리고 하늘의 신 천재의 아들 해모수, 그리고 금호아왕까지. 참 재밌더라고요.
0: 네, 주몽 탄생 설화 놀랍죠. 그렇죠.
1: 그럼요. 네. 건국 신화잖아요.
0: 맞아요.
1: 네. 놀랍지 그, 않을 수 없습니다.
0: 사실 단군 신화도 재밌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의 얘기 펼쳐볼게요. 견우직녀 설화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네. 만들었습니다. 지금 두 소녀 진과 유한이 이별을 앞두고 있죠. 네, 네, 진의 네. 유학으로 인해서.
1: 네. 켄리우가 이 작품 쓸 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참 영리하게 소설적인 구성을 했구나라는 오.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일단 설화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부탁받았을 네. 거고 그 안에서 설화의 내용은 적절하게 녹이되 이 이야기를 가공, 변형해서 SF적인, 판타지적인 설정까지 가미해야 했을 테니까
0: 그쵸.
1: 이 소설 초반에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기반으로 네.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갈 것인지 이 7월 7석에 관한 설화 이야기를 잘 녹여내고 있어요.
0: 네.
1: 주인공인 이 여학생 유한에게 동생인 새가 있어요. 이 숫자 셀 때 할 때의 새인데요. 새가 혼자서 지금 잠옷을 입고 언니 옛날 얘기 좀 해줘 라고 쫄르고 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있는 네. 상황인 거거든요. 아빠는 출장 중이고 엄마는 밤늦게까지 야근이 있어서 좀 자정이나 돼야 집에 올 거라고 연락을 받았대요. 동생 잘 재우고 네. 집에 잘 단속 잘하고 있어? 라고 부탁을 받았겠죠. 근데 유아는 지금 이제 미국 유학기를 앞두고 곧 멀리 떠날 친구 징을 이 밤에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 곧 내일이면 징이 새벽같이 출발할 텐데 나 동생 새만 재우고 이 징을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새가 안 자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야. 언니 나가봐야 된다니까 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유한 언니 제발 이라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탁탁 치면서 빨리 누워. 나 얘기 좀 해줘. 그리고 네. 오늘 7월 7석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얘기 좀 해줘 라고 하면서 계속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이 망설이다가 징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줘.
0: 네.
1: 나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내 동생 재우고 빨리 나갈게 라고 하니까 징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팔베개를 하고 이제 동생을 눕히고 침대에서 7월 7석에 관련한 설화 이야기를 쓱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0: 우리도 독자도 거기 나란히 눕는 거죠.
1: 네, 그렇죠.
0: 듣는 거죠. 그래서
1: 네. 그래서 시작부터 아주 먼 옛날에 옥황상제의 손녀딸인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는데
0: 네.
1: 은하수랑 강의 동쪽 강가 하늘에 살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설화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에 가끔 보이는 넓적한 빛의 띠가 있는데
0: 네.
1: 그걸 우리가 은하수라고 부르고 그 아가씨는 배를 아주 잘 짜는 여인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직녀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막 동생이 그 아가씨가 배 짜는 장면 빼먹었잖아. 더 해줘 라고 하면 잠깐만 있어봐.
0: 네.
1: 내 얘기를 멈추지 마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는 계속 시작이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견우직녀 이야기를 뭐 책으로도 읽고 뭐 말로도 듣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직녀 배를 짜는 여인인데 그렇구나. 이게 옥황상제의 손녀딸이기 때문에 직녀가
0: 네.
1: 배를 짠다라는 행위가 사실 뭐 인간들이 입는 옷, 섬유조직, 직물을 짠다는

0: 이야기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새삼스럽게 알게 된 지점이 네. 있거든요. 직녀가 배를 짜는 행위는 서쪽 하늘, 그러니까 매일 해질녘의 서쪽 하늘을 수놓는다는 뜻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홍, 자수정, 붉으스름한 청색과 같이 오색찬란한 구름이 서쪽 하늘을 수놓도록 네. 하는 것. 그게 아름답죠. 직녀가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매일 오후쯤에 발견하는 석양, 네. 노을, 아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그렇죠. 정말 영혼을 빼앗길 것만 같은 아름다움을 직녀가 배를 짜서 술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직녀는 이 옥황상제의 손녀딸 일곱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막내딸이었는데도 사람들은 이 직녀가 수놓는 오색찬란한 노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언니라고 불렀을 정도로 직녀를 사람들이 사랑했대요.
1: 왜 그렇게 많은 설화 속에서는 막내딸에게만 그 주인공 역할을 주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미녀와 야수도 보면 네. 거기도 보면 주인공 베리 네. 세 자매의 막내였잖아요.
0: 인어공주도 그렇죠.
1: 그렇죠. 네. 왜 항상 막내들이 그렇게 발탁되는 것일까 주인공으로?
0: 모르겠어요. 그 특유의 발랄함과
1: 막내다움?
0: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그 축적된 그 네. 충만한 애정의 강도가 있을까요?
1: 그 전형적인 우리가 부여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네네. 왠지 장녀면 네. K장녀의 이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현실 고려 많이 해서 네. 바다를 두고 떠나거나 하지 못할 것 같고
0: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1: 맞아요. 고려를 많이 하니까 네네. 근데 이 막내딸이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0: 자유분방하고
1: 모험심이나 호기심도 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거 아닐까. 직녀도 막내였군요.
0: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손녀를 찾아가게 되는데 네. 찾아가게 된 계기는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어내지 않고 직녀가 약간의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네. 저는 너무나 외롭고 오두막에서 혼자 살면서 배틀을 친구 삼아서 혼자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 직녀, 속녀딸을 불쌍히 여겨서 네. 좋은 배필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동생에게 얘기할 때 형편없는 중매쟁이가 아니었어. 네. 견우라고 은하수 건너편에 직녀 건너편에 있었던 소치는 목동이었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도 아주 우스꽝스럽게 잘하고 그래서 직녀와 견우가 한순간에 서로를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견우를 따라서 직녀가 은하수 강 서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도 두 명 낳고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이제 매일 아침에 견우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소들을 몰고 이제 풀밭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직녀는 그런 견우와 한시라도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정말 크고 듬직한 소 등에 양쪽에 바구니를 큰 바구니를 매달고 그 바구니에 두 아들을 담아서 네. 함께 견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견우만 쫓아다니니까 네. 직녀는 배를 짤 시간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러면 매일같이 오후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아름다운 노을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겠죠.
1: 그렇죠. 우리 노을이 필요할 텐데.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0: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 그대로예요. 옥황상제가 노여움을 타서 이제 직녀와 견우를 떨어뜨려 놨고 이제 그것을 네. 안타까워한 까치들이 1년에 딱 한 번 7월 칠성날에 다리를 새들끼리 막 뭉쳐서 다리를 네. 만들어서 1년에 단 한 번 견우와 직녀를 그 다리 위에서 만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 재밌는 부분은 우리는 그 다리를 오작교라고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오작교는 저는 까마귀와 까치의 다리라고 알고
1: 저도.
0: 있어요. 까마귀 네. 오자와 까치 작자와 네. 다리 교차잖아요.
1: 네.
0: 그런데 켄리우의 소설에서는요. 까마귀가 사라져요.
1: 이 지역마다 또 나옵니다. 이게 다른 거군요.
0: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설화에서는 까치 때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읽으면서 까마귀는 어디 갔어? 뭐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1: 진짜 물어보고 싶은 네. 부분이네요. 차이네요. 네.
0: 이런 색다른 점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5월에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은 켄리우의 소설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9357 지신카페이님, 과거부터 전해온 설화가 미래적인 SF로 어떻게 변형됐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얘기 들으시면서 지금 많은 카페인들이 너무 재밌다고 얘기가.
1: 네.
0: 그리고 방향숙님 주신 정보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직녀가 외동딸로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일곱 번째 막내.
1: 맞아요. 저도 한국의 설화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일곱 번째 딸이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외동딸이었잖아요.
0: 그렇군요. 지금.
1: 재밌어요. 네. 이런 차이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네요.
0: 439 있으신 카페이님. 직녀 얘기 나오니 재밌어요. 섬유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전공 필수 과목이 패턴 디자인, 직조 뭐 그런 거예요.

0: 배틀 들고 다니고 짓기로 섬유도 짜고 그래서 저희과 애들은 직녀로 불렸답니다.
1: 직녀
0: 그러네요,
1: 맞네요.
0: 진짜.
1: 네.
0: 와.
1: 와, 이거 걸어 다니는 직녀분들께서 여기
0: 배틀 들고 다니고.
1: 계셨네요.
0: 네. 또 보겠습니다.
1: 네, 2789님. 설거지 하다가 막내와 장녀의 주인공 배틀 이야기에 빵 터졌습니다. 저 작은 조각으로도 이야기를 풀어내는 두 분이 대단해 보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0: 네, 우리도
1: 네.
0: 작은 거 부스러기 하나로도 짤수 있잖아요.
1: 네.
0: 직조할 수 있잖아요, 이야기가.
1: 맞죠. 네.
0: 아, 0946 쓰시는 카페이님, 비가 오는 오늘은 17년 전 떠나신 아버지의 100세 생신입니다. 장마 때라 엄마에게 핀잔도 많이 받으셨는데, 7월 7석이 이어져서라도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아, 이 마음 너무 잘 전해져서 정말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1: 네.
0: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 오작교가 까치든 까마귀든 다리를 놓아서 내가 그리워하는
1: 맞아요.
0: 사람과 만날 수 있다면
1: 네.
0: 이런 생각들 해보게
1: 그러게요.
0: 되죠.
1: 어렸을 때 오작교 설화, 견우직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 견우직녀 1년에 한번 만나서 얼마나 애달프고, 그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겠어, 라고
0: 네.
1: 감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뒷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오작교의 까막까치라고 우리는 들었었던 것 같은데, 까마귀와 까치들이 너무너무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다리를
0: 네.
1: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머리가 벗겨져 가지고
0: 맞아요.
1: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맨들맨들한 머리로 간다. 이런 얘기에 어렸을 때는 아, 불쌍해. 막
0: 불쌍하다고?
1: 이런 대견하다. 근데 막 깃털이 다시 날까? 막 이런 생각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0: 나죠.
1: 네.
0: 그 털갈이 기간인 거예요.
1: 네.
0: 우연히 일치한 거지.
1: 맞아요.
0: 견우식녀가 얼마나.
1: 그쵸. 내
0: 네.
1: 1년에 한번 열심히 기른 깃털 또 내주러 가야 되잖아요.
0: 근데 아마 이렇게 헤어진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 부부를 이어줘야 되는 연인을 이어줘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1: 그렇죠.
0: 다리를 이룬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까마귀든 까치든 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되게 치열했을 거라는
1: 아하.
0: 엄청 중대사 아닌가요?
1: 숭고한데요.
0: 네,
1: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아마 예선 다 결과에선 통과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무나 할수 없잖아요. 저
1: 네.
0: 그래서 이번 소설에서 그 등장하잖아요.
1: 네네네.
0: 그 까치 다리가
1: 네네네.
0: 그 다리가 무너지는 상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저 너무 놀라웠거든요. 저 그런 생각을 어릴 때 읽을 때는 하지도 못했는데.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앞서서 언급했지만 한국의 그 견우직녀 이야기에서는 까막까치가 나와서
0: 네.
1: 까마귀도 나오고 까치가 다
0: 그쵸.
1: 어우러져서 다리를 놓는데, 이 소설에서는 까치 떼만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너무 흥미로웠고, 한편으로는 켄 리우 작가가 중국인 이민자로서
0: 네.
1: 지금 미국인이잖아요.
0: 네.
1: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까마귀가 갖는 어떤 서양에서 갖고 있는 약간의 불길함을 이 중국 설화에서 조금 덜어내고, 조금은 이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새로서의 까치떼만을 이 은하수의 오작교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됐어요.
0: 이것도 재밌네요. 작가가 설화를 재료로 삼아서 이야기를 구성할 때 어떤 부분을 매만졌는지를
1: 네.
0: 그 의도를 좀 짐작해 보는 거.
1: 맞죠.
0: 이거 재미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곳곳에 좀 재미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전통적 이야기와 현대적으로 이것을 재해석하고 변용할 때
0: 네.
1: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한이 동생인 새를 재우기 위해서 동생을 재우고 아주 안전하게 밖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막 타고 이제 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 견우직녀 설화 얘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0: 네.
1: 옥황상제가 노여워해서 둘이 헤어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까치떼가 다리를 놓아가지고 1년에 한번 이제 만나게 해줬다.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동생이 잠든 거죠. 그래서
0: 드디어.
1: 드디어 발을 살금살금해서 방을 나가서 이제
0: 네.
1: 친구인 징을 만나러 나가요.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0: 네, 잠시 우리는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20분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홍수특보 발령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강 금산군 무남교 주변입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 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고요.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정안전부 지침 살짝 안내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예, 지금 이렇게 홍수 네. 주의보가 발령된 곳들이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카페인들. 네. 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지금 동생은 드디어 잠이 들었고 네. 이제야 유아는 징을 만나러 네.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1: 맞아요. 징을 만나러 커피숍에 도착했고요. 가녀린 몸매에 무늬 없는 흰 원피스 에어컨 때문에 얇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이런 묘사를 보니까 유한도 여자아이, 징도 여자아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이 만나자마자 묻죠. 짐은 다 쌌어? 라고 물으면서도 속으로는 오늘 밤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과 대면하고 있어요.
0: 그쵸.
1: 뭐 징은 되게 무심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 뭐 쌀 짐이야 끝없이 나오는데 공항은 뭐 내일 아침 9시까지 갈 거니까 시간은 넉넉하고 이 말투가 사실은 너무 경쾌하고 무심한데 유한에게는 징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 속상하고 서운하고 네. 좀 안타까운 거예요.
0: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너무 지금 좋아하는 사이인데 지금 내일 떠나는데 짐 다 쌌어 했을 때 정답이 뭐예요?
1: 뭐라고 해야 되죠?
0: 승수 작가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짐 다 쌌어? 이렇게 하면.
1: 웬만큼은 다 쌌어.
0: 아니죠.
1: 라고 아닌가요?
0: 땡. 네. 네. 짐을 쌌느냐 안 쌌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1: 네. 네. 뭐라고 해야 돼요?
0: 짐 싸는 게 중요해. 나 지금 너랑 떨어진 위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깜짝 놀라세요? 짐을 뭐 웬만큼 쌌는지 다 쌌는지 내일 공항에 몇 시까지 가면 되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짐 쌌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에 좀 약해요. 네. 저도 작가이고 네. 소설 쓰면서 어떤 은유적인 이런 의미망들을 좀 잘 포착해야 되는데 네. 짐을 다 쌌냐고 물으면 어느 정도 내가 한 80%?
0: 70% 쌌다 이런 거?
1: 80%는 싼 것 같아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솟구치는데 아닌가 봐요. 네, 보통은. 네,
0: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네요. 아무튼 여기 소설 속에서의 유한도 네. 마찬가지 그 서운함이 좀 있지 않나.
1: 맞아요. 이 소설에서 징은 좀 약간 저 같고요. 네. 진짜로. 유한은 조금 더 징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고 약간 유약하고 감성적인 네.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한은 짐 그 정도 쌌구나. 뭐 옷을 좀 여러 개 챙겨. 비행기 안이 추울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같이 걷기로 해요. 좀 마지막 산책일 수도 있으니까 네. 중국에서의 마지막 산책.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커피숍 바깥에 있는 가로등에 체인으로 묶어놓고 둘이 이제 걷기 시작하죠. 근데 이 소설의 초점화자가 유한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유한은 계속해서 징의 행동과 여러 말투, 화법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유한과 징은 서로 우정을 뛰어넘는 네.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0: 자, 지금 이나라님 유한과 징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조마조마하다고 하셨고요. 네. 여맨윤 로맨스 소설 한 편 뚝딱하고 나온다고 지금 김미향 님이 네. 감정이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송소희가 부른 달무리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켄 리우가 쓴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입니다. 지금 송소희가 부른 달무리 듣고 왔는데 이 신희연 님이 저 별일 없는데 이 노래 들으면 왜 이렇게도 마음을 후벼 파는지 혹 제가 모르는 마음에 이 마음에 무슨 일이 있나 찾는 중이에요. 이런 노래들이 있죠.
1: 맞아요.
0: 들으면 그냥 나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1: 맞아요.
0: 그게 일렁일렁하지?
1: 어느 때는 막 눈물이 훅 쏟아지는 맞아요. 경험도 있고
0: 맞아요.
1: 맞죠.
0: 또 박준성님도 오늘 노래 참 좋아요. 여름의 끝자락에서 헤어짐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모습이 짠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지나가는 여름도 내년에 다시 만나겠죠. 네,
1: 맞아요. 이 소설 속에서도 지금 유한이 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서로 좋아하는데 이 미국 유학길에 올라야 하는 징을
0: 네.
1: 이제 내일이면 떠나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거 참 신기해요. 사실은 뭐 그 옛날 옛적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의 서쪽과 동쪽

0: 끝에 살았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만날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사실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거리라고 하더라도 네. 좀 시간의 여유가 확보되고 좀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인간은 여전히 기술이 발달하고 발전해도 여전히 이별의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살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 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1: 뭐 다른 학교로 전학만 가도 같은 그렇죠. 반이 안 돼도 맞죠. 우린 그 이별을 경험을 하는 건데요. 그 물리적인 거리가 두렵고. 근데 지금 이들은 이제 만났고 네. 지금 뭔가 징은 되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아는 약간 마음이 네. 쓰이고 맞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0: 그래서 둘이 지금 어떤 밤거리를 계속 산책하고 있는데 네. 뭐 손도 안 잡고 그냥 뚝 떨어져서 걷고 있는데도 유아는 침묵의 순간에 계속해서 이제 징이 미국의 고등학교 캠퍼스 걷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뭐 그런 아쉬움을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막 숨이 가쁘고 심장이 막 제멋대로 뛰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겠죠. 네. 징과 헤어지기 싫고 징이 멀리 미국으로 떠나면 뭐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연락은 휴대전화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멀어지고 말리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뭐 걸으면서 제과점의 진열장 같은 걸 보면서도 저거 봐, 너무 예쁘다. 와, 케이크네. 오늘 또 7월 7석이라고 연인들을 위한 케이크를 파는구나. 아, 뭐야, 바보 같다. 뭐 이런 얘기로 하면서 또 깔깔거리기도 하고. 근데 뭐 발렌타인데이처럼 심하진 않잖아. 귀엽게 봐주는 거지. 7월 7석을 기념하는 연인들의 날 있을 법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징이 너무 무심하게 그래도 그게 뭐야, 바보 같아. 7월 7석이 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유한이 난 7석 좋아. 또 이렇게 뚱하게 또 나오기도 하고요.
1: 그래요. 징은 왜 자꾸 7월 7석 바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유아는 지금 동생에게 그 얘기도 들려주다 나왔는데.
0: 맞아요. 그랬더니 징이 뭐야, 너 그런 취향이었어? 너 정자 밑에 제단 차리고 막 과일 접시 올려놓고 직녀에게 기도하는 그런 타입이야? 되게 웃긴다 너. 그럼 미래의 멋진 남편감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해. 뭐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리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또 유한이 또 불쾌해가지고 너 지금 미국 간다고 중국 문화를 조롱하는 거야? 이렇게 또 약간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1: 네.
0: 그랬더니 뭐야, 넌 애국자 코스프레야? 그래서 지금 막 싸움 나기 직전이에요. 네. 그러면서 막 유한이 징한테 그래도 네 아버지가 미국 고등학교 기숙학교까지 보낼 돈 있어서 참 좋겠다. 미국 가니까 아주 신나나 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징은 또 와, 그런 상처받은 말투 너무 징글징글하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1: 네.
0: 나라고 뭐 미국 좋아서 가냐?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막 서로 씩씩거리면서 노려보다가 됐다, 그만하자 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보도블록을 걷고 있는 거예요.
1: 네.
0: 산책 삼아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시 대화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런 또 마음은 또 순식간에 또 풀어버리고 이제 헤어져야 된다라고
1: 하는 아쉬움만
0: 네, 남아서 우리 처음으로 같이 하이킹 갔던 날 기억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1: 네.
0: 결국 막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T니 F니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런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아주 분명한 캐릭터들. 하나는 이성주의자이고
1: 네.
0: 징은 유아는 좀 감성주의자라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자꾸 티격태격하게 되는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괜찮을 거야.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 하이킹하던 때 그러다가 슬쩍 말로 입 밖으로 내뱉진 않지만
1: 네.
0: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했던 때 그런 순간까지 떠올리면서 괜찮을 거야. 우리 둘 다 괜찮을 거야. 서로 문자 보내고 이메일도 쓰고 전화통화도 하자. 우리는 서로 연락을 이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서로 부드럽게 위로하면서 이 밤을 같이 보내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견우직녀 시절하고는 다르니까요. 연락할 수단은 많습니다.
0: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징과 유안이

서로 이별을 앞둔 마지막 날 밤에 네. 갑작스럽게 또 판타지적인 설정으로 이야기가 훅 건너뛰거든요. 그 상황에 서로가 우리는 우리 사이는 멀어지지 않을 거고 괜찮을 거야 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0: 너무 네. 오래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네. 와 이거 공포스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1: 그렇죠. 그 차창을 막 향해 달려드는 그렇죠. 새 무리요.
0: 새 네. 무리가 네, 까치대가 네. 막 온다고 하면 그러나 지금 공교롭게도 7월 7석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맞아요. 생각하면 아, 이 공포보다는 조금 다른 신비한 느낌으로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김민정님 헐레벌떡 왔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은 승숙 작가님 목소리 잠시라도 들으니 너무 좋아요.
1: 네. 네, 이런 사연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0: 그렇죠. 권도경님은 가다울 수 없는 애달픈 마음에 소설 여주인공의 마음이 보입니다라고.
1: 맞습니다.
0: 그렇죠. 지금 아까 승숙 작가님이 T냐 F냐 얘기하셨지만 이 둘이 뭐 평소랑 좀 다르게 너 그런 타입이었어라고 또 이렇게 날 세우는 이유도 내일이면 이제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겠죠.
1: 네, 맞아요.
0: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맞아요. 네. 초조함.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진원의 일종의 고백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소설은 켄 리우의 7번째 달, 7번째 밤입니다. 7월 7성 날, 결국 실제로 까치가 등장했습니다.
1: 네, 맞아요. 소설에. 그리고 거대한 까치떼에 의해서 진과 유한 이 두 사람이 하늘 높이 들어 올려졌고 지금 마침 7월 7성 날 견우와 직녀의 재회를 앞두고 있었는데 네. 이 소설에 의하면 이렇게 공교롭게도 참 이렇게 흥미롭게도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까치떼에 의해서 네. 들어 올려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 왔다는 거예요.
0: 오배송인가요? 이거 약간? 원래는
1: 네. 이서 그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일렬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려주는 거죠.
0: 와, 네. 그건 한번 해보고 싶긴
1: 그쵸,
0: 하네요.
1: 그렇죠, 그렇죠. 저도 네. 한번 경험해보고 싶을 네. 정도로 이 소설에서 굉장히 찬란하게, 오색찬란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 경험 자체가. 그래서 재미있는 묘사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유아는 자신과 징이 마치 날아가는 거대한 외계 악 기의 고동치는 심장 속에 보드랍게 둘러싸인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0: 와.
1: 그렇게 해서 은하수 위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막 장막이 거치고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네. 무대 위를 발견하는 것처럼 네. 견우와 직녀가 등장을 했어요. 너무 재밌죠.
0: 견수 직녀가 네. 등장했어요.
1: 그런데 생각보다 설화에서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고
0: 네.
1: 우리가 상상하는 노인이 된 견우와 직녀의 모습이었어요.
0: 그게 더 멋진데요?
1: 네. 그래서 직녀는 지팡이도 짚었어요.
0: 네.
1: 그래서 멀리서 서쪽과 동쪽 끝에서 걸어오는 까치떼의 이 다리 위를 건너오는 견우와 직녀의 모습을 유한과 징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0: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징은 지금 내일 공항 가야 되는데.
1: 맞아요. 그러면서 올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모습을 보는구나 라고 서로가 놀라워하면서 그런데 정말 늙었네. 그런데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저렇게 1년에 한 번씩 약속을 지켜서 만나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0: 네.
1: 왜 저렇게 껴안거나 입을 맞추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지? 견우와 직녀는 생각보다 너무 담담했고
0: 네.
1: 이 진과 유한이 바라보기에 굉장히 평범한 친구 같았어요. 오래된 동창 느낌?
0: 네.
1: 그래서 저들이 뭘까라고 하다가 이제 이 진과 유한이 쑥덕쑥덕 수군거리는 소리가 견우와 직녀에게까지 닿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몰랐던 정보들을 좀 알게 됐어요.
0: 이게 우리가 설화로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켄 리우가 부여한 거죠?
1: 네, 그렇죠.
0: 이야기를?
1: 새롭게 재해석한 그렇죠. 것 같아요. 재창조한 부분이
0: 네.
1: 견우와 직녀는 사실 멀리 떨어져서 1년에 한 번 만나서 사랑만 확인한 건 아니었대요. 몰래 바구니에 돌을 넣은 듯한 가짜 바구니를 만들어서
0: 네.
1: 그 안에서 아이들을 교환했다는 거죠.
0: 오.
1: 두 명의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견우와 직녀는 영원히 헤어져서 떨어져서 살게 되었지만 아이들만큼은 1년에 한 번씩 교환해서 정성껏 길렀다는 거예요. 애정을 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슬퍼만 하는 직녀, 슬퍼만 하는 견우의 밑에서 사랑이란 이렇게 슬픈 것이고 오롯이 슬픔으로만 가득한 것인가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0: 네.
1: 사랑은 슬픈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현명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랑을 각자 찾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진과 요한은 너무너무 놀래요. 한평생 정말 생을 다할 때까지
0: 네.
1: 1년에 한 번씩 은하수위에 만나서 사랑을 확인했던 것이 아니었나요? 각기 다른 사랑을 찾았다고요? 라고 하면서 너무 놀라거든요.
0: 근데 각기 다른 가정이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0: 지금.
1: 네. 맞아요.
0: 그런 느낌?
1: 근데 견우와 직녀가 순순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0: 네.
1: 우리는 서로가 첫사랑이었고 그 사랑에 처음 느꼈던 설레임과 감격과 감탄을 잊지 않고 한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다. 그리고 견우가 다른 여인과 사랑을 찾을 때 직녀가 다른 청년과 이제 마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응원했다는 거죠. 그 어느 것도 견우와 직녀의 사랑이 진심이 아니었고

0: 감정이 아니었다고 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랑은 그대로 있고 또 다른 사랑은 확장되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진과 유한이 이별을 앞두고 있지만 서로가 우리의 사랑도 매 순간 진심이었고 이 진정어린 사랑이 변함없을 것이다 라고 이 불안을 떨칠 수 있는 네.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이 후반부에 서술이 되거든요. 너무 흥미진진하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진과 유한이 이런 말을 나누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냥 일어나게 두자. 이런 맞아요. 거 이런 마음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맞아요.
1: 요동치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이런 말이 재밌어요.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맞아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리고 무언가 또 설화처럼 빛나는 문장 하나가 네. 이 소설 안에 또 숨어 있는데 칠성날의 나쁜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런 표현들도 무언가 아 그래 1년 중에 단 하루만큼은 네.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나쁜 일도 벌어지고 괴로움도 수시로 찾아오겠지만 7월 칠성만큼은 나쁜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일어날 수 없어 라는 좀 최면과도 같은 문장이 네. 이 소설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1: 좋네요. 이것도 네. 켄리우 작가의 생각인 거네요. 맞죠. 그러면 선물처럼
0: 맞죠.
1: 준.
0: 이 소설이 어느 정도 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켄리우 작가의 상상력이 네. 발휘된 부분들이 또 소설의 공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을 처음 시작을 읽다 보면 하페이라고 하는 허페이라는 네. 공간이 나오거든요. 중국 허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진과 유한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상하이, 난징 많이 들어봤지만 허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익숙하지 않은 네. 공간이었는데 중국의 어떤 동부 내륙 쪽에 있는 도시래요. 안후이성의 행정 중심지인데 왜 하필 허페이라고 하는 공간을 골랐을까? 네. 이런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막 세계화된 초대형 도시 상하이도 그쵸? 아니고요. 완벽한 전통적인 시골 도시도 아니고요. 이제 막 과학기술, 전자, 자동차, 첨단 제조업의 발달로 이제 막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한 곳이래요. 중국의 도시 중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의 7월 칠석 설화와 현대 10대 청소년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 만한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갖기에 호페이라는 도시가 또 맞춤 공간이 아니었나? 와. 이런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1: 정교하게 이 오작교를 만드신 거네요. 켄리우가 네, 독자와 네. 이 이야기가 설화가 만나도록.
0: 네.
1: 자, 저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가 좀 결은 다른 얘기지만 네네네.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 그건 정말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뭐 그 둘이 완전 첫 번째 사랑은 아니었다고는 네. 하지만 어쨌거나 그 치기 어린 시기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은 둘은 어쨌거나 이승에서의 삶은 끝내게 네.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견우직녀 얘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네. 이제 이 이야기를 또 사랑의 의미를 확장시켜 간다라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얘기였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 지금 네. 홍은심 364일은 가까이 있는 다른 이와 사랑에 빠졌나 봐요. 네, 지금. 그리고 네. 여기 보니까 이 가질 수 없는 너인 거군요. 최준호님 갈라선 거군요. 지금 유영준님 뭔 일이래요. 네. 너무 충격받으신 카페인분들이 네. 많으신
0: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아이, 그렇죠. 이들의 사랑은 영원한 거죠.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견우 직녀 설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겠어요. 너무 오래 너무 오래 반복했으니까 네. 네, 더 성숙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책 선물 받으실 분 두 분 발표할게요. 번호 승숙 네. 작가님이 읽어주시죠.
0: 네. 1307님 북카페 7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곧 제 탄생 42주년 맞이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가장 먼저 북카페에서 7번째 달 7번째 밤을 올해 1등 제 생일 축하 선물로 받고 싶어서 욕심을 좀 내봅니다. 그 영광을 누리고 싶네요.
1: 와,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0: 네, 우리 생일 선물로 가겠네요.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있습니다.
0: 네, 8990님. 나를 쉬게 해주는 쉼터 북카페 애정해요. 7주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 함께해요.
1: 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네. 두 분께 책 선물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책으로 이야기 나눌까요?
0: 네, 다음 주에는 팔레스타인 문학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네. 작가고요. 가산 카나파니의 뜨거운

0: 해양 아래서라는 소설입니다.
1: 네, 우리 열림원에서 나온 네. 이 소설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설화 얘기부터 시작해서 T냐 F냐부터 시작해서 아까 신수 작가님이 네. 저에게 달 보니까 네 생각이 나더라라고 문제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노래 나갈 때 네. 얘기해서 제가 나도 라고 할 거라고 했더니 네. 너무 놀라셨거든요. 네. 소스라치게.
0: 저는 그 질문 받았을 때 무슨 소리야? 그 뒷말 더 없어? 라고
1: 이게 한참, 무슨
0: 네 문자를 기다리고 있을 네. 거라고 했거든요.
1: 네, 오늘 그래서 얘기를 네. 정말 많이 이 고대 네. 설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밈까지 주고받은 네. 날이었습니다. 카페인님들 다음 시간 이 가산 카나파니의 소설로 또 다시 만날게요.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소수빈의 재회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그의 이름은 왕지빙입니다. 올해 56살. 중국인인 그의 삶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며 힘겹기는 중국 노동의 역사와 매한가지였습니다. 항만 노동, 벽돌 공장 직공, 거리 청소부를 거쳐 8년 동안 플랫폼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그를 지탱한 건 틈틈이 쓴 시였답니다. 그러다 올해 중국 문단 최고 문학상 중의 하나인 루신 문학상 시 부문에서 수상하며 왕지빙은 중국인 모두가 아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듯합니다. 그는 배달 일을 계속할 거라며 그런 자신의 삶을 조용히 흐르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삶에 바친 그의 시 저공비행의 첫 연 읽어드립니다. 날개를 펴면 높이 날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건 누군가. 땅 가까이 나는 것 또한 비행이다. 낮은 땅에서도 바람은 새처럼 울고 바퀴는 유성처럼 지나쳐 간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가을 개편 첫날이지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오늘 첫 곡은 중국의 싱어송라이터 푸슈의 핑판지루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1970년생이신 것 같은데 올해 57세, 18살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습작이었겠죠. 근데 굉장한 과몰입 작가였다는데, 그래서 부모, 그러니까 특히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이 커가지고 한 20만 자 원고지 분량의 그의 작품을 버리면서까지 아들 뭐 앞길을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니셨을 테지만, 아무튼 그렇게 천직으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부터 10대 후반부터 언젠가는 이 기사에는 그렇게 써 있네요. 그레이트 라이터가 될 것이다, 스스로 믿었다라고요. 그의 글, 그의 시의 소재는 주로 뭐 이 왕 선생님처럼 플랫폼 단위로 일하는 그런 독립형 근로자의 얘기나 계약직, 뭐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시간 활용형 그런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 또 소위 말하는 긱 워커라고 해서 전문직 유형도 있죠. 뭐 디자인이나 번역 뭐 이런 분야에

이들은 다 수입이 불안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보호를 일부 아니면 뭐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기사 마지막엔 또 그런 언급도 합니다. 이 배달 플랫폼 자신이 그 직종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점 테러 하지 말아 달라. 나쁜 리뷰를 남기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들, 그런 거를 좀 다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서 또 인생을 대하는 자세, 그의 왕선생의 그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역경을 헤쳐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그는 대답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꽤나 행복한 삶을 살았고, 현재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의 무명 생활에 대한 기자의 언급에도 그게 다 자양분이 된것 같은데요. 마치 겨울에 큰 눈이 와서 그게 다 쓰일 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라고 또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청소노동자로 일했을 때 쓰레기 더미에서 불의의 사고로 약지가 절단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내 몸에 있는 요긴한 거리, 그러니까 배달 일을 하면서 그런 음식물 담은 백을 걸어두기 아주 편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00편에서 7,000편, 누가 찍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영상 보니까 5,000편의 시를 발표한 시인이다라고 소개하던데, 이 기사에 따르면 7,000편, 간극이 좀 크죠. 아무튼 18살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예, 56살인, 57살인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거의 계속 글을 쓰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결국 먼 훗날 자신을 기억하길 사람들이 왕진지빙, 그는 조용히 천천히 흐르는 강줄기였다라고 기억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기사는 끝납니다. 묵묵하게 또 굳건히 자기 길을 갈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겠죠. 김현우님께서 이렇게 코멘트 주셨습니다. 한국에도 번역돼 나왔으면 좋겠네요. 5058님께서도 그렇게 써주셨네요. 왕지빙이란 이름 기억하셨다가 또 혹시 책이 나오면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죠.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주시고요.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마크 라부안, 그리고 파트릭 피오리가 부르는 오큐페, 바쁘다는 핑계. 이어지는 곡, 크리스토프 마에의 라 룬, 달이라는 곡까지 두곡 이어서 듣고 오죠.

0: étoiles. Mais une mère, on n'en a qu'une.
1: 프랑스 가수 크리스토프 마에의 La Lune, 달 들으셨고요. 먼저 곡은 역시 프랑스의 두 사람, 마크 라부안 그리고 파트릭 피오리의 Occupé,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편을 맞이해서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연재합니다. 세계음악의 하위 장르, 스타일, 문화, 현상 등등을 살펴보는 코너, 세계음악의 키워드인데요. 부제도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 대성당에 수록된 단편의 제목으로 번역가 소설가 김현수의 번역을 차용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2: Hey, little piss baby, you think you're so fucking cool, huh? You think you're so fucking tough? You talk a lot of big game for someone with such a small truck. Oh, look at those arms. Your arms look so big.
1: 2019년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최다 회원을 보유한 세계 1위 오디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다소 이례적인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암묵적인 미션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이름을 지어라 였습니다. 당시 온라인 언더그라운드 음악 시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 인기가 급상승한 특정 곡 때문에 불거진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미국 듀오 100잭스의 곡 Money Machine이 문제의 곡입니다. 이 곡의 기존 카테고리는 일렉트로닉 댄스인데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뭐 듣다시피 음악이 좀 많이 튀었습니다. 훗날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음악을 묘사한 바에 따르면 거친 신트팝 멜로디, 오토튠을 써서 인공적이고 귀에 쏙 들어오는 보컬, 심심치 않게 끼어드는 욕설과 대조되는 귀여운 노래, 과도하게 키우거나 줄인 볼륨, 금속 건반악기처럼 들리게 변조한 타악기의 사운드, 1분 남짓한 짧은 길이 등등으로 요약되는데요. 이제 다시 스포티파이 직원회의 현장으로 가보죠. 데이터 분석팀과 에디팅팀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 머니머신 이 곡 하나만이 아니죠. 맞아요. 영국의 에이지 쿠크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그의 레코드 레이블 PC 뮤직에 가면은 이런 비슷한 노래들이 수두룩해요. 틱톡의 젠지 세대들이 이런 음악에 꽤나 열광하더라고요. 일렉트로닉 막시멀리즘 뭐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이들의 과도한 실험성도 포함하는 그런 말이면 참 좋겠는데요. 한참 후 한 직원이 말을 꺼냅니다. 제가 플랫폼 메타데이터에서 발견한 용어가 있는데 그 옛날에 자주는 아니고요. 그 가끔 쓰인 말이더라고요. 팝송인데 실험성이 과도한 경우에

슈퍼팝 이렇게 분류했었나 봐요. 이 말 되살리는 건 어떨까요? 이후 스포티파이는 100 잭스의 음악을 중심으로 이 유사한 방법론과 감성을 공유하는 음악인들을 모아 공식 플레이리스트를 정식 서비스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Let's ride it. Let's ride it. Let's ride it. 도를 넘어선 흥분한 과장된 이라는 뜻의 형용사 하이퍼는 2000년대 초반 팝과 만나면서 미학적 실천의 강령이 되었습니다. 팝이 일반적으로 대중적이며 청각적으로도 편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사운드를 표방한다면 하이퍼팝은 팝의 관습을 극한까지 과장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같죠. 하이퍼팝의 기원에 앞서 언급한 영국 레이블이자 아티스트 집단 PC 뮤직이 있습니다. A.G. Cook, Sophie 같은 프로듀서들은 유로댄스, J-POP 멜로디 그리고 기존 팝 음악의 피치를 인위적으로 올리던 인터넷 하위 문화 나이트코어의 문법을 흡수하고 자본주의와 디지털 문화를 풍자하는 내러티브를 더한 이 기괴한 전자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이 독특한 언더그라운드 사운드는 이제 찰리 XCX 같은 메가스타들과 함께 주류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광대한 인터넷에 흩어져 있던 괴짜들이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동체로 묶이며 오늘날 팝의 영토를 전위적으로 넓힌 혁신의 축이 된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 키워드는 하이퍼 팝이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중심으로 스멀스멀 부상하기 시작한 복합적이고 역동적이며 뭐 누군가의 귀에는 전위적인 음악 스타일이겠죠. 2010년 하이퍼팝의 설레가 된 곡 먼저 듣고 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DJ 고 소피의 2013년 싱글 BIP 혹은 BIPP. 저도 이 곡을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대문자로 BIPP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티스트로 또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하이퍼팝 아티스트 가운데 한 곡도 소개했는데요. 하이퍼팝의 방법론을 한국어 가사 그리고 한국이라는 로컬리티의 정서로 녹여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에피의 막걸리 뱅어였습니다. 막걸리 파티 앤썸 정도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이게 은어라. 자, 첫 시간 세계음악 키워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이탈리아

음악 두 곡입니다. 질리오 라틴케티가 부릅니다. 라 비오지아, 비. 이어서 피노 도나지오의 이오 게논 비보,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 영어 버전의 제목은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죠. 두 곡 듣고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안토니오 칼로스 조베인이 부르는 사비아입니다. 1968년 조빙이 곡을 쓰고요. 시구바르키가 노랫말을 써서 브라질 국제가요제 출전 우승을 거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상 결과를 놓고 팬들은 말이 많았다 하네요. 함께 출전한 제라우드 왕드레의 곡이 우승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데요. 당시 군부 독재 정권을 비판한 강성의 노래였고 이에 비해서 사비아라는 곡은 현실 도피적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구바르키가 이 곡을 가사를 집필하면서 1843년 시인 곤사비스 지아스가 쓴 망명의 노래에서 상징과 이미지를 차용했다는 사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네요. 결국 낭만적인 브라질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체제가 변질되며 아름다운 과거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임에도 당시에는 오해를 산 것입니다. 제목 사비아, 브라질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짓박이류의 새 종이라는데요. 노래 소리가 아름답다고 하네요. 2002년에는 브라질의 내셔널 버드 국조가 되었다죠. 낭독하겠습니다. 돌아가련다. 그래, 다시 돌아가련다. 내가 있어야 할 땅,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다.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는 곳, 사비아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돌아가련다. 그래, 다시 돌아가련다. 돌아가면 이젠 사라진 야자나무 아래 그늘에 누우련다. 이젠 피지 않는 꽃을 꺾으련다. 그리고 사랑을 하련다. 그 사랑이 내가 소망한 적 없는 밤들을 몰아내고 해 뜨는 날을 예고할지 모르니까. 돌아가련다. 그래, 다시 돌아가련다. 헛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내가 세웠던 숱한 계획들, 결국 나 자신을 속이려 했던 시도들,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망상들, 나 자신을 잃어버리려고 이리저리 냈던 길들, 널 잊기 위해 시도한 모든 것, 하지 않은 모든 것이 그저 헛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세어맹이 전한 노래 오늘은 1968년 안토니오 카르로스 조빔 발표곡 사비아 전해드렸습니다. 19세기 브라질 시인 곤사비스 디아스의 시에서 느껴지는 것은 타국에서 바라보는 브라질에 대한 향수, 애국심 같은 것이었는데 시구바르키가 바라봤을 때는 당시 그 특수한 브라질 상황에서는 뒤집어야 하는 어떤 클리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썼는데 대중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 아무튼 2등이 1등이어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했죠. 68년 브라질 가요제 2등 곡 들어보죠. 제라우드 방드레가 부릅니다. Pra não dizer que não falei das flores. 꽃에 대해 말하진 않았다. 말하지 않기 위해. 부제는 caminhando, 행진입니다.

낭팔레이다스 플로리스 꽃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기 위해 듣고 왔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말리의 푸투마타 디아와라의 미사 이 노래 듣고 2부로 이어갑니다.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브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에 겐자브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 프랑스의 두 기타리스트의 연주였습니다. 미렐리 라그렌 그리고 실방 르크의 라 발라드 일랑데즈 아이리쉬 발라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5254 문자로 신청곡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요. 비가 올 때면 듣고 싶어지는 이제는 비 오는 날 루틴이 되어버린 곡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신청해 봅니다. 같이 들어요 하셨습니다. 신청 감사드리고요. 같이 듣죠.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듣고 오늘의 2부 순서 한태인의 월드 차트 함께 하시죠.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한태인이 감 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 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늘 순서 시작하죠. 태인 씨 어서 오세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6 새우맨 가을 시즌 개편 첫날입니다.
1: 네.
0: 알고 계셨나요 혹시?
1: 전혀 몰랐습니다.
0: 전혀 몰랐어요?
1: 예. 죄송합니다.
0: 네. 최장수 게스트잖아요.
1: 그런가요? 네. 제가 지금.
0: 네 맞습니다.
1: 이야. 감사합니다.
0: 최장수 아마 근소한 차이로 뭐 최장수가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최장수 아닐까?
1: 와우. 네,
0: 약간 뭐 한 6개월에서 1년 차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1: 우와 감사합니다.
0: 뭐 한 말씀 지난번에도 한 것 같긴 한데.
1: 그래도 네. 또 새로운 네. 기분으로 개편을 맞았어.
0: 26 가을이니까. 네. FW. 네.
1: 좋습니다. 아 이렇게 최장수 게스트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요. 영광입니다. 네. 잘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도 든든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하이파이브.
0: 네, 하이파이브. 최장수가 낫죠. 어감이. 이게 그렇죠, 무슨 네. 다른 거 파는 장수 그러면.
1: 그렇죠. 그렇죠. 음악 장수.
0: 뭐 약 뭐 네. 뭐 이런 거 안 되잖아. 최장수.
1: 그렇죠. 네. 듣기 좋네요.
0: 네. 네. 어떻게 2주 만에 복귀하셨는데
1: 네네.
0: 좀 저희를 등하시하고 계신
1: 그렇습니다.
0: 한 주 동안 잘 쉬셨나요?
1: 네, 이게 네. 뭐 생방이다 보니까요. 피치 네. 못하게 스케줄이 네. 겹치게 되면은 네. 한 번씩 인사를 못 드리는 때가 네.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월요일에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에게는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0: 개근상 타는 분은 없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맞추기 네. 쉽지 않아.
1: 맞아요. 이게 생방의 네. 어쨌든 묘미이기도 하고 네. 생방의 아쉬운 점이기도 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나오는 목소리를 조금의 레이턴시도 없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음악 같이 들려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생방송의 묘미니까요. 여러모로 같이 즐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인 씨는 생방을 즐기는 거가 보이거든요.
1: 오, 예.
0: 성실상이 있다면 태인 씨도 최장수상 성실상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빠진 주제 네,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채찍이에요. 채찍. 농담이고요. 오늘은 어느 나라 차트 등반할까요?
1: 네, 오늘은요 영국과 호주 그리고 캐나다의 차트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0: 네, 영국, 호주, 캐나다 영 연방은 아니구나. 그래서 호주는 영 연방 뭐 이런

0: 느낌 나는데 캐나다는 아닌 것 같고. 네네. 네, 당연히 영국, 호주, 캐나다 뭐 특별히 고른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1: 네, 영미권 네. 국가들로 네. 고른 거고요. 영어를 네. 사용하는 국가들로 그냥 고른 거예요. 뭔가 컨셉이나 네. 뭐 특집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0: 아니죠? 네. 네. 첫 아티스트부터 그럼 바로 소개해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의 134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영국의 아티스트입니다. 시에나 스피로라는 아티스트고요. 오, 근데 이탈리아 아티스트 같네 이름이.
0: 시에나 스피로 그러네. 네,
1: 시에나 스피로라는 아티스트고요. 2026년 3월 발매 앨범이에요. Visitor라는 앨범이고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The Visitor라는 네. 동명의 수록곡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 시에나 스피로 노래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무슨 절벽에서 뭐 떨어지는 약간 그런 류의 네, 가사를 가지고 있는 발라드를 소개를 해드렸던
0: 절벽에서
1: 것 같은데,
0: 떨어진다고 표현하셨어요?
1: 그런 감정, 뭐 내용이 그런 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발라드 넘버긴 네. 했는데 어쨌든 이 영국의 아티스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아 확실히 이 UK의 이런 발라더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잘 계승해서 자기 걸로 보여주고 있는 아티스트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0: 계승 바로 전 세대의 선배는 그러면 누구를 지목할 수 있어요?
1: 아델이나 아델. 아니면은 이제 스미스, 샘 스미스 같은 이런
0: 네. 이제 UK 발라더,
1: 네, UK 발라더들의 어떤 이런
0: 감성.
1: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빈티지하기도 하면서 네. 그 현대의 어떤 이런 컨템포러리한 감각들도 잘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들려주고 있는 그런 계보를 잇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팝 발라더가 아닌가.
0: 네. 그 거칠게는 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그 60, 70년대 노스탈지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1: 그것도 그러면? 맞아요. 네. 저도 늘 느끼는데 네. 이런 뭐랄까 이런 장르의 음악일수록 네. 뭔가 현대의 것이 중요하긴 해요. 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믹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엄청 현대적인 기법들이
0: 기술적인
1: 네, 기술력이
0: 면에서는
1: 네, 네. 많이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고 있다라고는 느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 되는 축은 네. 그 말씀하신 그 노스텔지아에 기반한 네. 그런 정서나 연주나 악기 사운드라든지
0: 아니면 이 외형적인 어떤 프레젠테이션
1: 맞아요,
0: 자체가
1: 맞아요. 네. 그런 아웃핏도 마찬가지고 네.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 이런 네. 것들도 그 머리 스타일에서부터 사실 알 수가 있어요.
0: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1: 맞아요. 네. 옛날에 그 네. 예를 들면 뭐 브리짓 바르도가 막 했던 이런 머리들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뉘앙스들을 아직도 그리고 반짝거리는 드레스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아직도 그 이미지적으로 소비를 예. 한다라는 얘기죠.
0: 예, 예,
1: 그래서 이런 걸
0: 예.
1: 보면서 아 확실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노스탈지아한 이런 것들은 기반이 되는 확실히 뿌리가 되는 그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뮤비를 보면서도 느끼고 음원을 들으면서도 느끼고 합니다.
0: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워커 땡 그런 뭐 라이브 쇼에 무대를 연상하게끔 하는데
1: 그렇죠. 한국 그 커튼 쫙 내려와 있고 예, 예, 예. 조명 달려 있고
0: 한국 아티스트가 그런 걸 오마주하거나 뭐 그런 걸 기반으로 뭐 재현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유독
1: 아, 옛날에 UK, 원더걸스가 예. 그렇게 했던 거고
0: 아 원더걸스 맞다. 그쵸? 기억력 좋으시네. 네. 맞아요.
1: 그렇게 했던 것 같고, 네. 네. 그렇네요. 네. 그치 이게 사실 한국적 감성은 아니긴 하죠. 네.
0: 아니죠.
1: 아니, 굉장히 아니죠. 네.
0: 아니죠. 네. 약간 미국지향적
1: 그렇죠.
0: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1: 한국에서 네. 이런 걸 볼 수 있을 때는 뭐 미팔군 이런 느낌이니까.
0: 그런 느낌이잖아요.
1: 네. 그러니까 네. 전혀 한국적인 건 네. 아니니까요. 네. 어쨌든 이것도 이제 발라드예요. 표면적으로는 비지터 방문자라는 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유효 기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나는 당신에게 잠시 머무는 사람일 뿐인가 약간 이런 뉘앙스의 연애 발라든가 싶은 느낌인데 그거라기보다는 좀 크게 보면은 삶의 일시성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유효 기간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연애뿐만 아니라 뭐 관계에도 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불안도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좀 언젠간 또 사라지겠지라는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고 뭐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머물고 싶은 이제 양가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지터, 나는 방문자야. 그렇지만 나는 방문자이기는 또 싫은 이런 마음이.
0: 방문 비자 받은 거야.
1: 그렇죠.
0: 영주권
1: 나가야
0: 아니야.
1: 돼.
0: 영주권 아니고.
1: 맞아요. 이게 그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통제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1: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는 이런 무상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노래한. 발라드 넘버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근데 현악 기반의 이제 오케스트럴한 요소들도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빈티지하기도 하고 현대적.

0: 고기이기도 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융합이 되어 있는 좋은 곡이어서 첫 곡으로 들고 와보았습니다.
1: 어때요? 지금 현재 UK 데일리 차트 134위인데 이게 데뷔 음반이고 올해 나왔으니까 네. 더 올라가겠죠?
0: 완전.
1: 아, 네. 그렇구나. 더 이제 반응이 오고
0: 왜냐하면은 네. 이 발라더 티오는 항상 네. 존재했습니다. 아. 차트에.
1: 그렇구나.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에 또 이제 영국산 발라드의 어떤 스타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1: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한태인의 월드차트 첫 곡입니다. 시에나 스파이로의 데뷔 음반에서 The Visitor 듣고 오겠습니다.

0: UK 발라드의 차세대 이렇게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영국 가수 시에나 스파이로의 데뷔 음반 비지터에서 타이틀곡 더 비지터 오늘 한테인의 월드 차트 첫 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1: 좋네요.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0: 네, 점잖으면서도 이렇게 7108님께서 중저음 허스키 섞이면은 진짜 사기캐 목소리 된다라고 하시면서 비 오는 날

0: CNR이라서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1: 아, 그렇네요.
0: 8029님께서 CNR 스파이로 너무 좋아해요. 올해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맞으며 두터운 보컬 듣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렇군요.
1: 어, 내년에 내한 공연 소식이 있나 본데.
0: 아, 이미 정해진.
1: 내년 내한 공연도 꼭 갈 거예요라면서 802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예. 그건 몰랐네요.
0: 예, 월드 투어 스케줄이 나왔나 보네요. 벌써 이미.
1: 저도 좀 구미가 당기는데.
0: 어, 정말요?
1: 네, 저도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0: 그런 디너쇼 같은 느낌.
1: 디너쇼처럼 하겠어요. 밥을 주겠어요.
0: 워커땡에서 하나? 혹시 거기
1: 밥도 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티켓값이 한 3배로 늘어납니다.
0: 아, 그럼 밥값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늘어나는 거죠.
1: 보통 호텔에서 디너쇼 같은 거는 30만 원은 좋고 좋아요.
0: 아예 안 가봐서 예. 몰라요. 예.
1: 저도 뭘, 안 가봐서. 예.
0: 얼마나 좋은지. 태희님은 최장수 꼭 계속 경신해 주세요. 라고 또 이렇게 응원의 파이팅의 메시지. 하이파이브 주시고 계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0: 하이파이브. 자, 오늘 한태희는 월드차트 캐나다, 영국 그리고 호주까지 가볼 예정이고요. 방금 영국 가수의 음악 들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음악 소개해 주시죠.
1: 네, 마찬가지로 영국 차트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킹덤에 57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아티스트입니다. 애쉬라는 아티스트고요. 2026년 8월 7일 발매 싱글입니다. Stop the Wedding이라는 곡이에요. 굉장히 강렬한 제목입니다. 느낌표까지 붙어 있어요.
0: 뒤에 느낌표 하나 네. 달렸어요.
1: 멈춰!
0: 멈춰!
1: 결혼 멈춰! 라는 곡이에요.
0: 왜 무슨 사연일까?
1: 아,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보면요. 네. Stop the Wedding 이게 제목만 보면 이제 뭔가 결혼식에 난입해가지고 네. 잠깐 이 결혼 뭐야 이러면서 네. 신랑이나 신부를 붙잡고 네. 나가버리는
0: 파토 내려고
1: 그렇죠. 네. 그런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아티스트가 자기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약간 경고, 약간 자조 섞인 그런 거예요, 사실.
0: 자조.
1: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애쉬라는 아티스트가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한 거죠.
0: 네네.
1: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게 옳지 않게 느껴졌을 때 요거를 내 스스로 모든 걸 멈출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못했었던 내 자신에게 이제 던지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결단 이런 걸 내리고 본인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한가에 대한 약간 자조 섞인 물음도 던지면서 내가 했던 뭐 본인이 이걸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이혼이 실수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노래 가사에 이렇게 투영을 재미있게 해낸 거죠.
0: 기억하나 보네요. 그때 결혼 당시 준비하면서나 아니면 식장에서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다.
1: 그랬겠죠.
0: 네. 1%라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1: 약간의 공포라든지 뭔가 이게 떨리고 무섭고 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런 것들을 뭔가 내 자신에 대한 확실한 물음으로써 다시 한번 체크를 하지 않았었지 않나? 라는 느낌으로 자기 자신에게 과거의 나에게 이렇게 보내는 노래인 거죠.
0: 근데 이제 명령형이잖아요. Stop the wedding.
1: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때 네. 당시가 잘못했다는 건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멈춰.
0: 지금의 나는 거죠. 절대 안 한다.
1: 네, 나 지금이면 안 해. 그러니까 멈춰 이런 느낌일 텐데
0: 그때 듣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그 당시 내가
1: 이미 그 염원과 이런 것들이 담겨서 뭔가 메시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신호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렵고 무섭고 긴장되고 떨리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걸 뭐 몰랐을 수 있겠죠.
0: 그렇죠. 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느낌의 노래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뮤지컬적이에요, 노래가. 이 아티스트의 작곡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뮤지컬 넘버 같은 이런 극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재현을 해요.
0: 뭐 리듬도 막 편하고 템포도 좀 조정되고
1: 네, 뒤에 가서 브릿지 이제 라스트 코러스 파트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쭉 늘어났다 갑자기 앞쪽으로 확 시키면서 뭔가 다이나믹을 그런 식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합창을 일부러 좀 과장되게 믹싱을 해가지고 막 떼거지로 막 그 배우들이랑 우르르 나와가지고 와 부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연출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아티스트의 어떤 이제 디스코그래피를 쭉 들으면서도 아, 이 아티스트는 되게 뮤지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요 곡에서도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한번 느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한편의 뮤지컬 드라마 보듯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가수 애쉬의 Stop the Wedding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인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의 올해 발표 싱글 Stop the Wedding. 아티스트는 애쉬였죠.
1: 재밌네요 진짜. 네,
0: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레트로하면서
2: 맞아요. 뭐,
0: 히치콕 영화 장면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질감에 네, 권총을 들고 클라이맥스로 가가지고
1: 그 정도로 네. 멈춰야
0: 템포가 네. 빨라지는 지점이 권총을 서랍에서 꺼내는 그 지점이었던 것 같은데
1: 르르르 네. 권총이
0: 이소영님께서 이 뮤비가 정략 결혼하는 주인공 같기도 하고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네요.
1: 그렇죠. 여러 스토리가 네. 짐작이 되는 네.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되게 멋있네요. 근데 영상미도 엄청 좋고
0: 네.
1: 곡이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레트로한 느낌의 비디오였습니다.
0: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좀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 두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 곡이 나왔죠. 세 곡. 예.
1: 그렇네요. 뭔가 좀 팝과 어떤 경계에 있는 예. 여기서 딱 나뉘긴 하네요.
0: 네네. 네.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세 번째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예요. 오스트레일리아의 95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캐나다의 밴드예요. 니클백의 2001년 발매 앨범입니다. Silver Side Up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How You Remind Me라는 곡이에요.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죠.
0: 네.
1: 95년 캐나다의 이제 작은 도시 헤나에서 결성된 밴드입니다. 니클백 뭐 너무 유명한 밴드니까.
0: 그러니까요. 이게 네. 여기 정보 찾은 거에 의하면
1: 네.

0: 2000년 초반을 지배한.
1: 아, 지배. 정말 지배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네. 팀이에요.
0: 포스트 그런지 얼터너티브 록의 정석.
1: 맞아요. 얼터너티브 메탈. 아,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메탈이라고 할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포스트 그런지. 네, 이게 그러니까 포스트 그런지가 너무 니클백이라는 이 팀 때문에 약간 멸칭 아닌 멸칭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0: 그랬구나. 네.
1: 이게 참 웃긴 건데 저는 니클백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심지어. 저는 니클백을 좋아했는데 이게 너무 히트를 치고 너무 라디오에서 과소비가 네.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이게 음악이라는 건 사실 어쨌든 허영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팀을 좋아해. 나 이 음악을 좋아해가 어쨌든 어느 정도의 권력이 돼야 하는 나의 그쵸. 지적인 그쵸. 이런 수준을 네. 대변해주는 이런 권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다 보니 이제 니클백이라는 이 팀과 이 노래와 이런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가 과소비가 되고 다 이 팀의 이 사운드를 함께하는 팀들도 점점 우후죽순 늘어나고 하니까 대중들은 이 포스트 그런지 그리고 이거 대표 주자인 니클백을 조롱하고 미모화시키고
0: 외면하고
1: 게, 외면하고 나오면 아, 난 니클백을 뭐 막 안 좋은 말하면서 뭐라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주류에 속해 있지 않은 멋진 음악을 듣는 사람 약간 아, 이런 느낌의 이미지를 가져가요.
0: 디폴트로 니클백을 욕하면은 어느 정도 네. 네.
1: 그러니까
0: 인정받는.
1: 참 이게 웃긴 거죠.
0: 아이러니네요. 네.
1: 시대 그 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도 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0: 당연히 비슷한 사례가 언제나, 네. 당연히 시대마다 있는 거
1: 언제나 있는데 네. 가장 주류에서 뭐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이런 음악들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반발심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클백이라는 아티스트는 지금까지도 그들의 유산을 잘 지켜오면서 아주 세계적인 밴드로 아직까지도 차트에 계속 노래들을 입성시키는 굉장한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런지라는 이런 파괴적인 사운드를 의의가 있다면은 라디오 친화적이고 대중에게 모두에게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이거를 변현했다는 것 자체로는 엄청난 업적이에요, 사실. 이런 그런지 사운드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너바나 같은 이제 그런지 사운드들은 이제 대중 친화적인 사운드는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하고 믹싱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엉망인 곡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뭔가 시대의 정신에 맞춰가지고 엄청나게 깔끔하고 라디오에서 어디서 누가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 만들어냈다라는 이 포스트 그런지라는 이제 작품을 이제 많은 이들 세계에게 알렸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운드인지.
0: 네, 캐나다 아티스트 밴드 니클백의 How You Remind Me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인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밴드 까치단의 한태인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가 고른 세 번째 곡은 니켈백의 How You Remind Me였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지 뭐 너바나 같은 사운드를 그리드 안으로 이렇게 딱 몰아 넣어서 이렇게 좀
1: 맞아요.
0: 짜임새를 만들어준 느낌인데
1: 명료하죠. 네. 네, 이렇게 네. 디스트 오버드라이브 디스트 사운드가 엄청나게 레이어가 많이 되어 있고 너저분하게 나와야 하는 사운드들이 어쨌든 그 말씀 주신 대로 어떤 틀 안에서 네. 되게 명료하고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운드적인 어떤 의의인 거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이거를 불편함 없이 들을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좋습니다.
0: 오랜만에 들었는데 사운드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1: 제가 딩초 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뭔가 피로감이나 거부감 없이 굉장히
0: 딩초
1: 네, 맛이 있게 섭취를 했었다. 크리드, 뭐 니클백 이런 밴드들 엄청 재미있게 잘 들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자, 월요일에 만난 한태인 월드 차트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네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캐나다에요. 177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캐나다의 밴드예요. Three Days Grace라는 밴드고요. 2006년 발매 앨범입니다. One X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Animal I Have Become이라는 곡입니다. 이 팀도 이제 포스트 그런지의 요소가 있는 또 마찬가지로 네. 이제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그런 거랑 또 마찬가지로 네. 얼터너티브 록적인 요소도 있고 네. 얼터너티브 메탈적인 사운드까지 또 있다라고 또 보는데 아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뭐 기타 사운드라든지 창법이라든지 뭔가 튠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에 뭐 이미지적인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얼터너티브 록, 얼터너티브 메탈 이걸 뭐 구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에 루트를 두고 있냐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네네. 그걸 막 엄청나게 구별해서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네네네. 사실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고요. 아무튼 여기도 라디오 친화적인 사운드예요.
0: 그렇군요.
1: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차트에서 살아남고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를 어쨌든 대표했던 곡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없는 그런 사운드로 그리드 안에 잘 들어가 있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거는 좀 재미있는 게 튜닝이 낮춰져 있거든요.
0: D튠.
1: 네, D튠을 C튠까지 엄청 낮췄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 6번 현이 E예요. 미음인데 예. 그걸 이제 보통은 이제 드랍 D 정도로 5음 정도 낮춰요. 근데 이건 이제 드랍 C까지 해가지고
0: 상당히 저음으로
1: 네 칸을 낮춘 거예요.
0: 밑이 그냥 확 네. 생겨버리는 그런. 네. 예.
1: 그래가지고 드랍 C튠으로 거의 뭐 베이스음역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와 그거 낮은데 그걸로 이제 메인 리프의 디자인을 짰다 보니까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뭔가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리는 폭발력이나 파괴력이 훨씬 더 강력해진 그런 효과들이 있다. 라는 게 이제 들으면서 재미있으실 만한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0: 역시 뭐 우연이겠지만 캐나다 밴드네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확실히 이제

0: 이제 북미 쪽에 이제 밴드들이 90년대 요 당시에 요런 음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도 성공인데
1: 네네.
0: 우후죽순 많이 생겼다 보니까 그 중에 많으면 많을수록
1: 네.
0: 그 안에서 성공하는 밴드들의 확률도
1: 아,
0: 올라가거든요.
1: 그래요. Three Days Grace의 Animal I Have Become 들어보죠.

0: 캐나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177위고 2006년 싱글 들어왔고요. 밴드 The Three Days Grace의 Animal I Have Become이었습니다.
1: 네, 아 이게 역시 좋네요. 이게 네. 레이어 좌우로 쫙 이게 기타 소리 벌려가지고 와. 이거를 몇 겹씩 쌓아놓은. 근데 이거를 어쨌든 선명하고 명료하게 쫙 뽑아낸다라는 이 00년대 확실히 이 포스트 그런지 장르의 기타 레이어는 걸목할 만합니다.
0: 맛이 있습니다.
1: 네, 이 나름의 맛이 네. 있죠.
0: 아까 그 에어컨 틀어놓고 이 두터운 듣는다 그러셨던 예. 아무튼 자 오늘의 마지막 곡 이건 또 또 다른 네. 느낌의 또 곡이네요.
1: 마무리하기에 아주 예. 좋은 예. 그런 예. 앨범으로 들고 왔어요. 예. 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0: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킹덤의 86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자, 이 곡도 참 오랫동안 차트에서 안 내려갑니다.
1: 그러니까
0: 늘 요 순위권 내에서 항상 있어요, 진짜. 아, 불멸의 곡이에요, 불멸의 곡.
1: 스테디 롱런 뭐 그런 거네요.
0: 슈퍼 스테디 슈퍼 롱런 곡이에요, 진짜. 영국의 밴드입니다. The Verve라는 밴드고요. Verve의 97년 발매 앨범이에요. Urban Hymns의 수록곡입니다. Bittersweet Symphony라는 곡이에요. 어쨌든 이 브리팝의 역사에 있어서 그 뭐 열 곡 뽑으라면은 무조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저는 그러네요. 그런 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챔버팝 오케스트라 팝의 요소와 그리고 힙합적인 제작 방식, 이 샘플링을 도입해가지고 그렇구나. 요거를 단단단 쪼개가지고 거기에 덧입히고 실제 연주도 덧입히고 어떤 샘플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곡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줬던 결과물까지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1: 그러니까요. 훌륭했죠. 네.
0: 어떤 브리팝이 가져야 할 그런 호흡이나 이미지 같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았던 그 시대의 명곡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근데 그 샘플링이 발목을 잡은 거죠.
0: 아, 맞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뜯겼다가 이제 저기 돌려받았대요.
1: 네.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태인 씨 다음 주엔 보는 거잖아요, 우리.
0: 아, 그렇죠.
1: 계속 가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렇죠? 계속 가야죠, 그렇죠. 계속 갑니다.
1: 하이파이브.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1: 영국의 The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돼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0: Good afternoon. I'm Aria, your anchor for K-pop news. I'll bring you the latest K-pop news quickly and accurately. Special reporter Isha, are you on the line?
1: 네, 저는 지금 맛집을 찾아왔는데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0: Oh? Reporter Isha, it's your first day on the news. You should be out reporting. What are you doing waiting in line?
1: 음식 맛집이 아니고요. K-pop계 데뷔 소식이 풍성한 날이라 데뷔 맛집이라고 표현합니다.

0: 거였어요. 네, 소녀시대의 새로운 유닛인 효리수가 바로 오늘 첫 디지털 싱글을 발표하며 정식 데뷔에 나선다는 소식인데요. 효리수는 소녀시대의 멤버 효연, 유리, 수영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1: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seeing what kind of music Hyorisu debuting with this fresh new lineup will share with fans. And I heard there's another group debuting today as well.
0: 네, 바로 오늘부터 3주간 엑신의 이샤와 아리아가 EBS 라디오 아이돌 한국어의 스페셜 DJ로 데뷔하는데요. 두 사람의 데뷔 소식에 항공이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Wow, today's really packed with debut news. How was the atmosphere on site?
0: 네, 새로운 DJ들의 뜨거운 열기로 인해 스튜디오의 온도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럼 전 스페셜 DJ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1: Reporter Isha, I want to cheer for them too. Let's go together.

0: 둘, 셋.
1: Ready, action! 안녕하세요, 액션입니다.
0: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3주간 아이돌 한국어에서 스페셜 DJ를 맡게 된 엑신의 이샤입니다. 우!
1: 네, 스페셜 DJ 아리아입니다. Nice to meet you guys.
0: 아리아 씨, 저희가 오늘 스페셜 DJ 첫날이잖아요.
1: 맞아요.
0: 진짜 아까 저희 샵에서부터 온갖 난리는 다 친 것 같은데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아리아 씨는 또 스페셜 DJ를 맡게 된 소감 어떠신가요?
1: 저 진짜 아침부터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왜냐면 게스트로서 많이 경험해봤는데 DJ로서 처음이잖아요.
0: 맞아, 맞아.

0: 그래서 아, 내가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하고 싶은 자리라서 너무너무 설레고 너무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니까 카메라 이렇게 켜지니까 좀 재밌네요. 저 화면에 저희도 보이고
1: 네.
0: 제 팬들도 많이 보고 계신다고 알려주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1: 좀 괜찮은 것 같나요,
0: 아,
1: 이제?
0: 지금은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1: 네, 저희가 무대에서는 음악으로 에너지를 보여드렸다면, 오늘부터 3주간은 저희의 목소리로 항공이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3주간은 저희가 잠시라도 웃게 해드릴 수 있는 스페셜 DJ가 되겠다는 약속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0: 맞아요. 한국인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1: 네,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엑신의 런이었는데요.
0: 와, 란.
1: 언제 들어도 신나는
0: 완전
1: 곡이죠.
0: 신나 노래죠.
1: 네, 그럼 항공이들의 환영 메시지 읽어볼게요.
0: 오.
1: 오, 엄청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나지아 프라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Aria and Isha, let's
0: Let's
1: go! Yes,
0: go!
1: 그래.
0: 네, 엑신 스타즈 5님께서 I'm so excited. 엑신 이샤 and 아리아 all the best. Love you. We love you too. Thank you
1: Thank you
0: so
1: so
0: much.
1: much. 그리고 엑신 마이 샤이닝 라이트 님이 보내주셨는데 Congratulations. Thank you
0: Thank
1: so
0: you.
1: much. 네,
0: 네.
1: 여기까지 또 우리 팬분들이 항공이들이 보내주신 메시지 읽어봤는데요. 네, 오늘의 케이팝 뉴스에서는 어떤 소식을 전했죠, 아레아 씨?
0: So we've brought you news about the debut of Hyorisu, the new sub-unit of Girls' Generation. We also told you about Isha and Aria of EXID taking on the challenge of stepping in as special guest DJs of an EBS radio show, Idol 한국어.
1: 네, 첫 번째 소식이죠. 케이팝의 레전드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인 효연, 유리, 수영이 뭉쳤습니다. 효리수라는 이름으로 바로 오늘 정식 데뷔를 하는데요. 아리아 씨, 효리수는 케미가 정말 좋은데
0: 완전요.
1: 그쵸.
0: 완전.
1: 멤버들 중에서 나와 가장 케미가 잘 맞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0: 이게 조금 복잡한 질문이군.
1: 기대봐도 될 부분인가요?
0: 이게 우리 다
1: 네.
0: 멤버들 성격이 엄청 다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케미가 좀 달라요. 제가 그 다이나믹도 다르고 제가 맞는 코드가 달라요. 제가 봤을 때 이샤 씨와 저의 개그 코드, 휴머 코드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장난도 좀잘 받아들이시니까 그런
1: 맞아요.
0: 면에서 좀잘 맞는 것 같고 이제 한나 씨와 저의 매운 음식 좋아하는 그런 점을 좀잘 맞는 것 같고 이제 영어 밈 같은 거 있으면 해외 밈 같은 거 있으면 노바 씨랑 잘 맞고 왜냐면 나머지
1: 오.
0: 모르시더라고요. 노바 씨 빼고 나머지 아무도 몰라요.
1: 좀 어렵긴 해요.
0: 그쵸 그쵸.
1: 네.
0: 그래서 노바시랑 그런 거잘 맞고 이제 니즈 씨랑 제가 좀 딥톡 같은 거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1: 오.
0: 그런 면에서 좀잘 맞는 것 같아요.
1: 모두와의 케미가 굉장히 좋은데요?
0: 그렇군요.
1: 그렇다면 그 중에서 누구랑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아, 넘어가 안 되는데. 아, 이번에도 새로운 데뷔 소식인데요. 저와 아리아가 아이돌 한국어 스페셜 DJ로 첫 데뷔를 했습니다. 오, 박수. 어떠셨어요?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0: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회사 단톡방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EBS 아이돌 한국어 스페셜 DJ 게스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아, 게스트가 아니라 DJ라고요? 혹시 잘못 보셨나? 하면서 저희끼리 게스트가 아니라 DJ라고 써 있는데 잘못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하면서 했는데 아니래요. DJ
1: 맞아.
0: 맞대요. 그래서 뭐지? 뭐지? 누구지? 누구지? 하면서 우리끼리 막 회개하다가 물어봤는데 아직 모르더라고요, 회사에서도. 그래서, 나좀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번에도 갔을 때 재밌었는데, 진짜 DJ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운 좋게도 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Thank you, EBS!
1: 아, 맞아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이렇게 스페셜 DJ라고 해서 저희가 저번에 게스트로 나왔을 때도 멤버들끼리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와, 우리 진짜
0: 맞아,
1: 오늘
0: 맞아.
1: 재밌게 해보자. 진짜 재밌게 해서 우리도 저 스페셜 DJ 자리에 꼭 안 잡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약간 욕망을 펼쳤었는데 그쵸, 그쵸. 역시 dreams come true. 진짜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또 3주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화이팅!
0: 화이팅! 그러면 아리아 씨는 어릴 때 라디오를 좀 자주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1: 저는 어릴 때 완전 자주 들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핸드폰을 한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거든요. 그
0: 되게 늦게
1: 전까지
0: 받았네?
1: 네, 우리 엄마가 저희가 제가 핸드폰 좀 늦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 좀 중심으로 해라 해서 공부에서 포커스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핸드폰 대신 MP3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그 작은 거 있잖아요.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거? 그거에 음악 자꾸 계속 들었는데 저기 라디오도 되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들으면서 맨날 저녁에 그 DJ들 이렇게 바꿔가면서 DJ분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도 듣고 그때는 제가 이제 케랄라에서 뭄바이 가니까 힌디어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거 듣다가 힌디어도 많이 늘고
0: 그러겠다.
1: 많은 노래들도 알게 되고 그렇게 엄청 좋은 추억들 가득해요. 라디오라고 생각하면.
0: 뭔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 이런 저는 듣는 라디오보다는 좀 보이는 라디오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한창 또 이제 케이팝 가수의 꿈을 키우던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보고 자란 선배님들 있잖아요. 그런
1: 그쵸, 그쵸.
0: 선배님들이 이제 막 보이는 라디오 나와서 막 라이브 하시고 막 이런 것도 엄청 챙겨봤던 것 같고. 근데 보면서도 저는 늘 사연 보내주시면 이렇게 선물 보내주시는 경우 많잖아요.
1: 오.
0: 근데 약간 해보고 싶은데 뭔가 무서운 거예요. 괜히 당첨돼서 사연이 읽혀도 약간 무서울 것 같고. 그래서 사연을 보내보지는 못했는데, 아리아 씨는 혹시 보내본 적 있어요?
1: 저는 MP3 플레이어라서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안 했고 그냥 듣기만 했어요.
0: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1: 네.
0: 아,
1: 듣기만
0: 아쉽네.
1: 했어요. 네.
0: 네, 효리수는 땡튜브 콘텐츠에서 시작해서 실제 데뷔까지 하게 된 특별한 유닛인데요. 그렇다면 효리수처럼 엑신에서 유닛을 만든다면 누구와 어떤 컨셉으로 만들고 싶으신가요?
1: 저는 딱 생각해봤는데
0: 네.
1: 제가 이제 세븐틴 선배님 팬이잖아요.
0: 맞아요,
1: 저
0: 맞아요.
1: 부석순 선배님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부석순 선배님을 한번 만들어보자면 제 생각에는 저와 한나와
0: 네.
1: 이사 씨랑 같이 세 명에서 부석순 선배님처럼 약간 개그? 응원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 컨셉으로 가면 엄청 좋지 않을까? 팬들도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희는 세
0: 네.
1: 명도 남자 춤을 좀 추는 편이라서
0: 좋아하죠,
1: 그렇게 하면
0: 저희도.
1: 조금 더 보이시하게 좀 코미컬하게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듣고 보니까 약간 다음에 뭔가 기회가 생긴다면 셋이서 부석순 선배님 커버를
1: 오,
0: 한번
1: 완전
0: 해봐도
1: 좋죠.
0: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1: 완전 좋아요.
0: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 유닛이 하나 있어요.
1: 뭐예요?
0: 약간 우리끼리 장난식으로 한 번씩 얘기했던 유닛이긴 한데, 저는 언젠가 한 번쯤은 꼭 아리아와 노바가 트로트 유닛을 한번 해보면 재밌지
1: 니가 왜
0: 않을까.
1: 거기서 나와. 나 엄청 잘하죠. 저 이런
0: 둘이
1: 것도 저 체능이 좀 있습니다.
0: 좀
1: 저 트로트
0: 바이브가 있어요. 약간 왠지 모르겠는데 부장님 바이브가 외국인 둘한테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인 친구들보다도 외국인 친구 둘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1: 네, 저는 이런 트로트 와이브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신기해가지고 따라해봤는데 또 이게 맞아 하더라고요, 멤버들이. 그래서 저랑 노바는 이렇게 가능하면 언젠가 한번 무대에서 영탁 선배님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노바한테도 말을 했거든요.
0: 진짜. 와,
1: 그래서 네, 한번쯤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0: 기대해
1: 생각?
0: 볼게요.
1: 오케이.
0: 그렇다면 약간 그런 부장님 매력처럼 효리수는 또 이제 새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 엑신 혹은 아리아, 이샤 서로의 매력, 나의 매력을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1: OMG.
0: 자, 깔끔하게 한 줄씩 갑시다.
1: 오케이.
0: 나의 매력.
1: 장난을 장난스럽게 잘 받아들인다?
0: 그게 뭐죠?
1: 그거는 약간 진지하게
0: 네.
1: 장난을 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0: 네.
1: 근데 되게 쿨하게, 칠하게 그거를 훨씬 언니보다 이샤씨보다 어린 사람한테 그런 장난을 잘 받아들인 게 제가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샤씨가 되게 칠하고 쿨하다고 멋지다고 생각해요.
0: 아, 저의 매력이었군요. 네. 셀프의 매력을 얘기하신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저의 매력까지만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도록 할게요.
1: Hello?
0: 네, 우리 항공이들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한데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의 주제는 내가 용기 냈던 순간입니다. 친구와 다투고 먼저 사과했을 때,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을 때,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등등 내가 용기를 냈던 순간들에 대해서 마음껏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샤와 아리아의 DJ 이름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한국인들, please share with us stories about something you bravely tried for the first time. Whether it was my first time trying to cook or something that happened during my first part-time job, tell us about the moment you took courage. And please come up with DJ names for Isha and Aria.
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항공이들의 메시지 기다리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원위의 시나리오. 먼지 덮인

0: K-pop 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lyrics of a K-pop song? Then this section is for you.
0: 가사 배우고 가사!

0: On August 24th, NCT 127, the boy group beloved for their unique music and powerful performances, returned to fans with their seventh full album. Most notably, this album marks their 10th anniversary and showcases NCT 127's distinct identity and pride.
1: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블린즈는 강렬하고 묵직한 사운드가 어우러진 에너지 넘치는 곡인데요. 자신감 넘치는 매력과 거침없는 퍼포먼스로 NCT 127만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T 127의 컴백을
0: 환영합니다.
1: 네, NCT 127은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0: 와,
1: 10년 동안 한 가지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NCT 127의 데뷔 10주년은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엑신이 데뷔 10주년이 된다면 멤버들끼리 혹은 팬들에게 어떤 이벤트를 해보고 싶어요?
0: 저는 이게 진짜 해보고 싶은 이벤트가 있는데 네. 제가 P1 하나니 선배님들 팬미팅 때 팬들한테 고기를 구워주시는 영상을 봤어요. 보면서 와 진짜 very interesting이라고 생각하면서 아 저희도 이런 이벤트 언젠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팬들이랑 편하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고기를 구워주는 게 얼마나 귀여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때 되면 저희도 좀 크고 팬들도 좀 큰 상태니까 좀 약간 딥톡도 하면서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서 약간 그러니까 와인 한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1: 아, 저는 개인적으로 데뷔 10주년이 된다면 진짜 아예 대놓고 감동적인 걸, 그러니까 대놓고 오늘은 울자를 해보고 싶거든요.
0: 역시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
1: 그래서 최대한 많은 팬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을 빌려가지고 이제 막 데뷔 때부터 이제 10주년까지의 저의 역사를 막 이제 또 그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쫙 이렇게 다 같이 보면서 막 서로 편지도 써주고 하면서 막 아 진짜 너무 고생했고 진짜 여기까지 너무 잘 왔다 진짜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사진은 100% 올 것 같아요.
1: 무조건이죠.
0: 네, 눈물 파티일 것 같아요.
1: 네.
0: 네, so
1: 네.
0: NCT 127의 노래 중에 특히 좋아하는 곡은 뭐야? 뭐예요? 아, 특히 좋아하는 곡 이샤 씨는 있으세요?
1: 저는 질주 처음에 나왔을 때도 너무
0: 질주,
1: 멋있다라고
0: 영어로는 데뷔곡이신가요?
1: 아닐걸요?
0: 아,
1: 그 영어로는 저도 아 영어로는 죄송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체리밤도 와 그 퍼포먼스로 워낙에 유명한 곡이었잖아요.
0: 체리밤 완전 레전드
1: 너무
0: 노래죠.
1: 멋있었어요.
0: 저는 19년에 나온 Baby Don't Like It이라는 수록곡인데요. 제가 엄청 좋아해요. 진짜 그 노래가 나올 때 그 앨범 나왔을 때부터 제가 꾸준히 항상 듣는 노래예요. 아직도 엄청 좋아하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엄청 오래됐네요.
1: 그러니까요. 저희도 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인데
0: 네, 저도 완전 팬입니다.
1: 맞아요. 항공이들이 생각하는 NCT 127은 어떤 가수인지 궁금합니다.
0: So I'm curious how you, our 항공이들, would describe NCT 127 as an artist. Please send in lots of messages.
1: 그럼 항공이들이 메시지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NCT 127의 블린지 가사를 번역해보겠습니다. Let's go! 높이 높이 나는 새도 추락해 추락해
0: Even birds that soar high, high Drop it, drop it
1: 쉬지 않고 연달아 끌어당겨 내 올가미, 감히
0: Back to back to back Pull me in my snare, snare
1: 하나 둘씩 태워 내 비행기는 808
0: I load them onto my plane one by one My plane is an 808
1: 구름이 내 파도 헤엄치는 범고래
0: Clouds are my waves, swimming killer whales.
1: 1, 2, 7, 우리 무리는 빠르게보다는 멀리 가.
0: 1, 2, 7, mob, we go far rather than fast.
1: 시끄럽게 울어, 더 크게 소리 높여.
0: Crying out loud, make it loud.
1: 열기가 두 배가 되면 내가 더 화제가 돼, 맞지?
0: Double the heat and I double the hype, right?
1: 잠은 글렀지? 그래, 우린 계속 화제야.
0: Sleeping is out of question. Yeah, we keep on buzzing.
1: 네 밤을 모두 훔쳐 속이 꽤 타겠지 불타올라
0: We steal all your nights inside you must be burning
1: 오!
0: 와우

0: 강렬한데요.
1: 맞아요. 강렬하고 맞아요. 굉장히 NCT 127다운 가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리아 씨는 또 어떠세요?
0: 되게 우리는 We are cool team. We are cool team. 우리는 멋진 팀이다라는 표현을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저희 엑신도 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최고고 맞죠, 맞죠. 이런 거 좋아하기 맞죠, 때문에 맞죠. 또 가사 보다 보면 하나 둘씩 태워 내 비행기는 808라는 가사가 보이는데요. 네. 이 가사 무슨 뜻일까요?
0: 808 베이스는 원래 약간 랩곡에 많이 나오잖아요. 좀 네, 빠르기도 힙합. 하고 네. Yeah.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우리 모션, 우리 베이스가 우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808 베이스처럼 좀 약간 you know it hits. 그래서 we're gonna go 약간 우리는 간다 우리는 이제 약간 부신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1: 그런 강렬한 뜻?
0: 강렬한 뜻?
1: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내가 하나 둘씩 모으고 있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0: 요즘은 없는데 네. 옛날에는 스탬프? 약간 여러 나라 스탬프 있잖아요 스탬프 어. 그 편지 쓸 때 붙이는 스탬프 옛날에
1: 아 우표?
0: 아 그런 거 어. 맞아요 포스트 네. 그 스탬프랑 그 캐시 커런시 아~ 그리고 코인 이거 여러 나라 거 같이 이렇게 모여서 했거든요. 저 요즘은 뭐 안 해요.
1: 저는 약간 한 번씩 시즌별로 꽂히는 게 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펜을 엄청 모았을 때가 있었고요.
0: 펜을 왜 모으셨을까요?
1: 아니 막 지나가다가 예쁜 펜 있으면 좀 특이하고 예쁜 펜 있으면 좀 컬렉팅 하고 싶은 욕구가 좀 그때는 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약간 내가 마음에 드는 카페에 가면 그 카페에 쿠폰이라던가 명함 같은 거 있잖아요.
0: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들어봤는데 이샤씨한테 근데 진짜 이게 스탬프도 아니고 명함을 컬렉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는 뭐 안 가지만 응원할게 약간 이런 느낌
1: 약간 기억하기 위함이죠. 근데 요즘에는 또 저희가 해외를 많이 가다 보니까 약간 그 냉장고에 붙이는 마그네틱 있잖아요. 자석 그런 거 조그마한 거 귀여운 거 하나씩 사게 되더라고요. 또
0: 그거는 이제 냉장고에 붙이면 진짜 예쁘잖아요.
1: 그렇죠. 이거는 이해 가능한 부분이에요?
0: 이거 완전 이해 가능해요.
1: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함께 할 의향도 있어요?
0: 아
1: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약간 여행 버킷리스트 이런 거 있어요?
0: 가고 싶은 곳? 저는 잉글랜드에 약간 시골 같은 데 가고 싶어요. 컨트리사이드 약간 시티 아니고 시티는 이제 다 가잖아요. 근데 잉글랜드 컨트리사이드 이렇게 인터넷에 쳐보면 진짜 예뻐요.
1: 약간 그 고요하고 평화로운 약간 그거
0: 코티지 코어 그 자체예요.
1: 코티지 코어 한국어로 뭔지 알아요?
0: 모르겠어요.
1: 아 저도 몰라서 물어봤는데 네 넘어갈게요.
0: 아무튼 약간 그런 네. 시골 잉글랜드 시골 그리고 암스테르담 시티 이거는 네덜란드 제가 인터넷에 이제 사진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사진 계속 이렇게 풍경이 나오는데 다 보니까 다 암스테르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암스테르담 is totally 내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한번 지금 가보고 싶어요.
1: 바이브가 잘 맞나 보네요.
0: 맞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체코 프라하를 꼭 언젠가 한 번쯤
0: 이 사실 전에 가본 적 없어요?
1: 거기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0: 아 그래요? 네,
1: 유럽은 유럽 쪽 다른 나라들은 가봤는데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약간 한국인들이라면 좀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0: 그런가 워낙에. 봐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체코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데려간 생각은 없으세요?
1: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여행 가이드로
0: 함께 할게요.
1: 함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 좋아요. 네.
1: 그럼 다음 가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끄럽게 울어 Make it loud 이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이 가사는 우리의 목소리와 에너지를 더 크게 울리자 터뜨리자 이런 내용이에요. 아리아 씨는 혹시 나도 모르게 크게 소리치는 순간이 혹시 있었나요?
0: 제가 무섭거나 뭐 보고 놀래거나 아니 진짜 몸 갑자기 너무 아프거나 그랬을 때 진짜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저 오히려 그냥 큰 임팩트로 뭐 받아들이면 소리가 안 나오는 편인데 근데 그냥 이렇게 지쳐가지고 지금 피곤했을 때 그냥 앉아있으면 이렇게 소리 저도 모르게 지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고 이 자신은요?
1: 저 그거 많이 들어봤어요. 연습실에 그 아리아가 있는 연습실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 같이 연습을 하고 이제 아리아가 있는데 말고 다른 데로 이렇게 슬쩍 나가보고 있으면 이제 갑자기 옆에서 이제 정도 아니라 아!

0: 막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1: 아, 좀 자주 피곤하신가 봐요, 제가.
2: 아, 그러면 힘든가 보다 생각하긴 해요. 저는 약간 벌레 볼 때.
1: 아, 그건 알죠.
2: 그렇죠.
1: 소리가 착진 않습니다. 네.
2: 네, 계속해서 NCT 127의 블린즈 가사 살펴볼게요. 품격 있게 가자. 오오. 깊게 박힌 나의 심지. 오오.
1: Keep it classy. 오오. My fuse buried deep. 오오.
2: 네 목소린 작은 불씨 더 크게 타오를 때.
1: Your voice is a small spark and when it blazes even brighter.
2: 펼쳐진 세상을 뭐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지?
1: The vast open world. What do you call that? What do you call that?
2: 난 화려하게 빛나 빛나 빛나.
1: I'm a blingy blingy blingy.
2: 터진 불꽃 아래 아주 반짝거리지. Hey hey.
1: Under the bursting flames feeling real blingy. Hey hey.
2: 그 그루브를 가져와 클럽 전체가 들썩이게 해. Hey hey.
1: Bring in that bounce, make the whole club shimmy. Hey hey.
2: 오 반짝여 반짝여. 시선은 내 도시에. Hey.
1: Ooh, blingy. My eyes on the city. Hey.
2: 내가 주인공이지. 불을 지펴 더 뜨겁게 달고. Hey hey.
1: I'm a big dog. Light up the fire even more. Heat it. Hey hey.
2: 오 반짝여 반짝여. 심장이 뛰지. Hey hey.
1: Oh, blingy. Blingy, my heart is pounding. Hey, hey.
2: 피어오른 불길 속에 그래, 넌 현기증이 날 거야.
1: Blooming flame, yeah, you might get dizzy.
2: 반짝 반짝, 빛나 빛나 빛나, 반짝여 반짝여.
1: Blingy, blingy, blingy, blingy, blingy, blingy, blingy, blingy.
2: 난 화려하게 빛나 빛나 빛나.
1: I'm a blingy, blingy, blingy.
2: 와, 블린지가
1: 블링블링 블링블링 그 자체네요.
2: 혹시 눈에 들어오는 단어 있었나요?
1: 블링이?
2: 무조건인 것 블링지? 같은데 이거는?
1: 블링블링이잖아요.
2: 아, 블린지도 너무 잘 들어오는 가사지만 또 깊게 박힌 나의 심지라는 가사가 저는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네. 이 가사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1: 약간
2: 심지 뜻 알아요?
1: 그죠? 알죠.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like deep within my heart에 있는 그 엄청난 그 모든 의지도 일 수 있고 열정도 일 수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2: 뭐 마인드일 수도 있고
1: 리스펙트일 수도 있고 그냥 deep within 안에 완전 그 안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 아닐까라는 생각?
2: 맞아요. 이 가사처럼 남들이 뭐라 해도 꼭 지키는 나만의 신념이 있을까요?
1: 아, 지금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이샤씨는요?
2: 저는 약간 그런 말이 있어요. 연습생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다른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약간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을 챙겨라 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1: 오,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2: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뭐야? 막 이랬는데 이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도움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1: 그쵸, 그쵸.
2: 그래서 앞으로도 좀 새기고 살 생각입니다.
1: 네.
2: 그리고 또 보면 블린지 심장이 뛰지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1: 네.
2: 이 가사처럼 나를 심쿵하게 만드는 것이 있나요?
1: 저는 저의 뮤직비디오 이제 피땀 눈물 흘리고 준비한 뮤직비디오 완전 결과물 처음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쿵거립니다.
2: 맞는 것 같아. 완전 그건 심쿵이 아니라 거의 약간 심쾅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1: 그쵸 그쵸 완전.
2: 맞아요. 네, 저와 아리아 씨가 NCT 127의 블린지의 가사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항공이들은 블린지 가사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신지 궁금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내가 용기 냈던 순간입니다. 친구와 다투고 먼저 사과했을 때,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을 때, 다이어트를 결심했을 때 등등 내가 용기를 냈던 순간들에 대해서 마음껏 소개해 주시고 이샤와 아리아의 DJ 이름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한국인들, please share with us stories about something you bravely tried for the first time. Whether it was my first time trying to cook or something that happened during my first part-time job. Tell us about the moment you took courage.
2: 자, 이 노래를 안 들을 순 없죠. NCT 127의 블린즈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I'm a blingy blingy blingy.
1: 네, 이번에는 가사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한국어 함께 하겠습니다.
2: Global 한국인들,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1: 저희가 앞서 번역했던 가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피어오른 flame.
2: In Korean, 피어오르다 has several meanings. But in these lyrics, it means for an emotion to rise up from within one's heart. In English, this can be expressed as rise up or to bloom within.
1: 네, 오늘의 한국어 피어오르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예시 문장도 만들어볼까요?
2: 좋아요.
1: 좋아요. 자, 1번. DJ를 해보니까 설렘이 피어오르는 것 같아.
2: It feels like excitement is rising up inside me now that I'm a DJ.
1: 무대 위에 오르면 열정이 피어오르는 타입이야.
2: I'm someone whose passion blooms the moment I get on stage.
1: 오, 피어오르다 토크를 한번 나눠볼까요? 마음속에서 열정이 막 피어오를 때가 있잖아요. 요즘 내가 열정을 쏟고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2: 요즘 제가 운동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에 대해 열정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오, 네. 오 운동 맨날 하세요?
2: 아, 맨날 하려고 하는데 어제랑 그저께는 못했고요. 오늘 하려고요.
1: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며칠 전에 그 제가 좋아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끝났거든요. 우승자까지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프로그램에 매주 저의 열정을 갈아넣고 있었거든요.
2: 지금은 갈아놓을 열정이 없어요?
1: 아니요, 또 다른 드라마를
2: 찾아야죠.
1: 이번에 찾아가지고
2: 또
1: 이제 피어오를 예정입니다.
2: 화이팅 화이팅.
1: 또 사람을 만날 때 호감이 딱 피어오른 순간이 있잖아요. 아리아 씨는 그런 순간이 언제예요?
2: 저는 첫인상이라고 하긴 첫인상 그냥 멀리서 보는 것도 첫인상일 수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저는 처음으로 이제 얘기해봤을 때.

0: 대화를 나눠봤을 때 그 사람의 eye contact, body language 그리고 웃음 다 보면서 아, 이 사람 진짜 genuinely 나랑 지금 대화를 하고 싶구나 나랑 그러니까 relationship을 만들고 싶구나라는 거 느끼면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1: 오, 어,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처음 봤을 때 어, 말한 대로 처음 그냥 이렇게 얼굴 그쵸. 보는 거 말고 그쵸.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뭐 인사를 나누거나 이랬을 때 뭔가 그 사람만의 그 바이브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런 바이브라든지 아니면 말투 뭔가 이 사람의 성향 이런 게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0: 아니, 근데 진짜 오늘 항공이들이랑 첫 만남이라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
1: It's time to read messages from our 항공이들 and have a little chit-chat about them. Today's topic is the moment I took courage.
0: 오, 네, 항공이들이 보내준 메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1: Okay.
0: 오, 일단 두근두근 오늘의 첫 번째. 1092님, 아니 근데 진짜 학교에서 부모님 없이 첫 수련회를 간 것이 저의 용기 냈던 순간인 것 같아요. 대박. 너무 완전.
1: 수련회가 뭐죠?
0: 초사 김유준님인 것 같은데요. 수련회가 약간 그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다 같이 여행 가는 약간
1: 픽닉?
0: 그냥 just trip?
1: 약간 픽닉?
0: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 완전 큰 용기예요.
1: 와우. 근데 축하드립니다. 예, good job, good job.
0: 그럼요. 다음 거 읽어볼까요?
1: 네, 다음 거. Coffee Milk 001님께서는 아니 근데 진짜 since your nickname is 샤랑즈, how do you feel about 샤디, 랑디? 별명이 샤랑즈니까 샤디 랑디 어때요? 오, 샤디 랑디.

0: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1: 느낌인데?
0: 아, 여태까지 없었지 않나?
1: 그쵸. 약간 DJ의 D를 붙여서 저희가
0: 맞아.
1: 아직 이름이 없어가지고 처음인데 어떤 것 같아요?
0: 전 너무 좋은 것
1: 일단
0: 같아요.
1: 좋은 후보, 이렇게 좋은 후보로 올라갔고요. 저희가 이렇게
0: 맞아.
1: 보면서 마지막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 별명이 샤랑즈잖아요. 그
1: 맞아요.
0: 어쩌다 샤랑즈가 됐었죠, 우리가?
1: 이샤씨가 만들었어요.
0: 내가 만들었어요?
1: 이샤씨가 만들었잖아요.
0: 정말요?
1: 이샤씨, 저한테 말씀하신 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0: 네.
1: 샤의 샤와 제 동물, 대표 동물, 호랑이라서, 호랑이의 랑, 이렇게 붙이면, 샤랑. 근데 이거 사랑처럼 들려가지고, 귀엽잖아! 하면서 샤랑즈로 하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귀엽다! 하면서 제가 오케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샤씨님 만들었어요.
0: 그러니까 아니,
1: 어떻게 이렇게 까먹으셨을까요?
0: 뜻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내가 만들었다는 게 지금 조금 새롭고요. 근데 이거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제작진분들도 지금 이 애칭 좋다고 하셔가지고.
1: 아, 그래요?
0: 네, 그냥 샤디 량디로 정할까요?
1: 깔끔해서 완전 심플하고 좋은 것 같아요.
0: 그것만 정해봐요. 량디 할래요? 아니면 랑디 할래요? 발음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1: 나는 량은 안 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랑디? 랑디?
0: 랑디?
1: 랑디?
0: 오케이, 그러면 오늘부터 샤디 랑디.
1: 아니면 리랑디? 리랑디 좀 끼나?
0: 네, 약간 한 글자로 또 세트로
1: 오케이,
0: 가야죠.
1: 그러면 랑디로.
0: 저희 서로 한 번씩
1: 불러볼까요? 네, 샤디! 오늘 기분 어때요?
0: 랑디! 오늘 기분 완전 스쿨하네요.
1: 야리해요!
0: 네, 랑디
1: 네,
0: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1: 네, 샤디.
0: 네, 다음 사연 또 읽어볼게요. 0351님이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친구와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서 혼자 영화 보러 다녔습니다. 혼자 팝콘 먹으면서 영화 봐도 재미 끝.
1: 와, 저 이게 진짜 부러운 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게. 저 진짜,
0: 진짜
1: 혼자 영화관 가서 혼자 팝콘 먹으면서 혼자 맨 뒤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싶은데 용기를 못 내겠어요.
0: 저는 진짜 꼭 용기 내보시기를 랑디에게도 추천을 드리는 게 저는 제 취미거든요. 한때 취미가 혼영하기였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이 어렵지 생각보다 막상 가면은 근데 약간 심야 영화를 추천하긴 해요. 좀 사람들 많이 없는 시간대로 골라서 혼자 가잖아요. 그럼 약간 운 좋으면 내가 영화관 전세 낸 것 같고
1: 대박.
0: 팝콘 내가 원하는 속도로 먹을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좋단 말이죠.
1: 저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네, 근데 잘했어요.
0: 맞아요. 칭찬드립니다.
1: 칭찬합니다. 짝짝짝. 네, 다음 0571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dream come true. I took a 1 year leave of absence to study what I love. It was the moment I was most brave. 좋아하는 일을 공부하기 위해 1년 유학? 대학교를
0: 휴학?
1: 1년 휴학?
0: 네.
1: 대학교를 1년 쉬는 거 했어요. 제일 용기 냈던 순간입니다. 이거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해요. 저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모님한테 1년만 저 시간 좀 주세요. 저 1년 안에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좀 알아서 I'll figure it out 하면서 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용기가 엄청나게 필요해요.
0: 완전
1: 칭찬합니다.
0: 칭찬해드리겠습니다. 첫날이라서 지금 정말 정신없이 지나갔는데요.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간이 진짜 너무 빨라요.
1: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야.
0: 첫날이라서 좀 정신없는 부분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또 저희가 막 기대하면서 기대반 설렘반으로 왔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그만큼 또 그리고 또 여기 엄청 잘 챙겨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또 많이 긴장하지 않고 재밌게 오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리아 씨는 오늘 스페셜 DJ 첫날이었는데 어떠셨나요?
1: 긴장했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잘 해가지고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간 것도 저 인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make sure to tune in to watch us on EBS. Yeah, either 한국어.
0: Yeah.
1: This was 랑디. 와! 기분 좋은데? 좋은데?
0: 인사에 취해서 마지막 곡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곡 소개해주세요.
1: 네. 네, 마지막 곡은 카라의 루팡 준비했거든요.
0: 그럼 항공이들아 오늘도 우리 모두 사랑하자.

권계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중국 중국어의 홍상욱
3: 왕르입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으시나요? 포인트 말이죠. 이 포인트 쌓아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Little by little it adds up. 이 티끌 모아 태산인 법이잖아요. 이 출석 체크로 10원, 뭐 퀴즈 맞춰서 뭐 50원. 겨우 이거 모아서 어디에 쓰나 싶은데 하나둘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이 어느새 커피 한 잔이 되고 결제 할인으로 돌아오기도 하죠. 그럴 때 은근히 뿌듯하거든요. 이 영어 공부도 비슷합니다. 우리 매일 학습하는 단어 몇 개, 표현 몇 개, 뭐 이거 공부해서 언제 원어민처럼 술술 말할 수 있나 싶잖아요. 근데요, 그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실력으로 툭 하고 터져 나올 겁니다. 자, 오늘도 한 포인트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Peter Elias featuring Hakim, Loving You Girl.

Good evening, everyone. 8월 31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토니 토린 님이요. 정말 오랜만에 칼퇴하고 시작부터 출석하네요. 쌤들 비 오는 8월 마지막 날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8월 진짜 드디어 끝이 왔습니다. 그렇죠. 비가 너무 반갑고요. 저도. 세라 6778 님이요. Loving you, girl. 하면서 수줍어하시는 마요쌤. 오늘도 크쌤과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휴가 마치고 고속도로 천안 지나가는데 물폭탄 쏟아져서 난리네요. 운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Loving You Girl 할 때 그 조금만 목소리를 잘못해도 너무 느끼해져가지고요. 나름대로 신경 썼습니다. 네. 자,

0: 진짜 비못본지 오래돼서 이게 정말 비가 내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비 맞으면서 비 맞으러 또 뭐랄까 이런 달팽이나 지렁이들도 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밟을까봐 또 혹시라도 엄청 총총 걸음으로 이제 다녔더니 종아리가 엄청 아프네요. 예, 오늘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하루 만보 걷기로 포인트 쌓아 비행기 티켓 사서 아프리카까지 여행 가서는 또그 사이에 그 와중에 아프리카에서 또 만보 걷기로 돌아오는 비행기 티켓까지 사실 것 같은 포인트로 사실 것 같은 그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크리스틴
1: Oh, that's a good
0: 쌤.
1: one.
0: 어, 야.
1: Oh, yeah.
0: 감사합니다.
1: All
0: 네.
1: right.
0: 크리스틴 쌤은 좀 많이 걸으세요? Do
1: I
0: you walk
1: try
0: around a
1: to.
0: lot
1: I do. I
0: today?
1: try to. You know, actually, you know, it's interesting. I walk a lot in my apartment, in my house. I'm so busy
0: Why don't you just
1: doing the
0: go out
1: laundry.
0: and do it out there?
1: You know, doing, going here, doing there,
0: Okay.
1: and then clean, and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0: 아,
1: I feel I do a lot of my exercise inside the house.
0: 근데 좋은데요?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1: Yeah.
0: 집안을 왔다 갔다
1: I'm
0: 돌리면서.
1: always moving.
0: 아, 그래서 쌤이 있잖아요. 가끔 EBS 오시잖아요. 방송국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십니다. 분명히 방금 스튜디오에서 마주쳤는데 어디 가셨어? 딱 보면 저희 스튜디오 쫙 건너에서 걸어오고 계세요.
1: You know.
0: 박수 치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Alright,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Evening Special 1부는요, Evening Headlines 함께 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바로 만나볼까요?
1: Flash floods unleashed by glaciers collapsing at 5,000 meters above sea level are putting Asia's highlands at growing risk. As forecasts warn that up to 75% of these glaciers could be wiped out by 2100, calls are mounting for a coordinated global response before time runs out.
0: 해발 5,000m 높이에서 빙하가 무너지며 발생하는 돌발 홍수가 아시아 고산 지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100년까지 아시아 빙하의 최대 75%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 속에 세계적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 The U.S. has launched a new space observatory that leaves Hubble in the dust, offering a field of view 100 times broader and capturing the cosmos 1,000 times faster. Expectations are sky high over whether it will finally crack the code on cosmic expansion and dark matter.
0: 미국이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시야는 100배 넓고 관측 속도는 1000배 빠른 새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의 팽창과 암흑물질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 An extraordinary piece of Egyptian royal jewelry, dripping with over 200 carats of diamonds, was snatched right off display from a museum in Austria. Showing utter audacity, the unmasked suspects made off with the treasure, prompting a massive manhunt by local police.
0: 20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이집트 왕실의 유물이 오스트리아의 한 박물관에서 전시 도중 도난당했습니다. 범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낮에 침입해 보석을 훔쳐 달아났고 경찰은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1: A video of a dog lending a helping paw with CPR is placing by placing its front paws on a collapsed person is capturing hearts everywhere. Performed by a firefighter's clever canine, this spot-on demonstration is breaking the mold for public safety campaigns.
0: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강아지가 가슴 위에 두 앞발을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영상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반려견이 선보인 귀엽고 특별한 시범이 안전교육 콘텐츠에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0: 첫 뉴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Flash floods unleashed by glaciers collapsing at 5,000 meters above sea level are putting Asia's highlands at growing risk. As forecasts warn that up to 75% of these glaciers could be wiped out by 2100, calls are mounting for a coordinated global response before time runs out.
0: 해발 5,000m 높이에서 빙하가 무너지며 발생하는 돌발 홍수가 아시아 고산지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100년까지 아시아 빙하의 최대 75%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 속에 세계적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지 시간 26일이죠. 네팔 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을 했죠. 그렇죠? 사망자가 지금 800명대로 늘어났고요. 실종자도 3,000명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이 빙하 붕괴가 이번 대홍수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시아 산악지대에만 지금 이런 빙하가 9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 Yeah.
0: 엄청나죠.
1: So we remember last week we learned the culprit of this flash flood
0: right.
1: was because of the glacier collapse, mm-hmm. right?
0: Earthquake인 줄 알았는데 그게 yeah. 아니더라.
1: That's right. right. We made that point. Mm. And now people are, experts are warning that this is just like the beginning.
0: Mm-hmm.
1: You know, there's a lot of glaciers and as temperatures rise, mm-hmm. they're going to expect more of these glacial lakes to become, you know,
0: right.
1: more full because
0: okay.
1: as the ice melts
0: uh-huh.
1: and who knows this sort of thing could happen again. One glacial lake southeast of Mount Everest mm-hmm. expanded, listen to this, 45-fold in area over 50 years.
0: Wow.
1: So it was like it became like almost 50 mm-hmm. times bigger.
0: 와, 지금 일단은 지금 이게 시작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1: yes,
0: 게
1: that's right.
0: 에베레스트 남동쪽에 빙하호가 있는데 50년 동안 면적이 45배나 커졌다. 이거는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수심이 아파트 50층 높이 한 150m 정도에 달한다고 해요. 제가 어떤 뉴스에서 살짝 봤는데 이게 나중에 막 누적이 돼가지고 하면은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그냥 그게 잠길 수도 있을 정도로 높아질 것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1: Yeah, I mean, right. you know, the thing is, like,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as I was going from Nepal mm-hmm. to Tibet on the bus, mm-hmm. there's ice everywhere.
0: Oh.
1: Like, it's not, you don't have to go up to Mount Everest to,
0: right,
1: like,
0: right, right.
1: have, they're like little pockets everywhere.
0: 아, 그게 이제 호수화가 되면서
1: it's all melting.
0: 더
1: yeah.
0: mm-hmm. 팽창을 하면서 yeah. 그게 결국에는 힘을 못 이기고 다 이게 되는 거.
1: And so of course you've got the glacier
0: right.
1: and if it melts it's like causes a massive flash flood.
0: 와, 근데 이런 빙하가 무슨 뭐 900개도 아니라 9만 개가 넘으면 정말
1: yeah.
0: 무섭습니다.
1: That's
0: 네.
1: right.
0: 그래서 지금 이 온난화 시대에 이게 시한폭탄이다. 이게 될 것이다라고
1: mm-hmm.
0: 우려가 또 많다고 해요. 이 더 큰 피해로 좀 이어지기 전에 이 전 세계가 다 같이 좀 관심을 갖고 같이 대비를 좀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Flash floods unleashed by glaciers collapsing at 5,000 meters above sea level are putting Asia's highlands at growing risk.
0: 해발 5,000m 높이에서 빙하가 무너지며 발생하는 돌발 홍수가 아시아 고산지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빙하가 무너지면서 뭐 막 발생하는 거 해발 5,000m 그렇게 높은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돌발 홍수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게 이제 flash flood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 Right.
0: 그리고 glaciers라고 하는 거는 빙하들을 저번에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 collapse를 하는 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are putting Asia's highlands at growing risk. 아시아 고산지대를 risk에 점점 커져가는 risk에 놓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1: That's right. So the expression is put something at risk.
0: Right.
1: So basically in this case it's Asia's highlands and when you put something at risk it means that you're exposing something to danger.
0: Mm-hmm.
1: So basically you know of course obviously you know smoking drinking too much mm-hmm. puts your health at risk. Certain viruses mm-hmm. put children and elderly people at risk.
0: Mm-hmm.
1: And then in front of risk, you can say growing risk, high risk.
0: Mm-hmm.
1: Yeah.
0: 약간 양념을 더 칠 수도 있겠네요.
1: Yes.
0: 그러니까

0: 내가 뭐 리스크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하면 I'm 뭐 something is at risk라고 쓰면 되는데 남의 무언가를 다른 것을 리스크에 놓는다라고 하면 put을 써서
1: yeah.
0: put something else at risk.
1: Right.
0: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100% 안 좋아진다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는다라는
1: oh,
0: 얘기인
1: yeah.
0: 거잖아요.
1: That's
0: 위험할
1: right.
0: 수도
1: putting,
0: 있다.
1: You're putting them in a risky situation.
0: Okay. So 뭔가 위험하고 좀 그런 거 그럴 수 있는 상황에다가 뭔가를 넣는다. put something at risk. 근데 특히나 growing risk니까 점점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unleashed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flash floods unleashed by glaciers라고 돼 있는데요. unleashed 돼 있다는 거는 촉발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As forecasts warn that up to 75% of these glaciers could be wiped out by 2100, calls are mounting for a coordinated global response before time runs out.
0: 2100년까지 아시아 빙하의 최대 75%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 속에 세계적 공동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와, 이건 진짜 너무너무 무서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숫자가 7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75%, 이 glaciers의 75%가 지금 wiped out 될 수도 있다. 근데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by, you know, 2100, 2100년까지라고 했습니다. 뭔가를 wipe out 하는 거는 wipe은 일단은 우리가 wipers 할 때 뭔가 닦는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1: yeah.
0: 그렇죠?
1: That's right. right. It's kind of like you just make it clean and you get rid of it.
0: Mm-hmm.
1: But what I like to, you know, when I teach this expression, because I'm from California, there's a lot of surfers.
0: Right.
1: And this is a surfer slang,
0: mm-hmm.
1: which means that was very popular like in the 50s and 60s. When the wave comes, you know, like the Hawaii, the surfers are like this huge wave. And then if it crashes on you, it wipes you out.
0: Uh-huh.
1: Right. So it's like you're gone.
0: 완전히 저를 씻어가지고 완전 보내버리는 거네요.
1: Oh my God. So the idea of being wiped out means to remove or to erase completely.
0: Okay. So 뭔가를 wipe out 한다는 건 단순하게 약간 적은 양을 없애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1: No.
0: 완전히 큰 양 자체도 크고
1: yeah.
0: 그리고 뭐 셀 수 있는 뭐 숫자라면은 그게 여러 개를 그냥 한 번에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
1: It is
0: 들어가죠.
1: completely gone.
0: All right. Wipe해서 아웃 시켜버린다.
1: Yes.
0: Right. So wipe out 하는 거 전멸시키거나 완전히 없애버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무섭게도 이 아시아 빙하의 최대 75%가 wiped out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 Yeah.
0: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요청이 쇄도를 하겠죠. 그렇죠? Calls are mounting for a coordinated global response before 더 늦기 전에, right? Before time runs out, 이라고 표현하네요.
1: Well, the expression that we want to know is run out. If you run out of something, it means it is no longer available. You know, you run out of gas, you run out of eggs, right? So if time runs out, it means no more time.
0: Right.
1: No time is available.
0: So something runs
1: late.
0: out 한다는 것은 다 닳아버리는 거네요.
1: Yeah, it's gone. Yeah,
0: okay.
1: you have no more left.
0: Right.
1: So basically, this is saying before it's too late. That's what it's saying.
0: Before it's too late.
1: It's too late.
0: 시간이
1: right.
0: 다 없어지기 전에는
1: yeah.
0: 결국에는 너무 늦기 전에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1: Right.
0: So something run out 한다는 표현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뭔가 다 닳다. 뭐 예를 들어 gas is running out라고 표현한 여기서는 time is running out.
1: Yeah.
0: We need to work together.
1: Right.
0: To prevent this.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아까 더 늦기 전에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노래 제목 중에 환경을 보호하자는 느낌으로 더 늦기 전에 뭐 아이들이 자라서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되게 좋은데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더 늦기 전이었습니다.
1: That's right. That is true.
0: 아직 그리고도 시간이 지났는데 좀 변화가 많이 있었겠지만 진짜 더 늦기 전에
1: really, really.
0: do something about this. Right,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Flash floods unleashed by glaciers collapsing at 5,000 meters above sea level are putting Asia's highlands at growing risk. As forecasts warn that up to 75% of these glaciers could be wiped out by 2100, calls are mounting for a coordinated global response before time runs out.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Ariana Grande with Popular.
2: Elfie, now that we're friends, I've decided to make you my new project.
3: Oh, you really don't have to do that.
2: I know. That's what makes me so nice. Whenever I see someone less fortunate than I, and let's face it, right?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u.
0: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The U.S. has launched a new space observatory that leaves Hubble in the dust, offering a field of view 100 times broader and capturing the cosmos 1,000 times faster. Expectations are sky high over whether it will finally crack the code on cosmic expansion and dark matter.
0: 미국이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시야는 100배 넓고 관측 속도는 1000배 빠른 새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주의 팽창과 암흑 물질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제임스 웹에 이어서 이 세 번째 대형 우주 망원경 낸시 그레이스 로먼을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대가 엄청 크다고 들었고요. 이게 예전에도 사실 엄청난 망원경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Mm-hmm. 근데 그것들이랑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1: Well, first of all, it took 10 years to develop. Mm-hmm. And guess how much it was?
0: How much was that?
1: Guess. $4.3 billion.
0: Oh my goodness. Billion 들어가면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조

0: 1,000억 원 수준이다. 그리고 심지어 개발 기간이 10년이요.
1: Yeah. 10 years.
0: 와, 이거는 거기에 금이라도 가면 큰일 나겠습니다.
1: So
0: 진짜.
1: It's no wonder scientists are so they have high expectations.
0: Yes.
1: So the thing is that they can the field of view is 100 times wider than the Hubble.
0: Okay.
1: And Hubble of course was launched in 1990.
0: Right.
1: And we know a lot of the famous images of space comes from the Hubble telescope, right? But this one's 100 times wider and the observation speed is over 1000 times faster. So yeah.
0: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좁은 영역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시야 각이네요. 근데 그게 거의 허블의 100배 이상이 넓다. 진짜 뭘 이거는 거의 외계인 발견해도 발견할 줄 알았어. 이런 수준이 될
1: yeah.
0: 정도가 되겠네요.
1: It's true.
0: 와.
1: It's true.
0: 엄청납니다. 진짜 향후 뭐 5년간 10만 개가 넘는 뭐 외계 행성 발굴이라든가 아니면은 우주 팽창의 핵심이죠. 이런 암흑 물질, 뭐 암흑 에너지 뭐 이런 것들 항상 미지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풀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1: That's right. And they have high hopes.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U.S. has launched a new space observatory that leaves Hubble in the dust, offering a field of view 100 times broader and capturing the cosmos 1,000 times faster.
0: 미국이 허블 우주 망원경보다 시야는 100배 넓고 관측 속도는 1,000배 빠른 새 우주 망원경을 쏘아 올렸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번에 나온 그 새로운 이런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그게 그냥 조금 좋아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좋아져서 나오는데
1: yeah.
0: And it leaves Hubble in the dust 하게 한다라고 yeah. 표현을 했습니다. 먼지 속에 이 허블 망원경을 우주 망원경을 이렇게 남겨둔다 라고
1: yeah.
0: 표현했네요.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It's an idiomatic expression.
0: Right.
1: Leave something or someone in the dust.
0: Mm-hmm.
1: It's kind of like that person in front of you is so far ahead of you.
0: Mm-hmm.
1: And imagine like a dirt road.
0: Right.
1: And all this like dust.
0: Uh-huh.
1: Right? Is forming.
0: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바퀴가 막 돌아가면서?
1: Yeah, yeah. And you're behind. And all that dust comes in your face. Right?
0: 약간 우울하네요. 그렇죠?
1: No, yeah. So.
0: 앞에 차가 너무 빨리 가니까 먼지를 다 일으키고 그거는 내가 다 먹는 느낌.
1: That's exactly it. So that means that you're like way behind. It doesn't even compare. They're so far ahead
0: right.
1: of you.
0: 아,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장치가 it leaves something else in the dust라는 얘기는 leave something behind보다 훨씬 더 많이 앞서간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1: I mean, even a sprinter
0: right.
1: or like someone, you know, there's like a race, like a track and field race, and like one person is like way ahead of all of these fast runners. They're leaving them in the dust.
0: 거의 캐치업할 수 없을 정도로.
1: Yeah.
0: Okay, so 누군가를 뭔가를 dust 안에 먼지 안에 이렇게 놔둔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까마득히 앞선다. 먼지밖에 이제 안 보인다.
1: 예.
0: 뒷사람은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cosmos라는 게 나오는 게 이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 비슷한 것들이 뭐 universe, 뭐 space,
1: yes.
0: 뭐 이런 것들도 우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Expectations are sky high over whether it will finally crack the code on cosmic expansion and dark matter.
0: 우주의 팽창과 암흑 물질의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기대가 엄청나요. 왜냐하면 expectations are high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요? Sky high. 했어요.
1: It's going all the way up into the sky. So it means extremely high. So when you want to emphasize or stress how high it is, you know, like right now, gas prices are sky high.
0: Right?
1: The energy crisis. You know, apartment, housing costs are sky high. They're just like beyond.
0: Right.
1: Like it's so hard because they're just too high.
0: 그러니까 뭔가가 엄청 높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만 말로도 하늘을 찌른다 막 이러거든요.
1: Yeah.
0: 영어에서도 어떻게 보면 진짜 하늘을 찌른다라는 거가 비슷한 게 sky high 정도가 될 수가
1: I agree.
0: 있겠네요.
1: I think so.
0: 그러면 정말 낮다라고 하면은 그게 왠지 ground는 안 쓸 것 같고 뭔가 bottom low 뭐 이런 식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1: Rock bottom
0: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래서 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여기서는 기대가 지금 너무 높은 거예요.
1: Yeah.
0: 우리가 항상 궁금하던 거, 그러니까 저도 우주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1: Yeah.

0: 무슨 뭐 블랙홀이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비밀을 풀어낼 수 있을까 이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한데 여기서 보면요. 비밀을 뭐 무슨 풀다라고 해서 뭐 secret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아니라 whether it will finally crack the code on cosmic expansion and dark matter. 이렇게 yeah. 표현을 했네요.
1: Yeah.
0: 코드를 크랙한다.
1: Just much like a traditional safe where you turn and you And then you crack that, and then it opens. Right. You crack that code, and you can open the safe. And something is hidden inside. And so you can finally discover the secret, or finally figure out the difficult problem, right. or solve the puzzle. Mm-hmm. So the idea of cracking the code means that you are able to resolve this problem, or this mystery.
0: 뭔가 그러면은 그런... 첩보 영어나 이런 데서도 암호를 막 해독을 하잖아요.
1: Yeah.
0: 막 이러면서 이거 이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코드를 크랙은 이렇게 깨내는 느낌을 yeah. 주고 있는데 자 이게 결국에는 뭐 solve라든가 그렇죠? resolve라든가 뭐 solve에 더 가깝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려운 난제나 비밀을 풀어내다, 해명하다 이런 식으로 crack the code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확장, 무슨 뭐 팽창, right? or 이런 암흑물질 관련된 그런 코드를 crack 해낸다, right?
1: Yeah. 기대가 We're 크다. Discover.
0: Right. Yeah.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U.S. has launched a new space observatory that leaves Hubble in the dust, offering a field of view 100 times broader and capturing the cosmos 1,000 times faster. Expectations are sky high over whether it will finally crack the code on cosmic expansion and dark matter.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An extraordinary piece of Egyptian royal jewelry dripping with over 200 carats of diamonds was snatched right off display from a museum in Austria. Showing utter audacity, the unmasked suspects made off with a treasure, prompting a massive manhunt by local police.
0: 20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이집트 왕실의 유물이 오스트리아의 한 박물관에서 전시 도중 도난당했습니다. 범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낮에 침입해 보석을 훔쳐 달아났고 경찰은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와, 이 작년에 루브르 박물관에 한 천억 원대의 보석 도난이 있었는데 그거 이어서 이번 달에 스페인 그리고 이번에 오스트리아까지 유럽 박물관들이 계속 대낮에 잇따라 털리고 있네요. 이게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래 들어가서 몰래 그것도 아니라 그냥 대낮에 몇 명이 들어가가지고 싹 가져 나오는 느낌.
1: Yeah. I mean, it's incredible. And this royal diamond, Egyptian royal diamond necklace, it's from 1939. And it was stolen from a museum in Vienna.
0: Right.
1: And it had about 673 diamonds, about 200 carats.
0: 와, 다이아몬드 673개? 200캐럿 이상이라고요?
1: And it's about $4 million.
0: 와, 그러면 55억 원 정도 되겠네요.
1: Yeah.
0: 그거를 대낮에.
1: It's magnificent
0: 와,
1: piece.
0: 와, 엄청납니다. 이게 역사적인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래요. 왜냐면 1939년에 이집트 파이자 공주 결혼식 때 나즐리 왕비가 실제로 착용한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는 이 서스펙트들이 두 명이래요.
1: Yeah.
0: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몇 캐럿 그러면은 한 수십 명이 와 가지고 하겠다 이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두 명이 들어와서 대낮에 입장권을 정식으로 구매를 한 다음에
1: yeah.
0: 마스크도 안 쓰고 심지어 right. 그리고 이제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범행을
1: I mean they just like 와. crack that you know I mean it's really incredible.
0: 와, 이게 영화에서 보던 예전에 무슨 뭐 레이저가 막 나오고 뭐 이거는
1: yeah, the red
0: 그건 영화였습니다.
1: That's
0: 네.
1: right.
0: 그냥 가서 이제는 망치로 땅 가서 가져오는 느낌이 돼 버렸네요. Right.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유럽 박물관들의 보안망이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허술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Sure.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n extraordinary piece of Egyptian royal jewelry dripping with over 200 carats of diamonds was snatched right off display from a museum in Austria.
0: 200캐럿이 넘는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이집트 왕실의 유물이 오스트리아의 한 박물관에서 전시 도중 도난당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An extraordinary piece of Egyptian royal jewelry. 그런데 이 엄청난 그 이집트 왕실의 유물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dripping with over 200 carats of diamonds. 일단은 dripping이 뭔지 몰라도 일단은 200 carats of diamonds는 That's a lot of diamonds.
1: That's a lot of diamonds, right?
0: 그런데 그걸로 드립하고 있다라는 게 원래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1: That's right. 그쵸? You know, like dripping. You know, like coffee drip. We hear this a lot. The word drip.
0: Right.
1: But when the reason why we use this word in this context, it means that it is just like dripping in diamonds. Instead of like dripping in coffee, it is or water. It is literally so many diamonds. It's overflowing. Uh-huh. It's just like just coming out.
0: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1: That's a feeling. Yeah.
0: 뚝뚝 떨어진다는 느낌. Yeah. 그렇죠?
1: Right.
0: 그 뭔가 물에 흠뻑 젖으면 물이 드립 하잖아요. 뚝뚝 yeah. 떨어지는데 여기서는 다이아몬드가 워낙 많다라는 표현을 조금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drip with something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뚝뚝 떨어지는 그만큼 많은이 되겠네요.
1: Yeah, so oftentimes, you know, these ancient civilizations, gold was a very big thing too.
0: Right.
1: When you look at the Incan Empire, it's like they're dripping in gold, all these artifacts. It means that it is like full of.
0: Wow. Like,
1: 엄청나네요. Overflowing with.
0: 너무 오버스럽게 많다.
1: Yeah,
0: 한국에서는
1: right.
0: 도배한이라고 하거든요. 도배됐다고.
1: Oh, wallpaper.
0: 네,
1: yes.
0: 네, 맞아, wallpaper.
1: Yes, that's right.
0: 네, 영어에서는 이제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게 지금 display에서 snatch 됐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snatch 됐다는 건 단순히 stolen 됐다는 느낌이긴 하지만 갑자기 낚아챘다라는 느낌이 셉니다. 그래서 정말 확 가져갔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연결해 볼게요.
1: Showing utter audacity, the unmasked suspects made off with the treasure, prompting a massive manhunt by local police.
0: 범인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대낮에 침입해 보석을 훔쳐 달아났고 경찰은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와서 망치를 뿅 하고 간 거. 이거 엄청나게 대담한 거잖아요. 그래서 showing utter audacity 라고
1: yeah.
0: 표현했어요.
1: Utter, U-T-T-E-R, as an adjective means completely, totally.
0: Right.
1: And this word audacity, A-U-D-A-C-I-T-Y, means that there's like no, they're it's like a shameless courage, shameless boldness.
0: Right.
1: Like it's, they... Unbelievable.
0: 이거네요. 야, 뻔뻔하다.
1: Really?
0: 이런 느낌이죠.
1: That's right.
0: right.
1: The audacity. How could they? How dare they?
0: 그래서 진짜 보면은 뭔가 잘못한 무슨 뭐 전 여자친구 뭐 전 남자친구가 있는데
1: yeah.
0: 등 나온 거예요. 내 앞에 감히 섰어. 그랬을 때 The audacity, the nerve.
1: That's right.
0: 하게 되죠. 자, 여기서 utter이라고 하는 것은 total, 뭐 complete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완전한 audacity, 뻔뻔함, 대담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n extraordinary piece of Egyptian royal jewelry, dripping with over 200 carats of diamonds, was snatched right off display from a museum in Austria. Showing utter audacity, the unmasked suspects made off with the treasure, prompting a massive manhunt by local police.
0: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자, 다음 중 우주를 뜻하는 영어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cosmos. Number two, space. Number three, universe. Number four, chaos.
0: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우주를 뜻하는 영어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Number one, cosmos. Number two, space. Number three, universe. Number four, chaos.
0: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have Christina Perry sing A Thousand Years.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자, Cosmos, Space, Universe 이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모두 우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남는 게 뭘까요?
2: Of course, that would be number four, chaos.
1: 네, 그건 혼돈, 뭐 무질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 안재진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96 9658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Oh, congratulations to both of you.
1: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A video of a dog lending a helping paw with CPR by placing its front paws on a collapsed person is capturing hearts everywhere. Performed by a firefighter's clever canine, this spot-on demonstration is breaking the mold for public safety campaigns.
1: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강아지가 가슴 위에 두 앞발을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영상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소방관의 반려견이 선보인 귀엽고 특별한 시범이 안전교육 콘텐츠의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2: 네, 영상 때문에 제가
1: 지금 소방관의

0: 10만 개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Really... 지금 보니까 강아지들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I think so. Like, I mean, I think a big dog, like maybe the Jack Russell Terrier is a little too light, yes. but a bigger dog could actually do something.
0: 될 것 같고 yes. 지금 누리꾼들이 너무 귀여워서 멈춘 심장이 자동으로 다시 뛰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yeah. 제 생각에는 그 손에 그 퍼에 젤리 있잖아요.
1: Yeah.
0: 젤리 그 꼬순내 때문에 자동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1: 네. Oh, love it.
0: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 video of a dog lending a helping paw with CPR by placing his front paws on a collapsed person is capturing hearts everywhere.
0: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강아지가 가슴 위에 두 앞발을 올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영상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벌써 처음부터 웃겨요. 왜냐하면 yeah. a video of a dog. Mm-hmm. 근데 어떤 비디오냐면 landing a helping paw with CPR 이라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 land가 빌려주는 거고 mm-hmm. land a helping hand라는 hand. 표현이 있잖아요. Yeah. Mm-hmm. 그거는 이제 약간 도움을 주다 뭐 손을 뭐 내미는 거 도움이 되는 거죠. 손을 보태는 건데 yeah. 여기서는 핸드가 아니네요.
1: Paw. It's so cute. That's right. Lend a helping paw. Right. But really the original expression is to lend a helping hand.
0: Lend a helping hand.
1: Now, it's very similar to the word help.
0: Right.
1: So you may wonder, well,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help and lend a helping hand?
0: Yeah.
1: It's kind of the same, but actually there is a slight nuance difference. And the idea is to lend a helping hand is a bit more kinder, it's a bit more generous, and you're like volunteering to help out. It has all of that, and it's very specific. So help is a very general term, and maybe you have to help and you have no choice but to help. But lend a helping hand is like you're extending your hand and I'll help you.
0: 아, 뭔가 offer 하는 느낌이네요.
1: Offering,
0: 더
1: yes.
0: 따뜻하고 친절하고 특정한 무슨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오케이, 제가 손을 좀 빌려드릴게요. 도와주는 손 빌려드릴게요. 그거는 결국엔 약간 거들어주겠다.
1: Yes.
0: 근데 여기서는 강아지니까 핸드가 아니라 paw.
1: Oh, so
0: 아, 이거 너무 이거 귀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Help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도움이 정말 필요해서 스스로 못 해낼 때 help를 하는 게 좀 있고 help out, assist, 아니면 lend a helping hand 같은 경우에는 혼자도 하려면 하는데 힘드니까 옆에서 살짝 같이 거들어주는 느낌. 그래서 우리가 왜 물에 빠졌을 때 help, help 라고 얘기를 하지 lend a helping hand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1: No, absolutely
0: right.
1: not.
0: Right. Right. 그래서 여기서는 뭔가 you know what? 하면서 CPR 할 때 제가 조금 거들어드릴게요. Yeah. 이런 yeah. 느낌이 right.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것을 어떤 collapsed person한테 행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이 collapsed 할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연결해 볼게요.
1: Performed by a firefighter's clever canine, this spot-on demonstration is breaking the mold for public safety campaigns.
0: 소방관의 반려견이 선보인 귀엽고 특별한 시범이 안전 교육 콘텐츠의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개가 firefighter's의 clever canine. 이 됩니다. 그리고 okay. 이 친구가 한 거란 말이에요.
1: Yeah.
0: Clever 한 건 굉장히 영리한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Canine.
1: Okay. The reason why I wanted to feature canine is I'm sure you've seen in the movies and there is you know that the dog like usually a German shepherd who works with the police and the military and they are called K, like K, and then nine.
0: The number nine, right.
1: But this actually comes from this word, canine, C-A-N-I-N-E. And this word means related to dogs.
0: 이게 결국에는 dog인데, right? So 형용사라면 개와 관련된 개에 뭐 이 정도 되겠고, 결국에는 조금 그 dog이라고 하는 거 조금 더 formal하게 부를 수도 있는 단어가 바로 C-A-N-I-N-E. 근데 발음상 딱 들으면, 진짜?
1: K.
0: The letter K 같고 9은
1: nine.
0: number 9 같으니까
1: number nine, yeah.
0: 그래서 왜 보통 경찰차 위에 루프에 보면 위에서 이런 헬리콥터들이 촬영을 하면 정말 실제로 K9이라고
1: There's a dog in there.
0: 읽기 쉬우니까 그래서 K9 유닛, K9 유닛을 보내달라 그러면은 개들이 막 와서
1: That's right.
0: 막 냄새 맡고

0: Okay, so K9은 강아지, 뭐 개, 개와 관련된이라고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spot on, 이게 딱 맞는 이란 뜻이에요. Spot on demonstration is breaking the mold for public safety campaigns라고 했는데요. 몰드를 break, 깨버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so you think of baking. There are certain cookies or like that you can make, and the pan has a mold. Okay, and you put the batter in there, and it makes the same pattern. Okay, all of those cookies. So the idea of mold is the traditional way, the typical way things are done. If you break the mold, it means that you are doing something very new, something like that's very different. That's never been done before.
0: 아, 그럼 몰드라고 하는 게 어떤 짜여져 있는 금형을 얘기라니까. 그거를 부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항상 하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you know, public safety campaigns 하면 솔직히 말하면 약간 boring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특히나 어린 친구들한테는. 근데 그것을 완전히 it's like thinking outside the box and doing things differently.
1: Use a dog.
0: Oh, nice. Yeah. 자, 조혜승 님이요. 신디 복지 철저하게 챙겨주세요. 뭔가 개껌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For sure.
0: 아, 그거 deserve 합니다. 네, 좋습니다. So break the mold. 들은 기존의 틀을 깨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 video of a dog lending a helping paw with CPR by placing its front paws on a collapsed person is capturing hearts everywhere. Performed by a firefighter's clever canine, this spot-on demonstration is breaking the mold for public safety campaigns.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자,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를 가볍게 해볼게요. 자, before time runs out,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this, right? So 뭔가가 run out 한다는 것은 다 떨어진다, 뭐 다 닳다,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늦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1: Finish your warm up before time runs out.
0: 시간이 다 끝나기 전에 준비 운동 빨리 끝냅시다라고 했고요. 자, break the mold 방금 확인했지만 이것은 기존의 틀을 깨다, 뭔가 새로운 지평을 열다.
1: Kristen's new design really breaks the mold.
0: 크리스틴의 이번 새 디자인은 진짜 기존 틀을 완전 깼어. 어떤 디자인일까요?
1: Oh yeah, it's a secret. It's a secret.
0: 아, 궁금합니다.
1: I'll have to show it to you later.
0: Alright, 자, 그리고 crack the code 한다는 것은 난제나 비밀을 풀어내다, 해명하다 되겠습니다.
1: I finally cracked the code to making good pasta.
0: 나 드디어 맛있는 파스타 비법을 풀어냈잖아. 내가 이것마저도 크랙 해버렸네요.
1: Secret sauce.
0: Right. 자, 그리고 clever canine이라고 했는데 canine은 정말 강아지, 개와 관련이 돼 있는 단어였습니다.
1: The clever canine brought the newspaper right to his owner.
0: 그 영리한 강아지가 주인한테 신문을 쓱 가져다 주더라. 여기까지 마무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삼겠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Cyril, Cyril Aimé and Diego Figueiredo with the song Just the Two of Us.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내내 무엇을 먹여야 하나 고민이 이어집니다. 이때의 영양 상태가 평생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랜 기간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모두에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챙겨주겠다고 나선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뉴욕. 육아하기 좋은 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저소득층 임신, 출산 가정의 먹거리 구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품 종류와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지역 곳곳의 가맹점을 통해서 말이죠. 더군다나 미국 시민권이 없는 가족과 친부모가 아닌 아이 보호자에게도 이 문이 열려있다는 게 참 멋진 점인데요. 임신과 출산, 탄생과 성장이 더 건강하게 이뤄지는 것, 우리의 미래가 쑥쑥 자라게 되는 비결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돌아보면 낭만은 언제나 반발짝 앞에 있었다. 고작 반발짝인데 거의 전부인 반발짝이어서 거기 서기 전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었다. 그러니 언제나 반발짝의 용기를.
1: 한 발자국, 그것을 내디딜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럴 때 당신의 손 꼭 잡아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낭만을 향해 같이 걸어요, 우리.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오늘은 저기 아일랜드로 갑니다. 영화 타이타닉 보신 분들 그 3등석 파티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 경쾌한 바이올린 리듬에 맞춰서 막 탭댄스를 타닥타닥 추잖아요. 이 발을 굴리게 만드는 그 음악, 바로 아일랜드 전통 음악입니다. 이 펌 문만 열면 이런 신나는

0: 하는 음악이 온 거리로 흘러나오고 그리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춤을 추는 광경이 생각만 해도 좀 가슴이 뛰죠. 자, 오늘 찾아갈 곳이 바로 이 아일랜드 음악으로 그 온 도시가 커다란 잔치를 벌인 곳인데요. 사실 이곳은 오랜 시간 갈등을 겪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수께끼 드릴 텐데요. 영어로 수수께끼 드리겠습니다.
1: I hate middle grounds or ambiguity. I am an icon of division and conflict that splits everything into just two sides. But I also mean something clear and obvious. What is this English phrase made of two colors?
0: 와, 이 색깔 두 개로 이루어진 표현입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그래서 A and B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A and B, 색깔 두 개로 이루어진 표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1: I hate middle grounds or ambiguity. I am an icon of division and conflict that splits everything into just two sides. But I also mean something clear and obvious. What is this English phrase made of two colors?
0: 네. 저게 어떤 왕이신가요? 깜짝 놀랐네요.
1: It's a riddle. It's an all-time riddle.
0: 맞아요. Riddle은 약간 그런 느낌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색깔 두 개를 and로 연결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또 하나 드리자면 좀 비슷하긴 합니다. 제목이 똑같진 않은데 마이클 잭슨 형님의 노래가 또 있습니다. 뭐뭐 or 뭐뭐 뭐 이 정도까지. 자, 문제 이렇게 두 번 드렸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미션 문제는 길지만 답은 쉬운 수수께끼 맞춰주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Where a ring of steel once stood, Belfast unites in song.
0: 철통 경계선이 거친 자리, 음악으로 하나 된 벨파스트. 이런 기사입니다. 자, 벨파스트는 북아일랜드의 수도예요. 사실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곳은 그 종교와 정치 갈등 때문에 늘 심각한 싸움과 폭력 사태가 이어지던 이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절을 The Troubles, 즉 시련의 시기라고 부른다는데요. 이 당시 벨파스트 시내는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서 도심 전체를 무시무시한 철제 울타리와 검문소로 막아뒀습니다. 자, 이걸 Ring of Steel, 강철의 고리라고 불렀을 정도로 삭막하고 위험한 도시였는데요. 하지만 이 1998년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벨파스트는 조금씩 평화롭고 따뜻한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곳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일랜드 전통 음악 축제인 플라킬이 처음 열린 겁니다. 이 무려 8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때 분열의 상징이었던 도시가 어떻게 신나는 음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지 그 열기 넘치는 현장의 모습부터 들어볼게요.
1: The streets of central Belfast heaved with revelers as the sound of spirited jigs streamed from open pub doors. Buskers played reels as bystanders tapped their feet. And on the main stage in front of City Hall, a young singer encouraged the crowd to join her in a traditional Irish language song of welcome.
0: 펍에 열린 문틈으로 신나는 지그 음악이 흘러나오자 벨파스트 시내 거리는 온통 흥에 겨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버스커들이 신나게 연주를 시작하자 지나던 사람들도 신나게 발을 굴렀고요. 시청하 메인 무대에서는 한 가수가 관객들에게 다 함께 아일랜드 환영가를 부르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글만으로도 뭔가 굉장히 하나가 되고 좀 평화를 다시 한번 느끼고 그런 좀 축제의 느낌이 있잖아요.
1: Oh yeah. Right. And you know the Irish people know how to have fun.
0: Uh-huh.
1: I mean, you know, they've had some dark times
0: yes,
1: but
0: yes.
1: they like to drink, mm-hmm. they like to dance
0: oh, for sure.
1: and they like their music.
0: Uh-huh.
1: Uh-huh.
0: Right.
1: So, it sounds really, you know, like the whole city

0: 들이 is just like enjoying themselves.
1: 아, 진짜 뭔가 진짜 음악 축제가 딱 맞는 말이 되겠네요. 플라키리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일랜드어로 음악 축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줄여서 플라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아일랜드 음악하고 문화를 대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축제이기도 하고 경연 대회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Alright, 자 그렇다면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0: The streets of central Belfast heaved with revelers as the sound of spirited jigs streamed from open pub doors.
1: 시끌벅적한 신나는 지그 음악이 오픈된 펍 문틈으로 흘러나오자 벨파스트 중심가 거리는 흥에 겨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이 central Belfast streets가요. 지금 heaved with revelers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heave하는 거 그리고 revelers 이 두 개 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것 같아요.
0: Of course, right. of course. Simply, it's heaved with revelers. Heave means full of, like a large mass.
1: Right.
0: Okay. And revelers, R-E-V-E-L-E-R-S, are people who celebrate. They party. But it is not just a like an intimate celebration.
1: Right.
0: It's like outside. It's noisy celebration.
1: It's like party goers, party people.
0: Yeah, just like when there's like a soccer game,
1: right.
0: and people come out of the stadium. Those people would be considered revelers.
1: 아 진짜 그 길거리에서 막 술을 한 잔 들면서
0: yeah.
1: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뭔가 축제 파티를 즐기는 사람을 reveler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이거 진짜 잘못 들으면 rebels, right? R-E-B-E-L.
0: 아, yes.
1: 그러니까 그거는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0: Yeah,
1: right?
0: yeah.
1: 그거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0: Rebels, yes, that's right.
1: right?
0: Reveler.
1: 뭔가에 반대하는, 으악!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주의해야 됩니다. So R-E-V-E-L-E-R, 이거는 축제나 파티를 즐기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로 거리가 heave. With 돼 있다. Heave with는 좀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기는 한데요. 이거 결국에는 full of
0: yeah.
1: 정도, packed with
0: a lot of people.
1: 북적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뭐 crowded with, right? 그래서 엄청나게 난리가 났어요. 자, 그리고 open pub doors에서 뭔가 흘러나오는 느낌인데요. Right? So the sound of spirited jigs라고 돼 있습니다.
0: Okay, so these also words, this may be new too, but the word spirited is often used, and when something is spirited, it means it's full of energy and enthusiasm, and you're full of spirit. So we do use this expression like, oh, they're in high spirits low spirits. But spirited is specifically lively and enthusiastic.
1: 막 energetic하고
0: yeah.
1: 막 에너지 넘치고.
0: Right.
1: 그 우리가 왠지 그냥 spirite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뭔가 정신? 뭔가 영혼이 들어가 있다고?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을 건데 이 단어 자체가 이미 흥이 넘치는, 활기 넘치는 이라는 뜻을 자체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0: Correct.
1: Okay, so 뭐 여기서 GX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그 춤 곡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신나는 그런 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막 꽉 차 있고 붐비고 뭔가 머리에서 그려지고 있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0: Buskers played reels as bystanders tapped their feet.
1: 버스커들이 릴 곡조를 연주하자 지나가던 이들은 발을 굴렀죠 라고 했습니다. Buskers는 그래도 우리가 버스킹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막 연주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릴 곡조들을 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bystanders는 옆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구경꾼이나 행인이 되겠네요. 이 사람들이 tap their feet 했습니다. 이 tapped tap one's feet 한다는 게 어떤 동작일까요? 이거 여기 올라가서 보여주시면 딱 좋은데.
0: I wish I could stand up.
1: 네. It's,
0: but I can make the noise. Right, that's tapping your feet.
1: 손으로 보여주세요, 손으로.
0: Okay, like this, right?
1: Okay.
0: And this is, you know, the Irish step dance. That's their traditional dance.
1: Right.
0: But the music is like, na-na-na-na-na-na, and you automatically kind of go with the rhythm.
1: Titanic에서 딴따다다다다다다
0: Remember when Kate Winslet's like Leonardo, they're dancing.
1: Oh, yeah. And she takes off her shoes
0: yeah,
1: too, right?
0: Yeah, that's right.
1: Oh. Tap dancing이네요, 정말.
0: That is. It's kind of like the Irish step dance.
1: Okay, yeah. so tap one's feet이라고 얘기를 하면 음악에 맞춰 발을 굴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옆에 보다가도 막 다 같이 신이 나서 그렇게 된 거죠. 자, 연결해 볼게요.
0: And on the main stage in front of City Hall, a young singer encouraged the crowd to join her in a traditional Irish language song of welcome.
1: 시청 앞 메인 무대에서는 한 젊은 가수가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Where a ring of steel once stood, Belfast unites in song. 철통 경계선이 거친 자리, 음악으로 하나 된 벨파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민정 님이요. 요즘 독서 모임에서 이처럼 사소한 것들, small things like these, 를 읽고 있어요. 책의 배경 지식으로 아일랜드 역사를 검색해서 보았는데 관련 이야기가 방송에서 나오니 신기하네요. 하셨습니다.
1: That is amazing. And you know, there's the movie with Cillian Murphy and it is such a good movie. 아. So after you read the book, I highly recommend watching the movie.
0: 추천, 추천.
1: Yes.
0: 네. Right. 자, 이번 축제가 진짜 특별했던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 그동안 아일랜드 전통 문화는요, 주로 카톨릭계 문화로 여겨져서 이 개신교계 사람들과는 늘 갈등의 불씨가 되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0: 이번 축제에서는 개신교계 전통 북연주나 스코틀랜드식 춤 같은 문화까지 다 함께 품어 안으면서 서로
1: This was palpable. It's phenomenal. It's buzzing. It's absolutely jumping, said Johnny Rogan, 45, a documentary maker from Belfast who attended the festival with his daughter. I think this is a big moment for Belfast. I actually think it's bigger than anybody realizes.
0: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조차 오랫동안 예민한 갈등이었던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현지 주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축제를 찾은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정말 대단하고 흥이 넘칩니다. 온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라며 벨파스트에 정말 엄청난 순간이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네, 뭔가 그 자부심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Right? 이번에 아무래도 예전에는 굉장히 갈등이 심했다 보니까 뭘 하나 해도 조금 조심스러웠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뭐 사진들도 나오고 했지만 분위기가 좀 살벌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1: 근데 이제는 I remember being in America and watching the news as a young person, like on TV,
0: right.
1: and the fighting, the violence that right. happened. It was a very, very hard time.
0: 근데 이제는 festival이 생길
1: so
0: 정도라면.
1: So that's the thing. It's like not. It's like night and day.
0: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1: Okay.
0: 자, 한 문장씩 표현해볼게요.
1: For local people, the sense of pride that they had pulled this off in a place where expressions of identity have long been contentious was palpable.
0: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조차 오랫동안 예민한 갈등이었던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현지 주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뭔가 the sense of pride를 느끼는 거 같아요. 그렇죠? A sense of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 어떤 무슨 심 이런 식으로 우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a sense of fashion, a sense of adventure,
1: yeah.
0: achievement. 근데 오늘은 pride가 나왔습니다.
1: Yeah. So basically if you use the word alone, pride, and if you have too much of pride, it could be a negative thing.
0: Right.
1: But if you have a sense of pride, it means that you feel like really good inside.
0: Mm-hmm.
1: Like you've done something.
0: Right.
1: That was kind of hard to do.
0: Okay.
1: So a parent could have a sense of pride for their child graduating college.
0: Right.
1: Or even a country, you can have a sense of pride for your country.
0: 뭔가 자부심 막 뭔가 뿌듯해요.
1: Yeah, it's so 뿌듯. Yes.
0: So sense of pride라고 하는 거 뭐 어떤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자부심, pride에 대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자부심, 뿌듯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도대체 뭐에 대해서 이렇게 뿌듯하냐면 사실 그동안에는 contentious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contentious 하다는 게 논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 뭔가 예민한 그런 장소에서 pull this off 했다는 거에 sense of pride를 느낀다라고 했는데요.
1: Yeah.
0: 뭔가를 pull off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1: So pull something off means to successfully accomplish. Mm-hmm. Even though it was almost thought of as impossible, you did it.
0: Right.
1: So at one time they're fighting and now they're singing together.
0: 아, 진짜 하기가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결국 해낸다라고 할 때 pull something off.
1: Mm-hmm.
0: 특히나 여기서는 뭔가 논쟁이 있을 수 있을 만한 곳이었고 뭐 위험한 곳이었고 했는데 이걸 해냈다. pull this off 했다는 거. 그런 sense of pride를 느낄 수 있었고 그게 palpable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명확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결해 볼게요.
1: It's phenomenal. It's buzzing. It's absolutely jumping, said Johnny Rogan, 45, a documentary maker from Belfast who attended the festival with his daughter.
0: 딸과 함께 축제를 찾은 벨파스트 출신 다큐멘터리 제작자 조니 로건 씨는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흥이 흘러 넘칩니다. 온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라고 했습니다. 자, phenomenal 한다는 거는 현상이란 뜻이 아니고요. 진짜 경이롭다. 하나의 phenomenon을 보는 것 같다. 라고 볼 수가 또 있겠고요. 연결해 볼게요.
1: I think this is a big moment for Belfast. I actually think it's bigger than anybody realizes.
0: 벨파스트의 정말 엄청난 순간이고 다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For local people, the sense of pride that they had pulled this off in a place where expressions of identity have long been contentious was palpable. It's phenomenal. It's buzzing. It's absolutely

0: jumping, said Johnny Rogan, 45, a documentary maker from Belfast who attended the festival with his daughter. I think this is a big moment for Belfast. I actually think it's bigger than anybody realizes.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수수께끼였죠. 문제를 잘 듣고 답 보내주세요.
0: I hate middle grounds or ambiguity. I am an icon of division and conflict that splits everything into just two sides. But I also mean something clear and obvious. What is this English phrase made of two colors?
1: 네, 색깔 두 개 사이에 and로 연결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Here's Stacey Ryan singing Fall in Love Alone.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오늘은 Where a Ring of Steel Once Stood, Belfast Unites in Song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벨파스트 중심가 주변에는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 2km가 넘는 철제 울타리가 둘러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Ring of Steel, 강철의 고리라고 불리던 장벽인데요. 그러다 1998년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에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서 지긋지긋했던 폭력도 잦아들고 영국에 남고 싶어 했던 개신교계와 아일랜드와 통합

0: 통합되길 원했던 카톨릭계 사이의 깊은 골도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축제 기간 내내 바로 그 삼엄했던 거리 전체가 차 없는 거리로 확 트이면서 축제객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평화의 길로 바뀐 겁니다. 특히 1,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서 안내를 도왔고 주최 측도 서로 다른 문화를 아우르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거리 퍼레이드에서는 개신교계 전통 악기인 람베그 드럼 연주는 물론 파이프 밴드와 스코틀랜드 전통 춤까지 어우러지면서 그야말로 화합의 장이 펼쳐졌고요. 무대 위 공식 행사뿐만 아니라 시내 구석구석에서도 축제의 분위기는 뜨거웠다고 합니다. 들어볼게요.
1: The festival is as much about the events on the main stages as it is about the dozens of informal music and meetups peppered across the city. Young musicians, many of whom were also taking part in competitions later in the week, played tunes on street corners. Musicians from around the world who played traditional Irish music met up to play together in pubs.
0: 이번 축제는 메인 무대에 못지않게 도시 곳곳에서 열린 크고 작은 즉석 연주가 진짜 재미였습니다. 경연을 앞둔 어린 연주자들은 길 모퉁이에서 악기를 켰고 전 세계에서 찾아온 뮤지션들은 펍에 둘러앉아 밤새 신나게 합주를 즐겼습니다. 네, 정말 동네 축제만 해도 엄청나게 즐거운데 이거는 뭐 엄청났겠네요. Mm-hmm.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 festival is as much about the events on the main stages as it is about the dozens of informal music and meetups peppered across the city.
0: 이번 축제는 메인 무대 행사만큼이나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 수십 개의 크고 작은 즉석 연주와 모임이 진짜 재미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요. 그냥 구조만 하나 알려드리면 as much about A as it is about B 이런 식으로 하면 A도 중요했지만 B도 중요했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이 될 수가 있겠어요. So 여기서 이 페스티벌 자체가 굉장히 informal 뮤직이나 뭐 이런 것들도 중요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And meetups peppered across the city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meetup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미팅이랑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1: Oh, 그렇죠? Yes, right. I can understand that. Yeah. This word meetup is actually kind of a modern term. I mean, back 20, 30 years ago, it was more about like gathering right. and get together. Yes. And we still use those words, yeah. but a lot of young people say mm-hmm. meetups. And basically, these are kind of like informal, mm-hmm. sort of like organized very casually, events where people who share similar mm-hmm. hobbies or interests right. get together.
0: 딱 동호회 모임이네요.
1: Exactly. You know, cycling.
0: Yeah.
1: Yeah.
0: Okay, so 이거는 회의를 하는 미팅이 아니라 uh-huh. 우리 이번에 모임을 가져요. 뭐 사이클링 모임을 가져요. 뭐 자동차 동호회 모임 가져요 하면 meet-up을 갖는다라고 하는 게 맞죠.
1: Yes.
0: 그렇죠? Okay, so 그래서 informal music and meet-ups. 근데 그냥 meet-ups가 아니라 peppered across the city라고 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Oh. 왜 도시 여기저기에 왜 후추가 갑자기 후추. 왜 나오는 겁니까?
1: Yeah, it's interesting because we just think of 후추, pepper.
0: Yeah.
1: But it's actually used also occasionally as a verb.
0: Mm-hmm.
1: And if it's peppered across the city, much like pepper, when you don't put the pepper on the thing. You
0: 나죠.
1: sprinkle the yeah. pepper, you know, or you do
0: 거잖아요.
1: the pepper grinder.
0: Uh-huh.
1: Yeah, so it means it's scattered. Okay. It's kind of sprinkled across the city.
0: 아, 진짜 scattered가 맞겠네요. 후추를 누가 훅 해가지고
1: 그러면
0: 진짜
1: no.
0: 끔찍해. 그게 아니라 이렇게 흩어 뿌리는 거 요리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So pepper something across the city 이렇게 mm-hmm. 하면 도시 곳곳에 이것을 흩어 뿌리는 건데 mm-hmm. 이렇게 흩어져 있는, 막 펼쳐져 있는 그런 것들도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Young musicians, many of whom were also taking part in competitions later in the week, played tunes on street corners.
0: 주말에 있을 경연을 앞둔 어린 연주자들은 길 모퉁이에서 악기를 연주했고요.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나 봐요. 사진 같은 데서도 보면 막 옆에서 연습도 하고 막 피리도 불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mm-hmm. So they were also taking part in competitions later in the week. 라고 했습니다.
1: Mm-hmm. Mm-hmm. So this expression take part in is basically means to participate or mm-hmm. to join. But when you take part in something, it is a kind of active involvement mm-hmm. that you're really getting into it.
0: 하나의 파트를 내가 맡는 거잖아요.
1: That's a good way of thinking about it. Yeah.
0: Mm-hmm. Okay, so 우리 사실은 그 한국에서는 어디에 참여하다 이러면은 mm-hmm. participate in을 거의 다 암기하셨을 거예요. 그게 뭐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mm-hmm. 이렇게 새로운 옵션이 또 하나 생겼네요.
1: Yes,
0: 그렇죠?
1: this is another one.
0: Okay, so mm-hmm. take part in 하게 되면 어딘가에 참가하다, 함께하다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Musicians from around the world who play traditional Irish music met up to play together in pubs.
0: 전 세계에서 찾아온 전통 아일랜드 음악을 연주하는 뮤지션들은 펍에 모여 밤새 신나게 합주를 즐겼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 여기 meet-up이 또 나왔는데 아까 전에는 meet-up이라고 하는 것을 명사로 쓴 거고요.
1: Yes.
0: 모임이라는 거. Mm-hmm. 어, 여기서는 met-up이라고 verb으로 쓴 것 같네요.
1: Yes, that's right. And it's very similar to the idea of a meet-up. Mm-hmm. Basically, you can, hey, let's meet up. Mm-hmm. We use that as a verb, as yes. a phrasal verb. Means let's get together.
0: That's right.
1: But a meet-up is specifically mm-hmm. kind of like a group event.
0: Mm-hmm. Mm-hmm. Okay, so 우리가 meet-up이라고 쓰게 되면 그 뒤에 up을 하나 넣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캐주얼한 만남, 모임, 뭐 우리 친구들끼리 놀까? You guys wanna meet up this weekend? Mm-hmm. 이런 식으로 좀 캐주얼한 모임을 얘기를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The festival is as much about the events on the main stages as it is about the dozens of informal music and meet-ups peppered across the city. Young musicians, many of whom were also taking part in competitions later in the week, played tunes on street corners. Musicians from around the world who play traditional Irish music met up to play together in pubs.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We want to send out a congrats to Post Malone, who got engaged this month to Christy Lee. He's singing the song Sunflower.

Deep Dive Daily, where a ring of steel once stood, Belfast unites in song.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음악 축제를 넘어서 오랜 시간 갈등의 상처를 안고 살아온 벨파스트가 마침내 서로를 보듬는 도시로 거듭났음을 보여준 뜻깊은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0: 서로의 문화를 품어 안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축제에 참여한 한 아티스트는 이런 벨파스트의 변화를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표현을 했는데요. 들어볼게요.
1: She said the festival felt like the culmination of years in which Belfast has flourished into a more diverse, multicultural, and inclusive place. It's like when we grew up here, everything was in black and white, Duffin said as she wiped a smudge of paint from her hand. And now Belfast is in color.
0: 더핀 씨는 이번 축제가 더 다양하고 포용적인 도시로 거듭난 벨파스트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이곳은 모든 게 흑백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벨파스트는 흑백이 아닌 컬러가 되었네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뭔가 이거 아니면 저거다 라고 한다든가
1: yeah.
0: 뭐 뭔가 컨플릭트가 있고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모든 게 다채롭다라는 느낌이 됐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he said the festival felt like the culmination of years in which Belfast has flourished into a more diverse, multicultural and inclusive place.
0: 더핀 씨는 이번 축제가 벨파스트가 지난 세월 동안 더 다양하고 다문화적이고 서로를 포용하는 도시로 성장해온 결실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뭔가 많이 바뀌었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So the festival felt like the culmination of year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년간의 culmination은 뭘까요?
1: Oh, okay. This word is a good word. Uh-huh. So culmination is kind of like after a long effort or process, it is kind of the final result.
0: Mm-hmm.
1: So usually it's reaching the peak or the conclusion of something.
0: Okay.
1: So basically the idea is that maybe you've been working on a peace treaty, mm-hmm. but the peace treaty did not happen in a couple of months.
0: Mm-hmm.
1: It was a culmination of years. It took years to reach the peace treaty.
0: 아, 그럼 수년간 뭔가 변하고 발전하고 해서 그게 결국엔 다 쌓여서 최정점을 이루는 것, 피크를 이루는 것.
1: Exactly.
0: 그것을 culmination이라고 하고 또 뭐 1, 2년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of years라고
1: yeah.
0: 표현을 하게 됐네요.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Belfast가 flourish 한다는 것은 이런 번창하는 거죠. Into a more diverse하고 multicultural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an inclusive한 place로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1: This word is really expresses how society is working mm-hmm. these days. Like
0: right.
1: this is a new word also that entered the English vocabulary.
0: Mm-hmm.
1: And include, it comes from the word include, right?
0: Right? 포함하다,
1: so,
0: right?
1: Yeah, that's right. So if it is inclusive, it means that everybody is welcome.
0: Mm-hmm.
1: It kind of signifies diversity.
0: Mm-hmm.
1: So people, and particularly the nuances that usually people who are maybe not welcomed,
0: okay.
1: for example, maybe black, African Americans, or gays,
0: mm-hmm.
1: or like, you know, LGBT community, mm-hmm. or like immigrants, they're poor. These kind of outsider, a little bit like, you know, on the edge mm-hmm. of society, people
0: okay.
1: who are not accepted easily.
0: Right.
1: If you say a place is inclusive, mm-hmm. it means getting all those people and they are all welcome.
0: Ah, okay. So in this place, we welcome everyone. No
1: everyone.
0: One is excluded.
1: That's right.
0: Oh, okay. So 진짜 저는 그래가지고 어디에 보면 뭐뭐뭐 inclusive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뭐 이것도 다 포함돼 있음.
1: All inclusive. Meaning yeah, that's right.
0: 되게 좋아하거든요.
1: Well, we are more familiar with that expression,
0: yes.
1: but this word has taken on another meaning.
0: 아, okay. So 이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race와 상관없이
1: mm-hmm.
0: 무슨 뭐 identity,
1: gender yeah.
0: 다 mm-hmm. 필요 없다. 이곳은 굉장히 그런 place로 포용적인 공간으로 성장해 왔다. 그것의 지금 피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겠네요. 그리고 inclusive의 반대가 exclusive가 될 수가 있겠죠. 그게
1: mm-hmm.
0: 나쁘게 이제 물론 이제 독점적인 이런 뜻이 되지만 이 사람들만 쓰는
1: mm-hmm.
0: 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요.
1: Mm-hmm.
0: 자, 연결해 볼게요.
1: It's like when we grew up here, everything was in black and white. Duffin said as she wiped a smudge of paint from her hand. And now Belfast is in color.
0: 그녀는 손에 묻은 물감을 닦아내며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어릴 때 자란 이곳은 모든 게 흑백 같았어요.

0: 그런데 지금의 벨파스트는 흑백이 아닌 컬러가 되었네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everything was 그죠? When we grew up here, everything was in black and white였다라고 했네요.
1: When you describe something that's black and white, it means that there is no gray area.
0: Right.
1: There is no nuance. Mm-hmm. There is no middle. It is just completely clear and simple. That's black? Okay, it's black. That's white? Okay, mm-hmm. that's white. There is no gray, no middle.
0: Okay. Mm-hmm. Right. So black 그냥 색으로 구분을 지은 거긴 하지만 진짜 완전히 상반된 거잖아요.
1: Yeah.
0: 섞일 수 없는 무언가.
1: Yeah.
0: Right? So black and white는 실제로 흑백이란 뜻도 있지만 정말 그런 흑백 논리에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1: Yeah. So the idea is that there were the Protestants and there were the Catholics and it was very like you're either a Protestant pro UK or you're like Catholic and you are anti UK.
0: Right.
1: So it was just very divided.
0: Uh-huh.
1: And that's what they're describing.
0: 한때 뭐 가톨릭 아니면 개신교 쪽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구분이 됐었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는 yeah. 섞일 수가 있다. 그래서 참고로 gray area라고 하는 게 모호한 그런 점을 얘기를 할 때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Alright, 좋습니다. 이렇게 해봤고요. Part 4 다시 들어볼게요.
1: She said the festival felt like the culmination of years in which Belfast has flourished into a more diverse, multicultural, and inclusive place. It's like when we grew up here, everything was black and white, Duffin said as she wiped a smudge of paint from her hand. And now Belfast is in color.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수수께끼 드렸었죠. 그 약간 왕의 느낌으로 다시 한번 주세요.
1: I hate middle grounds or ambiguity. I am an icon of division and conflict that splits everything into just two sides. But I also mean something clear and obvious. What is this English phrase made of two colors?
0: 이러면서 저 저는 중간이나 모호한 것을 싫어해요. 모든 것을 오직 두 편으로 나누는 대립과 분열의 아이콘이지만 동시에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것을 뜻하기도 하죠. 두 가지 색으로 이루어진 이 영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1: Oh, black and white.
0: 맞습니다. Black and white. 두 분께 선물 드릴게요.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매매머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9325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9325님이요. 퇴근길을 즐겁게 해주셔서 늘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1: Oh, we thank you for listening.
0: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8257님이요. 한때 저도 black or white, black and white, right? 확실한 게 좋았는데, 이거 black이나 white 중에 확실하게 좋았는데 점점 나이 들며 애매한 회색 지대의 gray area도 좋아지더라고요.
1: Oh, yeah.
0: 저도 그래요. 네.
1: Okay, 2473님 says black and white처럼 상반되게 극명한 세상보다 Michael Jackson 노래 black or white처럼 차별이 없는 세상을 원해봅니다.
0: 그런 날 와야죠.
1: Okay.
0: Right. Okay,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갑니다.
1: Well, then it's fitting that we have to listen to Michael Jackson's Black or White.

0: 노래 듣고 바로 한 문장 이렇게 들어봤는데 할 건데요. 지금 저 마이클 잭슨 노래 블랙홀 와이드 있잖아요. 저는 진짜 이 노래를요 완전히 외웠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랩까지 외웠었습니다.
1: Are you serious?
0: 네.
1: You?
0: 너무너무 저 마이클 잭슨 노래 좋아해가지고
1: Oh my, that is so interesting to meet such a fan.
0: 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의 모든 장면 그런 걸 거의 암기해가지고요.
1: Really?
0: 네, 네. Okay. 자, 김수열 님이요. 와, 마이클 잭슨 블랙 or 화이트 오랜만에 들어도 역시 좋네요 하시면서 내일 조깅은 마이클 잭슨 노래와 함께 고고고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하루 한 문장 바로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Belfast에서 대규모 아일랜드 음악 축제가 열렸대.
0: 아, 들었어. 이 Troubles 시절에 비하면 이 도시가 정말 많이 변했네.
1: 서로 갈라져 있던 양쪽 사람들이 음악과 춤을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대.
0: 아,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네. 이 언젠가 너 같은 채식주의자와 나 같은 고기 애호가도 하나가 될 수 있겠지?
1: 너 고기 좀 그만 먹어. 그러다 통풍 온다.
0: 아, 왔어. 벌써.
1: 진짜?
0: 응.
1: 아, 그러면 그렇지.
0: 통풍 한 2시 반쯤 오셨습니다. 네. 아,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돼. 이 갸웃이라고 하는 게
1: Oh, that's 이,
0: 갸웃. Yeah.
1: That's 통풍.
0: Yeah, 통풍. Yeah.
1: I was what that.
0: You know gout, but you don't know what gout is, right?
1: G-O-U-T, gout. Yep.
0: 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마유의 대사였습니다. 이 Troubles 시절에 비하면 이 도시가 정말 많이 변했네라고 했는데요. 영어 문장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1: The city has really come a long way from the days of the Troubles.
0: 자, 지금 Come a long way라는 부분이 눈에 좀 많이 띄는 것 같아요.
1: Yeah.
0: Come a long way는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1: This is a great expression. If you come a long way, it means that you've made a lot of progress.
0: Okay.
1: Despite the difficulty, despite everything, you've really, it was, you know, from the troubles, when they were fighting and at each other's throats,
0: okay.
1: now they're singing and they're enjoying the time together. They have made so much progress.
0: 그러니까 먼 길을 왔다라고 하는 게 come a long way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지났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좀 긍정적인 느낌이 살아있네요. 뭔가 많이 발전했다, 좋아졌다.
1: Oh yeah, it is not about simply the passing of time.
0: Okay.
1: The expression to come a long way means, boy, you were really bad. At that time, and now look at you. You're a pro.
0: Wow,
1: you lot came, of development.
0: Wow, you've come a long way.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뭐 장족이 발전을 했다. 와, 엄청 상황이 좋아졌다.
1: So, okay. for example, Sam, you know, maybe you know you could think of yourself as like an English teacher, you know, from a normal school,
0: right, right.
1: and then here you are, you know, teaching. National

0: National Radio. You've come a long way.
1: 저 저기 식사 어떻게 대접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Okay, yes,
1: 칭찬 감사합니다.
0: So
1: 아이고. 그래서 뭔가 많이 발전했다는 뉘앙스가 많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긍정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electric vehicles have come a long way in terms of battery life라고 한다면 전기차가 배터리 수명 측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난 게 아니네요, 그렇죠?
0: No.
1: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졌다,
0: sure.
1: 안전해졌다라고 mm-hmm.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더 보자면. 마유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거 진짜 엄청난 뭔가 변화다. 뭔가 바뀌었다. 크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0: Well, the pattern that you might want to use. This is a great one. What a and then you talk about what it is.
1: Right.
0: So, what a show. Like evening special. Uh-huh. After every show, what a show.
1: What a show.
0: Oh, that was great.
1: What a show만 해도 어떤 쇼인지 말을 안 하고 그냥 what a show 해도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좀 강조가 될까요?
0: It was a great show. The
1: 근데,
0: meaning in there.
1: 아, yeah. 이 자체가 what a day 이러면 엄청 힘든 날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날이 될 수도 있고.
0: Sure.
1: 근데 여기서는 뭔가 큰 반전, 뭐 변화 이런 것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0: Yeah. What a turnaround.
1: What a turnaround.
0: Yeah. From fighting to music.
1: 돌아서는 거네요.
0: What a turnaround.
1: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스토리의 하나의 반전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호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는 굉장히 조금 무서웠는데
0: That's right.
1: 이제 분위기가 너무나 colorful해졌다.
0: I
1: 이런
0: know.
1: 식으로.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0: Belfast just hosted a huge Irish music festival.
2: I heard. The city has really come a long way from the days of the Troubles.
0: Oh, yeah. People from both sides of the old divide are coming together through music and dance.
2: What a turnaround. Maybe someday a veggie lover like you and a meat lover like me can come together too.
0: I don't know, but you know what? I think you really should cut down on the meat.
2: Hey.
0: You know you're gonna get gout.
2: Gout is my friend.
0: Oh well. My gosh.
3: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M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 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크쌤, 수고하셨습니다.
0: Oh, likewise, Sam. We're gonna leave you, everyone, with our final song by Eldon. It's a Monster.
1: 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0: And I've been Kristen Cho.
1: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0: All right, and we'll see you tomorrow, everyone. Bye-bye. Bye.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쉽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개인정보나 금전을 빼가는 사기 사이트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품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또 결제할 때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간다면 사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나와 있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를 찾아보세요. 이 번호가 없으면 불법이고,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 쇼핑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제임스 선생님, My mind went blank라고 하는 문장, 과연 무슨 뜻일까요?
3: Blank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니까 If you say that your mind went blank, you're saying that what you were about to do or say, your thoughts just disappeared.
2: 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말이군요.
3: Exactly.
2: 자, 두 번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3: My mind went blank. My mind went blank.
2: 스피킹 전문 프로그램 EBT 있는 영어에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매일매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EBT 있는 영어에서 함께하세요.
3: Join us every day.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again, everyone.
0: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month.
1: That's right.
0: 네, 오늘은 물론 한 주의 시작이지만 또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네요. 새로운 테마로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를 공부해 볼 텐데요. 이번 주는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을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sometimes you go to the cafe and they have the regular menu of all the standard drinks, but sometimes they have special drinks only at certain times of the year.
0: 그쵸. Regular drinks라고 하면 그냥 기본 음료들을
1: 네.
0: 말하는 거고요. 뭐 그런 기본 음료도 있지만 special drinks, 특별한
1: right.
0: 음료수도 있죠.
1: Maybe in the hot summer, mm-hmm. they might offer 식혜.
0: 아, 뜨거운 여름에는 식혜.
1: 네, but in the cold winter, maybe they would offer like a spiced pumpkin latte.
0: 오, spiced pumpkin latte. 맛있겠네요. 네, pumpkin 호박인데요.
1: Mm-hmm.
0: 네, 호박으로 만든 그런 라떼. 겨울에는 그런 음료수를 제공할 수도 있죠. 그런 음료수. 계절 음료라고 하는데
1: 맞아요.
0: 영어로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Seasonal would be the word
0: 아하.
1: because it happens

0: with the season. So your question, the whole sentence would be,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1: 계절음료 있나요?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이렇게 물어볼 수 있네요. 저는 특히 여름에는 수박 주스 꼭 네. 마시고요. 겨울에는 생강차? 근데 생강차는 사실 1년 내내 마실 수 있기는 한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지만 여름에는 무조건 수박 주스입니다.
0: Yeah. Many 자, people in the U.S. Uh-huh. go for the pumpkin spice lattes.
1: Pumpkin spice latte. 맛있어요. 자,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요 표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요 표현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0: Ready, start!
1: 자, 오늘의 문장은 다시 한번 뭐였죠?
0: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1: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입니다. 자,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라고 하면 계절 음료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자, 뭐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은 뭐뭐를 가지고 계세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가지고 있냐? 라고 할 때는 do you have 뭐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Do you have 기억나시죠? 자, do you have 라고 물어봤는데 뭐뭐가 하나라도 있나요? 라는 의미로 any 라는 거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any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이에요. Do you have any 뭐뭐?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게 계절 음료잖아요. 계절 음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seasonal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seasonal, 계절의 라는 뜻이고요. drinks가 바로 음료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우리는 그냥 음료라고 표현하잖아요. 통합적으로 음료를 뜻하기 때문에 drinks, s가 꼭 들어가고요. So,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라고 물어보면 계절 음료가 있나요? 라는 뜻이 돼요.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다시 한번,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표현 다시 한번 크게 연습해 볼까요?
0: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1: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0: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1: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0: 패턴 practice.
1: 자, 패턴 연습해 볼게요. 오늘은 어떤 패턴을 연습해 볼까요?
0: Well, our sentence was,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1: Mm-hmm.
0: So we're going to change seasonal drinks. So, do you have any 뭐뭐?
1: Seasonal drinks를 빼고 다른 걸 넣어서 뭐뭐가 있나요? 라는 말인데 any가 들어간다는 거, 요거가 이제 핵심인 거죠. Do you have 뭐뭐라고 해도 되겠지만 뭐뭐가 하나라도 있나요? 어떤 종류의 뭐뭐가 있나요? 라는 느낌으로 any가 들어간다는 거,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연습해 볼게요.
0: Do you have any decaf drinks?
1: 오, decaf. 이거 줄임말이죠. It's a shortened mm-hmm. form.
0: Right. Most drinks that you get at the cafe, mm-hmm. they have caffeine.
1: 맞아요.
0: But some coffee is decaffeinated, so it was called decaf.
1: 그쵸. Caffeine이라고 하면 카페인이에요. 발음이 조금 다르죠? Caffeine. 근데 이 카페인이 없는이라고 할 때는요, decaffeinated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길어요.
0: 네.
1: 그래서 그걸 줄여서 decaf라고
0: right.
1: 하는 거예요.
0: Now, some people think decaf has no caffeine, but mm-hmm. that's not right. It still does have caffeine.
1: 맞아요. Zero caffeine이 아니고 decaf이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을 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예 카페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살짝 들어가 있는 거죠.
0: 네.
1: 그래서 디카페인 음료 있나요? Do you have any decaf drinks? 이렇게 물어보죠.
0: You might also ask, do you have any vegan dishes?
1: vegan, 비건이죠.

0: 비건 요리가 있나요? Do you have any vegan dish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1: Do you have any non-dairy options?
0: Non-dairy. 자, 일단 dairy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Dairy. 스펠링은요?
1: Dairy is D-A-I-R-Y.
0: 요 단어랑 diary랑 맨날 헷갈려요.
1: Right.
0: Diary는 D-I-A-R-Y인데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일기장, diary라고 하잖아요. Dairy는 유제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non-dairy라고 하면 유제품이 안 들어간 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do you have any non-dairy options? 라고 하면 유제품이 안 들어간 메뉴가 있나요? 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옵션은 사실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을 얘기할 때 선택들이니까 안 들어간 메뉴나 음식이 있냐?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1: Mm-hmm. Oh, welcome to our library. How can I help you?
0: 네, 도서관에 왔는데요. 아, 제가 찾고 있는 게 있는데, Do you have any books about animals? 동물에 관련된 책이 있나요?
1: Of course. 물론이죠. They are right here. 바로 여기 있습니다.
0: 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1: 네.
0: 그럴 때 쓸 수 있겠네요. Do you have any books? 책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뭐뭐와 관련된 about 뭐뭐 요거를 뒤에 또 붙여준 거네요.
1: 여러분, do you have any start English books for next month?
0: I have. 저는 있어요.
1: If you don't, now is a great time to go pick it up so you can continue to study uninterrupted.
0: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요. 만약에 구독을 하잖아요. If you subscribe, you can get discounts.
1: Oh, Do you have any discounts?
0: 오,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할인이 있나요? Do you have any discounts? 자, 그리고 우리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discount를요, DC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1: Mm-hmm.
0: 네.
1: DC is the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0: Washington, D.C.
1: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0: 형제, 자매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이게 brothers, 복수, sisters, 복수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복수로 물어봅니다.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근데 사실 brothers or sisters 좀 길잖아요. 좀 더 고급스러운 mm-hmm. 단어가 하나 있긴 하죠. Do you have any siblings? Mm-hmm. 이렇게도 물어볼 수는 있어요.
1: Do you have any tips?
0: Do you have any tips? 그쵸. 팁이 있나요? 나한테 알려줄 힌트 같은 거, 그런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고요.
1: Do you have any wet wipes?
0: Wet wipes. 아, 물티슈네요. 그쵸?
1: 네.
0: Wet는 젖은 이란 뜻이고요. Wipe는 이렇게 닦는 어떤 물건, 뭐 행주나 이런 거를 wip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wet wipes, 물티슈를 뜻합니다.
1: Do you have any convertibles available?
0: Convertibles. 자동차 중에서도요. 우리는 오픈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뚜껑이 열리는 차를 convertible이라고 하죠. 그래서 do you have any convertibles available이라고 하면 이용 가능한 오픈카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겠네요.
1: Now, if you guys like games, mm-hmm. there's a very popular card game that uses this sentence a lot. Go fish. Have you ever played Go Fish, Kaylin?
0: 저 옛날에 해봤던 것 같아요.
1: The game, you have to ask that question over and over again. Mm-hmm. Do you have any swordfish?
0: Do you have any swordfish?
1: Do you have any flounder?
0: Oh, do you have any flounder?
1: You ask the fish. And if they have the fish, they say yes, and they give you the fish. And if they don't have the fish, you have to go fish.
0: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게임을
1: 네,
0: 하면
1: 기억났어요, 이렇게 보면.
0: 아, do you have any flounder? Do you have any swordfish? 이런 거를 이제 쓴다고 합니다. 한번 그 게임도 해보세요. 자, do you have any 뭐뭐?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표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복습해볼게요.
1: Do you have any decaf drinks?
0: Do you have any decaf drinks?
1: Do you have any vegan dishes?
0: Do you have any vegan dishes?
1: Do Do you have any non-dairy options?
0: Do you have any non-dairy options?
1: Do you have any books about animals?
0: Do you have any books about animals?
1: Do you have any discounts?
0: Do you have any discounts?
1: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0: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1: Do you have any tips?
0: Do you have any tips?
1: Do you have any wet wipes?
0: Do you have any wet wipes?
1: Do you have any convertibles available?
0: Do you have any convertibles available?
1: Do you have any swordfish?
0: Do you have any swordfish?
1: Nope, go fish.
0: Nope, go fish. 게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Do you have any 뭐뭐 연습해봤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기 전에 우리말로 들으면서 여러분 연습 먼저 해보세요.
2: 계절 음료 있나요?
3: 네, 펌킨 스파이스 라테와 애플 시나몬 차가 있어요.
2: 펌킨 스파이스 라테가 딱 좋겠어요.
3: 좋은 선택이에요. 지금 인기가 정말 많아요.
0: 아, 맛있겠네요. 겨울인가 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처음부터 계절 음료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 질문은 아하. 여러분 영어로 술술 나와야 되겠죠? 네, 펌킨 스파이스 라떼와 애플 시나몬 차가 있어요. 요건 뭐 음료 이름만 잘 알면 되겠고요. 펌킨 스파이스 라떼가 딱 좋겠어요. 딱 좋겠다. 완벽하게 들리네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선택이에요. 선택은 choice. 뭐 그걸 쓰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기가 정말 많아요. 자, 인기가 많은 이라는 표현은 어떤 걸 쓰면 될까요? popular 쓰면 되겠죠. 자, 지금은 now? 지금 바로? 지금 당장? 요거는 어떻게 말하죠? 오른쪽이랑 똑같은 단어를 쓰면 돼요, 여러분. 자, 그거 다 기억하면서 그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5: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4: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5: Great choice. It's very popular right now.
0: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계절 음료 있나요?
4: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1: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0: 그쵸.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요건 이제 다 알고 계시죠? 네, 펌킨 스파이스 라떼와 애플 시나몬 차가 있어요.
5: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1: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0: 네, 펌킨 스파이스 라떼는 다른 데서도 팔 수 있고 애플 시나몬 티도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앞에 어랑 언이 들어간 거고요. 요 음료수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이 판매하는 거죠. 그렇죠?
1: Mm-hmm.
0: 그리고 펌킨 스파이스 라테. 펌킨 스파이스라는 향신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데 펌킨 스파이스드 라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펌킨 스파이스로 맛을 낸 라떼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애플 시나몬은 뭐 사과와 시나몬이 들어간 차의 이름이고요. 펌킨 스파이스 라떼가 딱 좋겠어요.
4: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1: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0: 자, 이제 여기서 the라고 한 거는 이 집의 펌킨 스파이스 라테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딱 좋겠다. Sounds perfect 라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Sound perfect는 완벽하게 들리네요. 딱 좋겠다 라는 의미죠. 좋은 선택이에요. 지금 인기가 정말 많아요.
5: Great choice. It's very popular right now.
1: Great choice. It's very popular right now.
0: 좋은 선택이에요 라는 표현은
1: Great choice.
0: 그쵸. Great choice.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It's very popular right now 라고 얘기를 했는데 popular 썼네요. 그쵸. 인기 있는. Mm-hmm. 지금 당장은
1: Right now.
0: 그쵸.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0: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1: Yes, we have a pumpkin spice latte and an apple cinnamon tea.
0: The pumpkin spice latte sounds perfect.
1: Great choice. It's very popular right now.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Today's mission sentence was,
3: Do you have any seasonal drinks?
2: 자, 여기서는요, have any. 여기 연음되는 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ave any. 그리고 seasonal. 앞에 그 강세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So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진짜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덥지만 우리 또 영어 공부하니까 시원하셨죠? 이제 9월도 기다리시면서 네 많이 공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돼요.
3: Amazing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이었습니다.
2: Speak now.
3: Start English.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쉽고 확실하게
3: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3: Hello everyone, welcome to another week. This is Juch.
2: 네, 이제 8월하고 또 마지막 날 31일 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 Last day of August. You know what that means?
2: What does that mean?
3: You should all go to the nearest bookstore and buy the September book.
2: 네, yes. 그렇습니다. 자, 이제 9월이 멀지 않았거든요. Yeah. 좀 더 아름다운 그 계절 9월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저희 Easy English 교재와 또 프로그램이 yeah.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 Yeah, we always say this. It's always best. You learn best when you study together with the book.
2: 그렇습니다. Yeah. 그게 뭐 저희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3: That's right.
2: 또 yeah. 우리도 한국인들은 공부하는 모드가 웬만하면 다 잡혀있는 그러니까 공부
3: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보통 듣고 흘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들으면서 그 내용을 눈으로 또 보면서 이제 입력한다고 하죠. 네. 그러면서 또 손으로 써가면서 또 입으로 말해가면서 또 머릿속에 생각해가면서 이게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3: It's very, very important.
2: 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까지 이제 입력을 시키는데 인풋 하는데 강화가 안 되겠어요?
3: Of course. It will strengthen your learning for sure.
2: Right. Yes.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은 영어를 참 저 사람은 영어 좀 잘한다. 어떻게 저 사람 영어를 저렇게 잘할까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반드시 right. 있어요. 한두 명이라도. 근데 그럴 때 뭐 아주 잘하다기보다 나보다 더 잘한다. 뭐 이런 경우에. 근데 반드시 그런 분들은 책하고 같이 합니다.
3: That's 네. right. Always.
2: 그렇습니다.
3: Absolutely.
2: 한국에 와 있는

0: 그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영어 한국말 되게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1: Right, right.
0: 정말 다 착가지고 공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1: Yeah. I have the same experience. 옛날에 이제 다른 언어 배울 때 네. 그냥 막 듣고 막 따라하기 나쁘진 않은데
0: 네, 네, 네.
1: when you study together with a textbook, I remember better, longer, and it's and I think I feel like I'm really learning.
0: So. 그렇죠. 네 이제 책 얘기 그만하고
1: yes, anyway.
0: 네, 우리 눈앞에 있는 8호로 158쪽
1: Last day.
0: 네, 158쪽이 되겠습니다. 자, 샘이라는 친구가 지금 한국을 여행하는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약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겨서 근처에 약국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나가던 현지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길을 묻고 안내하는 그런 얘기가 될 텐데 자, 들어보세요.
2: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약국이 있나요?
0: 한국말 잘하시네요. 네, 근데 저 지하철역 바로 맞은편에 하나 있어요.
2: 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0: 그럼요. 5분 정도밖에 안 걸릴걸요?
2: 아, 좋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만해요.
1: 진정한 외국인이네요.
0: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이런 상황을 외국에서 내가 이제 맞닥뜨렸다라고 할 때 만났게 됐다 할 때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우리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1: 오늘 내용 진짜 좋아요.
0: 아,
1: 왜냐면 이 약국이라는 단어가 네.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미국이랑 영국이랑 호주랑 뉴질랜드랑 다 달라요.
0: 어머, 선생님, 그 어떻게 달라요?
1: 일단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0: Pharmacy,
1: pharmacy
0: 네.
1: 또는 drugstore.
0: Drugstore.
1: 둘 다 뭐 번갈아 쓰잖아요.
0: 네.
1: Pharmacy, drugstore. 저기 호주 가니까 네. chemist라고 해요.
0: Chemist.
1: 그 화학자. 그 chemist. 그러니까 또 영국 가니까 또 다른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기서는 뭐라 그러더라? 아, 또 뭐 다른 표현 있었어요.
0: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1: 네. I remember it was a different word.
0: Okay.
1: So I thought like, wow, everybody speaks English, but the way they express pharmacy is different.
0: Yeah. yeah. 근데 그 drugstore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말 그대로 약국이잖아요. Drugstore, 약을 yeah. 파는 곳. 근데 이제 저희가 어릴 때 배웠을 적에는 그 영어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야, 약국에서 말이야. 미국은 약국에서 치약도 팔고 칫솔도 팔고 뭐 그런다고. 그럼 그게 그렇게 신기했었어요. Which is actually true. 실제도 right.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안경도 팔고 옷도 파는 곳도 있고 심지어 신발도 팔고. 근데 right. 그래서 drugstore라고 할 때 그 옆에 그렇다고 약을 팔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약을 파는 분명히 섹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right.
0: 일단 자포화 같은 거를 또 파시더라는 거죠.
1: 그죠? 자파, 예, 그렇죠. They, 네. It's not just medicine. They also say sell skin care.
0: Right.
1: It feels like a convenience store for your health.
0: Right.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drugstore 하면은 약이 없냐. 그게 아니라 네. 아까 주치의 말씀처럼 drugstore 라고도 실제 쓰긴 쓰는데 네. 그 안에서 약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판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네. pharmacy 하면은 약국이 되는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pharmacist라고 하면 약사분이 되겠죠.
1: Right.
0: 네.
1: pharmacist.
0: That's right. 자, 여기서는 이제 pharmacy를 찾고 있는 건데요. 실례합니다. 이 근처에 약국이 있나요? 없나요? 를 물을 때
1: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0: 그렇습니다. Excuse me. 일단 뭐 어떤 사람에게 그 갑자기 뭘 물어봐야 될 적에 다짜고짜 Where is the pharmacy? 이렇게 묻기보다는 Excuse me 라고 일단 주의를 끌고 난 다음에 Excuse me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1: Right, right.
0: 그리고 있어요? 라고 할 때 Is there? Is there? 라고 시작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Is there a pharmacy? 약국이 있어요? Around here. 이 근방에가 되는 거군요.
1: Yeah. 있나요? 없나요? 이 패턴은 꼭 외우세요.
0: 네.
1: Is there a 뭐뭐뭐?
0: Is there a 뭐뭐뭐? Yeah. 네.
1: Is there a bookstore around here?
0: Is there a bookstore around, around here? I need to buy a... 그랬죠?
1: Easy 네. English, that's
0: 네.
1: right.
0: 그 그랬죠? 네.
1: Is there a Korean restaurant around here?
0: 네. Is there a Korean restaurant around here?
1: That's
0: 해도
1: right.
0: 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특정 장소. 뭐 is there, 뭐 아까 pharmacy 말씀하셨고 is there a 뭐 bus stop,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를 물을 수도 있겠고.
1: That's right.
0: 그런가 하면은 is there a chair that I can use?
1: Or 내가, borrow?
0: 그렇죠.
1: Sure.
0: 내가 빌리거나 쓸 수 있는 의자가 혹시 하나 남는 게 있을까요? 라고 할 적에도 is there a chair that I could borrow? 라고
1: sure.
0: 할 수 있겠고. 근데 혹시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1: Is there a problem?
0: Is there

0: a problem?
1: 그렇죠. How may I help you? Is there a problem?
0: 그렇습니다. How may I help you?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Is there a problem? 문제가 있을까요? Yeah. 그래서 is there 뭐뭐뭐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Yeah. 자,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라고 하는군요. Mm-hmm. 이 부분 들어보세요.
2: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0: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했더니 네, 지하철역 바로 맞은편에 하나가 있어요.
1: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0: 그렇습니다. Yes, 일단 있다. 라고 한 다음에 there is one,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도 is there? 라고 시작했잖아요. 뭐뭐가 right.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네, right. 있어요. Yes, there is. 라고 답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there is one. 그러니까 there is a pharmacy 라고 말할 거지만 바로 묻는 사람이 pharmacy라는 말을 했으니까 우리말로도 네, 하나 있어요. 라고 보통은 말하지 약국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아, 네, 하나 있어요.
1: Right.
0: 한 곳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군요.
1: 왜냐하면 a pharmacy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0: 네.
1: anytime somebody asks, is there a 뭐뭐뭐? You should always say, yes, there is one.
0: 네.
1: 여러 군데가 있는데
0: 네네.
1: 제일 가까운 게 across the street니까 there's one right across th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0: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바로 맞은편. 여기 바로에 해당하는 것이 right가 되는 거고요. 맞은편에 라는 게 acros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그래서 이제 지하철역으로부터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라는 말이 yes. from the subway station이군요.
1: That's right.
0: 네.
1: From the subway station.
0: 그러면 EBS 바로 맞은편에
1: yeah.
0: 워터파크가 하나 있습니다.
1: There is, you're right.
0: Yes, there is. 그럼 어떻게 말해요?
1: Yeah, there's a water park, park or there's one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EBS.
0: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EBS.
1: That's
0: 혹은 right across from EBS 해도 되잖아요.
1: Right across from EBS?
0: 네.
1: Right across the street from EBS?
0: 네.
1: They're both fine.
0: 그렇죠. Yeah. Across the street 하거나 the street를 빼고 right across from 어디 어디라고 하거나 자 기준이 되는 곳을 말할 때 across from 어디 어디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1: Perfect.
0: 네, 여기서는 sentence again, please.
1: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0: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자, 그랬더니 아, 그래, 그렇구나. 근데 거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1: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0: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라고 묻습니다.
1: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0: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1: 근데 이게 애매해요.
0: 네.
1: 그 걸어갈 수 있는 거리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0: 네네.
1: 누구 기준에서 걸어갈 수 있냐? 나는 뭐 5km 걷는 거 no problem.
0: 네.
1: 누구는 500m만 걸어도 oh, it's not walking distance.
0: 500m 먼 거리죠.
1: 500m가 어떻게 멀어요? 바로 여기인데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보이는데.
0: 이런 분 시골길에서 만나면 진짜 큰일 납니다.
1: 저기 이런 차예요. 이런 차.
0: 과수원 어디 있어요? 저기
1: 바로 저기.
0: 하루 종일 걸려도 안 나오는.
1: 바로 여기가 1km야.
0: 자, within이 나왔는데요. 그 거기까지 안 가고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 within이 right. 되는 거죠.
1: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애매하긴 해요.
0: 아, 그래요?
1: 제 기준으로는 뭐 1km 걷는 건 정말 괜찮은데
0: 아, 네.
1: 워킹 디스턴스라고 하면 조금 멀을 수 있겠죠.
0: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1: 아, 오케이.
0: 자, 여기서는 is it?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Is it? 하고 시작해서 within walking distance. 자, 우리가 walking distance 하게 되면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말 그대로 walking distance가 됩니다. 그 walking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걸어가는 뭐 걷기라는 yes. 뜻이 되잖아요.
1: Right.
0: 근데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미장원을 갔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 그 워킹 손님들이 많아요.
1: 아, 워킹 손님.
0: 네.
1: 그쵸.
0: 근데 그 워킹이라는 말이 예약을 하지 않고 그쵸. 가는 걸 말하잖아요. 네. 그냥 오다 가다가 걸어가다가 그야말로 쑥 들어가는 경우.
1: 그쵸.
0: 근데 그걸 walk-in이라고 해서 IN을 해야 되는데 그 ING로 발음하시는 경우가 아. 은근히 많더라고요.
1: 원래 스펠링이 walk하고 이제 -IN이잖아요.
0: 네네.
1: 그렇죠? 근데 빨리 발음하면 네. walking처럼 들릴 수 있어요.
0: 그럴 수 있어요.
1: 근데 네. walk

0: walking이 아니고 네. walk in.
1: 그렇습니다.
0: walk in customer.
1: 그렇죠. Yes. walk in customers. Yes. 그래서 그냥 예약하지 않고 오시는 손님들. 할 때 walk in이라고 하시는 게 맞지 walking이라고 하시면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 단어가 아니라는 거.
0: This is a really important distincti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Right.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1: 그렇죠. Right. 의미가 다릅니다. Yeah. 여기서는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라고 묻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3: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1: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선생님, 이렇게 walking distance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날 때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0: Can I walk there?
1: 그렇죠. Can I walk there?
0: Oh, can I walk there?
1: Can I walk there? 저 좀 봐보세요. 저 보시기에 딱 보니까 저 정도면 걸어갈 수 있겠다 싶으세요? Can I walk there? 라는 말로 제가 거기 걸어갈 수 있을까요?
0: 제 기준으로는 walking distance 하면 less than 10 minutes.
1: 어, 그렇죠.
0: Yeah, so if I can walk there in less than 10 minutes, it's walking distance.
1: 그렇습니다. Yeah. 그래서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라고 하시거나 can I walk there, do you think? 라고 하시거나 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아유, 그럼요. 라고 하면서
0: definitely.
1: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0: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1: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0: Right.
1: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인데 쭉 이어서 말하니까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것은 시간이 이만큼 걸린다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문장을 만들 때 it takes 라고 시작하잖아요.
0: Right.
1: It takes 뭐 10 minutes to go to school 뭐 이렇게 말하면 아침에 학교 갔는데 10분 걸려요 라고 한다든지
0: right, right.
1: 여기서는 그 it take가 맞는데요. 중간에 들어오는 말이 should only가 들어왔어요.
0: Should only.
1: Should only.
0: 그럴 거예요 라는 딱 확실하게 5분이 아니라 그냥 5분 정도?
1: 그렇죠.
0: 걸릴 거예요?
1: 맞습니다.
0: 약간 이런 뉘앙스죠.
1: 그렇습니다. 네. So it should only take 하게 되면 겨우 이 정도밖에는 안 걸릴 것임에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it should only take 그 다음에 about 5 minutes 약 5분 정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0: 네.
1: 자, 그랬더니 아, 그건 그렇다면 좋아요.
0: Great.
1: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Thanks for the help.
1: 네, 그렇죠. 꼭 끝에 Thank you, thanks 잊지 말아야 되는데
0: right.
1: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버릇하는 그런 습관을 좀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Right.
1: Thanks for the help. 그렇죠. 얼마 전에도 thanks for letting me know.
0: Thanks for letting me know.
1: 네, 이렇게
0: 말해.
1: 그렇죠. Right.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구체적으로 뭐가 고맙다고 하는 건지를 물론 안 해도 되는데 thank you만 해도 되지만 그러나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버리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thanks for your help 해도 괜찮아요.
1: Thanks for your help.
0: Oh, thanks for your help.
1: 그렇죠. Thanks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0: Yes.
1: Thanks for the help. 둘 다 좋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들어보죠.
2: Definitely.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3: Great. Thanks for the help.
1: 네, 전체 대화 들어볼까요?
3: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2: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3: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2: Definitely.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3: Great, thanks for the help.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선생님. 그 영국에서도 약국을
0: 케미스트라고 하나요?
1: 네, 그런가 봐요.
0: 아,
1: 알아보니까 그러네요.
0: Well, UK and Australia, they
1: right.
0: share a similar history, so I guess they share the same word.
1: I guess so.
0: I just thought it was interesting.
1: 네,
0: chemist.
1: 그러니까. Chemist.
0: We're used to pharmacy.
1: 네.
0: and drugstore.
1: 맞아요. 네. 자, 지역에 따라서 또 이게 부르는 그런 명칭도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0: Mm-hmm.
1: 네. 자, 여러분과 함께 큰 소리로 각 문장 두 번씩 말해볼게요.
0: Let's go.
1: 실례합니다. 저 이 근처에 약국이 있을까요?
2: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0: Excuse me, is there a pharmacy around here?
1: 네, 지하철역 바로 맞은편에 하나 있어요.
2: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0: Yes, there's one right across from the subway station.
1: 아, 거기가 그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가요?

0: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1: Oh,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
2: 그럼요. 5분 정도밖에 안 걸릴걸요?
0: Definitely.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1: Definitely. It should only take about 5 minutes.
2: 아유, 그럼 좋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Great. Thanks for the help.
1: Great. Thanks for the help.
2: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ood job, everyone.
2: 그 is it within walking distance와 관련해서 아까 이제 can I walk there, do you think? 이렇게도 물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냥 짧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1: Yeah.
2: It's a short walk.
1: Oh, that's perfect.
2: 네.
1: It's a short walk.
2: It's a short walk.
1: Only about 5 minutes.
2: 그렇죠. Only about 5 minutes.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근데 it's a short walk.
2: 그렇죠. 거기 금방 또 운전해서 금방 가는 거리예요. 하면은 it's a short drive.
1: That's the same expression, yeah. It's a short drive. Again, just drive 5 minutes.
2: 그렇죠.
1: It's a short drive.
2: It's a short drive.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Perfect.
2: 다양한 표현들 저희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1: Uh-huh.
2: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Well, we'll see you guys in September, right?
2: 네, 그렇죠. 아유, 정말 아주 그 설렙니다.
1: Yes, me too.
2: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Mm-hmm.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2: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ispatch. 뜻은 급파하다, 파견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 national fire mobilization order has been issued to dispatch emergency water supplies across South Gyeongsang province, where an extreme heat wave and drought have caused reservoir levels to plunge. 여기서 dispatch라는 표현은 신속히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government dispatched rescue teams to the area. 정부는 해당 지역에 구조대를 급파했습니다. 뉴스에서 dispatch troops, dispatch aid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긴급히 보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ispatch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옛 이야기들은 책 속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저녁 불멸의 존재들이 진홍색, 자주색, 붉은색을 띤 청색과 그 사이의 모든 색조로 서쪽 하늘을 끝없이 수놓는 다채롭고 아름다운 구름처럼 항상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변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의 시기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아시아 설화 SF 프로젝트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에 참여한 켄 리우 작가의 글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멜로틱이 부른 칠석의 밤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알마에서 펴낸 켄리우와 여러 작가가 함께 한 엔솔로지입니다.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에서 켄리우 작가가 자신의 소설 뒤에 붙인 작가 후기의 일부를 깔아드렸습니다. 이 책이 아시아 설화, 한중일 아시아 설화 SF 프로젝트로 묶인 책이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 이야기들의 그 원형을 가지고 살짝씩 비틀어서 담아낸 소설들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켄리우가 쓴이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은 견우직녀 설화에서 시작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워요. 켄리우가 10대 독자를 위해서 의식하고 썼다는 소설인데요. 잠시 후 우리 소설 북클럽 시간에 다룰 예정입니다. 당연히 오늘 이 책도 책 선물로도 준비되어 있고요. 임용은님, 반짝반짝 비가 그리 오라고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더니 싹 몰아서 오는 느낌이네요. 여름이 가는 소리 같아요. 여름은 참올 때도 갈 때도 소란스럽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올 때도 참 요란하게 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와서도 요란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지. 여름에 물론 좋은 기억들도 많긴 하지만, 또 너무 힘들게, 우리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하는 계절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니까, 약간 여름을 잘 보내고 싶은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을을 맞이하는 마음은 좀더 이렇게 몇 발자국 더 앞서 나가서 마중 가고 싶은 마음이 되기도 하거든요. 비가 필요한 곳에는 잘 오고, 그리고 조금 덜 와야 하는 곳에는 덜 오고,

적절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송태종님, 아, 7주년 기념일 생일 월간과 잘 어울리는 오프닝이네요.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이라고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7주년 생일 파티 했었죠. 거의 주간으로 했었는데 또 그 주간의 끝자락에 우리 또 염승숙 작가님이 오늘 소설 북클럽에서 다룰 책으로 바로 이 책을, 이 이야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 어떤 얘기가 이 안에 수록되어 있을지 많이 기대하면서 소설 북클럽도 들어주시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송채원님이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요즘 감히 제2의 하승성님을 꿈꾸는 카페인 송채원입니다 하시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하승성님 워낙에 또 우리 북카페의 이미지들을 사랑스럽게 많이 만들어주시기도 하니까 AI로 너무 예쁜 그림들 많이 만들어주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저는 AI 힘을 빌어서 음악을 만들어봤어요 하시고 음악을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의 느낌을 담아서 AI와 함께 작사 작곡을 하셔서 노래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더라고요. 올려주신 곡이 책과 음악 사이라는 그 제목이 붙은 곡이었는데 가사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그 멜로디도 참 자꾸 귀에 맴돌더라고요. 고은님이 부르시면 너무 황홀하겠다 싶었는데 이참에 북카페 곡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어젯밤에 몇 곡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서 AI 친구랑 같이 의견도 나누고 가사도 만들고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첨부해 주셨습니다.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들어가면 들어가시면 그 음악을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송채원님 이렇게 또 네, 제2의 하승성을 꿈꾼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카페인님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런 어떤 교류의 장도 너무 흥미롭고요. 감사합니다. 서혜진님, 책 오늘 책 미리 예습하고 대기 중입니다. 설화 이야기 무척 신비로웠어요 라고 하셨어요. 와, 미리 읽으신 분들도 계시네요. 이 월요일 소설 북클럽 시간 우리 가을학기 시작돼서도 쭉 이어지는데요. 가장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시간이나 어떤 상황이 허락된다면 그 전주에 미리 염승숙 작가님이 다음 주에 다룰 책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거 미리 찾아서 좀 읽고 오시는 것이 가장 최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시간이나 여유가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운전 중에 혹은 오가면서 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풍덩 뛰어들듯이 북카페 방송으로 오셔서 방송 중에 들으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들으시다가 저 얘기 재밌을 것 같은데 하는 게 있다면 또 사연으로 참여하셔서 책 선물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그건 놓치더라도 나중에 또 생각날 때 책을 찾아서 읽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수정님, 8월 마지막 날인 게 너무 기뻐요. 8월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더위, 아이 방학, 비, 습도 또 왜 이렇게 긴지요. 31일까지 아주 속 시원합니다. 9월 제발 빨리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8월에 미련이 없다 라는 카페인님들도 많이 계시죠. 저는 여름을 그래도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름이 정말 너무 힘든 계절이라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지구촌이 앓고 있는 이런 상황들, 위기들 보면 사실 또 이 또한 어떤 피해가 또 정말 이 또한 북부 빈익빈처럼 몰리는 느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기후 재난이라고 하는 것과도 이 여름을 보내면서 떨어뜨릴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고 또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우리 많은 카페인님들 또 많은 분들이 파란 하늘, 싱그러운 계절 이런 것들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완다사 주앙 도나토가 함께한 곡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 그리고 네킹콜 나탈리 콜이 함께한 곡 Walking My Baby Back Home까지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현주님, 지난주 금요일이 생일이었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생방으로 반말 축하를 받고 싶어서 오늘 올려봐요. 북카페와 같은 주간의 생일이라 내내 들뜬 마음으로 즐거웠던 한 주였답니다. 반말 축하 받으면 더 잊을 수 없는 생일 될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힛! 하고 이렇게 인사 주셨는데요. 사랑스런 현주야. 생일 축하해. 아, 지난주 잘 보냈지? 북카페에서 생일 주간 보내는 거 정말 현주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현주 생일 파티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좋았을 것 같아. 아, 현주 다니는 길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길 빌어. 축하해. 그리고 박태현님은 우리 고우님은 7주년, 저는 모모치킨 5주년이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전에도 그 치킨집 소식 가끔 전달해 주셨었는데요. 8월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달이었네요. 여름 해수욕장 시즌으로 바쁘고 더워서 저는 내일부터 5주년 전 메뉴 5,000원 할인을 6일 동안 시작합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알바들도 며칠씩 도와준다고 하니 잘 마무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5년이네요. 고님의 7년도 제 마음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알수 없는 내일이지만 오늘의 최선을 다하렵니다. 하셨습니다. 와, 5주년 전 메뉴 5,000원 할인 6일간. 이거 너무 좋은 이벤트 아닌가 싶습니다. 아, 북적북적 하겠는데요. 그렇지만 또 한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즐거운 추억으로 또이 또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진짜 태연님 얘기하신 것처럼 알수 없는 내일이지만 우리가 지금 손에 잡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순간뿐이잖아요.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바로 여기 이 순간.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 카페인 분들 또 저도 수뇌부도 다 그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간 카페인 이번 주 주제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마음 담아서 날짜 변경선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7주년 당일 첫곡 제목이기도 했었는데요. 또 저의 첫 방송 첫 곡이기도 했었고요. 날짜 변경선이라는 주제로 만나는 이번 주 1카. 그첫 번째 단상 열어볼게요.

태평양 한가운데에는 굽이굽이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 지도 위에만 존재하는 이 투명한 선. 날짜 변경선을 기점으로 세상의 시간은 마법처럼 하루가 더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죠. 찰랑이는 똑같은 바다 위를 항해할 뿐인데 배가 이 선을 훌쩍 넘는 순간 어제는 오늘이 되고 오늘은 내일이 되는 경이로운 도약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사유해 보면 우리의 일상 속에도 이런 투명한 날짜 변경선이 곳곳에 그어져 있습니다. 대지가 뜨겁게 달궈진 8월의 마지막 날과 낯선 바람이 밀고 들어오는 9월의 첫날 사이, 그 오묘하고 서늘한 경계에 서 있는 오늘처럼 말이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24시간처럼 보이는

이지만 여름에서 가을로 이 환절기의 선을 건너는 일은 생각보다 묵묵한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8월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늘 끌어오르는 에너지와 맹렬한 활동을 요구했습니다. 왠지 무언가를 해내야만 할 것 같은 묘한 강박, 그리고 미처 다 누리지 못한 휴가나 일상의 헛헛한 미련들이 여름의 끝자락에 끈적하게 묻어있곤 하죠. 하지만 9월로 넘어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밟는 순간 공기의 온도는 미세하게 달라지고 우리는 기꺼이 그 무거운 열기를 털어냅니다. 밖으로만 뻗어나가던 시선을 거두어들여 차분한 내면의 영토로 조용히 침잠할 수 있는 넉넉한 권리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달력의 페이지를 한 장 넘긴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날짜가 바뀌는 것을 넘어 내 안의 낡은 공기를 환기하고 삶의 헐거워진 매듭을 새롭게 고쳐매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억지로 쥐고 있던 여름의 끝자락을 순순하게 놓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어긋났던 일상의 궤도를 다시 단단하게 수정할 여백을 얻게 됩니다. 계절의 날짜 변경선을 넘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약간의 낯섦과 마음의 시차를 동반합니다. 맹렬했던 매미 소리가 얇아지고 그 자리를 풀벌레 소리가 채워갈 때, 익숙했던 반소매 셔츠 대신 아직은 어색한 얇은 겉옷을 꺼내 입을 때, 피부에 닿는 그 미세한 느낌의 차이를 다들 아실 겁니다. 때로는 훅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 탓에 투명한 경계선 위에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서성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음 계절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둔 다채로운 시간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나간 8월의 팍팍한 영토에 고집스럽게 머무르기보다 다가오는 9월의 투명한 바람을 향해 기꺼이 마음의 닻을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페퍼톤스의 계절의 끝에서 띄워드렸습니다. 8월에서 이제 9월로 넘어갑니다. 오늘 밤 자정이 지나면 우린 9월 1일로 접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하루가 사실 정확히 따지면 몇 초가 지나가는 것뿐인데도 이 달력을 한장 넘기게 되면 마음가짐도 이렇게 한 자락 넘기게 되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2026년이 4달 남은 거예요. 우리가 3분의 2를 이미 보냈고, 3분의 1, 세 조각 중 하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북카페 오셔야 되겠다 생각 드시죠? 저도 더 재미나게 북카페에서 시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3483 쓰신 카페이님은 어린 시절에 80일간의 세계 일주 보면서 거기서 날짜 변경선을 처음 접하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둥근 지구의 기적, 오늘도 힘내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80일간의 세계 일주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접하신 거, 요것도 참 좋은데요. 좋은, 재미난 기억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둥근 지구의 기적으로 우리는 또 오늘 하루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정광자님. 윤고은의 북카페 애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 먹고 댓글을 처음 남겨요 하셨습니다. 처음 이렇게 남기는 사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삶을 반추해보게 하는 다양한 얘기들은 일상에서 양질의 영양제입니다. 생일 주간 축하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생일 월간으로 지금 8월을 축제처럼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내일이 되면 또 약간 지나간 기억이 될것 같아요. 이제 또 새롭게 하루하루 다가오는 날들을 또 맞이하느라 바쁠 것 같은데 또 오늘까지 우리 카페인 분의 여운을 많이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광자님 첫 사연 주셔서 두 번째 사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동민님 울산 중구 외솔 한옥도서관의 사서시래요. 어제 이용자분과 마당에 있는 배롱나무 이야기를 나누다가 윤고님의 라디오가 있다는 걸 듣게 됐습니다. 꼭 들어보겠다고 약속했는데 저도 오늘부터 애청자가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김동민 사서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어제 그 울산 중구 외솔 한옥도서관 이용하신 카페이님은 누구실까요? 이렇게 북카페를 소문내실 정도면 진짜 찐 애청자 아닐까 싶은데 누구신지도 궁금하고요. 또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김동민 사서님, 김동민님 카페인으로 우리 북카페에 사연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와, 그리고 저도 지금 이미지 찾아보니까 이 도서관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생김새도 그렇고, 이 느낌도 그렇고, 언젠가 한번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처 지나가다가. 그리고 방향숙님, 여름아 내년엔 다정하게 왔다 머물러 가기를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년 여름을 벌써 기약할 때가 됐네요. 그쵸? 올 여름 보내고 있고 다정하기를, 모든 계절이 그렇기를 바랍니다. 4392 쓰시는 카페인님, 바람이 투명하게 부네요. 집 뒤 펜스에 나팔꽃이 만발했어요. 작년에 분명히 새파란색이었는데 올해는 색이 또 다르게 피었어요. 미미님이, 우리 미미 박태근 편집자 목요일 게스트시죠? 가져가신 그 나팔꽃 씨앗입니다. 좋은 가을 맞으세요. 이렇게 지금 사연을 주셨습니다. 미미님, 정말 그 나팔꽃 씨앗 심어서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이번 주에 오시면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식 전달해 드릴게요. 신스틸러의 가을 냄새, 우효의 꿀차, 두 잔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두 곡 듣고 가시죠.

0: 선곡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승숙 작가님도 북카페 7주년 생일이라고 이렇게 7이 많이 들어간 책을 고르셨습니다.
2: 네. 너무 네. 직접적이죠?
0: 직접적이고 좋은데요. 네. 네, 이렇게 7의 네. 의미를 많이 부여해 주셨는데 네. 오늘도 이 책도 선물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책 제목부터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2: 네. 북클럽 청취자분들께서는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작가님일 수도 있어요.
0: 네.
2: 저희가 예전에 이 작가님의 대표작 종이동물원을 북클럽에서 한번 다룬 적이
0: 맞아요.
2: 있었거든요. 네, 그 작가님 켄 리우 작가님이고요. 제목은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을 선택해봤습니다.
0: 네, 오늘 이 책 켄 리우 작가를 비롯해서 여러 작가들의 그 설화 기반의 이야기가 네. 여기 수록되어 있는 앤솔러지인데요.
2: 네.

0: 책, 알마에서 나온 이 책 오늘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머리를 뭘로 할까요? 켄 리우로 할까요? 아니면
1: 네, 좋아요.
0: 켄
1: 네.
0: 리우. 네, 네. 작가 이름입니다. 켄 리우라고 하셔서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주소 포함해서 사연 신청해 주시면 우리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립니다. 주소가 꼭 있어야 합니다. 말머리와. 최준호 님이 기억하신대요. 이 웬만한 영화나 소설로는 울지 않는데 켄 리우의 종이 동물원은 서점에서 읽다가 눈물이 쪼록했던 기억이 난다고.
1: 눈물이 쪼록.
0: 네, 눈물이 쪼록. 염승수 네. 작가님이 소개해 주셔서 이미 내용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다를 보고 듣는 것과 바다에 직접 빠지는 게 다르듯 직접 읽는 건 또 다른 경험인가 봅니다.
1: 맞습니다. 제가 항상 소설의 내용을 네. 이야기로서 말로서 들려드리지만 네. 제가 항상 꼭 당부드리잖아요. 꼭 읽어보셔라.
0: 맞아요.
1: 문장으로 직접 읽어보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실 수 있어서
0: 맞아요.
1: 네, 좋습니다.
0: 직접 읽기를 권하고요. 그리고 신진희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나를 성장시켜주는 함께 성장해 나가는 북카페 애정합니다.
0: 아, 같이 성장해 나간다는 게 참 좋죠.
1: 그러네요. 성장, 요즘에 늘 생각하는 것이 제가 항상 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아이에게도 해주고 저한테도 좀 명심하는 네. 게 있거든요. 근데 어른에게 사실은 성장 호르몬이 불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이상 뼈가 자라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래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뇌도 청소되고
0: 그렇죠.
1: 또 다른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성장의 키워드, 북클럽에도 적용되지만 네.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네. 저는 지금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이 표현 보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네. 함께 우리 늙어가는 거네. 맞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 호르몬까지 나오니까 이 말을 해도 약간 결이 달라졌는데.
1: 저는 좀 영하고 쿨한 느낌으로 말한 거거든요.
0: 네. 그렇죠. 근데 함께 늙어간다.
1: 갑자기 억울한데요. 네.
0: 함께 늙어가는 것도 되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1: 아, 맞습니다.
0: 그렇죠. 네. 그런 느낌으로. 그게 그 말이에요. 사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살짝 늙은 거고요. 그게 성장한 거고요.
1: 그렇죠.
0: 그렇죠. 네, 우린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네. 7년을 함께 늙어왔네요.
0: 맞아요.
1: 네.
0: 얼마나 행복합니까? 8년을 향해서도 또 함께 늙어갔으면 좋겠고요.
1: 네.
0: 또 사연 보겠습니다.
1: 네. 4768님, 저희 집도 8월은 생일달이에요. 남편은 오늘 책처럼 칠석이고, 딸은 8월 8일. 팔팔하게 더불어 친한 초등학교 사서쌤이 오늘로 정년 퇴직하시는데 축하의 말을 한 번 더 전합니다. 북카페의 7주년도 축하하고요.
0: 네. 네. 와 이렇게 와. 지금 칠석에 8월 네. 8일에.
1: 좋은 번호들이 다 계속 연달아 있네요.
0: 좋은 번호군요.
1: 숫자.
0: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초등학교 사서 선생님이 오늘로 정년 퇴직한다고 축하의 말 전한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와 얼마나 또 뿌듯하실까 그 그쵸? 흘러온 시간이.
1: 그렇죠. 네. 책의 숲에서
0: 맞아요.
1: 또 나가게 되시겠지만 그래도 또 어딘가에서 또 네. 숲을 이루시겠죠.
0: 그렇죠. 네. 이서훈님, 저도 도서관 수업 들어갈 때 사서분들께 홍보를 많이 했어요. 사서분들이 북카페 진짜로 들으시고 사연도 가끔 올려주시더라고요.
1: 이 프로그램을 사서분들께 홍보를.
0: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또 매일 오시고 하셔서 북카페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1: 네.
0: 오늘 이야기 바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사실 펼치고서 익숙한 얘기잖아 했어요. 설화 기반이다 보니까.
1: 맞아요. 한중일 세 나라의 작가들이 참여한 작품집이고 또 설화를 바탕으로
0: 네.
1: SF식 상상력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0: 네.
1: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북카페 7주년이다 보니까 아마도 지난주에 아주 큰 팡파레와 네. 큰 이벤트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딱 오늘까지 이 7주년 기념해서 7번째 달, 7번째 밤을 함께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이 3483 쓰신 카페인님이 설화 기반 이야기는 늘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나이 먹어가는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도 되게 아름답네요.
1: 아, 맞네요. 그쵸? 세상과 같이 나이를 먹어간다.
0: 사실은
1: 설화라고 하면 우리 뭐 어렸을 때부터 옛날 옛적에

시작을 그쵸. 한다든가 아니면 엄마 뭐 할머니 뭐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라고 하면 네. 아 사실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쵸. 라는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술술 보따리처럼 풀려나오는 그랬던

0: 그렇죠. 어느 정도 보존되는 원형적 맞아요. 이야기가 있는 것이잖아요.
1: 그게 너무 놀라운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토록이나 설화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가? 네. 왜 이렇게 세대를 거쳐서 이 모든 이야기가 살아남는가? 이런 오래된 문화적인 기억들이 현재의 인간들에게 어떻게 네. 작용하는 걸까? 뭐 이런 궁금함 모두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이야기와 현대인의 삶을 연결해 보려고 하는 욕구 네. 그런 것들이 또 작가에게도 왕성하게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함께 흘러온 이 이야기 설화 기반의 소설로 오늘 이야기 나눕니다. 저는 카페인님들이 이렇게 정정을 바로바로 하실 줄 몰랐는데 우리 네. 함께 늙어가는 거 싫다고 하시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익어가는 거예요.
0: 아, 익어가는.
1: 홍은심님. 아니에요. 우리 익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최준호님. 동반자처럼 익어가는 거 아닐까요?
0: 지금. 그래요. 제가 아까 살짝 놀랐잖아요. 늙어간다라고 해서.
1: 저는 그 늙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아, 그런데 카페인님들이 익어감을 더 선택하시니까 지금 박주영님도 익어감 얘기하시고요. 그쵸. 그래서 그냥
0: 우리가 익어가는 거. 많아요.
1: 익어가는 걸로.
0: 네. 가을을 앞두고 익어가는 걸로 하죠.
1: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운 이야기를 오늘 펼쳐보고요. 근데 이 설화를 가지고 소설을 쓴다.
0: 네.
1: SF 소설을 쓴다라고 하는 거.
0: 장르 소설, 과학 소설이요.
1: 그러니까요. 네. 이게 굉장히 재미난 도전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맞아요. 만약에 승숙 작가님에게 이런 제안이 온다 하면 나 그 설화 가지고 쓰고 싶어 하는 게 딱 떠오르는 게 있는지.
0: 모르겠습니다.
1: 좀 고민해봐야 될까요?
0: 너무 많은 설화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저는 사실 이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이 제목에서도 네. 암시되어 있다시피 중국의 7월 칠석을 네. 가지고 이제 현대적으로 변형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설화 모티프를 눈앞에 두고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중국의 7월 칠석 이야기와 네. 한국의 7월 칠석 이야기가 다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물론 7월 칠석 견우와 직녀가 네. 1년에 한 번 은하수 까치들이 만들어준 다리 위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네. 딱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난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중국의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라고 알면서도 네. 사실은 한국의 7월 칠석은 중국에서 기념하는 것과는 달리 좀 다른 특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었거든요.
1: 승숙 작가님도 7월 칠석으로 쓰셔도 되겠네요. 견우직녀 설화로.
0: 그렇죠. 한번 알아보니까 중국의 7월 칠석은 이 견우와 직녀 이야기에서 직녀가 배를 짜는 신이기 네. 때문에 여성의 어떤 손재주, 솜씨 있는 여성이 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기리는 측면이 많았대요.
1: 아.
0: 그런데 한국의 7월 칠석은 7월 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면 너무너무 그리워했으니까 그쵸? 울겠지?
1: 네.
0: 그럼 눈물이 흐르겠지? 그러면 그 은하수 밑으로 비가 내리겠지? 7월 칠석에 비가 오면 풍년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네. 호박전 부쳐먹고 뭐 그런 날이었대요. 명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의 상상력을 보태서 네. 좀 더 그 날 하루를 오롯이 즐기는 그런 측면이 또 많지 않았을까.
1: 한국 같은 경우.
0: 네네. 그래서 뭐 각국마다 다양한 설화가 네. 있고 또 한국의 고유한 민담이나 전설이나 그쵸. 설화가 있겠지만 살펴보면 정말 재미난 이야기거리 많지 않을까?
1: 맞아요.
0: 기대가 되긴 하네요.
1: 우리 카페인님들께도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설화나 민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쓸 수 있다면 그럼 요 얘기가 좀 탐나는데 싶은 이야기 원형이 어떤 걸지 궁금해요.
0: 너무 궁금해요.
1: 카페인님들마다 있을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다양하게. 지금은 가물가물해도 한 번 또 얘기 들으면 또 잊지 못할 얘기들이 있고.
0: 맞아요.
1: 저는 그 얘기.
0: 어떤 거?
1: 그 해님 달님.
0: 동화줄.
1: 네, 그 할머니가 네. 그 호랑이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가지고.
0: 그렇죠.
1: 그 얘기 너무 슬프지 않아요?
0: 그렇죠. 헨델과 그레텔보다 더 슬퍼요.
1: 맞아요. 네. 그 진짜 한 가족사가 네, 그렇게 그럼요. 나오는데 네. 그 얘기가 좀 잊히지 않습니다.
0: 네,
1: 카페인님도 하나 골라보세요. 네. 설 하나 민다? 궁금합니다.
0: 네,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1: 네. 캐미우가 선택한 이야기. 이 7월 7석을 가지고 왜 얘기를 했을까? 저 이 작가의 말 보니까, 작가 후기 보니까 또 1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썼다고 돼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런 마음을 딱 먹고 타겟팅을 하고서 쓰는 얘기는 좀 다른가? 네. 궁금하기도 했어요.
0: 맞아요.

0: 칠성날 밤에 유안과 징이라고 하는 두 10대 소녀가 등장하고요. 이들이 어떤 관계일까? 단순한 친구일까? 지금 징은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학을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고, 유안과 징은 아주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처럼 암시가 되어 있는데, 초반에 이들이 이제 징이 유학기를 오르기 전에 유안과 징이 서로 마지막 날에 단몇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안타깝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지만 친구들이 좀 그렇잖아요. 계속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막 해서 서로 상처 입히기도
1: 그럴
0: 하고,
1: 때 있죠.
0: 그런데 말이야라고 하면서 화해를 모색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그런 일 겪었던 거 기억나?라고 하면서 또 은근 슬쩍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그래 그랬었지, 그렇게 친해졌지라고 또 과거를 반추하기도 하고,
1: 그쵸.
0: 지금 그런 이제 7월 7석 날 밤을 다루고 있어요.
1: 이별을 앞두고 있는 거네요. 물리적인 이별이. 그쵸?
0: 맞아요.
1: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지 우리 음악 듣고 2부로 건너가서 본격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등려군이 부른 월량대표 아적심 듣고 가시죠.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염승숙 작가와 함께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의 책은 켄 리우가 쓴 단편 소설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입니다. 이 소설이 수록된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말머리를 작가 이름이죠. 켄 리우라고 하셔서 주소 포함해서 신청하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드릴게요. 우리 설화 어떤 설화에 관심이 있는지 질문 드렸는데 사료고파에 쓰시는 카페인님은 도깨비 설화에 관심이 많으시대요. 선한 도깨비, 이 금나와라, 은나와라,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게 생각난다고 하셨고요.
1: 네, 와. 선한 도깨비가 갖는 네. 이 좀 귀여움과 우스꽝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의리와 신뢰와 믿음 뭐 이런 것들 막 생각날 정도로
0: 네.
1: 계속해서 막 금은보화를 가져다주고 막 호영호제 하자고 하고
0: 그쵸.
1: 막걸리 따라달라고 하고 막 귀여운 구석들 있잖아요. 선한 도깨비 재밌네요.
0: 이 도깨비 그런데 저는 이제 도깨비 하면 예전에 생각했던 그 도깨비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공유 씨가 떠올라요. 이제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설화에서 시작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그 이제 또 공유 씨, 뭐 김고은 씨 이런 분들이
1: 도깨비 좋겠어요.
0: 떠오릅니다. 유영주님은 이렇게 네 주셨습니다.
1: 네, 별지부전의 배경인 바닷속을 SF 판타지의 세계로 그려보고 싶어요.
0: 별지부전. 와,
1: 와 이거는 CG도 좀 많이 차용돼야겠는데요.
0: 어, 그러네요, 진짜.
1: 바닷속이니까.
0: 네, 정말 흥미로운 배경도 다양했어요. 그렇죠. 김기현님은 공무도 화가. 서로가 참 애처롭다 생각했는데 가수 이상은님이 찰떡같이 어울리는 곡을 만들어서 더 놀라웠더랬죠
1: 맞아요.
0: 하셨습니다.
1: 저도 어렸을 때 공무도화가 노래 들었을 때 좀 신선함과 충격이 좀 아직도 기억이 날
0: 네.
1: 정도예요.
0: 네. 공무도화가 자체가 슬프죠 사실.
1: 네 맞아요.
0: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1: 일단 우리나라 말에서 님하 나오면 너무 슬퍼요.
0: 님하 그 강을 이러면
1: 네,
0: 이제
1: 네, 네.
0: 네 그다음요.
1: 네 정경희님.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를 다시 쓰고 싶어요. 온 달은 원본에도 바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신분이 저 밑에 있어서 바보라고 한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제작 아인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0: 그렇죠. 진짜 바보는 아니었죠.
1: 그렇죠.
0: 네,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고. 권수현님. 외에 많은 분들이 손톱 먹은 쥐 얘기를 하셨거든요.
1: 아, 지금? 이거는 정말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 도플갱어를 소재로 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떨어진 손톱을 먹은 쥐가 그 손톱의 주인으로 변신하는 설화죠.
1: 네.
0: 위 취약 시기 때 이 이야기 듣고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쥐를 무서워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사람일까 쥐일까 탐정놀이 했던 기억도 나고
1: 네.
0: 요즘 아이들도 이 설화를 알고 있다.
1: 알고 있어요. 제 아이도 맨날 제가 손톱 발톱 깎아줄 때마다 네. 오, 잘 버려야 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 또 나로 변신할지 몰라 뭐 이러면서
0: 그러니까 손톱 네. 발톱, 머리카락 이런 것들 나의 일부였던 것들을
1: 맞아요.
0: 버릴 때 최대한 깔끔하게 조심해서 버리게 되는 습관 저는 네. 약간 교육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1: 그렇죠.
0: 설화가 아닐까라는
1: 위생과
0: 생각도
1: 위생과 청결을 중요시하는 옛 조상님들의
0: 맞아요.
1: 어떤 지혜겠죠
0: 왜 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걸 몸에 배도록 이렇게
1: 그렇죠.
0: 알게 됐는가
1: 교육적인
0: 맞습니다.
1: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0: 맞습니다
1: 네. 또 근데 이렇게까지 네. 무섭게 만들었어야 했나라는 생각은 또 억울하게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0: 그렇죠
1: 충격적이었다.
0: 그래서 잘 버리시죠?
1: 잘 버립니다.
0: 네. 제가 보겠습니다.
1: 네. 임근선님, 전 주몽 탄생 설화요. 주몽 어머니이자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부인, 그리고 하늘의 신 천재의 아들 해모수, 그리고 금호왕까지. 참 재밌더라고요.
0: 네, 주몽 탄생 설화 놀랍죠. 그렇죠.
1: 그럼요.
0: 네.
1: 건국 신화잖아요.
0: 맞아요.
1: 네. 놀랍지 그, 않을 수 없습니다.
0: 사실 단군 신화도 재밌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의 얘기 펼쳐볼게요. 견우 직녀 설화를 가지고
1: 네,
0: 이야기를
1: 네.
0: 만들었습니다. 지금 두 소녀 진과 유한이 이별을 앞두고 있죠.
1: 네, 네,
0: 진의
1: 네.
0: 유학으로 인해서.
1: 네. 켄 리우가 이 작품 쓸 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참 영리하게 소설적인 구성을 했구나라는 오.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일단 설화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부탁받았을 네. 거고 그 안에서 설화의 내용은 적절하게 녹이되 이 이야기를 가공, 변형해서 SF적인, 판타지적인 설정까지 가미해야 했을 테니까 그쵸. 이 소설 초반에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기반으로 네.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갈 것인지 이 7월 7석에 관한 설화 이야기를 잘 녹여내고 있어요.
0: 네.
1: 주인공인 이 여학생 유한에게 동생인 새가 있어요. 이 숫자 셀 때 할 때 새인데요. 새가 혼자서 지금 잠옷을 입고 언니 옛날 얘기 좀 해줘 라고 쫄르고 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자고 있는 네. 상황인 거거든요. 아빠는 출장 중이고 엄마는 밤늦게까지 야근이 있어서 좀 자정이나 돼야 집에 올 거라고 연락을 받았대요. 동생 잘 재우고 네. 집에 잘 단속 잘하고 있어? 라고 부탁을 받았겠죠. 근데 유아는 지금 이제 미국 유학기를 앞두고 곧 멀리 떠날 친구 징을 이 밤에 만나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제 곧 내일이면 징이 새벽같이 출발할 텐데 나 동생 새만 재우고 이 징을 만나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새가 안 자는 거예요.
0: 네.
1: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야. 언니 나가봐야 된다니까 라고 투덜거리면서도 유한 언니 제발 이라고 하면서 침대에 누워서 탁탁 치면서 빨리 누워. 나 얘기 좀 해줘. 그리고 네. 오늘 7월 7석이잖아. 내가 좋아하는 얘기 좀 해줘 라고 하면서 계속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이 망설이다가 징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줘.
0: 네.
1: 나 30분 정도 늦을 것 같아. 내 동생 재우고 빨리 나갈게 라고 하니까 징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팔베개를 하고 이제 동생을 눕히고 침대에서 7월 7석에 관련한 설화 이야기를 쓱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0: 우리도 독자도 거기 나란히 눕는 거죠.
1: 네, 그렇죠.
0: 듣는 거죠. 그래서 네.
1: 그래서 시작부터 아주 먼 옛날에 옥황상제의 손녀딸인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는데
0: 네.
1: 은하수랑 강의 동쪽 강가 하늘에 살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설화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에 가끔 보이는 넓적한 빛의 띠가 있는데
0: 네.
1: 그걸 우리가 은하수라고 부르고 그 아가씨는 배를 아주 잘 짜는 여인이라서 사람들이 이제 직녀라고 불렸다는

0: 그러면서 막 동생이 그 아가씨가 배짜는 장면 빼먹었잖아. 더 해줘라고 하면 아 잠깐만 있어봐. 내
1: 네.
0: 얘기를 멈추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는 계속 시작이 되는데 어 저도 어렸을 때 견우직녀 이야기를 뭐 책으로도 읽고 뭐 말로도 듣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실제로 직녀 배를 짜는 여인인데 어 그렇구나. 이게 옥황상제의 손녀딸이기 때문에 직녀가
1: 네.
0: 배를 짠다라는 행위가 사실 뭐 인간들이 입는 옷, 섬유 조직, 직물을 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새삼스럽게 알게 된 지점이 있거든요.
1: 네.
0: 직녀가 배를 짜는 행위는 서쪽 하늘, 그러니까 매일 해질녘의 서쪽 하늘을 수놓는다는 뜻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진홍, 자수정, 붉으스름한 청색과 같이 오색 찬란한 구름이 서쪽 하늘을 수놓도록 하는 것. 그게
1: 아름답죠.
0: 직녀가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매일 오후쯤에 발견하는 석양,
1: 네.
0: 노을, 아,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1: 그쵸.
0: 정말 영혼을 빼앗길 것만 같은 아름다움을 직녀가 배를 짜서 술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직녀는 이 옥황상제의 손녀딸 일곱 중에서 가장 나이 어린 막내딸이었는데도 사람들은 이 직녀가 수놓는 오색 찬란한 노을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일곱 번째 언니라고 불렀을 정도로 직녀를 사람들이 사랑했대요.
1: 왜 그렇게 많은 설화 속에서는 막내딸에게만 그 주인공 역할을 주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미녀와 야수도 보면
0: 네.
1: 거기도 보면 주인공 베리
0: 네.
1: 세 자매의 막내였잖아요.
0: 인어공주도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왜 항상 막내들이 그렇게 발탁되는 것일까? 주인공으로.
0: 모르겠어요. 그 특유의 발랄함과
1: 막내다움.
0: 사랑 많이 받고 자란 그 축적된 그
1: 네.
0: 충만한 애정의 강도가 있을까요?
1: 그 전형적인 우리가 부여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0: 네네.
1: 왠지 장녀면
0: 네.
1: K장녀의 이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현실 고려 많이 해서 바다를 두고 떠나거나 하지 못할
0: 저
1: 것 같고.
0: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
1: 맞아요. 고려를 많이
0: 아,
1: 하니까. 근데 이 막내딸이라고 하면
0: 네. 뭔가
1: 아무래도
0: 자유분방하고.
1: 모험심이나 호기심도 좀 있을 것 같고
0: 맞아요.
1: 그런 거 아닐까. 직녀도 막내였군요.
0: 네,
1: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손녀를 찾아가게 되는데
1: 네.
0: 찾아가게 된 계기는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어내지 않고 직녀가 약간의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1: 네.
0: 저는 너무나 외롭고 오두막에서 혼자 살면서 배틀을 친구 삼아서 혼자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옥황상제가 이 직녀, 손녀딸을 불쌍히 여겨서
1: 네.
0: 좋은 배필을 찾아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동생에게 얘기할 때 형편없는 중매쟁이가 아니었어.
1: 네.
0: 견우라고 은하수 건너편에 직녀 건너편에 있었던 소치는 목동이었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도 아주 우스꽝스럽게 잘하고. 그래서 직녀와 견우가 한순간에 서로를 사랑하게 돼서 이제 견우를 따라서 직녀가 은하수 강 서쪽으로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아들도 두명 낳고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이제 매일 아침에 견우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소들을 몰고 이제 풀밭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직녀는 그런 견우와 한시라도 떨어지기가 싫어가지고 정말 크고 듬직한 소 등에 양쪽에 바구니를 큰 바구니를 매달고 그 바구니에 두 아들을 담아서
1: 네.
0: 함께 견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견우만 쫓아다니니까
1: 네.
0: 직녀는 배를 짤 시간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러면 매일같이 오후에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아름다운 노을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겠죠.
1: 그렇죠. 우리 노을이 필요할 텐데,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0: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 그대로예요. 옥황상제가 노여움을 타서 이제 직녀와 견우를 떨어뜨려 놨고 이제 그것을
1: 네.
0: 안타까워한 까치들이 1년에 딱한번 7월 칠성날에 다리를 새들끼리 막 뭉쳐서 다리를
1: 네.
0: 만들어서 1년에 단한번 견우와 직녀를 그 다리 위에서

0: 만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 재밌는 부분은 우리는 그 다리를 오작교라고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오작교는 저는 까마귀와 까치의 다리라고 알고
1: 저도.
0: 있어요. 까마귀 네. 오자와 까치 작자와 네. 다리 교차잖아요.
1: 네.
0: 그런데 켄리우의 소설에서는요. 까마귀가 사라져요.
1: 아, 이 지역마다 또 이렇게 다른 거군요.
0: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설화에서는 까치 때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 읽으면서 까마귀는 어디 갔어? 뭐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1: 진짜 물어보고 싶은 네. 부분이네요. 차이네요. 네.
0: 이런 색다른 점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5월에 7월 7일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오늘은 켄리우의 소설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으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9357 지신 카페인님, 과거부터 전해온 설화가 미래적인 SF로 어떻게 변형됐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얘기 들으시면서 지금 많은 카페인들이 너무

0: 재밌다고 얘기가.
1: 네.
0: 그리고 방향숙님이 주신 정보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직녀가 외동딸로 나오는데 중국에서는 일곱 번째 막내.
1: 맞아요. 저도 한국에서라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일곱 번째 딸이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외동딸이었잖아요.
0: 그렇군요, 지금.
1: 재밌어요. 이런
0: 네.
1: 차이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네요. 네.
0: 4392스 싱카페이님, 직녀 얘기 나오니 재밌어요. 섬유 미술을 전공하셨는데, 전공 필수 과목이 패턴 디자인, 직조, 뭐 그런 거예요. 배틀 들고 다니고, 직기로 섬유도 짜고, 그래서 저희 과 애들은 직녀로 불렸답니다.
1: 직녀
0: 그러네요,
1: 맞네요.
0: 진짜.
1: 네.
0: 와.
1: 와, 이거 걸어 다니는 직녀분들께서 여기
0: 배틀 들고 다니고,
1: 계셨네요.
0: 네. 또 보겠습니다.
1: 네, 2789님. 설거지 하다가 막내와 장녀의 주인공 배틀 이야기에 빵 터졌습니다. 저 작은 조각으로도 이야기를 풀어내는 두 분이 대단해 보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0: 네, 우리도
1: 네.
0: 작은 거 부스러기 하나로도 짤수 있잖아요. 직조할
1: 네.
0: 수 있잖아요, 이야기가.
1: 맞죠. 네.
0: 아, 0946 쓰신 카페인님, 비가 오는 오늘은 17년 전 떠나신 아버지의 100세 생신입니다. 장마 때라 엄마에게 핀잔도 많이 받으셨는데, 7월 칠석이 이어져서라도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아, 이 마음 너무 잘 전해져서 정말 이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 오작교가, 까치든 까마귀든 다리를 놓아서 내가 그리워하는
1: 맞아요.
0: 사람과 만날 수 있다면
1: 네.
0: 이런 생각들 해보게
1: 그러게요.
0: 되죠.
1: 어렸을 때 오작교 설화, 견우직녀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 견우직녀 1년에 한번 만나서 얼마나 애달프고, 그 만남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겠어. 라고
0: 네.
1: 감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뒷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오작교의 까막까치라고 우리는 들었었던 것 같은데, 까마귀와 까치들이 너무너무 이제 열과 성을 다해서 다리를
0: 네.
1: 만들어 주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머리가 벗겨져 가지고
0: 맞아요.
1: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렇게 맨들맨들한 머리로 간다 이런 얘기에 어렸을 때는 아 불쌍해
0: 불쌍하다고?
1: 이런 대견하다 근데 막 깃털이 다시 날까 막 이런 생각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0: 나죠.
1: 네.
0: 그 털갈이 기간인 거예요.
1: 네.
0: 우연히 일치한 거지.
1: 맞아요.
0: 견우직녀가 뭐 얼마나.
1: 그쵸. 내 1년에 한번 열심히 기른 깃털 또 내주러 가야 되잖아요.
0: 근데 아마 이렇게 헤어진 불가피하게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 부부를 이어줘야 되는 연인을 이어줘야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1: 그렇죠.
0: 다리를 이룬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까마귀든 까치든 그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되게 치열했을 거라는
1: 아하.
0: 엄청 중대사 아닌가요?
1: 숭고한데요.
0: 네,
1: 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아마 예선 다 결과에선 통과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무나 할수 없잖아요. 저
1: 네.
0: 그래서 이번 소설에서 그 등장하잖아요.
1: 네네네.
0: 그 까치 다리가
1: 네네네.
0: 그 다리가 무너지는 상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게저 너무 놀라웠거든요. 저 그런 생각을 어릴 때 읽을 때는 하지도 못했는데.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앞서서 언급했지만 한국의 그 견우직녀 이야기에서는 까막까치가 나와서
0: 네.
1: 까마귀도 나오고 까치가 다
0: 그쵸.
1: 어우러져서 다리를 놓는데 이 소설에서는 까치떼만 등장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너무 흥미로웠고 한편으로는 켄 리우 작가가 중국인 이민자로서
0: 네.
1: 지금 미국인이잖아요.
0: 네.
1: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까마귀가 갖는 어떤 서양에서 갖고 있는 약간의 불길함을 이 중국 설화에서 조금 덜어내고 조금은 이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는 새로서의 까치떼만을 이 은하수의 오작교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됐어요.
0: 이것도 재밌네요. 작가가 설화를 재료로 삼아서 이야기를 구성할 때 어떤 부분을 매만졌는지를
1: 네.
0: 그 의도를 좀 짐작해 보는 거.
1: 맞죠.
0: 이게 재미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곳곳에 좀 재미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전통적 이야기와 현대적으로 이것을 재해석하고 변용할 때
0: 네.
1: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한이 동생인 새를 재우기 위해서 동생을 재우고 아주 안전하게 밖으로 나가서 자전거를 막 타고 이제 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견우징녀 설화 얘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0: 네.
1: 옥황상제가 노여워해서 둘이 헤어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0: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까치떼가 다리를 놓아가지고 1년에 한 번 이제 만나게 해줬다. 그 얘기를 하는 와중에 동생이 잠든 거죠.
1: 어, 그래서 드디어
0: 드디어 발을 살금살금해서 방을 나가서 네. 이제 친구인 징을 만나러 나가요.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아서.
1: 지금 동생은 드디어 잠이 들었고 네. 이제야 요한은 징을 만나러 네.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0: 맞아요. 징을 만나러 커피숍에 도착했고요. 가녀린 몸매에 무늬 없는 흰 원피스, 에어컨 때문에 얇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이런 묘사를 보니까 유한도 여자아이, 징도 여자아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한이 만나자마자 묻죠. 짐은 다 쌌어? 라고 물으면서도 속으로는 오늘 밤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징과 대면하고 있어요.
1: 그쵸.
0: 뭐 징은 되게 무심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 뭐 쌀 짐이야 끝없이 나오는데 공항은 뭐 내일 아침 9시까지 갈 거니까 시간은 넉넉하고. 이 말투가 사실은 너무 경쾌하고 무심한데 유한에게는 징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상하게 속상하고 서운하고 네. 좀 안타까운 거예요.
1: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너무 지금 좋아하는 사이인데 지금 내일 떠나는데 짐 다 쌌어 했을 때 정답이 뭐예요?
0: 뭐라고 해야 되죠?
1: 승수 작가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짐 다 쌌어? 이렇게 하면.
0: 웬만큼은 다 쌌어.
1: 아니죠.
0: 라고 아닌가요?
1: 땡. 네. 네. 짐을 쌌느냐 안 쌌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0: 네. 네. 뭐라고 해야 돼요?
1: 짐 싸는 게 중요해. 나 지금 너랑 떨어진 위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짐을 뭐 웬만큼 쌌는지 다 쌌는지 내일 공항에 몇 시까지 가면 되는지 하나도 안 궁금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짐 쌌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에 좀 약해요. 네. 저도 작가이고 네. 소설 쓰면서 어떤 은유적인 이런 의미망들을 좀 잘 포착해야 되는데 네. 짐을 다 쌌냐고 물으면 어느 정도 내가 한 80%?
1: 70% 쌌다 이런 거?
0: 80%는 싼 것 같아 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솟구치는데 아닌가 봐요. 네, 보통은.
1: 제가 기대했던 답은 아니네요. 아무튼 여기 소설 속에서의 유한도 네. 마찬가지 그 서운함이 좀 있지 않나.
0: 맞아요. 이 소설에서 징은 좀 약간 저 같고요. 네. 진짜로. 유아는 조금 더 징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고 약간 유약하고 감성적인 네.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는 아, 그래, 짐 그 정도 쌌구나. 뭐 옷을 좀 여러 개 챙겨. 비행기 안에 추울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같이 걷기로 해요. 좀 마지막 산책일 수도 있으니까 네. 중국에서의 마지막 산책.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커피숍 바깥에 있는 가로등에 체인으로 묶어놓고 둘이 이제 걷기 시작하죠. 근데 이 소설의 초점 화자가 유한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유한은 계속해서 징의 행동과 여러 말투, 화법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아, 유한과 징은 서로 우정을 뛰어넘는 네. 관계를 맺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1: 자, 지금 이나라님 유한과 징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조마조마하다고 하셨고요. 네. 여맨윤 로맨스 소설 한 편 뚝딱하고 나온다고 지금 김미향님이 네. 감정이입을 한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송소희가 부른 달무리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켄 리우가 쓴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입니다. 지금 송소희가 부른 달무리 듣고 왔는데 이 신희연 님이 저 별일 없는데 이 노래 들으면 왜 이렇게도 마음을 후벼 파는지 혹 제가 모르는 마음에 이 마음에 무슨 일이 있나 찾는 중이에요. 이런 노래들이 있죠.
1: 맞아요.
0: 들으면 그냥 나 인지 못하고 있었는데
1: 맞아요.
0: 그게 일렁일렁하지?
1: 어느 때는 막 눈물이 훅 쏟아지는 맞아요. 경험도 있고
0: 맞아요.
1: 맞죠.
0: 또 박준성 님도 오늘 노래 참 좋아요. 여름의 끝자락에서 헤어짐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는 모습이 짠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지나가는 여름도 내년에 다시 만나겠죠. 네.
1: 맞아요. 이 소설 속에서도 지금 유한이 징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서로 좋아하는데 이 미국 유학길에 올라야 하는 징을
0: 네.
1: 이제 내일이면 떠나보내야 하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런 거 참 신기해요. 사실은 뭐 그 옛날 옛적의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의 서쪽과 동쪽 끝에 살았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만날 수밖에 없었겠지만 지금은 사실 뭐 중국과 미국 간의 거리라고 하더라도
0: 네.
1: 좀 시간의 여유가 확보되고 좀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가서 만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실은 물리적인 거리를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0: 인간은 여전히 기술이 발달하고 발전해도 여전히 이별의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살잖아요. 그런 건
1: 그럼요.
0: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1: 뭐 다른 학교로 전학만 가도 같은 반이
0: 맞죠.
1: 안 돼도
0: 맞죠.
1: 우리는 그 이별을 경험을 하는 건데요. 그 물리적인 거리가 두렵고.
0: 네.
1: 근데 지금 이들은 이제 만났고,
0: 네.
1: 지금 뭔가 징은 되게 덤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아는 약간 그 마음이
0: 네.
1: 쓰이고 그런
0: 맞아요.
1: 상황입니다.
0: 그래서 둘이 지금 어떤 밤거리를 계속 산책하고 있는데,
1: 네.
0: 뭐 손도 안 잡고 그냥 뚝 떨어져서 걷고 있는데도, 유아는 침묵의 순간에 계속해서 이제 징이 미국의 고등학교 캠퍼스 걷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뭐 그런 아쉬움을 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1: 네.
0: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막 숨이 가쁘고 심장이 막 제멋대로 뛰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겠죠.
1: 네.
0: 징과 헤어지기 싫고, 징이 멀리 미국으로 떠나면 뭐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연락은 휴대전화로 할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멀어지고 말리라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는
1: 그렇죠.
0: 거죠. 네. 그래서 뭐 걸으면서 제과점의 진열장 같은 걸 보면서도, 저거 봐. 너무 예쁘다. 와, 케이크네. 오늘 또 7월 7석이라고 연인들을 위한 케이크를 파는구나. 아, 뭐야. 바보 같다. 뭐 이런 얘기로 하면서 또 깔깔거리기도 하고. 근데 뭐, 발렌타인데이처럼 심하진 않잖아. 귀엽게 봐주는 거지. 7월 7석을 기념하는 연인들의 날? 있을 법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징이 너무 무심하게, 그래도 그게 뭐야. 바보 같아. 7월 7석이 뭐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유한이, 난 칠석 좋아. 또 이렇게 뚱하게 또 나오기도
1: 그래요.
0: 하고요.
1: 징은 왜 자꾸 7월 7석 바보 같다고 하는 거예요? 유아는 지금 동생에게 그 얘기도 들려주다 나왔는데.
0: 맞아요. 그랬더니 징이, 뭐야. 너 그런 취향이었어? 너, 정자 밑에 제단 차리고 막 과일 접시 올려놓고 직녀에게 기도하는 그런 타입이야? 되게 웃긴다, 너. 그럼 미래에 멋진 남편감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도 해. 뭐 이런 식으로 또 비아냥거리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또 유한이 또 불쾌해가지고, 너 지금 미국 간다고 중국 문화를 조롱하는 거야? 막 이렇게 또 약간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1: 네.
0: 그랬더니, 뭐야, 넌 애국자 코스프레야? 그래서 지금 막 싸움 나기
1: 네.
0: 직전이에요. 그러면서 막, 유한이 징한테, 그래도 네 아버지가 미국 고등학교 기숙학교까지 보낼 돈이 있어서 참 좋겠다. 미국 가니까 아주 신나나 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징은 또, 와, 그런 상처받은 말투, 너무 징글징글하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1: 네.
0: 나라고 뭐 미국 좋아서 가냐?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막 서로 씩씩거리면서 노려보다가, 아, 됐다. 그만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보도블록을 걷고 있는 거예요. 산책
1: 네.
0: 삼아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시 대화를 시작했을 때는 이제 그런 또 마음은 또 순식간에 또 풀어버리고, 이제 헤어져야
1: 그렇죠.
0: 된다라고 하는
1: 시간이 얼마
0: 아쉬움만
1: 없으니까.
0: 네, 남아서, 우리 처음으로 같이 하이킹 갔던 날 기억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1: 네.
0: 결국 막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T니 F니 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그런 캐릭터들인 것 같아요. 아주 분명한 캐릭터들. 하나는 이성주의자이고
1: 네.
0: 징은, 유아는 좀 감성주의자라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말로는 자꾸 티격태격하게 되는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괜찮을 거야.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 하이킹 하던 때, 그러다가 슬쩍 말로, 입 밖으로 내뱉진 않지만
1: 네.
0: 서로가 좋아하는 마음을 확인했던 때, 그런 순간까지 떠올리면서, 괜찮을 거야. 우리 둘다 괜찮을 거야. 서로 문자 보내고, 이메일도 쓰고, 전화 통화도 하자. 우리는 서로 연락을 이어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서로 부드럽게 위로하면서 이 밤을 같이 보내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견우직녀 시절하고는 다르니까요. 연락할 수단은 많습니다.
0: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진과 유한이 서로 이별을 앞둔 마지막 날 밤에
1: 네.
0: 갑작스럽게 또 판타지적인 설정으로 이야기가 훅 건너뛰거든요. 그 상황에 서로가, 우리는 우리 사이는 멀어지지 않을 거고 괜찮을 거야라고 서로가 서로를 위안하는 사이에 난데없이 까치들이 까치떼가 구름처럼

0: 올려와서 이두 사람의 머리 위로 날개를 퍼덕이면서 휙휙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게 뭐야? 이 많은 까치떼들이 다 뭐야? 라고 놀라워하는 순간에 까치무리가 밤하늘을 휩쓸고 갔다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내려와서 이 진과 유한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는 거죠.
1: 이야, 이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저는 히치콕의 새를 또 너무 너무 네. 오래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네. 와 이거 공포스럽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0: 그렇죠. 그 차창을 막 향해 달려드는 그렇죠. 새 불이요.
1: 새 네. 무리가 네. 까치대가 막 온다고 하면 그러나 지금 공교롭게도 7월 7석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이걸 생각하면 아, 이 공포보다는 조금 다른 신비한 느낌으로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김민정님 헐레벌떡 왔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은 승숙 작가님 목소리 잠시라도 들으니 너무 좋아요.
0: 네. 네, 이런 사연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1: 그렇죠. 권도경님은 가다울 수 없는 애달픈 마음에 소설 여주인공의 마음이 보입니다. 라고.
0: 맞습니다.
1: 그쵸? 지금 아까 승숙 작가님이 T냐 F냐 얘기하셨지만 이 둘이 뭐 평소랑 좀 다르게 너 그런 타입이었어? 라고 또 이렇게 날 세우는 이유도 내일이면 이제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겠죠.
0: 네, 맞아요.
1: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맞아요. 네. 초조함. 음악을 듣고 와서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곽진원의 일종의 고백 듣고 가시죠.

0: 의하면 이렇게 공교롭게도 참 이렇게 흥미롭게도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까치대에 의해서 네. 들어 올려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 왔다는 거예요.
1: 오배송인가요? 이거 약간? 원래는
0: 네. 이서 그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일렬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려주는 거죠.
1: 와, 네. 그건 한번 해보고 싶긴 그쵸, 하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저도 네. 한번 경험해보고 싶을 네. 정도로 이 소설에서 굉장히 찬란하게, 오색 찬란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이 경험 자체가. 그래서 재미있는 묘사가 이런 게 있어요. 이 유아는 자신과 징이 마치 날아가는 거대한 외계 악기의 고동치는 심장 속에 보드랍게 둘러싸인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1: 와.
0: 그렇게 해서 은하수 위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막 장막이 거치고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무대 위를 네. 발견하는 것처럼 네. 견우와 직녀가 등장을 했어요. 너무 재밌죠.
1: 견수 직녀가 네. 등장했어요.
0: 그런데 생각보다 설화에서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고
1: 네.
0: 우리가 상상하는 노인이 된 견우와 직녀의 모습이었어요.
1: 그게 더 멋진데요?
0: 네. 그래서 직녀는 지팡이도 짚었어요.
1: 네.
0: 그래서 멀리서 서쪽과 동쪽 끝에서 걸어오는 까치대의 이 다리 위를 건너오는 견우와 직녀의 모습을 유한과 징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1: 얼마나 놀랐을까요?
0: 네.
1: 징은 지금 내일 공항 가야 되는데.
0: 맞아요. 그러면서 올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모습을 보는구나 라고 서로가 놀라워하면서 그런데 정말 늙었네. 그런데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도 저렇게 1년에 한 번씩 약속을 지켜서 만나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1: 네.
0: 왜 저렇게 껴안거나 입을 맞추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지? 견우와 직녀는 생각보다 너무 담담했고
1: 네.
0: 이 진과 유한이 바라보기에 굉장히 평범한 친구 같았어요. 오래된 동창 느낌?
1: 네.
0: 그래서 저들이 뭘까라고 하다가 이제 이 진과 유한이 쑥덕쑥덕 수군거리는 소리가 견우와 직녀에게까지 닿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몰랐던 정보들을 좀 알게 됐어요.
1: 이게 우리가 설화로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캐니유가 부여한 거죠?
0: 네, 그렇죠.
1: 이야기를?
0: 새롭게 재해석한 그렇죠. 것 같아요. 재창조한 부분이
1: 네.
0: 견우와 직녀는 사실 멀리 떨어져서 1년에 한 번 만나서 사랑만 확인한 건 아니었대요. 몰래 바구니에 돌을 넣은 듯한 가짜 바구니를 만들어서
1: 네.
0: 그 안에서 아이들을 교환했다는 거죠.
1: 오.
0: 두 명의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견우와 직녀는 영원히 헤어져서 떨어져서 살게 되었지만 아이들만큼은 1년에 한 번씩 교환해서 정성껏 길렀다는 거예요. 애정을 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계속해서 슬퍼만 하는 직녀, 슬퍼만 하는 견우의 밑에서 사랑이란 이렇게 슬픈 것이고 오롯이 슬픔으로만 가득한 것인가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1: 네.
0: 사랑은 슬픈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현명한 의미에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랑을 각자 찾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진과 요한은 너무너무 놀래요. 한 평생 정말 정말 생을 다할 때까지
1: 네.
0: 1년에 한 번씩 은하수위에 만나서 사랑을 확인했던 것이 아니었나요? 각기 다른 사랑을 찾았다고요? 라고 하면서 너무 놀라거든요.
1: 각기 다른 가정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0: 네. 맞아요.
1: 그런 느낌?
0: 근데 견우와 직녀가 순순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1: 네.
0: 우리는 서로가 첫사랑이었고 그 사랑에 처음 느꼈던 설레임과 감격과 감탄을 잊지 않고 한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살았다. 그리고 견우가 다른 여인과 사랑을 찾을 때 직녀가 다른 청년과 이제 마음을 확인할 때 우리는 서로의 사랑을 응원했다는 거죠. 그 어느

0: 변함없을 것이다 라고 이 불안을 떨칠 수 있는
1: 네.
0: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이 후반부에 서술이 되거든요. 너무 흥미진진하죠. 네.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과 유한이 이런 말을 나누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건 그냥 일어나게 두자. 이런 거,
0: 맞아요.
1: 이런 마음에 이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0: 맞아요.
1: 요동치는 어떤 상황에 있을 때
0: 너무
1: 이런 말이
0: 재밌어요.
1: 나온다는 것 자체가
0: 네.
1: 굉장히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0: 맞아요.
1: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리고 무언가 또 설화처럼 빛나는 문장 하나가
1: 네.
0: 이 소설 안에 또 숨어 있는데, 칠성날의 나쁜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이런 표현들도 무언가, 아, 그래, 1년 중에 단 하루만큼은 우리에게
1: 네.
0: 일상적으로 나쁜 일도 벌어지고 괴로움도 수시로 찾아오겠지만, 7월 칠성만큼은 나쁜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 일어날 수 없어. 라는 좀 최면과도 같은 문장이 이 소설 안에
1: 네.
0: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1: 좋네요. 이것도 캔리우 작가의 생각인 거네요.
0: 맞죠.
1: 그러면 선물처럼 준.
0: 맞죠. 이 소설이 어느 정도 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캔리우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된
1: 네.
0: 부분들이 또 소설의 공간에도 있는 것 같아요.
1: 아.
0: 소설을 처음 시작을 읽다 보면 허페이라고 하는 허페이라는
1: 네.
0: 공간이 나오거든요. 중국 허페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진과 유한의 사랑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상하이, 난징 많이 들어봤지만 허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익숙하지 않은
1: 네.
0: 공간이었는데 중국의 어떤 동부 내륙 쪽에 있는 도시래요. 안후이성의 행정 중심지인데 왜 하필 허페이라고 하는 공간을 골랐을까? 이런
1: 네.
0: 것도 좀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막 세계화된 초대형 도시 상하이도
1: 그쵸?
0: 아니고요. 완벽한 전통적인 시골 도시도 아니고요. 이제 막 과학기술, 전자, 자동차, 첨단 제조업의 발달로 이제 막 빠르게 현대화되고 있는 도시 중에 한 곳이래요. 중국의 도시 중에서도.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의 7월 칠성 설화와 현대 10대 청소년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 만한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갖기에 허페이라는 도시가 또 맞춤 공간이 아니었나? 이런
1: 와,
0: 생각도 또 들었습니다.
1: 정교하게 이 오작교를 만드신 거네요.
0: 네, 재밌죠?
1: 캔리우가 독자와 이 이야기가 설화가 만나도록.
0: 네.
1: 자, 저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 얘기가 좀 결은 다른 얘기지만 좀 떠오르기도 했는데, 그건 정말 그 첫사랑으로 인해서, 뭐그 둘이 완전 첫 번째 사랑은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그 치기 어린 시기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은 둘은 어쨌거나 이승에서의 삶은 끝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견우직녀 얘기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또 사랑의 의미를 확장시켜 간다라는 점에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얘기였는데, 우리 카페인 분들 중에 지금 홍은심 364일은 가까이 있는 다른 이와 사랑에 빠졌나 봐요. 네, 지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가질 수 없는 너인 거군요. 최준호님 갈라선 거군요. 막 지금 유영준님 뭔 일이래요? 너무 충격받으신
0: 네.
1: 카페인 분들이
0: 그래도
1: 많으신
0: 아이들이
1: 것 같습니다.
0: 있으니까요.
1: 아이
0: 이들의 사랑은 영원한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리고 이 견우 직녀 설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겠어요? 너무 오래, 너무
0: 맞아요.
1: 오래 반복했으니까 네,
0: 네.
1: 더 성숙한 사랑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책 선물 받으실 분두분 발표할게요. 번호 승숙 작가님이 읽어주시죠.
0: 네. 1307님. 북카페 7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곧제 탄생 42주년 맞이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가장 먼저 북카페에서 7번째 달 7번째 밤을 올해 1등 제 생일 축하 선물로 받고 싶어서 욕심을 좀 내봅니다. 그 영광을 누리고 싶네요.
1: 와,
0: 네.
1: 생일 축하드리고요.
0: 네.
1: 우리
0: 생일
1: 선물.
0: 선물로 가겠네요.
1: 맞아요.
0: 네.
1: 그리고 또 있습니다.
0: 네. 8990님. 나를 쉬게 해주는 쉼터 북카페 애정해요. 7주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 함께해요.
1: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두 분께 책 선물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어떤 책으로 이야기 나눌까요?
0: 네, 다음 주에는 팔레스타인 문학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1: 네.
0: 작가고요. 가산 카나파니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라는 소설입니다.
1: 네, 우리 열림원에서 나온 이 소설로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설화 얘기부터 시작해서 T냐 F냐부터 시작해서 아까 승숙 작가님이 저에게 달 보니까 네 생각이 나더라라고 문제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노래 나갈 때 얘기해서 제가 나도라고 할 거라고 했더니 너무 놀라셨거든요. 네.

0: 소스라치게.
1: 저는 그 질문 받았을 때 무슨 소리야? 그 뒷말 더 없어? 라고
0: 이게
1: 한참,
0: 무슨
1: 네, 문자를 기다리고 있을 네. 거라고 했거든요.
0: 네, 오늘 그래서 얘기를 네. 정말 많이 이 고대 네. 설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밈까지 주고받은 네. 날이었습니다. 카페인님들 다음 시간 이 가산 카나파니의 소설로 또 다시 만날게요.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소수빈의 재회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문화유산, 그 중에 창덕궁이 있습니다.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 이런 의문이 드신다면 지금 잠시 저랑 창덕궁을 걸어보시죠. 창덕궁의 정문인 도나문에서 왕이 머무는 대전인 인정전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번, 왼쪽으로 또 한 번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일직선으로 엄격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달리 창덕궁의 건물들은 지그재그로 삐딱하게 배치되어 있죠. 심지어 인정문 앞마당은 찌그러진 네모,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곳을 어느 놈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결국 공사 책임자 박자청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지은 창덕궁. 박자청은 이런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궁궐을 지었습니다. 언덕을 깎지 않으려다 보니 직사각형이 아닌 사다리꼴의 마당이 된 거였죠. 자연 그대로에 인간의 솜씨를 살짝만 더해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낸 창덕궁.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낭만이라는 말 듣기만 해도 괜히 멋지죠. 그래서 낭만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순간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꼭 거창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다가 본 예쁜 노을,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걷는 시간, 친구가 툭 건넨 따뜻한 한마디, 이런 평범한 순간에도 작은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것, 그게 바로 낭만 아닐까요? 오늘 하루에도 그런 순간이 하나쯤 있지 않았을까? 천천히 한번 떠올려 보면서요.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월요일 밤 첫 곡으로 하이키의 낭만 한도 초과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낭만이라고 하면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날에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도 되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8월의 31일 마지막 날, 그리고 9월로 넘어가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순간을 우리 바다님들이랑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아니면 맛있는 거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 순간도 낭만적이고, 친구랑 별 얘기 아닌데 한참 웃었던 순간 설레잖아요. 상상만 하더라도. 집에 가다가 우연히 본 예쁜 풍경도 참 낭만적이고, 이런 평범한 순간들에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낭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낭만을 너무 멀리서 찾지 말자고요. 오늘 내 하루에는 어떤 낭만이 있었는지 우리 바다님들도 하나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god817님이 오늘 비 오는데 친구랑 뛰어서 집에 갈 때 낭만이, 오 그럼 그것도 나중에 다 생각날 수 있잖아. 김우주님, 아들내미 먹을 거 준비하면서 경청 듣는 이 순간이 낭만이죠. 생선님 늘 반가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먹을 거 어떤 거 준비하실까요? 이 시간이면 학원 갔다 오나 보다. 그쵸? 10시에 끝나니까 배 많이 고플 텐데 맛있는 거 해주세요. 오늘 월요일이고 날씨가 우중충해서 기분 별로였는데 경청 시작하니까 힐링된다고 2761님이 또 남겨주셨고요. 안보나님은 오늘도 잘 경청하겠다고, 낭만 가득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엔젤 최육님, 안녕하세요.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아빠가 된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밤마다 듣기 너무 좋으시다고요. 늦게 얻은 아이인 만큼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기는 자나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면 아직 안 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따뜻한 이런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네요. 평소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진행해볼까 합니다. 경청 월요일에 코너지기는 땡깡님이죠. 그런데 오늘 반가운 손님이 나와 계세요. 영파씨의 지아나님. 벌써 저는 세 번째로 봐요. 오늘은 토론 대결을 펼칠 거라고 하네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잠시 후 일단 들어봅시다. 거기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유튜브 그리고 반디에서는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 DJ 생선님과 땡깡님 그리고 지아나님의 표정까지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반디와 유튜브 댓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죠. 우리 정승재 경청이 곧 첫 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9월 8일이면 제가 경청 DJ로 여러분을 만난 지 딱 1년 되는 날이에요. 세월 참 빨라요. 이번 1주년은 바다님들이랑 같이 특별하게 남겨보고 싶어서 바다님들의 축하 엽서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님들이 직접 꾸민 엽서에 1년 동안 경청을 들으면서 기억에 남았던 순간,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 또 바다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까지 우리 바다님들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실 곳 알려드릴까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엽서는 생일인 9월 8일까지 한번 기다려 볼 테니까요. 여러분 보내준 엽서 단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제가 X자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간직할 생각입니다. 꼭 많이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경청의 소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1년 됐잖아요. 보통 라디오 시즌은 봄 개편, 가을 개편 이런 게 있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1년 됐으니까 살짝 변화가 좀 생겼네요. 새롭게 준비한 시간들도 있으니까 어떤 코너가 새로워졌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빰빰빰빰 이렇게 나가는 뭐였어요? 생각의 재료 나갈 차례잖아요. 그런데 좀 바뀌었어요. 생각의 재료는 오늘부터 2부로 넘어가고요. 지금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찾아온 장르 불문 생선물부터 시작해 볼까요? 매번 새로운 주제로 바다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그리고 제 마음을 움직인 사연에는 선물까지 챙겨드리는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 평범한 일상에서도 낭만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바다님들도 낭만을 직접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의 생선물 주제는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숨은 낭만 찾기. 오늘 하루를 아침부터 쫙 돌이켜보는 겁니다. 집에 가는 길에 공기가 유난히 좋았다. 이어폰을 끼고 가는데 좋아하는 노래가 갑자기 흘러나왔고, 친구랑 별거 아닌 얘기로 막 웃었다던가. 아, 그 순간 참 좋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야, 이것도 낭만이었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리 떠올라도 낭만이 없었던 분들에게는 일주일로 확장시켜드리죠.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생활에 일상 속에 숨어 있었던 낭만 하나씩 찾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을 움직인 사연을 보내주신 바다님들께는 저 DJ 생선님이 선물도 가득 챙겨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곡 듣고 오죠. 원 리퍼블릭의 노래입니다. I ain't worried.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원 리퍼블릭의 I Ain't Worried 라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오늘 생선물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숨은 낭만찾기. 오늘 하루 아니면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서 아 이거 좀 낭만적이었네. 이런 순간들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거 참 많은데 3679님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야자 끝나고 오는 길에 불닭라면이랑 엄마가 싸준 도시락 먹는 거 낭만이라고. 아, 이게 먹는 거 낭만이지. 저는 5일 전에 즉석밥에 김, 그 기름 바른 김이 너무 맛있어서 밥이랑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 이거 지금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젓가락에 밥알 한 6톨에 김 하나씩. 왜 그러냐면 그 즉석밥이 너무 아까워. 빨리 없어지는 게. 그래서 그거를 다 먹었어요. 그냥 서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김, 밥, 김, 밥 이래가지고. 그것도 너무 행복했었거든. 그런 게 또 일상 속에서 찾아오는 낭만이 아닐까. 진아 슈퍼 스트롱님은 오늘 1년간 진행했던 대학병원 실습이 끝나셨다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매번 고민하고 쩔쩔매면서도 같이 실습하는 선생님들과 즐겁게 진행했던 실습이었는데 끝이 났다고. 이만큼 더 열심히 살 수는 없었던 낭만 가득한 시간인 것 같아요. 와 그러네요. 정말 고생한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아 슈퍼 스트롱님에게 뭐 드릴까요? 치킨! 치킨이 어울리겠다.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연우님, 이것도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가 직접 뜨개질해서 네이클로바 책갈피를 만들어주고 완전 낭만이죠 이거. 그러면서 서로를 보면서 웃었어. 그것이니까 생각보다 하루에 행복한가 웃음이 소소하게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연우바다님은 친구랑 같이 먹으라고 햄버거 하나 드릴 테니까 하나를 받자마자 반으로 잘라. 그거 낭만이거든. 친구랑 이렇게 딱 반으로 쪼개서 먹는 낭만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최장서인님, 어제 친구랑 낮에 스터디 카페 가서 밤까지 공부하고 온 거예요. 밝고 더울 때 들어갔다가 어둡고 시원할 때 나오니까 뿌듯하면서도 진짜 학생이 된 기분. 이것도 낭만일까요? 그럼요. 저도 요즘은 스터디 카페지만 저는 독서실 다녔었는데 1시 반에 딱 끝나니까 새벽 1시 반에 친구랑 딱 나와가지고 차들도 별로 안 지나다녀. 그러니까 집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친구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게 낭만이죠. 뭐 또 요즘처럼 이제 9월로 넘어갈 때쯤이면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어주잖아요. 그런 거 맡으면서 야 이제 가을이다 하면서 걷는 그 느낌도 낭만이 아닐까. 6272님, 요즘 아침에 러닝하고 있어요. 오늘 비 와서 못할 것 같아서 슬펐는데 비가 생각보다 조금 와서 그런지 몇몇 사람들이 러닝하는 게 창밖으로 보여서 저도 나가서 뛰고 왔다고. 우중충한 아침에 러닝을 한 것도 나름 낭만인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6272님이랑 조금 전에 우리 공부하다가 독서실 갔다 왔던 분이 누구였죠? 위에 있었는데 독서실 갔다 최장서인님 맞아요. 두 분께는 최장서인님한테는 치킨, 그 다음에 6272님한테는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끝난 다음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세요. 게시판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경청에서 새롭게 준비한

코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살짝 스포를 해드리면 제목이 이겁니다. 산지직송 질문 맛집. 제목 그대로 바다님들이 저 생선님한테 궁금한 거를 보내주시면 제가 솔직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부, 수학 관한 것도 좋고요. 아니면 일상, 취향에 관한 것도 좋고요. 야,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까지 그냥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래 듣고 와서 산지직송 질문 맛집 그 첫 번째 질문을 만나보도록 하죠. 이 노래 참 낭만적인데 들어보세요. 스팅의 노래입니다. Englishman in New York.

자, 갓 건져올린 싱싱한 질문을 읽고 산지에서 곧바로 답변을 보내드리는 시간. 바다가 묻고 생선이 답한다.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오늘 신장 개업했습니다, 여러분. 바다님들의 궁금증을 바로 받아서 해결해드리는 산지직송 질문 맛집이에요. 수학처럼 공부처럼 정답이 있는 질문도 괜찮고요. 일상이랑 취향 뭐 이런 것처럼 정답이 없는 질문도 좋습니다. 평소에 저한테 궁금했는데 딱히 물어볼 기회가 없었다. 야,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싶은 것까지 물어봐 주시면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궁금하면 바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아는 것만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처음 문을 연 산지 직송 질문 맛집. 어떤 질문이 제일 먼저 도착했는지 한번 건져볼까요? 김민하 바다님이 보내준 질문이에요. 생선님, 얼마 전에요. 인별그램에 올려주신 노을 사진 너무 멋졌어요. 그 사진 보고 나니까 생선님 카메라에는 또 어떤 사진이 들어있을지 궁금해졌어요. 평소에는 어떤 장면을 보면 이건 찍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카메라를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 중에서 우리 바다님들한테 새롭게 자랑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렇게 넘어주셨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요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저는 최근에 찍은 거 말고도 휴대폰에 사진을 카메라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에서 그 이 렌즈 질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대학교 때 교양 과목을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사진 기술의 이해였나? 그걸 들으면서 조리개가 뭐고 셔터 스피드가 뭐고 렌즈가 뭐고 ISO가 뭐고 심도 조절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거든요. 지금까지도 계속 사진에 흠뻑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다 찍어요. 길거리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람 찍는 걸 제일 좋아해요. 하긴 하는데 아무나 또 찍을 수는 없으니까 사람 뒷모습 아니면 간판 아니면 세워둔 자전거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커피 다 먹은 플라스틱 컵 이렇게 어디다가 세워져 있는 거 이런 거 찍는 것도 좋아하고 강아지 모습도 괜찮고 손잡고 걷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뒷모습이라던가 이런 거 노을도 너무 좋아하고요. 얼마 전에는 한강에서 삼겹살 먹고 난 다음에 노을 지는 광경 그거 찍어가지고 올렸던 게 그 사진이었거든요. 저는 이 모든 것 세상에 돌아다니는 것을 카메라로 렌즈로 해석해서 담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의 답변 마음에 드셨나요? 슬기의 폴라로이드 듣고 와서요 경청의 월요일 코너 일단 들어봅시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땡깡님과 영파씨 지하나님이 토론 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기의 노래입니다. 폴라로이드.

0: 지금부터 각자의 자존심을 건 토론 대결이 시작됩니다. 먼저 출사표를 던져주실 분 누구십니까?
1: 바로 저 땡깡입니다. 경청의 원년 멤버로서요 생선님의 압박 면적을 견디면서 키운 강한 입담으로 오늘 대결 제대로 이겨보겠습니다.
0: 맞은편에 앉아계신 당신은 누구신가요?
2: 네, 바로 저 영파씨 지아나입니다.
0: Yeah.
2: 저희 영파씨가 또 힙합 그룹이잖아요. 그러니까 힙합 그룹답게 어디 가서 기세로 안 밀리거든요. 그러니 오늘 토론도 끝까지 제 주장 밀어붙이겠습니다.
0: 과연 누가 더 말을 잘해서 DJ 생선님을 설득할 수 있을지 두 분의 토론 실력 일단 들어봅시다. 월요일 경청의 에너지 땡깡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경청의 에너자이저 땡깡입니다.
0: 에너자이저 멈추지 않는 에너지의 소유자. 그런데 일주일 동안 제가 보고 싶지 않았다는 네. 이유는 뭐죠?
1: 이번 주는 제가 그 그림을 저번 주에 그려서 제 방에 고이 모셔놨더니 그걸 보니까 자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0: 아, 저의 얼굴?
1: 네.
0: 아, 그 벌칙으로 했었던 거?
1: 네, 근데 티셔츠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꼭 갖고 오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고
1: 네.
0: 경청의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 이분이 특별히 나와주셨습니다. 영파씨의 지아나님 오랜만입니다.
2: 안녕하세요. 영파씨 지아나입니다.
0: 이야, 오랜만이에요 정말.
2: 맞아요. 한 4개월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0: 그치? 네. 그때 땡깡님이 수련회 가느라고 잠깐 비었었잖아요.
1: 맞아요.
0: 그때 우리 지아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일단 들어봅시다 했었잖아요.
2: 맞아요. 김치볶음밥도 해주시고.
0: 김치볶음밥 맞아요. 제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갖다 드렸어요. 그렇죠.
2: 맞아요. 그때 진짜 저희 다 같이 다 먹고 네. 진짜 왕그릇 했었거든요.
0: 근데 너무 맵지 않았어요?
2: 하나도 제가 매운 네. 걸 잘 못 먹지만 매운 걸 좋아해가지고 즐기면서
0: 아,
2: 먹었어요.
0: 진짜요? 네. 어머!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정말.
1: 왜 저는 안 해?

0: 주세요.
1: 조용히 하시고요. 삐까님도 한 주 동안 네. 즐겁게 보내셨잖아요.
0: 네, 그렇죠.
1: 뭐 하고 보내셨어요?
0: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시작해서 오늘도 운동하고 비 오는 와중에 러닝하고 와. 그리고 밥도 적게 먹고 왔어요.
1: 그거 딱 3일이 고비인데.
0: 근데 진짜 이번엔 느낌이 다릅니다.
1: 3일만 난 항상 그렇더라고. 3일만 잘 버티잖아요. 네. 그럼 4일째부터는 3일 동안 버틴 게 아까워서라도 갈게 되더라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지하나님은 다이어트 같은 거 하세요?
2: 제가 한때 다이어트를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그때 확 제가 다이어트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진짜 덜 먹고 아침, 점심, 저녁마다 운동 다니고 진짜 열심히 막 했던 기억이 나네요. 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살짝 어질려.
1: 진짜 열심히 했었구나. 아. 네. 살을
0: 그 결과물.
2: 맞아요.
0: 그러니까. 너무 멋지십니다.
2: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 얼마나 좋아요. 정말 다들 의지력이 대단하신 두 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두 분은 이전에 만난 적 있으세요? 아니면 오늘 처음이세요?
2: 처음 뵀는데. 처음 네.
1: 어디서 처음 봤어요?
0: 저희 대기실에서 방금 직전에 만나 뵙고
1: 진짜?
0: 사실 근데 저는 뵌 적이 있어요.
1: 어디서
0: 뵀냐면은 그 엄청 큰 행사였는데 네. 그때 무대에 나와주신 거예요. 게스트로.
2: 진짜요? 네.
1: 언제?
0: 그때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인 오징어 게임의 행사였는데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2: 네 맞아요.
0: 네, 근데
2: 그때
0: 무대를 해주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완전 인상 깊게 봤던 호응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2: 진짜요?
0: 엑세 이러면서.
2: 아, 근데 저도 사실 네. 데뷔 전부터 그 땡깡님 그 숏폼으로 많이 보고 진짜 네. 구독하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1: 진짜요?
2: 근데 저희 영파씨 곡은 커버 안 해주셔가지고 살짝 상처를 받았어요.
1: 영파씨 노래만 왜 다 빼빼놓고 다 하셨던데.
0: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좀 게으른지라 다 하지는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2: 다음에 한번 기대하고 네네네. 있겠습니다.
1: 아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가호0609님이 지현 언니 파이팅 이렇게 파이팅! 그쵸.
2: 고마워요.
1: 노지현 언니가 고마워요 그랬어요. 땡깡님 오늘따라 똘똘해 보여요. 아, 7964님
0: 오늘 토론에서 지지 않기 위해 제가 안경을 또 하고 왔습니다.
1: 안보나님은 오늘은 어떤 토론을 하는 걸까요? 100분 토론 같은 거려나? 아무튼 기대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토론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우와. 서로의 주장을 제대로 주장하시면 돼요.
0: 오, 좋습니다.
1: 그래서 제가 딱 들었을 때 저의 취향과 별개로 네? 훨씬 더 설득력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에게
0: 네?
1: 저의 개인적인 네?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점수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말싸움까지 안 가도 좋은데 네. 자기 주장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0: 네.
1: 멱살은 절대 잡으면 안 되고
0: 네.
1: 그래서 일부러 붙여드리려 그러다가 떨어뜨려 드린 거예요.
0: 근데 마주 보니까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더 이렇게 싸우면 되는 건가요? 눈빛으로.
0: 네, 눈빛으로.
2: 네.
1: 지하나님은 평상시에 영파 씨에서 딱 중간을 맡고 계시잖아요.
2: 맞아요, 제가 셋째거든요.
1: 그렇죠. 네. 그러면 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말다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그래 그렇게 해라는 편이에요?
2: 저는 제가 되게 T거든요.
1: 네.
2: T라서 좀 제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또 F가 좀 강한 T여서 주장을
1: 말하는구나.
2: 울면서 얘기한 적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멤버들이 살짝 이렇게 되면 근데 너 말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살짝 저도 살짝 맞춰가려고 하는 편이지만 그렇지만 또 티라서 상처도 주면서
1: 그래도 요즘은 좀 F적인 느낌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도 하는
2: 네.
1: 땡깡님은 그래도 진절미님한테 많이 져주잖아요.
0: 져주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1: 그러면 저한테만 눈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 거예요?
0: 저도 많이 지지 않나요? 쌤한테도?
1: 아니지 안지지
0: 안지나? 쌤이 잘 받아주시니까
1: 그럼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토론 대결을 해볼 텐데 오늘 처음 뵀는데도 토론으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우리 지하나님은?
2: 저는 완전 자신 있어요.
1: 완전히?
2: 제 의견이 굳건하면 그걸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1: 네. 땡깡님은요?
0: 저는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가지고 똥고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똥고집이 뭔지.
0: 네.
2: 전 그럼 똥고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똥고집. 벌써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0: 네, 지금 좀 열받는데요.
1: 똥 한 번 들어갔는데 똥 세 번 들어갔습니다. 각자 서로 다른 입장에서 각 각자 자기의 생각을

0: 열심히 주장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2: 네.
0: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누가 더 말이 되는 이유를 잘 들려주는지 제가 한번 딱 들어보고, 누구의 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저의 개인적인 취향에는 상관없이 설득력 하나로 제가 오늘 판단합니다. 네. 오늘 생선님은 일일 판사 솔로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토론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그냥 발표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우리 또 연기력이 많이 나아지신 땡깡님과 함께. 지하나님 연기해봤어요?
2: 어릴 때 그 고등학교를 연기로 하긴 했지만.
0: 와, 그건 최고겠다.
2: 아니, 근데 제가 발연기를 잘해요.
0: 발연기 전문.
2: 네, 발연기 전문.
0: 지하나님과 우리 손연기 전문 땡깡님의 연기 대결까지 들어갑니다. 꽁트로 만나보시죠.
2: 얼마 전에 친구 승자가요, 새로 산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딱 올렸거든요.
3: 얘들아 얘들아, 나 옷 샀어. 어때? 오, 나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
2: 제가 보기엔 솔직히 좀 안 어울렸어요. 핏도 애매하고 빨간색 옷이었는데 승자 퍼스널 컬러랑도 안 맞는 느낌? 근데 이 그렇다고 단톡방에 이상해, 안 어울려, 당장 환불해,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답했어요. 잘 어울린다.
3: 그치 그치, 나도 정말 만족하는 중이야.
2: 보내놓고 약간 찔리긴 했어요. 제 생각이랑 다르게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근데 같은 단톡방에 있던 땡깡이는 달랐습니다.
4: 이상해, 안 어울려, 당장 환불해.
2: 저는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아니 승자 상처받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요, 승자는 정말 마음이 상했는지 메시지를 읽고도 한동안 답이 없다가 한참 뒤에 답을 보냈습니다.
0: 그렇게 안 어울려?
4: 너 진짜 안 어울려.
0: 유유.
4: 빨간색보다 차라리 파란색이 훨씬 잘 어울리니까 그걸로 다시 사.
2: 이때 승자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서 괜히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요, 또 생각해보니까 친한 친구라면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더 나을까 싶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친구가 새로 산 옷을 보여주면서 나 이거 잘 어울려?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보기엔 정말 안 어울린다면?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0: 친구 기분을 생각해서 잘 어울려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 아니면 친구가 상처받아도 안 어울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첫 번째 토론 주제가 나왔네요. 친구가 새로 산 옷을 보여주면서 나 이거 잘 어울려라고 물었는데 솔직히 너무 안 어울려. 이때 잘 어울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 그거는 잠시 동안은 괜찮은지 몰라도 길게 보면 나쁜 일이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 이거 어디 가서 또 안 어울리는 옷 막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이런 느낌 두 가지 정하셔야 돼요. 일단 입장을 정하신 다음에 나는 이쪽을 주장할 거다. 일단 오늘 처음 나와주신 지하나님한테 기회를 드릴까요? 어떤 입장을 주장해 보실래요?
2: 저는 확고합니다. 저는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해주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편인 것
0: 선의의 같아요. 선의의 거짓말. 우리 구라 노지현님이 선의의 거짓말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땡깡님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1: 저는 진짜 솔직히 안 어울린다고 말하는 편이라서.
0: 진짜로?
1: 네. 안 어울린다라고 말하는 걸 고르겠습니다.
0: 안 어울린다?
1: 네.
0: 오늘 이 안경 어때요?
1: 안 어울려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상한데? 아 이상한데 괜찮다고
0: 안경
1: 했어요.
0: 어때요, 지하나님?
2: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0: 훨씬 낫거든.
1: 진짜요?
2: 더 지적인 느낌 나시고 뭔가 좀 더 고급지게 이렇게 금색 테로 하셨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속마음은 뭐예요?
2: 진짜 잘 어울린다.
0: 진짜 네. 잘 어울린다.
1: 오, 진짜요?
2: 네, 진짜요. 오,
0: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성은 이쪽 승. 근데 뭐
1: 솔직한 게 인성이 나쁜 건가요?
0: 아니요, 그냥 뭐 그냥 인성.
1: 네, 알겠습니다. 네,
0: 네. 아무튼 그러면 입장이 일단 갈렸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준다라는 땡깡님.
1: 네.
0: 그리고 아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는 지하나님. 일단 제한시간 30초를 드릴 테니까 마음껏 주장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0: 30초 동안은 혼자 이야기할 수 있고요.
1: 네.
0: 이 개인적인 시간을 드린 후에는 같이 이야기해서 네. 서로 말하고 있는데 말 맞고 막 끼어들고 해도 되는 시간을 따로 드리도록 할 테니까.

0: 다행이다.
1: 일단 처음에는 30초 동안 자유시간을 드립니다.
2: 네. 네.
1: 초시계가 정확하게 있으니까요. 오, 네. 시간 30초. 엄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네. 땡깡님부터 초시계 주세요.
3: 자 일단은 나 이거 잘 어울려라고 물었을 때 진짜로 듣고 싶은 답을 원한다면 가로로 잘 어울린다고 말해줘 유유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솔직하게 대답해도 된다고 왜냐면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안 어울린다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안 좋은 게 아니잖아요 더 잘 어울리는 쪽을 선택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안 어울린다고 말해서 그 친구를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환불도 할 수 있고 그 순간에 그리고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어울린다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더 도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오, 정확하게 맞췄어요.
3: 무슨 말 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급해서
1: 예.
3: 네 했습니다.
1: 마음은 좀 급했지만 환불을 해줘도 좋겠다. 환불할 시간을 벌어주는다는 거에 네. 약간 제가 설득이 당하는 네. 좋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30초 동안 이야기했었는데 건질 단어 환불
2: 하나 있었구나.
1: 아주 좋았어요. 아무튼
3: 네.
1: 아 정말 좋았습니다. 첫 번째 땡깡님의 주장이었고요. 또 지하나님한테도 3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4: 네.
1: 마음껏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지금 땡깡님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뭐 이 정도야 내가 이길 수 있다? 아니면 야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닌데 어떤 느낌?
4: 살짝 보통 내기가 아닌데?
1: 아, 보통 내기가 아닌데. 예.
4: 그렇지만 제 의견이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똥꼬집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똥꼬집, 똥꼬집 들어갑니다. 30초 주세요.
4: 제가 실제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원래 티인 편이라가지고 솔직하게 말한 편인데 1년 전에 저희 멤버인 도은이가 그 옷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어때요? 물어봤는데 제가 아 진짜 안 어울려 했다가 애를 울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기분을 상처주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옷은 각자 추구미가 있는 법이고 그러고 자신감을 지켜주는 것도 그 친구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지금 다 말한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게 상처 주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좋게 말하면 좋잖아요.
1: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지하나님 애를 울렸다라는 이야기가 인상 참 깊네요.
4: 네.
1: 그래서 그냥 울고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다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좋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너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쿠션을 좀 섞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4: 네.
1: 그런 느낌을 지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은 어느 쪽에 설득이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땡깡님의 의견 안 어울리면 솔직하게 말해줘야 된다 아니면 지하나님의 의견 친구 기분을 생각해서 잘 어울린다고 해준다 우리 바다님들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바다님들의 의견 기다리는 동안 Tomorrow by Together의 Angel or Devil 듣고 오겠습니다.

0: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Angel or Devil 이라는 노래 듣고 왔고요. 노래 듣기 전에 우리 땡깡님과 지하나님의 첫 번째 토론 대결을 진행해 봤습니다. 친구가 새로 산 옷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안 어울려. 이때 친구가 이 옷 어때? 이랬을 때 안 어울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1: 네.
0: 그래서 이 친구를 울음에 빠뜨려야 될지, 나락에 보내야 될지, 아니면, 좋아요.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친구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스펀지처럼 쿠션을 넣어서 이야기할지.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둘 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심지영님!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와, 땡깡님의 의견이네요.
1: 그쵸?
0: 옷을 여러 번 입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상처는 받을 수 있겠지만 나를 정말 아껴서 해준 말이라는 거를 알게 될 거라고. 결국 길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좋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나님은?
2: 아, 그래도 그렇게 되면 저는 그렇게 안 어울린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울리는데 이거랑 뭘 더 같이 입거나 어느 상황에서 이걸 입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뭔가 아깝지도 않고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안해 놓은 것 같아요.
0: 비 오거나 좀 우중충한 날 그냥 입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2: 아, 뭔가 이거는 뭔가 그 친구가 통통 튀는 친구인데 예. 뭔가 되게 우중충한 옷을 입고 왔으면 이 옷은 좀 센치해 보이니까 좀 비 오거나 살짝 분위기 잡고 싶을 때 이 옷을 입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0: 아 그러면 안 어울린다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돌려서 이야기해 주겠다는 얘기네요.
2: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 주겠다 이런 얘기네. 신수와 바다님은 안 어울리는 거는 내가 보는 관점이죠.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친구의 의견을 먼저 들어줄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먼저 얘기를 한번. 너는 네가 오늘 입은 옷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2: 네.
0: 그것도 또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면 뭐요? 할 말 있어요?
3: 하고 싶어요. 네.
0: 예, 한마디 하세요.
1: 근데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자기 예. 속 안에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확신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게 그다음에 왜 물어봤을까요?
0: 그런데 저럴 수 있어요. 여성 여자어라고 아세요? 모태솔로니까 모르죠. 모태솔로에서 몰라서
1: 여자어가 뭔데요?
0: 여자어는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2: 맞아요.
0: 공감을 원하는
2: 맞아요.
0: 거야.
2: 맞아요.
0: 아유, 내가 좀 더 살아보니까 알겠던데 뭐.
2: 저희 막내가 오늘도 옷을 사가지고 갑자기 패션쇼를 하면서 저희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1: 네. 귀여우시다.
2: 그래가지고 언니 어때요? 하면서 그 칭찬 보는 눈빛 이렇게 보내면서 언니 어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0: 그거는 평가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2: 맞아요.
0: 좋은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
2: 이쁘다. 잘 어울린다. 진짜 천사 같다. 진짜 여신이다. 이런 식으로
1: 그렇게까지?
2: 이렇게 하면 너무 기분 좋죠.
1: 기분 좋을 것 같아.
0: 기분 좋아요? 막상 막하의 대결. 하지만 두 명 모두 다 킥은 없었던 그래서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던 그래서 1부 끝나는 곡 들으면서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곡 어떤 거 드릴까요?
1: 어떤 거
0: 켈리 클락슨의 노래 좀 더 강해지라고 스트롱거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갑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오에 겐자브로는 노년에도 꾸준하게 글을 썼습니다. 22살에 데뷔한 이후 60년 넘게 현업 작가로 활동하면서 가장 아름답고 정확한 문체를 찾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노력엔 특별한 독서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3년 독서법입니다. 오에 겐자브로가 스승에게 배웠다는 이 3년 독서법은 읽고 싶은 작가나 시인, 사상가를 한 명씩 골라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가의 생각과 문체에 큰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새로운 언어 감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데요. 오에 겐자브로는 이 3년 독서법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언어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건 바꾸는 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새로워지기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할 때 이 3년 독서법을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요?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목소리)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운데 앉아있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앉아계신 두 분은 누구죠?
2: 저는 똑똑씨 땡깡이고요.
3: 저는 똥똥똥꼬집 영파씨 지아나입니다.
1: 똥똥꼬집 영파씨의 지아나님. 야, 오, 오늘 생선님 손석희님 같으세요. 중심을 잘 잡으세요. 안보나님 오늘 정석희입니다. 와, 앞에 1부 대결에서 우리 지아나님과 땡깡님이 토론 대결을 펼쳤습니다. 2부로 넘어오는 동안 제가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2: 그러니까요.
1: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뭔가 두 분이 아주 압도적으로 저를 설득시키는 느낌까지는 별로 없었는데
2: 세상에.
1: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저의 오늘 이 안경, 처음 쓴 안경을 보고 이 안경이 어울렸으면 네. 제가 이 안경을 산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네. 지금까지 안 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제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2: 그쵸,
1: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 안 어울려요. 그냥 안 어울린 거 알았는데 기분만 나빠졌습니다.
2: 헐.
1: 그런 의미에서
2: 네?
1: 첫 번째 대결에 승자.
2: 네?
1: 이미 나는 이 옷이 마음에 드는지 안 마음에 드는지는 스스로 이미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2: 네.
1: 굳이 거기다 대고 안 예쁘다,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2: 네?
3: 네?
1: 우리 영파씨 똥똥똥꺼집에 그래도 따뜻한 마음, 같이 사는 세상 티아저리 가라, F적인 마음이 여기 있다. 영파씨의 승리입니다.
3: 역시 똥똥똥꺼집 이겼네요.
2: 아, 똥이 세 번이 있어야 되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3: 너무 뿌듯하네요. 제 의견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솔직히
1: 처음에는 땡깡님 쪽으로 제가 흘렀다가
3: 진짜요?
1: 저도 이쪽 의견이었었거든요.
3: 네.
1: 아, 얘기를 해주는 게 낫지 않나? 뭐 굳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안 해주지? 그런 의미였다가
3: 네.
1: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분명히 이 질문은 남자애가 하지 않거든.
3: 맞아요.
1: 분명히 여자애가 하거든.
3: 맞아요.
1: 그 여자애가 했다라는 것은 예쁘다고 말해거든.
2: 아...
1: 오빠 나 오늘 어때? 이게 너 오늘 얼굴이 말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를 얘기하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헤어질 거 아니에요?
3: 당연하죠. 바로 뒤돌아서 집 가죠. 아, 됐어, 저리 가.
2: 와, 그런가?
1: 그래서 그게 여자의 질문이었기 때문에는 네. 아, 거기다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얘기하는 게 좀 쿠션을 집어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2: 저 이상한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1: 예, 맞습니다. 1라운드 토론 결과의 승자는 지아나님이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도요 꽁트로 안내해드립니다.
4: 드디어 학원수업 끝났다. 근데 어떡해? 나 너무 배고파.
3: 우리 배도 고프니까 학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어 갈까?
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사장님 저희 왔어요.
1: 서들어. 아유,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기다렸잖아. 여기 앉아.
3: 사장님 잘 지내셨죠?
1: 그럼.
3: 저희요 떡볶이 1인분이랑요
1: 떡볶이.
3: 잠시만요. 땡깡아, 우리 순대랑 튀김도 시킬까?
4: 근데 나 오늘 돈 4,000원밖에 없는데 너 돈 좀 있어?
1: 아유, 돈도 없는데 오고 그래.
3: 나도 4,000원밖에 없는데. 그럼 순대랑 튀김 둘 중에 하나만 시켜야겠네.
1: 오늘 장사도 완전 공쳤네.
3: 둘 다 포기할 수 없는데.
4: 사장님 혹시요 순대랑 튀김 1인분이 4,000원이긴 한데 혹시 4,000원에 순대 반 튀김

0: 튀김반 주시면 안 될까요?
1: 아유 이거 남는 것도 없어 안 돼! 아유 정말
0: 네네 안 되겠죠? 아 어떡하지?
2: 내 생각에는 튀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나 튀김 너무 먹고 싶었단 말이야. 떡볶이에는 튀김이랑 먹어야 맛있지.
0: 야 왜 이래 무슨 소리야. 어? 떡볶이엔 순대지.
2: 순대가 웬 말이야.
0: 떡볶이 정말? 국물에 순대 찍어 먹는 게 최고거든.
2: 에 무슨 소리야. 떡볶이 국물엔 튀김이지.
1: 아유 그래서 뭐 시킬 건데. 아유 시간 없는데 빨리 정해 얘들아. 아 정말
3: 떡볶이와 딱 하나만 같이 먹을 수 있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순대? 아니면 튀김?
1: 두 번째 토론 주제가 방금 나왔습니다. 떡볶이랑 딱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최고의 떡볶이의 짝꿍은 누구입니까? 바삭한 튀김이다 아니면 쫄깃한 순대다. 와우 땡깡님이랑 지하나님이 하나씩 잡고 이제 또 토론을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에는 땡깡님한테 먼저 기회를 드릴까요? 순대일까요? 튀김일까요?
4: 당연히 순대죠.
1: 순대!
2: 순대? 네. 저는 당연히 튀김이죠.
1: 아 원래 튀김 좋아하세요?
2: 네.
1: 원래 순대 좋아하시고?
4: 당연하죠.
1: 그러면 지금부터 30초씩 또 드릴 테니까 자신의 의견을 너무 빠르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4: 네, 천천히
1: 설득을 잘해야 됩니다.
4: 설득을 잘해야 되네.
1: 설득하는 시간. 이번에는 지아나님부터 30초 오. 준비됐습니까?
2: 준비됐습니다.
1: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에는 튀김이 좋다. 시작합니다.
2: 네, 떡볶이는 원래 맵고 쫄깃하고 뭔가 말랑말랑하고 그런 건데 튀김은 좀 달달하고 종류도 많고 바삭하고 뭔가 식감이 대비되니까 그거에서 환상적인 궁합인 것 같고요. 뭔가 떡볶이를 먹을 때 이렇게 아 매워 매워 할 때 그 바삭함과 이 달달한 고구마 튀김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더 짭짤한 새우 튀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골라서 먹는 재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떡순티라고 안 하잖아요. 떡티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떡볶이의 친구는 튀김이 먼저인 거예요. 바삭하니까 하고 튀김을 항상 떡볶이에 같이 먹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1: 안 그래요? 안 그래요로 끝났습니다. 아, 저 지금 완전 설득됐는데요. 떡순티라고 안 하네. 떡튀순이라 그러네요.
2: 맞아요.
1: 떡튀순.
2: 떡튀순.
1: 부산이죠?
2: 네.
1: 부산에서는 떡볶이에 뭐 먹습니까?
2: 튀김이죠.
1: 튀김입니까?
4: 순대 아닙니까?
2: 아닙니다. 뭐 순대를 먹고.
4: 부산 사람 맞습니까?
2: 떡볶이를 시키면 튀김부터 시키고 그 다음에 순대를 시키지.
4: 아, 아 맞나 지하나. 맞나 그랬나 지하나.
2: 아, 그랬지. 그렇게 먹는 거 아이가. 그렇게 먹지.
1: 일단 자 뜨거운 열기 아주 좋습니다. 네. 튀김이 더 좋다라는 지아나님의 의견 30초 동안 얘기를 했고 딱 이 느낌이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떡볶이는 말랑하지 않냐? 바삭한 게 필요하지 않냐? 떡볶이는 맵지 않냐? 달콤한 게 필요하지 않냐? 더군다나 튀김에는 오징어 맛도 낼 수 있고 아니면 고구마 튀김 같은 경우는 단맛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으니 쫄깃함과 상반된 튀김 더군다나 순대보다는 튀가 원래는 떡 튀순이라 그러지 떡순티라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2: 맞아요.
1: 그리고 떡볶이로 유명한 도시인 부산 사람인데 맞아요. 거기는 볼 것도 없이 튀김이다.
2: 네, 부산 가시나 말 들어야지.
1: 부산 가시나
2: 부산 가시나인데
1: 들어야지.
2: 네, 떡볶이 아이가
1: 떡볶이에는 튀김 아이가 이렇게
2: 튀김 아이가
1: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 진짜 웃기다.
1: 그렇다면 여기에 대응하는 지금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아주 아주 센 거 들어왔거든요. 이번에 사투리까지 집어넣었거든요. 사투리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0: 그렇지만
1: 사투리
0: 저는...
1: 할 줄 아는 거 있습니까?
0: 네, 할 줄 안다.
1: 아닌데 지금 귀가 약간 죽었는데요.
4: 아 근데 아까는 좀 잘하지 않았습니까?
1: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네. 됩니다.
4: 저는 경기도 어로 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로.
1: 경기도 어로.
4: 표준어로 30... 하겠습니다.
2: 표준어로.
4: 네.
1: 30초 시간 나 기세 안 눌렸어. 테니까. 초식에 듣고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4: 네.
1: 초식에 주시죠.
4: 자 일단 튀김은 이게 떡볶이 국물에 같이 곁들여 먹는 걸 고르는 건데 튀김이 국물에 닿으면 어차피 눅눅해지고요 말랑해져요. 그래서 식감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순대는요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진입장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좀 비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잖아요. 그러면은 비린 맛이 살짝 감퇴가 돼서 입문하기 쉽다. 입문용으로 떡볶이 국물을 추천해서 같이 곁들여 먹으면 순대도 빠져들 수 있게 만든다. 진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떡볶이 국물과 찍었을 때는 먹을 수 있지만 그냥 먹 시킬 때 못 먹는다. 그래서 순대를 곁들여야 저는 더 성공적인 사랑입니다.

0: 여기까지입니다. 땡깡님은요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대는 원래는 호불호가 갈리고
1: 그렇죠.
0: 못 먹는 사람도 많다.
1: 그렇습니다.
0: 하지만 떡볶이에 찍으면 조금은 먹어줄만하다.
2: 네, 먹을만하다. 못 먹는 사람은
0: 맛있진 않지만 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이거는 최악의 음식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지금 떡볶이에 찍으면 약간 떡볶이 국물 맛에 의해서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1: 그렇죠. 그리고 같이 있는 내장들도
2: 잠시만.
1: 내장들도 좀 비려요. 근데 찍어 그러니까, 먹으면
0: 그러니까 비린다는 얘기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1: 네. 아니, 나는
2: 너무 맛있지 않아요.
1: 나는 안 비린데 비림에 예민함이 있는 사람이
0: 그러면
1: 많아요.
0: 그러면 튀김을 먹는 게 낫지 않나요?
1: 왜냐하면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 네. 식감을 중요하게 여기 있었잖아요. 어차피 네. 국물에 닿으면 다 흐물흐물해지고 그놈이 그놈이야.
2: 원래 따로 줘가지고 찍어 먹으면 안 바삭 아,
0: 그러니까
2: 바삭하던데요?
0: 지금 땡땡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1: 그래서 어차피 국물 한 번 닿아서 찍어 먹어도 말랑해진다니까?
2: 안 그렇던데요? 아, 찍어 먹었는데 아직도 바삭하네 이거 이렇게 되던데요?
1: 보통은 근데 바삭한 쪽까지 찍어 먹지 않죠. 왜냐면은 국물에 찍은 쪽만 찍어 먹죠. 그래서 눅눅한 부분만 맛보게 될 것입니다.
2: 근데 한 3초 담는다고 눅눅해지진 않던데.
1: 말랑해지긴 하죠. 그게 바삭함이 그대로 유지되진 않고요. 그리고 순대는 어차피 모두가 맛봐야 되고요. 너무 맛있는 음식이라서 모두가 함께 먹으면 진짜 맛있어져요. 그래서 떡볶이에 먹는 사람이랑 그냥 먹는 사람이 어우러질 수가 있다.
0: 어울려질 수가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 온 세상에 화목하게 순대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떡볶이 국물과 함께라면.
0: 비리잖아요. 그래서 나 순대는 너무 싫은데 그런데 야 그냥 여기 찍으면 먹을만해 지금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1: 막 그만 튀김 갖고 가라 그냥. 튀김에 찍은 무라.
2: 아 무겠겠다.
1: 네 시키고 싶은 대로 시키라 마.
2: 자
0: 좋습니다. 우리 중재를 위해서 노래 두 곡 듣고 우리 바다님들의 의견까지 합산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신혜경의 노래 모두 주세요. 아 이거 너무 듣기 좋다. 우리 튀김도 먹고 순대도 먹으면 얼마나 평화롭고 좋겠습니까. 두 번째 치즈의 노래 어떻게 생각해 두 곡 듣고 오죠.

신혜경의 모두 주세요. 치지에 어떻게 생각해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땡깡님과 지하나님의 두 번째 토론 대결이 있었습니다. 떡볶이와 하나를 더 먹을 수 있다면 최고의 짝꿍은 누구냐? 튀김이냐? 아니면 순대?

0: 되냐? 지아나님은 튀김, 그리고 백가님은 순대. 우리 바다님들은 어느 쪽인지 한번 들어보면 제로님이 지아나 떡튀순 논리 진짜 최고였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에 완전히 설득당하고 있고요. 어텀님은 진짜 취향이 너무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그나마 먹을 때 죄책감이 덜한 순대를 고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 얘기인 거죠. 그 얘기를 했어야 돼. 우리 땡깡님은 튀김 안 그래도 떡볶이가 칼로리가 높은데 튀김까지 먹으면 그건 폭탄이다. 그거는 다이어트에 너무 좋지 않다. 오늘 하루만 살 거냐? 내일은 없냐?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1: 근데
0: 그죠?
1: 여기서도 순대도 그 당면이라 탄수화물 덩어리여가지고 그냥 먹을 바에 맛있게 먹고 그냥 오늘 맛있게 먹고 다음부터 좀 클린식으로 먹으면 네, 그게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기분이 더 좋다.
1: 네.
0: 그러니까 오늘 먹을 때는 그런 생각하지 말자.
1: 네.
0: 아, 먹을 때는. 주리아님은 떡볶이를 가족들이랑 함께 먹으면 항상 튀김을 먹는다고. 와, 여기는 또 튀김파네요. 저는 김말이. 엄마는 야채튀김, 아빠는 고추튀김. 오,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거
1: 맛있겠다.
0: 다 나왔네요.
1: 그니까요.
0: 야채튀김, 고추튀김 정말 맛있다고. 각자 좋아하는 튀김을 사이좋게 먹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꼭 모듬 튀김으로 시켜야 된다고. 와, 떡튀순에는 대항하는 의견이 또 여기도 있네요. 우리 동네에선 떡튀순이라 그러지 않고 떡순이라고 부릅니다.
1: 저
0: 저희
1: 동네에서는
0: 동네는, 그러네요. 이 동네에서는 튀김은 아예 쳐주지도 않는데요. 떡순 두 개만 먹는다. 순대, 떡볶이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떡튀순 가라! 막 이렇게 보내주셨고. 0609님은 일단 저 오늘 마라맛 떡볶이 먹었는데, 사이드로 바삭 치즈만두 시키고 순대를 안 먹었다고.
1: 당연하죠.
0: 그러니까 지아나 승리다. 와, 마라맛
2: 그
0: 떡볶이에,
2: 마라맛 떡볶이 파는데 순대가 있네. 죄송합니다.
0: 있는데 안 먹었다고. 치즈만두 딱 먹고, 역시 만두도 좀 튀긴 걸
2: 마라맛
0: 거 아니에요?
2: 떡볶이에 순대가 안
1: 그쵸.
2: 어울리지.
0: 튀김이 훨씬 더 맛있다라는 거. 원리님은 반대네요. 전 고르라면 순대요. 순대 내장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게
2: 그렇지.
0: 최고라는.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취향의 문제네요. 또 이렇게
1: 그러면
0: 보내주셨어요. 예.
1: 그냥 순대를 튀겨서 순대튀김 해가지고 같이 먹읍시다.
0: 그것도
1: 맛있을
0: 괜찮다.
1: 것
0: 아,
1: 같은데요?
0: 또 화합으로
2: 아니요,
0: 가나요?
2: 순대를 튀기면
0: 예.
2: 생순대랑 차원이 다릅니다. 맛이 오히려
0: 생순대?
2: 맛이 없어질 것 같아요. 순대 튀기면.
0: 순대를 회로 드시나요? 이거 또 새로운 느낌인데요.
1: 알롬.
2: 찐순대, 찐순대. 말도
0: 순대회
2: 이상하게 나오네.
0: 정말 괜찮네요.
1: 생순대.
0: 좋습니다. 이미애님. 튀김, 순대 다 좋아하는 저로서는 8,000원 있으면 떡튀순을 다 먹을 수 있었던 옛날이
2: 아,
0: 그리울
2: 그립다,
0: 따름입니다.
2: 진짜.
0: 요즘 물가가 너무
1: 그니까요.
0: 무섭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까지 끝났는데 벌써 11시 22분이
2: 왜 이렇게
0: 와.
2: 빨리 가, 시간이?
0: 시간 진짜 빨리
1: 너무 빨라요.
0: 갔다. 그쵸? 우리 조금만 얘기했다 보니까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된것 같아요.
1: 와.
0: 그래서 두 번째 토론은 딱 여기까지 하고요.
2: 네.
0: 오늘의 솔로몬 판결. 두 번째, 순대냐, 튀김이냐, 튀김이냐, 순대냐. 우리 보통 판사님들이 판결하시는 걸잘 들어보면
2: 네.
0: 주문을 맨 마지막에 읽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맨 마지막에 읽고 주문의 이유를 먼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유를 먼저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좋습니다.
0: 저는 오늘 11시 12분 전까지는 튀김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떡볶이와는 항상 순대랑만 먹었습니다.
1: 진짜요?
0: 그래서 저는 무조건 순대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고요.
2: 네.
0: 저는 순대가 메인이지 떡볶이가 메인도 아닙니다.
2: 그래.
0: 순대 옆에는 그냥 떡볶이를 하나 더 먹을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땡깡님의 얘기를 듣고, 아, 순대는 비린가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 간의 뻑뻑함과 순대 안에 들어있는 당면의 그 조화가 너무 행복하게 느꼈다가 아 땡깡님의 말을 듣고 순대가 더 좋아지기는커녕 비릴 수 있다라는 다시 한번 냄새를 맡아보고 먹어야 될게 아닌가라는 그런
2: 아, 말
0: 마음이 들기
2: 잘못했어.
0: 시작했습니다. 그거보다 압도적인 이유는 저에게였죠. 떡순티가 있냐? 떡튀순이 아니겠느냐? 순서가 떡다운 땀에는 티가 나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준. 그래서 저한테는 튀김을 싫어했던 저한테, 물론 저는 오늘 당장 떡볶이집을 가더라도

0: 순대를 시킬 것 같지만 네. 오늘 이후로 순대 말고도 튀김은 무조건 먹어보고 싶다라는 저에게 설득을 해주신 지하나님의 승리입니다.
1: 와 대박이다. 근데 이 먹자랄 승재쌤을 네? 도전시키신다는 게 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2: 저도 진짜 한 먹자랄 하거든요. 아. 저희 팀에서 유명한 먹자랄이에요. 어. 그래서 좀 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0: 아 진짜?
1: 네. 아, 난 먹자랄도 아닌가 보다.
0: 또 뭐 시키세요? 떡볶이랑 튀김이랑 먹었어. 순대도 원래 드시긴 드세요?
2: 일단은 돈이 많으면 떡튀순
0: 아직 정산을 안 받으셨나 보네요.
2: 네.
0: 아니 순대는 제가 듣기로 네. 부산에서는 쌈장에 찍어 먹어요.
2: 맞아요.
0: 전 무조건 소금에 찍어 먹거든요.
2: 전 무조건 쌈장에다가 그 트럭이 와도 거기서 그 소스 선택하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진짜. 항상 저는 쌈장을
0: 선택해요. 네. 아, 그런 맛이 있구나. 우리 땡깡님은요? 순대를 어디다 드세요?
1: 저는 다 찍어 먹는데
2: 네. 다 찍파
1: 순대 국밥 먹을 때는 쌈장에 찍어 먹고요.
0: 진짜?
1: 네.
2: 아시네요.
1: 네. 근데 그냥 순대를 먹을 때는 소금 먹고 떡볶이나 먹을 때는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요.
0: 진짜로?
1: 전 다 찍어 먹긴 해요.
0: 저는 떡볶이랑 먹을 때도 무조건 소금이었다가 순대 국밥만 새우젓. 거긴 새우젓이 있거든.
1: 쌈장에 안 드세요?
0: 안 먹어요.
2: 한 드셔보세요.
1: 네. 진짜 맛있어요.
2: 진짜 맛있어요.
0: 네. 맛있어요?
1: 네.
2: 진짜.
0: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쌈장이 한번 찍어 먹는 걸로 하면서 이렇게 되면 앞에서 펼쳐본 1라운드 대결 결과 그리고 2라운드 대결 결과 그리고 바다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첫 번째 토론 대결의 승자는 2대0으로 지하나님의 승리입니다.
2: 감사합니다. 두 판 다 제가 이겼네요.
0: 1라운드, 2라운드를 모두 우승한 지하나님 우승 소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2: 저는 사실 오늘 라디오가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0: 왜죠? 땡깡님은 네.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셨나요?
2: 그건 아니지만 너무 멋지신 분이시지만 저는 정말 저의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설득을 잘하는 사람으로서
0: 설득을 잘한다.
2: 저에게 이기실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설득 진짜 잘하시는 네. 것 같아.
2: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는 설득을 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0: 설득을 하면서 자기의 장점을 더욱더 발휘하면서 두 분은 오늘 어떠셨어요?
1: 저 지하나님이랑 이렇게 처음 얘기해보는데 네.
0: 너무 매력 있죠.
1: 사투리 쓰실 때 진짜 그러니까. 녹았어요 저.
2: 진짜
1: 진짜요? 매력이 너무 넘치시고.
0: 플러팅인가요?
1: 플러팅 걸 안 돼요.
0: 걸그룹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1: 그냥 솔직한 마음 얘기하는 거예요.
0: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1: 네, 근데 솔직한 마음을.
2: 영파 씨 입덕하시면 되겠네요.
0: 입덕하시면 되겠네.
1: 일단 지하나로 입문하게 될 것 같고요.
2: 좋습니다.
1: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0: 그러면 오늘 완전 설득 당하셨네요.
1: 그러네요.
0: 튀김 순대 하나 둘 셋.
1: 둘 다.
0: 그러면 앞으로 친구가 물어봐요. 네. 나 이거 안경 오늘 어울려 어때?
1: 근데 있잖아. 조금 안 어울리거든? 근데 너가 좋다면은 껴! 끼고 다녀도 돼!
0: 좋습니다. 그래요. 자기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해요.
1: 네, 맞아요.
0: 그런데 나는 오늘 두 개의 주제가 자체가 네. 참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였었던
2: 맞아요.
0: 것 같고
2: 맞아요.
0: 특히 첫 번째 주제는 두 개를 적절하게 섞는 게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네. 들었습니다. 오늘 우승하신 지하나님은 특전이 있습니다. 우승 혜택! 지금 이 순간 듣고 싶은 노래를 EBS 라디오를 통해서 전국의 바다님들과 들을 수 있는 어마무시한 추천곡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2: 저는 그러면 네. 저희가 이번에 최근에 믹스테이프를 발매했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그 중에서 저희의 타이틀곡인 미스터 2026을
0: 미스터 한번, 2026을 네. 들어보고 싶다.
2: 네, 저희 카라 선배님의 미스터라는 노래를 그 샘플링 해가지고 저희가
0: 정말?
2: 노래를 냈거든요.
0: 네. 너무 듣고 싶다. 그래서 미스터라는 노래인데 2026이라는 게 붙는 영파 씨의 노래
1: 멋있다.
0: 들어보고 싶다라는 오 우리 땡깡님은 추천곡을 선곡할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곡을 듣고 싶으셨습니까?
1: 저는 영파 씨의

0: 에잇댓을 들고 싶었습니다.
1: 진짜야?
0: 네.
1: 어떻게 이것도 그러면 저한테 저 너무 행복한 건데 너무 감사합니다.
0: 왜냐면 순대가 이길 걸 예상하고 저는
1: 네.
0: 에잇댓 순대를 먹자 이 생각으로 하려 그랬는데 못 들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1: 완전 센스쟁이시네요.
0: 근데 너무 좋아요 그 노래.
1: 감사합니다.
0: 에잇댓도 들어주세요 여러분.
1: 에잇댓도 지금, 들어주세요.
2: 와 지금 이미지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 그냥 확 올라갔었다.
1: 그러면 챌린지도?
0: 좋아요.
2: 챌린지도 주시네요.
0: 네, 맞아요. 외울게요.
2: 왜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팔 씨 노래는 챌린지를 안 하셨던 거예요?
0: 제가요. 예. 요즘에 예. 땡깡 홀로 채널을 그러니까 활동 열심히 안 하다 보니까 예. 커버도 많이 안 하게 된 거예요. 영팔 씨만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 다 이렇게 해가지고
2: 야구 보러 다니라 그랬죠?
0: 네, 야구에 중독이 돼서 맞아요. 야구 좋아하세요?
1: 좋아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입문하시면 되죠.
1: 네, 이제부터.
2: 나 너무 웃깁니다. 네. 그래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같이 우리 영파 씨와 함께하는 영파 씨의 지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땡깡님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긴 너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다음 주에도 지하나님이 나와주신답니다.
0: 너무 좋아요.
1: 와,
0: 진절미가 가끔 나오거든요. 제 여동생.
1: 네. 아 진짜요? 네.
0: 계속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더.
1: 그럼 세 명? 어떠신가요?
0: 아니요 그 친구는 좀 빼고 그 친구가 제 자리를 자꾸 위협하더라고요.
1: 아 진짜요? 네.
2: 그래서 다음 주에도 나와주실 거죠?
1: 당연하죠.
2: 아 너무 좋습니다.
1: 맨날 오고 싶어요.
2: 예. 땡깡님이 맨날 오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지하나님이랑 오늘 토론 대결을 다음 주에도 한번 가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코너 마무리하면서 2주 전에 영파 씨가 이번에 나온 곡은 아니죠?
1: 한 몇 달 되긴 했는데
2: 몇 달 됐구나.
1: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제일 최신 곡입니다.
2: 제일 최신 곡 영파 씨의 미스터 2016이랑요. 샤이니의 투명 우산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이겁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뜬 봉화사과. 얼마 전에요. 뉴욕 타임스퀘어에 아주 재밌는 광고가 하나 떴다고 합니다. 엄청 화려한 광고들이 도배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 한글로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대요. 봉화사과 맛있지만 광고 안 합니다. 아니, 타임스퀘어에서 광고를 하고 있으면서 광고 안 합니다 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경북 봉화군의 한 공무원이 자신의 사비 약 33만 원을 들여서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아주 작게 봉화사과 광고를 띄운 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과를 많이 팔아보려고 한 건 아니고요. 봉화사과가 뉴욕 타임스퀘어에 떴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국내에서 화제로 만들어서 국내에

봉화 사과를 알리고 싶었던 거죠.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아이디어 하나만 잘 떠올리면 사람들의 눈길을 확 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33만 원 주고 뭔가 하나를 제대로 알려보라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방법을 떠올렸을까? 만약 33만 원으로 무언가를 알려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떠올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드 시런의 Thinking Out Loud, 프롬의 영원처럼 안아줘 듣고 오겠습니다. When your legs don't work like they used to before, and I can't sweep you off of your feet,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양념치킨의 명가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을 드립니다.
1: 여러분은 지금 EBS 라디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다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더 볼게요. 6146님이 진짜 궁금했는데 생선님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강의에 연구에 라디오 DJ까지 하시고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늦게 주무실 것 같아요 그러셨는데 평상시에는 아주 늦게 안 자요. 한 11시 정도에 자고요. 10시에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 라디오 방송할 때는 집에 가면 1시 반쯤 씻고 누워서 자면 한 2시 반 정도에 잠에 드는 것 같아요. 요일마다 다르다는 거. 맞아요. 0609님은 수시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급식 먹으러 가는 길에 친구랑 대학 얘기하다가 각자 일지망 대학교 합격한 것처럼 연기하면서 급식을 학식처럼 먹었다고요. 이런 것도 고3 때만 느낄 수 있는 낭만이겠죠. 원서 넣기 일주일 전인데 너무 떨려요. 맞아요. 요즘 재수생들도 원서 많이 넣고 있던데 수능 원서 지금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급식이 학식처럼

될수 있는 날, 그게 현실이 되는 날올 테니까, 그리고 진짜 학식 먹으면서 오늘 같은 날또 다시 한번 떠오를 겁니다. 그게 낭만이죠, 뭐. 윤강근님, 종종 소식 남기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9월 모

다이애나 님이 보내주신 메시지는 오늘 경청으로 엽서 보냈는데 잘 도착하면 좋겠네요. 예쁜 엽서. 9월 이제 8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승재의 경청 1주년을 여러분들이 축하해 주시는 엽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떤 엽서일까 상당히 기대되네요. 다이애나님 고맙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8월의 마지막 날. 8월도 이제 7분, 6분 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월요일 정승재의 경청, 낭만적으로 8월에서 9월 넘어가는 이 순간을 우리 바다님들과 함께하고 있네요. 내일 경청 초대석은요, 신비로운 목소리를 가진 뮤지션 림킴님과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로 준비한 곡은 그린데이의 노래예요.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라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오늘 하루 고생 참 많으셨고요. 코 잘 자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그의 이름은 왕지빙입니다. 올해 56살. 중국인인 그의 삶은 여러 차례 바뀌어 왔으며 힘겹기는 중국 노동의 역사와 매한가지였습니다. 항만노동, 벽돌공장 직공, 거리 청소부를 거쳐 8년 동안 플랫폼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그를 지탱한 건 틈틈이 쓴 시였답니다. 그러다 올해 중국 문단 최고 문학상 중의 하나인 루신 문학상 시 부문에서 수상하며 왕지빙은 중국인 모두가 아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 듯합니다. 그는 배달 일을 계속할 거라며 그런 자신의 삶을 조용히 흐르는 강물에 비유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삶에 바친 그의 시 저공비행의 첫 연 읽어드립니다. 날개를 펴면 높이 날아야만 한다고 말하는 건 누군가. 땅 가까이 나는 것 또한 비행이다. 낮은 땅에서도 바람은 새처럼 울고 바퀴는 유성처럼 지나쳐 간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가을 개편 첫날이지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첫 곡은 중국의 싱어송라이터 푸슈의 핑판지루 평범한 길이었습니다. 1970년생이신 것 같은데 올해 57세, 18살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습작이었겠죠. 근데 굉장한 과몰입 작가였다는데 그래서 부모, 그러니까 특히 아버지가 그렇게 걱정이 커가지고 한 20만 자 원고지 분량의 그의 작품을 버리면서까지 아들 뭐 앞길을 막으려고 했던 건 아니셨을 테지만 아무튼 그렇게 천직으로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부터 10대 후반부터 언젠가는 이 기사에는 그렇게 써 있네요. 그레이트 라이터가 될 것이다. 스스로 믿었다라고요. 그의 글, 그의 시의 소재는 주로 뭐 이 왕 선생님처럼 플랫폼 단위로 일하는 그런 독립형 근로자의 얘기나 계약직, 뭐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시간 활용형 그런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 또 소위 말하는 긱 워커라고 해서 전문직 유형도 있죠. 뭐 디자인이나 번역 뭐 이런 분야에. 이들은 다 수입이 불안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보호를 일부 아니면 뭐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기사 마지막엔 또 그런 언급도 합니다. 이 배달 플랫폼 자신이 그 직종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별점 테러 하지 마라 달라. 나쁜 리뷰를 남기는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코멘트들 그런 거를 좀 다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서 또 인생을 대하는 자세, 그의 왕 선생의 그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이 인터뷰하면서 기자가 역경을 헤쳐 나오셨는데 이 부분에 그는 대답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꽤나 행복한 삶을 살았고 현재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의 무명 생활에 대한 기자의 언급에도 그게 다 자양분이 된 것 같은데요. 마치 겨울에 큰 눈이 와서 그게 다 쓰일 때 있는 것처럼 말이죠. 라고 또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청소노동자로 일했을 때 쓰레기 더미에서 불의의 사고로 약지가 절단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내 몸에 있는 요긴한 거리, 그러니까 배달 일을 하면서 그런 음식물 담은 백을 걸어두기 아주 편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00편에서 7,000편 누가 짓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영상 보니까 5,000편의 시를 발표한 시인이다라고 소개하던데 이 기사에 따르면 7,000편 간극이 좀 크죠. 아무튼 18살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예, 56살인, 57살인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거의 계속 글을 쓰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그리고 결국 먼 훗날 자신을 기억하길 사람들이 왕진지빙, 그는 조용히 천천히 흐르는 강줄기였다라고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기사는 끝납니다.
묵묵하게 또 굳건히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겠죠. 김현우님께서 이렇게 코멘트 주셨습니다. 한국에도 번역돼 나왔으면 좋겠네요. 5058님께서도 그렇게 써주셨네요. 왕지빙이란 이름 기억하셨다가 또 혹시 책이 나오면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죠.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주시고요. 생방송은 실시간 시청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음악 두 곡입니다. 마크 라부안 그리고 파트릭 피오리가 부르는 오큐페, 바쁘다는 핑계. 이어지는 곡 크리스토프 마에의 라 룬, 달이라는 곡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죠.

프랑스 가수 크리스토프 마에의 La Lune, 달 들으셨고요. 먼저 곡은 역시 프랑스의 두 사람, 마크 라부안 그리고 파트릭 피오리의 Occupé, 바쁘다는 핑계였습니다. 8월 31일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개편을 맞이해서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연재합니다. 세계음악의 하위 장르, 스타일, 문화, 현상 등등을 살펴보는 코너, 세계음악의 키워드인데요. 부제도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집 대성당에 수록된 단편의 제목으로 번역가 소설가 김현수의 번역을 차용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음악의 키워드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Hey, you're a piss baby. You think you're so fucking cool, huh? You think you're so fucking tough? You talk a lot of big game for someone with such a small truck. Oh, look at those arms. Your arms look so cute. 2019년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최다 회원을 보유한 세계 1위 오디오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다소 이례적인 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의 암묵적인 미션은 새로운 카테고리의 이름을 지어라 였습니다. 당시 온라인 언더그라운드 음악 시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 인기가 급상승한 특정 곡 때문에 불거진 사안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미국 듀오 100잭스의 곡 Money Machine이 문제의 곡입니다. 이 곡의 기존 카테고리는 일렉트로닉 댄스인데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뭐 듣다시피 음악이 좀 많이 튀었습니다. 훗날 위키피디아에서 이런 음악을 묘사한 바에 따르면 거친 신스팝 멜로디, 오토튠을 써서 인공적이고 귀에 쏙 들어오는 보컬, 심심치 않게 끼어드는 욕설과 대조되는 귀여운 노래, 과도하게 키우거나 줄인 볼륨, 금속 건반악기처럼 들리게 변조한 타악기의 사운드, 1분 남짓한 짧은 길이 등등으로 요약되는데요. 이제 다시 스포티파이 직원회의 현장으로 가보죠. 데이터 분석팀과 에디팅팀은 고민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 머니머신 이 곡 하나만이 아니죠. 맞아요. 영국의 에이지 쿠크라는 프로듀서가 있는데요. 그의 레코드 레이블 PC 뮤직에 가면은 이런 비슷한 노래들이 수두룩해요. 틱톡의 젠지 세대들이 이런 음악에 꽤나 열광하더라고요. 일렉트로닉 막시멀리즘 뭐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이들의 과도한 실험성도 포함하는 그런 말이면 참 좋겠는데요. 한참 후 한 직원이 말을 꺼냅니다. 제가 플랫폼 메타데이터에서 발견한 용어가 있는데 그 옛날에 자주는 아니고요. 그 가끔 쓰인 말이더라고요. 팝송인데 실험성이 과도한 경우에 하이퍼 팝 이렇게 분류했었나 봐요. 이 말 되살리는 건 어떨까요? 이후 스포티파이는 100잭스의 음악을 중심으로 이 유사한 방법론과 감성을 공유하는 음악인들을 모아 공식 플레이리스트를 정식 서비스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Let's ride. Let's ride. Let's ride. 도를 넘어선, 흥분한, 과장된 이라는 뜻의 형용사 하이퍼는 2000년대 초반 팝과 만나면서 미학적 실천의 강령이 되었습니다. 팝이

일반적으로 대중적이며 청각적으로도 편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사운드를 표방한다면 하이퍼팝은 팝의 관습을 극한까지 과장하고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 같죠. 하이퍼팝의 기원에 앞서 언급한 영국 레이블이자 아티스트 집단 PC 뮤직이 있습니다. A.G. 쿡, 소피 같은 프로듀서들은 유로댄스, 제이팝 멜로디, 그리고 기존 팝 음악의 피치를 인위적으로 올리던 인터넷 하위 문화, 나이트코어의 문법을 흡수하고 자본주의와 디지털 문화를 풍자하는 내러티브를 더한 이 기괴한 전자음악을 선보였습니다. 이 독특한 언더그라운드 사운드는 이제 찰리 XCX 같은 메가스타들과 함께 주류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광대한 인터넷에 흩어져 있던 괴짜들이 하이퍼팝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공동체로 묶이며 오늘날 팝의 영토를 전위적으로 넓힌 혁신의 축이 된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세계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세계 음악의 키워드. 오늘 키워드는 하이퍼 팝이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과 스트리밍 플랫폼을 중심으로 스멀스멀 부상하기 시작한, 복합적이고 역동적이며 뭐 누군가의 귀에는 전위적인 음악 스타일이겠죠. 2010년 하이퍼팝의 설레가 된 곡 먼저 듣고 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DJ 고 소피의 2013년 싱글 BIP 혹은 BIPP. 저도 이 곡을 제목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요. 대문자로 BIPP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티스트로 또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는 하이퍼팝 아티스트 가운데 한 곡도 소개했는데요. 하이퍼팝의 방법론을 한국어 가사 그리고 한국이라는 로컬리티의 정서로 녹여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에피의 막걸리 뱅어였습니다. 막걸리 파티 앤썸 정도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이게 은어라. 자, 첫 시간 세계음악 키워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이탈리아 음악 두 곡입니다. 질리오 라틴케티가 부릅니다. 라 비오지아, 비. 이어서 피노 도나지오의 이오 게논 비보,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 영어 버전의 제목은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죠. 두 곡 듣고 세 음악이 전한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브라질의 안토니오 칼로스 조베인이 부르는 사비아입니다. 1968년 조빙이 곡을 쓰고요. 시구바르키가 노랫말을 써서 브라질 국제가요제 출전 우승을 거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상 결과를 놓고 팬들은 말이 많았다 하네요. 함께 출전한 제라우드 방드레의 곡이 우승했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는데요. 당시 군부 독재 정권을 비판한 강성의 노래였고 이에 비해서 사비아라는 곡은 현실 도피적이라는 비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구바르키가 이 곡을 가사를 집필하면서 1843년 시인 곤살비스 지아스가 쓴 망명의 노래에서 상징과 이미지를 차용했다는 사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네요. 결국 낭만적인 브라질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체제가 변질되며 아름다운 과거가 사라진 것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임에도 당시에는 오해를 산 것입니다. 제목 사비아, 브라질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짓바귀류의 새 종이라는데요. 노래 소리가 아름답다고 하네요. 2002년에는 브라질의 내셔널 버드, 국조가 되었다죠. 낭독하겠습니다. 돌아가련다. 그래, 다시 돌아가련다. 내가 있어야 할 땅.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다. 거기 있었고 지금도 거기 있는 곳. 사비아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곳이다. 돌아가련다. 그래, 다시 돌아가련다. 돌아가면 이젠 사라진 야자나무 아래 그늘에 누우련다. 이젠 피지 않는 꽃을 꺾으련다. 그리고 사랑을 하련다. 그 사랑이 내가 소망한 적 없는 밤들을 몰아내고 해 뜨는 날을 예고할지 모르니까. 돌아가련다. 그래, 다시 돌아가련다. 헛된 것만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웠던 숱한 계획들, 결국 나 자신을 속이려 했던 시도들, 나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망상들, 나 자신을 잃어버리려고 이리저리 냈던 길들, 널 잊기 위해 시도한 모든 것, 하지 않은 모든 것이 그저 헛되지만은 않을 것이다.

세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1968년 안토니오 카르로스 조빔 발표곡 사비아 전해드렸습니다. 19세기 브라질 시인 곤사비스 디아스의 시에서 느껴지는 것은 타국에서 바라보는 브라질에 대한 향수, 애국심 같은 것이었는데 시구바르키가 바라봤을 때는 당시 그 특수한 브라질 상황에서는 뒤집어야 하는 어떤 클리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썼는데 대중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예 아무튼 2등이 1등이어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했죠. 68년 브라질 가요제 2등 곡 들어보죠. 제라우드 방드레가 부릅니다. Pra não dizer que não falei das flores. 꽃에 대해 말하진 않았다. 말하지 않기 위해. 부제는 caminhando, 행진입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 프랑스의 두 기타리스트의 연주였습니다. 미렐리 라그렌 그리고 실방 루크의 라 발라드 일랑데즈 아이리시 발라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5254 문자로 신청곡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요. 비가 올 때면 듣고 싶어지는 이제는 비 오는 날 루틴이 되어버린 곡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신청해 봅니다. 같이 들어요 하셨습니다. 신청 감사드리고요. 같이 듣죠. 트래비스의 Why Does It Always Rain On Me 듣고 오늘의 2부 순서 한태인의 월드 차트 함께 하시죠.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이끄는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한태인이 감시간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해 드립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늘 순서 시작하죠. 태인씨 어서 오세요.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6 새우맨 가을 시즌 개편 첫날입니다.
1: 아, 네.
0: 알고 계셨나요 혹시?
1: 전혀 몰랐습니다.
0: 전혀 몰랐어요?
1: 예. 죄송합니다.
0: 네. 최장수 게스트잖아요.
1: 그런가요? 네. 제가 지금.
0: 네, 맞습니다.
1: 이야, 감사합니다.
0: 최장수 네. 아마 근소한 차이로 뭐 최장수가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최장수 아닐까?
1: 와우. 네,
0: 약간 뭐 한 6개월에서 1년 차 뭐 이런 차이인 것 같은데.
1: 우와, 감사합니다.
0: 뭐 한 말씀. 지난번에도 한 것 같긴 한데.
1: 그래도 네. 또 새로운 네. 기분으로 개편을 맞았어.
0: 26 가을이니까. 네. FW. 네.
1: 좋습니다. 아, 이렇게 최장수 게스트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요. 영광입니다. 네. 잘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도 든든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1: 네, 하이파이브.
0: 네. 하이파이브. 최장수가 낫죠. 어감이. 이게 그렇죠, 무슨 네. 다른 거 파는 장수 그러면
1: 그렇죠. 그렇죠. 음악 장수.
0: 뭐 약 뭐 뭐 이런 거 안 되잖아. 최장수.
1: 그렇죠. 네. 듣기 좋네요.
0: 네. 네. 어떻게 2주 만에 복귀하셨는데
1: 네, 네.
0: 좀 저희를 등하시하고 계신
1: 그렇습니다.
0: 한 주 동안 잘 쉬셨나요?
1: 네, 이게 네. 뭐 생방이다 보니까요. 쉬지 네. 못하게 스케줄이 네. 겹치게 되면은 네. 한 번씩 인사를 못 드리는 때가 네.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모로 월요일에 저를 기다려주셨던 분들에게는 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0: 개근상 타는 분은 없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맞추기 쉽지 않아.
1: 맞아요. 이게 생방의 네. 어쨌든 묘미이기도 하고 네. 생방의 아쉬운 점이기도 네.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나오는 목소리를 조금의 레이턴시도 없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음악 같이 들려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생방송의 묘미니까요. 여러모로 같이 즐겨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인 씨는 생방을 즐기는 거가 보이거든요.
1: 오, 예.
0: 성실상이 있다면 태인 씨도 최장수상 성실상 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빠진 주제 네,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채찍이에요. 채찍. 농담이고요. 오늘은 어느 나라 차트 등반할까요?
1: 네, 오늘은요 영국과 호주 그리고 캐나다의 차트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0: 네, 영국, 호주, 캐나다 영 연방은 아니구나. 그래서 호주는 영 연방 뭐 이런 느낌 나는데 캐나다는 아닌 것 같고,
1: 네네. 네,
0: 당연히 영국, 호주, 캐나다 뭐 특별히 고른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1: 네, 영미권 네. 국가들로 네. 고른 거고요. 영어를 네. 사용하는 국가들로 그냥 고른 거예요. 뭔가 네. 컨셉이나 뭐 특집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0: 아니죠?
1: 네.
0: 첫 아티스트부터 그럼 바로 소개해 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티스트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의 134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영국의 아티스트입니다. 시엔나 스피로라는 아티스트고요. 근데 이탈리아 아티스트 같네 이름이.
0: 시에나 스피로 그러네.
1: 네, 시에나 스피로라는 아티스트고요. 2026년 3월 발매 앨범이에요. 비지터라는 앨범이고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The Visitor라는 네. 동명의 수록곡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에나 스피로 노래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 같아요. 무슨 절벽에서 뭐 떨어지는 약간 그런 류의 네, 가사를 가지고 있는 발라드를 소개를 해드렸던
0: 절벽에서
1: 것
0: 떨어진다고 표현하셨어요?
1: 그런 감정, 뭐 내용이 그런 네,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발라드 넘버긴 네. 했는데 어쨌든 이 영국의 아티스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확실히 이 UK의 이런 발라더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을 잘 계승해서 자기 걸로 보여주고 있는 아티스트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0: 계승 바로 전 세대의 선배는 그러면 누구를 지목할 수 있어요?
1: 아델이나 아델? 아니면은 이제 스미스, 샘 스미스 같은 이런 네. 이제
0: UK 발라더,
1: 네, UK 발라더들의 어떤 이런
0: 감성.
1: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빈티지하기도 하면서 네. 그 현대의 어떤 이런 컨템포러리한 감각들도 잘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들려주고 있는 그런 계보를 잇는 아티스트가 아닌가, 팝 발라더가 아닌가.
0: 네. 그 거칠게는 이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그 60, 70년대 노스탈지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1: 그것도 그러면. 맞아요. 네. 저도 늘 느끼는데 네. 이런 뭐랄까 이런 장르의 음악일수록 네. 뭔가 현대 것이 중요하긴 해요. 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믹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엄청 현대적인 기법들이
0: 기술적인
1: 네, 기술력이
0: 면에서는
1: 네, 네. 많이 들어가야 하고 들어가고 있다라고는 느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가 되는 축은 네. 그 말씀하신 그 노스텔지아에 기반한 네. 그런 정서나 연주나 악기 사운드라든지
0: 아니면 이 외형적인 어떤 프레젠테이션
1: 맞아요,
0: 자체가
1: 맞아요. 네. 그런 아웃핏도 마찬가지고 네.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 이런 네. 것들도 그 머리 스타일에서부터 사실 알 수가
0: 머리부터
1: 있어요.
0: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1: 맞아요. 네. 옛날에 그 네. 예를 들면 뭐 브리짓 바르도가 막 했던 이런 머리들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뉘앙스들을 아. 아직도 그리고 네. 반짝거리는 드레스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아직도 그 이미지적으로 소비를 예. 한다라는 얘기죠.
0: 예, 예, 그래서 예.
1: 이런 걸 보면서 아 확실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노스텔지악한 이런 것들은 기반이 되는 확실히 뿌리가 되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뮤비를 보면서도 느끼고 음원을 들으면서도 느끼고 합니다.
0: 한국으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저기 워커 땡 그런 뭐 라이브 쇼에 무대를 연상하게끔 하는데
1: 그렇죠. 한국 그 커튼 쫙 내려와 예, 있고 예, 예. 조명 달려 있고
0: 한국 아티스트가 그런 걸 오마주하거나 뭐 그런 걸 기반으로 뭐 재현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유독
1: 아, 옛날에 UK, 원더걸스가 예. 그렇게 했던 거
0: 아 원더걸스 맞다. 그쵸? 오 기억력 좋으시네요. 예, 맞아요.
1: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예. 예, 그렇네요. 예. 그치 이게 사실 한국적 감성은 아니긴 하죠. 네.
0: 아니죠.
1: 아니, 굉장히 아니죠.
0: 예, 아니죠. 예, 약간 미국 지향적
1: 그렇죠.
0: 그런 거니까.
1: 그러니까 한국에서 예. 이런 걸 볼 수 있었을 때는 뭐 미팔군 이런 느낌이니까.
0: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
1: 그러니까 예. 전혀 한국적인 예. 건 아니니까요. 예. 어쨌든 이것도 이제 발라드예요. 표면적으로는 비지터 방문자라는 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유효 기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나는 당신에게 잠시 머무는 사람일 뿐인가 약간 이런 뉘앙스의 아. 연애 발라든가 싶은 느낌인데 그거라기보다는 좀 크게 보면은 삶의 일시성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유효 기간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연애뿐만 아니라 뭐 관계에도 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불안도 있는 거고 내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좀 언젠간 또 사라지겠지라는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고 뭐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머물고 싶은 이제 양가 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지터, 나는 방문자야. 그렇지만 나는 방문자이기는 네. 또 싫은 이런 마음이
0: 방문 비자 받은 거야.
1: 그렇죠.
0: 영주권
1: 나가야
0: 아니야.
1: 돼.
0: 영주권 아니고.
1: 맞아요. 이게 그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통제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0: 안 되죠.
1: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는 이런 무상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노래한 발라드 넘버다.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근데 현악 기반의 이제 오케스트럴한 요소들도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서 빈티지하기도 하고 현대적이기도 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융합이 되어 있는 좋은 곡이어서 첫 곡으로 들고 와 보았습니다.
0: 어때요? 지금 현재 UK 데일리 차트 134위인데 이게 데뷔 음반이고 올해 나왔으니까
1: 네.
0: 더 올라가겠죠?
1: 완전.
0: 아,
1: 네.
0: 그렇구나. 더 이제 반응이 오고
1: 왜냐면은 네. 이 발라더 티오는 항상 네. 존재했습니다.
0: 아,
1: 차트에.
0: 그렇구나.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이 시대에 또 이제

0: 영국산 발라드에 어떤 스타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1: 이런 생각이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한태인의 월드차트 첫 곡입니다. 시에나 스파이로의 데뷔 음반에서 The Visitor 듣고 오겠습니다.

0: UK 발라드의 차세대 이렇게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영국 가수 시에나 스파이로의 데뷔 음반 비지터에서 타이틀곡 더 비지터 오늘 한태인의 월드 차트 첫 곡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1: 좋네요. 날씨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0: 네, 점잖으면서도 이렇게 7108님께서 중저음 허스키 섞이면은 진짜 사기캐 목소리 된다라고 하시면서 비 오는 날이라서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1: 아, 그렇네요.
0: 8029님께서 시에나 스파이로 너무 좋아해요. 올해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바람 맞으며 두터운 보컬 듣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렇군요.
1: 내년에 내한 공연 소식이 있나
0: 아
1: 본데요?
0: 이미 정해진.
1: 와우.
0: 오.
1: 내년 내한 공연도 꼭갈 거예요라면서 8029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건 몰랐네요.

0: 2 스케줄이 나왔나 보네요. 벌써 이미.
1: 저도 좀 구미가 당기는데.
0: 아, 정말요?
1: 네, 저도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0: 그런
1: 네.
0: 디너쇼 같은 느낌.
1: 디너쇼처럼 하겠어요. 밥을 주겠어요.
0: 워커땡에서 하나? 혹시? 예, 거기
1: 밥도
0: 딱인데.
1: 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티켓값이 한 3배로 늘어납니다.
0: 아, 그럼 밥값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늘어나는 거죠?
1: 보통 호텔에서 디너쇼 같은 거는 30만 원은 좋고 줘야.
0: 아예 안 가봐서 예. 몰라요. 예.
1: 저도 뭘, 안 가봐서. 예.
0: 얼마나 좋은지. 태희님은 최장수 꼭 계속 경신해 주세요라고 또 이렇게 응원의 화이팅의 메시지 하이파이브 주시고 계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0: 하이파이브. 자, 오늘 한태희는 월드차트 캐나다, 영국 그리고 호주까지 가볼 예정이고요. 방금 영국 가수의 음악 들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음악 소개해 주시죠.
1: 네, 마찬가지로 영국 차트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킹덤의 57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아티스트입니다. 애쉬라는 아티스트고요. 2026년 8월 7일 발매 싱글입니다. Stop the Wedding이라는 곡이에요. 굉장히 강렬한 제목입니다. 느낌표까지 붙어있어요.
0: 뒤에 느낌표 하나 네. 달렸어요.
1: 멈춰!
0: 멈춰!
1: 결혼 멈춰! 라는 곡이에요.
0: 왜 무슨 사연일까?
1: 아,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보면요. 네. Stop the Wedding 이게 제목만 보면 이제 뭔가 결혼식에 난입해가지고 네. 잠깐! 이 결혼 뭐야! 이러면서 네. 신랑이나 신부를 붙잡고 네. 나가버리는
0: 파토 내려고
1: 그렇죠. 네. 그런 느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아티스트가 자기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약간 경고, 약간 자조 섞인 그런 거예요, 사실.
0: 자조.
1: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애쉬라 아티스트가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한 거죠.
0: 네네.
1: 그렇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게 옳지 않게 느껴졌을 때 요거를 내 스스로 모든 걸 멈출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지 못했었던 내 자신에게 이제 던지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결단 이런 걸 내리고 본인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한가에 대한 약간 자조 섞인 물음도 던지면서 내가 했던 뭐 본인이 이걸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뭐 이혼이 실수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뭔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자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노래 가사에 이렇게 투영을 재미있게 해낸 거죠.
0: 기억하나 보네요. 그때 결혼 당시 준비하면서나 아니면 식장에서 뭔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었다.
1: 그랬겠죠. 네.
0: 1%라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1: 약간의 공포라든지 뭔가 이게 떨리고 무섭고 네.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런 것들을 뭔가 내 자신에 대한 확실한 물음으로써 다시 한번 체크를 하지 않았었지 않나? 라는 느낌으로 자기 자신에게 과거의 나에게 이렇게 보내는 노래인 거죠.
0: 근데 이제 명령형이잖아요. Stop the wedding.
1: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있으니까 그때 네. 당시가 잘못했다는 건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멈춰.
0: 지금의 나는
1: 거죠.
0: 절대 안 한다.
1: 네, 나 지금이면 안 해. 그러니까 멈춰 이런 느낌일 텐데
0: 그때 듣지는 못하겠지만 그 당시 그렇지. 내가
1: 이미 그 염원과 이런 것들이 담겨서 뭔가 메시지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신호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렵고 무섭고 긴장되고 떨리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걸 뭐 몰랐을 수 있겠죠.
0: 그렇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느낌의 노래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뮤지컬적이에요, 노래가.
0: 아.
1: 이 아티스트의 작곡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은데 뮤지컬 넘버 같은 이런 극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네. 채용을 해요.
0: 뭐 리듬도 막 편하고
1: 네, 맞아요.
0: 템포도 좀 조정되고
1: 네, 뒤에 가서 브릿지 이제 네. 라스트 코러스 파트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쭉 늘어났다 갑자기 앞쪽으로 확 시키면서 네. 뭔가 다이나믹을 그런 네. 식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합창을 일부러 좀 과장되게 믹싱을 해가지고 막 떼거지로 막 그 네. 배우들이랑 우르르 나와가지고 와 부르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연출도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너무 흥미로웠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아티스트의 어떤 이제 디스코그래피를 쭉 들으면서도 아, 이 아티스트는 되게 뮤지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 곡에서도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한번 느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한편의 뮤지컬 드라마 보듯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가수 애쉬의 Stop the Wedding입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두 번째 곡이었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의 올해 발표 싱글 Stop the Wedding 아티스트는 애쉬였죠.
1: 재밌네요 진짜. 네,
0: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레트로하면서 뭐, 히치콕 영화 장면도 떠오르게 하는 그런 질감에 네, 권총을 들고 클라이맥스로 가가지고
1: 그 정도로 네, 멈춰야
0: 템포가 네, 빨라지는 지점이 권총을 서랍에서 꺼내는 그 지점이었던 그, 것 같은데
1: 이렇게 네, 권총이
0: 이소영님께서 이 뮤비가 정략 결혼하는 주인공 같기도 하고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네요.
1: 그렇죠. 여러 스토리가 네, 짐작이 되는 네,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되게 멋있네요. 근데 영상미도 엄청 좋고 네, 곡이랑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레트로한 느낌의 비디오였습니다.
0: 잘 들어봤는데요. 이제 좀 분위기가 전환되는 그 두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세 곡 남았죠? 세 곡. 예.
1: 그렇네요. 뭔가 좀 팝과 어떤 경계에 있는 예, 여기서 딱 나뉘긴 하네요.
0: 네네. 네. 세 번째 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세 번째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예요. 오스트레일리아의 95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캐나다의 밴드요. 니클백의 2001년 발매 앨범입니다. Silver Side Up이라는 앨범의 수록곡이고요. How You Remind Me라는 곡이에요.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죠. 네. 95년 캐나다의 이제 작은 도시 해나에서 결성된 밴드입니다. 니클백 뭐 너무 유명한 밴드니까.
0: 그러니까요. 이게 네, 여기 정보 찾은 거에 의하면 네, 2000년 초반을 지배한
1: 정말 지배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네, 팀이에요. 니클백이라는
0: 포스트 그런지 얼터너티브 록의 정석.
1: 맞아요. 얼터너티브 메탈 그러니까 얼터너티브 메탈이라고 할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포스트 그런지 이게 그러니까 포스트 그런지가 너무 니클백이라는 이 팀 때문에 약간 멸칭 아닌 멸칭으로 받아들여지던 시기가 있었어요.
0: 그랬구나.
1: 이게 참 웃긴 건데 저는 니클백을 좋아하거든요.

0: 네네.
1: 그죠? 저는 니클백을 좋아했는데 이게 너무 히트를 치고 너무
0: 과소비
1: 라디오에서
0: 되니까.
1: 과소비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이게 음악이라는 건 사실 어쨌든 허영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팀을 좋아해. 나이 음악을 좋아해가 어쨌든 어느 정도의 권력이 돼야 하는 나의
0: 그렇죠.
1: 지적인
0: 그렇죠.
1: 이런 수준을 대변해 주는 이런 권력이 될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하다 보니 이제 니클백이라는 이 팀과 이 노래와 이런 포스트 그런지라는 장르가 과소비가 되고 다이 팀의 이 사운드를 함께 하는 팀들도 점점 우후죽순 늘어나고 하니까 대중들은 이 포스트 그런지 그리고 이거 대표 주자인 니클백을 조롱하고 미모화시키고 요런
0: 외면하고.
1: 게 외면하고 나오면 아, 난 니클백을 뭐막안 좋은 말 하면서 뭐라 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주류에 속해 있지 않은 멋진 음악을 듣는 사람 약간 요런
0: 아,
1: 느낌의 이미지를
0: 디폴트로
1: 가져가면은
0: 니클백을 욕하면은
1: 기본적으로는
0: 어느 정도
1: 욕하고 그러니까 참
0: 인정받는
1: 이게 웃긴 거죠.
0: 아이러니네요.
1: 그 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도 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0: 당연히 비슷한
1: 언제나
0: 사례가 당연히 시대마다 있는 것
1: 언제나
0: 같긴
1: 있어
0: 한데.
1: 왔죠. 가장 주류에서 뭐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환영을 받고 이런 음악들은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반발심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클백이라는 아티스트는 지금까지도 그들의 유산을 잘 지켜오면서 아주 세계적인 밴드로 아직까지도 차트에 계속 노래들을
0: 그러네요,
1: 입성시키는
0: 지금.
1: 굉장한 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런지라는 이런 파괴적인 사운드를 의의가 있다면은 라디오 친화적이고 대중에게 모두에게 들었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이거를 벼려냈다는 것 자체로는 엄청난 업적이에요, 사실. 이런 그런지 사운드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너바나 같은 이제 그런지 사운드들은 이제 대중 친화적인 사운드는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불편하고 믹싱이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엉망인 곡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 뭔가 시대의 정신에 맞춰 가지고 엄청나게 깔끔하고 라디오에서 어디서 누가 들어도 부담스럽지 않게끔 만들어 냈다라는 이 포스트 그런지라는 이제 작품을 이제 많은 이들 세계에게 알렸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운드인지.
0: 네. 캐나다 아티스트 밴드 니클백의 How You Remind Me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차트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밴드까치단의 한태인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가 고른 세 번째 곡은 니켈백의 How You Remind Me였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지 뭐 너바나 같은 사운드를 그리드 안으로 이렇게 딱 몰아넣어서 이렇게 좀 맞아요. 짜임새를 만들어준 느낌인데
1: 명료하죠. 네. 네, 이렇게 네. 디스트 오버드라이브 디스트 사운드가 엄청나게 레이어가 많이 되어 있고 너저분하게 나와야 하는 사운드들이 어쨌든 그 말씀 주신 대로 어떤 틀 안에서 네. 되게 명료하고 깔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사운드적인 어떤 의의인 거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현대적이고 이거를 불편함 없이 들을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좋습니다.
0: 오랜만에 들었는데 사운드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다시 그렇죠. 한번 하게 됩니다.
1: 제가 딩초 때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뭔가 피로감이나 거부감 없이 굉장히
0: 딩초
1: 네, 맛이 있게 섭취를 했었다. 크리드, 뭐 니클백 이런 밴드들을 엄청 재미있게 잘 들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자, 월요일에 만난 한태인 월드차트 이제 오늘의 네 번째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네 번째 선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캐나다예요. 177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캐나다의 밴드예요. Three Days Grace라는 밴드고요. 2006년 발매 앨범입니다. One X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Animal I Have Become이라는 곡입니다. 이 팀도 이제 포스트 그런지의 요소가 있는 또 마찬가지로 네. 이제 좀 비슷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그런 거랑 또 마찬가지로 네. 얼터너티브 록적인 요소도 있고 네. 얼터너티브 메탈적인 사운드까지도 있다라고도 보는데 아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뭐 기타 사운드라든지 창법이라든지 뭔가 튠을 낮춘다든지 이런 것들에 뭐 이미지적인 느낌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얼터너티브 록, 얼터너티브 메탈 이걸 뭐 구분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디에 루트를 두고 있냐의 차이인 것 같긴 한데 네네. 그걸 막 엄청나게 구별해서 쓰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는 네네. 사실 받아들이고 있지도 않고요. 아무튼 여기도 라디오 친화적인 사운드예요. 그렇군요.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이렇게 차트에서 살아남고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오랫동안 사랑받는 것들을 보면은 그 시대를 어쨌든 대표했던 곡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없는 그런 사운드로 그리드 안에 잘 들어가 있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요거는 좀 재미있는 게 튜닝이 낮춰져 있거든요.
0: 디튠.
1: 네, 디튠을 C튠까지 엄청 낮췄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 6번 현이 E예요. 예. 미음인데 그걸 이제 보통은 이제 드랍 D 정도로 5음 예. 정도 낮춰요. 근데 이거 이제 드랍 C까지 해가지고
0: 상당히 저음으로
1: 네 칸을 낮춘 거예요.
0: 밑이 그냥 확 네. 생겨버리는 네. 그런. 네. 예.
1: 그래가지고 드랍 C튠으로 거의 뭐 베이스 음역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와 그거 낮은데 그걸로 이제 메인 리프의 디자인을 짰다 보니까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뭔가 아래에서부터 끌어올리는 폭발력이나 파괴력이 훨씬 더 강력해진 그런 효과들이 있다라는 게 이제 들으면서 재미있으실 만한 포인트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0: 역시 뭐 우연이겠지만 캐나다 밴드네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게 확실히 이제 북미 쪽의 이제 밴드들이 90년대 요 당시에 이런 음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도 성공인데 우후죽순 많이 생겼다 보니까 그 중에 많으면 많을수록 네. 그 안에서 성공하는 밴드들의 확률도 올라가거든요. 네.
0: 그래요. Three Days Grace의 Animal I Have Become.

0: 캐나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177위 곡, 2006년 싱글 들어왔고요. 밴드 The Three Days Grace의 Animal I Have Become이었습니다.
1: 네, 아 이게 역시 좋네요. 이게 네. 레이어 좌우로 쫙 기타 소리 벌려가지고 이거를 몇 겹씩 쌓아놓은. 근데 이거를 어쨌든 선명하고 명료하게 쫙 뽑아낸다라는 이 00년대에 확실히 이 포스트 그런지 장르의 기타 레이어는 걸목할만 합니다.
0: 맛이 있습니다.
1: 네, 이 나름의 맛이 네. 있죠.
0: 아까 그 에어컨 틀어놓고 이 두터운 듣는다 그러셨던 예. 아무튼 자 오늘의 마지막 곡 이건 또 또 다른 네. 느낌의 또 곡이네요.
1: 마무리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앨범으로 들고 왔어요. 네. 네, 오늘의 마지막 곡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United Kingdom의 86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자, 이 곡도 참 오랫동안 차트에서 안 내려갑니다.
0: 그러니까
1: 늘 요 순위권 내에서 항상 있어요, 진짜. 아, 불멸의 곡이에요, 불멸의 곡.
0: 스테디 롱런 뭐 그런 거네요.
1: 슈퍼 스테디 슈퍼 롱런 곡이에요, 진짜.

영국의 와. 밴드입니다. The Verve라는 밴드고요. Verve의 97년 발매 앨범이에요. Urban Hymns의 수록곡입니다. Bittersweet Symphony라는 곡이에요. 어쨌든 이 브리팝의 역사에 있어서 그뭐 10곡 뽑으라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을

0: 훌륭했죠.
1: 어떤 브리팝이 가져야 할 그런 호흡이나 이미지 같은 것까지도 놓치지 않았던 그 시대의 명곡이다. 뭐 이렇게 네.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 그 샘플링이 발목을 잡은 거죠.
1: 아, 맞아요. 그래서 많이 뜯겼다가 이제 저기 돌려받았대요.
0: 네.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네. 자, 오늘도 잘 들었고요. 텐시 다음 주엔 보는 거잖아요, 우리.
1: 아, 그렇죠.
0: 계속
1: 네.
0: 가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렇죠? 계속 가야죠, 그렇죠. 계속 갑니다.
0: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0: 영국의 The Verve의 Bittersweet Symphony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가족의 빈자리를 실감하게 되면 커다란 상실감이 닥칩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우리에겐 마음으로도 가족을 떠나보내는 두 번째 이별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떠난 가족에 대한 추억,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고인은 버거운 기억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언제든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잘 먹고 잘 자는 사소한 일상부터 채워나가면서 차츰 새로운 나날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 슬픈 마음을 나누세요. 처음엔 견디기 쉽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도 삶의 새로운 의미로 남을 겁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 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Do you still do your
2: hair with your hands? I do it
1: with my hands. Listening to speaking.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초급일본어 이은미입니다.
1: 야사시 니혼고 쇼타 데스.
0: 오늘의 타이틀은요.
1: 신학기 하지마타네.
0: 새학기 시작되었네 라는 내용입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9월인데요. 높은 하늘과 선선한 날씨를 즐기면서 우리 초급일본어와 함께 멋진 가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에는 뭐뭐 했다라는 동사의 과거형, 타 형태와 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된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1그룹 동사의 과거형을 살펴볼게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볼까요? 한 번에 단숨에
1: 이끼니 이끼니
0: 이끼니 여기서 이끼라고 하는 것은 단숨, 한 번에 호흡이란 뜻이에요. 뒤에 니가 연결돼서 이끼니 라고 하면 한 번에 단숨에 라는 표현인데요. 선생님, 우리 술자리에 가면 원샷, 원샷 그러잖아요. 이 원샷, 한 번에 마심, 일본어로요?
1: 이끼노미, 이끼노미,
0: 이끼노미라고 합니다. 이끼, 한 번, 단숨이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여러분, 노미 무슨 뜻이죠? 그렇죠. 마시다라는 의미의 1그룹 동사 노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의 동사는 마스형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미라고 하면 마심. 이끼랑 연결됐어요. 이끼노미라고 하면 한 번의 마심, 즉 원샷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다음 단어 보죠. 새학기.
1: 신학기. 신학기.
0: 신학기. 신학기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신학기. 새학기고요. 시작되다.
1: 하지마루. 하지마루.
0: 하지마루. 1그룹 동사입니다. 시작되다 라는 뜻인데요. 앞서 새학기, 신학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새학기가 시작되다.
1: 신학기가 하지마루.
0: 신학기가 하지마루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전은요?
1: 고생, 고생.
0: 오후도 궁금해요.
1: 고고, 고고.
0: 다음 단어 볼까요? 사람 이름 뒤에 붙어서 누구누구 군 할 때 이 군은요?
1: 근, 근.
0: 일본어의 호칭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선생님, 이 근 사용법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하이. 이 근이라는 말은 주로 아랫사람이나 동등한 대상에게 친근함과 예의를 담아서 붙이는 호칭 전미사인데요. 이름 뒤나 선 뒤에 붙여서 사용합니다.
0: 그렇죠. 다음 단어 볼게요. 하다.
1: 야르. 야르.
0: 야르. 1그룹 동사입니다. 하다라는 의미의 스르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야르도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다음 단어 보죠. 싫다.
1: 이하다. 이하다.
0: 이하다. 이야라고 하면 싫음이라고 하는 의미고요. 뒤에 다가 연결돼서 이하다라고 하면 싫다라는 의미의 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먼저
1: 사키니 사키니
0: 사키니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앞선이라고 하는 한자는요. 뜻을 읽을 때 사키라고 읽고요. 앞, 앞쪽이란 뜻이에요. 이 뒤에 니 연결돼서 사키니라고 하면 먼저란 뜻인데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1: 오사키니 시츠레이시마스.
0: 오사키니 시츠레이시마스. 사키니 시츠레이시마스 해도 되는데요. 정중하게 사키니 앞에 접두어 오를 붙여서 오사키니 시츠레이시마스라고 하는 표현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사키는요. 목적지 장소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연락처라고 하면요.
1: 렌락사키.
0: 렌락사키라고 해서요. 렌락그 연락이고요. 뒤에 사키라고 하는 것이 목적지 향하는 곳이라는 의미.

0: 미루여 렌라크사키 연락처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1그룹 동사의 과거형을 살펴볼게요. 이 과거는요, 일본어에서 타라고 하는 조동사로 나타낼 수 있어요. 타는요, 뭐뭐 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 혹은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동사에 접속할 때는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1그룹 동사는 단어의 끄듬절 발음이 바뀌는 음편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음편현상 우리 어디서 공부했었죠? 그렇죠. 8월에 배웠습니다. 접속조사 태, 뭐뭐하고 해서 하여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 접속조사 태도 원래는 마스형에 연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그룹 동사는 음편현상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1그룹 동사는 우리가 8월에 배웠던 접속조사 태뿐만 아니라 오늘 배울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 타의 경우에도 음편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음편현상 우리 살펴볼게요. 음편에는 이음편, 조금편, 발음편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이음편은요, 끄듬절이 크, 그로 끝난 경우에 동사 마스형에 연결되지 않고요. 끄듬절을 이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는요, 가끄인데요. 썼다와 같이 타를 연결할 때는 동사 마스형이 카키타가 아니라 마지막 음절 크를 이로 바꿔서 가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그로 끝난 경우 헤엄치다는요, 오요그인데요. 마찬가지로 조동사 타를 연결할 때는 오요기다가 아니라 오요이다와 같이 이 음편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음편은요, 이 음으로 발음이 편하게 바뀝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쓰다,
1: 가크,
0: 썼다,
1: 가이타,
0: 헤엄치다,
1: 오요그,
0: 헤엄쳤다,
1: 오요이다.
0: 이번에는 초금편 살펴볼게요. 초금편은 끄듬절이 우쯔르로 끝난 경우에 마지막 음절을 초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다는 가우인데요. 여기에 조동사 타를 연결할 때는 갔다가 되고요. 기다리다는 마츠인데요. 마찬가지로 조동사 타를 연결할 때는 맞다와 같이 끄듬절이 초금으로 바뀌는 음편을 가리켜요. 사다,
1: 가으,
0: 샀다,
1: 갔다,
0: 기다리다,
1: 마츠,
0: 기다렸다,
1: 맞다.
0: 마지막으로 발음편은 끄듬절이 누부무로 끝나는 경우에요. 끄듬절을 발음으로 바꾸면 돼요. 죽다는 신우인데요. 타를 연결할 때는 신다. 선생님, 발음으로 바뀌었는데 타가 다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발음편은 응, 발음으로 바꾼 다음에 타를 다로 바꿔야 해요. 일단은 요무인데요. 마찬가지로 조동사 타 연결할 때는 연다와 같이 됩니다. 죽다,
1: 신으,
0: 죽었다,
1: 신다,
0: 읽다,
1: 요무,
0: 읽었다,
1: 연다.
0: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죠. 1그룹 동사 중에서 끄듬절이 스로 끝난 경우에는 원래대로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말하다는 하나스인데요. 타 연결할 때는 하나시다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게 있죠. 가다는 이끄인데요. 끄로 끝났지만은 초금편 일어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가다는 이끄, 갔다는 있다인데요. 우리 스로 끝난 경우 그리고 이끄의 경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말하다,
1: 하나스,
0: 말했다,
1: 하나시다,
0: 가다,
1: 이끄,
0: 갔다,
1: 있다.
0: 그럼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줄곧 갖고 싶었던 최애 앨범을 샀어.
1: ずっと欲しかった推しのアルバムを買ったよ. ずっと欲しかった推しのアルバムを買ったよ.
0: ずっと라고 하면 쭉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欲しかった, 欲し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이 형용사. 과거 형태는 어미를 까따로 바꾸면 되죠. 欲しかった, 갖고 싶었다. 보통형 형태를 뒤에 명사 수식할 수 있습니다. 推しのアルバムを, 최애 앨범을 갔다요, 샀어. 카우 사다, 갔다 샀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소설이 재미있어서 한 번에 읽었어.
1: 소설이 面白くて 一気に読んだよ. 소설이 面白くて 一気に読んだよ.
0: 소설이 面白くて 소설이 재미있어서 面白い 재미있다라는 이 형용사 접속조사 태에 연결할 때는 어미를 크로 바꾸고 태에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面白くて 재미있어서 一気に 한 번에 단숨에 読んだよ 읽었어. 読む 읽다 과거를 나타내는 타 연결할 때는요. 발음편이 일어나서 読んだ 뒤에 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読んだよ가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일그룹 동사에 타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이름을 쓰다.
1: 나마에오 카크.
0: 나마에오 카크. 물통에 이름을 쓰다.
1: 스위토니 나마에오 카크.
0: 스위토니 물통에 나마에오 카크. 이름을 쓰다. 우리 타 연결해 볼게요. 물통에 이름을 썼다.
1: 스위토니 나마에오 카이타.
0: 스위토니 나마에오 카이타. 카쿠 크로 끝났습니다. 이음편 일어나야죠. 그래서 가이타. 새 물통에 이름을 써두다.
1: 아타라시 스위토니 나마에오 카이테 오쿠.
0: 아타라시 스위토니 새 물통에 나마에오 이름을 카이테 오쿠 써두다. 테 오쿠 뭐뭐에 두다 라는 표현인데요. 카이테 오쿠 이 오쿠에 타 연결해 볼까요? 새 물통에 이름을 써뒀다.
1: 아타라시 스위토니 나마에오 카이테 오이타.
0: 아타라시 스위토니 나마에오 카이테 오이타. 카이테 오쿠 마찬가지로 크로 끝났습니다. 이음편 일어나야겠네요. 카이테 오이타 써뒀다가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마르 여름방학이 시작되다 하지 마르 1그룹 동사인데요. 문을 연결하고 싶어요. 접속조사 태 연결해야죠. 1그룹 동사 중에서 우쭈루로 끝난 경우에 접속조사 태 연결할 때는요. 조금 편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지 마 때 시작되고 스그 바로 곧 젠부 모두 전부 얕다요 했어 야르 하다란 의미의 1그룹 동사 루루 끝났어요. 초금편 일어나야겠네요. 그래서 얕다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僕は 夏休みが 始まって すぐ 全部 やったよ.
0: 이어서 보면요.
1: 에? 本当? すごい.
0: 에? 本当? 어? 진짜? すごい. 대단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에? 本当? すごい.
0: 이어서 보면요.
1: 嫌なことは先にするタイプなんだ.
0: 嫌なことは 싫은 일은 이란 표현이죠. 이하다, 싫어하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 명사 수식할 때는요. 나 형용사니까 나로 수식해야겠네요. 그래서 이하나고토와 싫은 일은 사키니스르 먼저 하는 타이프 난다. 타입이야, 타입이거든 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이하나고토와 사키니스르 타이프 난다.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신학기 始まったね.
3: 夏休みの課題は全部終わった?
2: なんとかね. 午前2時までレポート書いたよ. 鈴木くんは?
3: 僕は夏休みが始まってすぐ全部やったよ.
2: え? 本当? すごい!
3: 嫌なことは先にするタイプなんだ.
0: 가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까요?
1: 망
0: 사람, 남자란 뜻이고요.
1: 우망,
0: 여자, 우먼이란 뜻입니다.
1: 휴망,
0: 인간, 사람이란 뜻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망, 응, 남성을 뜻하는 영어, 맨의 일본어식 발음인데요. 모음 차이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일본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 1위 요코하마. 흔히 일본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도시라고 하면 수도 도쿄나 식도락의 도시 오사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의 부동산 주택정보 서비스인 스모에서 매년 실시하는 살고 싶은 도시 순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요코하마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하이. 요코하마는 도쿄에서 전철로 30분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미나토미라이의 아름다운 야경과 이국적인 분위기의 모토마치, 활기찬 차이나타운이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는데요. 도쿄보다 주거비 부담이 덜한 데다가 잘 전동된 해안 산책로와 풍부한 녹지가 더해져 일상의 여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0: 참고로 사쿠라기조와 요코하마역을 중심으로 한 편리한 교통망과 여러 쇼핑 문화시설, 우수한 육아 환경까지 맞물려서 1인 가구부터 가족 단위 거주자까지 머물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악단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9월도 頑張りましょう!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걸으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0: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1: EBS 초급 중국어.
0: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大家好，我是王老师.
0: 복습만이
1: 살길이다.
0: 복습만이 살길이라고요. 네,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9월의 첫날입니다.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겠죠. 원래는 복습을 하는데 첫날은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본문 먼저 보시면 안 돼요. 본문 들을 때는요, 눈을 감고 들으시고 제 통제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단어량이 좀 많다고요? 하루에 단어 10개, 문장 2개만 외운다는 적절한 목표를 세우시면 좀 더 친숙하게 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습니까?
1: 没错.
0: 네, 모든 걸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편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화를 잘하시려면 암기, 문장, 통암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부터 볼까요? 오늘 하루 종일 바빴지.
1: 今天忙了一天吧.
0: 여기서 사자성어처럼 통째로 암기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부터 볼게요. 8페이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1: 今天.
0: 오, 따라하셔야 돼요. 일성 높이 길게. 今天 따라하시죠. 내일. 하나, 둘, 셋.
1: 明天.
0: 오, 말씀 못하신 분들은 검색해보세요. 明天, 이성 낮게 출발하세요. 明, 이렇게. 明天, 이게 아니에요. 어제도 이성으로 시작합니다.
1: 昨天.
0: 그렇죠. 우리 초급 중국어라 해도 今天, 明天, 昨天 정도는 이제 우리 청취자라면 편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바쁘다.
1: 忙.
0: 하루 종일.
1: 一天.
0: 근데 아까 제목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우는 게 아니에요. 바쁜 하루였다. 일기장에도 첫 소절에 정말 많이 쓸 수 있는 말. 바쁜 하루였어요.
1: 忙了一天.
0: 선생님, 여기 일러가 왜 여기 있죠? 맨 뒤에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그죠? 바쁜 하루였어. 다시 한번.
1: 忙了一天.
0: 그렇죠. Finally, 드디어, 마침내.
1: 终于.
0: 한 번 더.
1: 终于.
0: 자, YU 발음 쫑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서 쫑위, 쫑위 한번 해보세요. 부사입니다. 부사의 위치는 동사나 형용사, 즉 수로 앞이에요. 드디어 밥 먹는다.
1: 终于吃饭了.
0: 아, 무릇 예문은 쉬워야죠. 선생님께서 지금 맨 뒤에 러를 쓰셨어요. 맞아요. 쫑위의 특성상 보통 러를 씁니다. 드디어 왔다.
1: 终于来了.
0: 그렇죠. 어? 할 수 있다.
1: 能.
0: 조동사는 동사 앞에 쓰는 겁니다. 영어로 선생님 이게 can 맞나요? 할 수 있다?
1: 能.
0: 할 수 없다?
1: 不能.
0: 필기 준비하세요. 不能은 뜻이 두 개예요. 할 수 없다라는 말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선생님?
1: 하면 안 된다?
0: 하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휴대폰 보면 안 돼요. 자, 휴대폰 보지 마.
1: 别看手机.
0: 혹은 不能 써서
1: 不能看手机.
0: 또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마라, be에 검색해보세요. 같은 말입니다. be. 네, 좋아요. 집에 가다, ui 사이에 에 넣어야 돼요. 回家 해도 알아듣겠지만 정확한 말은?
1: 回家.
0: 한 번 더.
1: 回家.
0: 우린 집에 간다라 그러잖아요,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간다란 말 하지 않고 돌아간다, 回 있습니다.
1: 네, 我们说回家.
0: 드디어 집에 갔다.
1: 终于回家了.
0: 따라하시죠. 시작.
1: 终于回家了.
0: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녁, 밤.
1: 晚上.
0: 삼성, 경성 힘드세요? 할머니가 대표 발음이에요. 할머니.
1: 奶奶.
0: 우리.
1: 我们.
0: 니네들.
1: 你们.
0: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 삼성, 삼성이면 앞에가 이성입니다. 니하오처럼 일찍 좀.
1: 早点.
0: 뒤에 보통 선생님 뭐가 오죠?
1: 을.
0: 아, 을. 그리고 동사가 또 오죠. 일찍 좀 먹자. 일찍 좀 먹어.
1: 早点吃.
0: 네, 얼화를 빼볼게요.
1: 早点吃.
0: 다 됩니다. 선생님은 얼화를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일상생활에서?
1: 我一般

0: 강용.
1: 아, 자주 사용하신답니다.
0: 네.
1: 저도요. 저도 북방 출신이라서 많이 씁니다. 早点吃 이런 식으로 일찍 좀 쉬세요.
0: 早点休息.
1: 한 번 더.
0: 早点休息.
1: 여러분 쉬우시하지 마세요. 아유 사이에 오 넣으면 쉬어우예요. 쉬어우시. 쉬어우시. 좋아요. 일성경성. 마마 생각하시면서. 어, 알겠어요. 좋아.
0: 好的.
1: 어, 더 빼세요. 힘들면.
0: 好.
1: 해도 괜찮습니다. 강조의 느낌이 가득 담겨 있죠. 자, 이제 옆에 페이지 보지 마세요. 오, 벌써 보셨나요? 아, 안 돼요. 눈을 감고 우리 듣기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들어볼게요. 한번 이치 라이팅이샤.
2: 第一课，今天忙了一天吧？是啊，终于能回家了。晚上早点休息。好的，你也是。今天忙了一天吧？是啊，终于能回家了。
3: 晚上早点休息。好的，你也是。
1: 오늘 우리 초급 중국어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이 좀 어떤 분들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죠?
0: 是的.
1: 쉽다고요? 그러면은요, 한자나 병음을 손으로 가리고 밑에 있는 한글 보시면서, 한글에서 보시면서 바로바로 중국어로 나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끝판왕이에요. 그게 여유있게 되면 쉬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부터 본문 보시죠. 오늘 바쁜 하루였지?
0: 今天忙了一天吧.
1: 반은 원래 맨 뒤에 쓰면 합시다 하자인데 물음표가 있고 쫙 깔면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뭐뭐지.
0: 맞아요.
1: 거의 뭐 알면서 물어볼 때.
0: 음흠.
1: 선생님 발음이 너무 좋아요. 니 실중고란 봐.
0: 오, 你怎么知道的?
1: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네요. 니 실중고란 봐. 중국인이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0: 네.
1: 그럼 몰라서 물어볼 때 바쁜 하루였어요?
0: 今天忙了一天吗?
1: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을 쓰는 거죠. 경쾌하게 이天吗?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맞아.
0: 是啊.
1: 아니면 아를 빼고 그냥 是 해도 괜찮죠?
0: 是的,也可以.
1: 是的, 덜을 써도 됩니다. 아니면 맞아요, 对 해도 괜찮아요. DUI, 对.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되었어.
0: 终于能回家了.
1: 자, 필기 준비하세요. 러가 완료가 맞아요. 그런데 조동사 보이십니까? 能 이런 게 조동사예요. 조동사와 러가 함께 있으면 보통은 이게 변화입니다.
0: 没错.
1: 할 수 있게
0: 되었어요.
1: 되었어요. 그렇죠.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어? 무릇 예문을 쉬워야죠.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되었어?
0: 终于能吃了.
1: 이렇게 말이죠. 저녁에 일찍 좀 쉬어.
0: 晚上早点休息.
1: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이성 자오, 그다음 반삼성 자오点 뚝 떨어지는 거 잊지 마세요. 한 번 더.
0: 晚上早点休息.
1: 알았어.
0: 好的.
1: 너도.
0: 你也是.
1: 자, 너도라고 할 때 우리 이제 초급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니에 하고 말아요.
0: 음흠.
1: Me too. 我也 안 됩니다. 입니다까지 써야 됩니다. 나도 한번 해볼까요?
0: 我也是.
1: 사랑해요.
0: 我也是.
1: 이렇게 말이죠. 이번에도 눈 감고 다시 들어보시죠. 좀 다를 거예요. 저 더 잘 들릴 거예요. 어머니 이치 라이 팅이샤.
2: 今天忙了一天吧?是啊,终于能回家了。晚上早点休息。好的,你也是。今天忙了一天吧?是啊,终于能回家了。
3: 晚上早点休息。好的，你也是。
1: EBS 초급 중국어 어퍼 포인트 10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다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 쉽다고요? 아닙니다. 예문에 있는 단어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내 드디어라고 할 때 쫑위 아니고 다시 한번
0: 쫑위.
1: 여러분들 오늘 라디오 들으시기 전에 기차 중국어로 여유있게 할 수 있습니까? 기차.
0: 火车.
1: 후오가 아니라 어로 끝나야 돼요. 오로 끝나면 후어입니다. 다시 한번.
0: 火车.
1: 불자동차네요. 소방차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차가 드디어

0: 왔다. 시작.
1: 火车 종류 来了.
0: 아이고, 안 따라하시네요. 다시 한번.
1: 火车 종류 来了.
0: 저도 할래요. 너무 발음 좋으시잖아요. 火车 종류 来了. 火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뒤에가 일성이니까 반삼성이에요. 선생님을
1: 老师
0: 기차
1: 火车
0: 그렇죠. 老师 火车 이게 반삼성입니다. 남동생이 드디어 졸업을 했다.
1: 弟弟 终于毕业了.
0: 졸업하다 들어볼까요?
1: 毕业.
0: 야, 지금 여러분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火车 毕业 이것도 부수적으로 암기했습니다. 너도 반드시 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 周末愉快.
0: 와, 엄청 빠르게 발음하셨어요. 맞아요. 이 뜻의 특성상 周末愉快 이렇게 안 하죠. 다시 한번.
1: 周末愉快.
0: 오유는 어예요. 쪼가 아니라 쩌우, 모가 아니라 모어, 쩌우 모어. 주말 발음 다시 들어보고 싶어요.
1: 周末.
0: 유쾌하다 할 때 愉快, 위 아니고 입술 동그랗게 말아서 愉快 잊지 마세요. 자매품으로 같은 말로 이것도 있죠. 周末快乐.
1: 是的,我们也说周末快乐.
0: 전 이거도 많이 썼어요. 코케락이라는 한자니까 검색해보시고요. 너도
1: 你也是.
0: 아, 我也是, 你也是.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이죠. 니 올라가야죠. 你也是.
1: 是的, 선생님. 注意身体.
0: 아, 注意身体 하면 몸 조심하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오, 좋아요. 갑자기 왜 근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1: 你也是, 아, 해야죠.
0: 야, 그렇구나. 제가 네. 센스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기해주세요. 자.
1: 정老师, 응? 一定注意身体.
0: 아, 一定, 반드시를 집어넣으셨네요. 아, 谢谢, 你也是. 아주 훈훈합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못 받아쳤어요. 네. 다음, 고수가 되는 지름길을 통해서 상태 변화, 변화의 러 한번 볼게요. 한번 이시라이 카인샤. 아까 기차가 뭐였죠, 중국어로?
1: 火车.
0: 그 불화자를 빼볼게요. 자동차.
1: 车.
0: 그는 차를 샀다.
1: 타买了车.
0: 좋아요. 이 러 위치가 타买车了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선생님?
1: 可以的.
0: 네,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 운전할 수 있게 되었다.
1: 现在能开车了.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1차원적으로 지금이라 했지만 이게 이제는이라고 할 때도 이 现在를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운전하다. 카이처, 처 하지 마시고 처. 다시 한번.
1: 카이처.
0: 그렇죠. 이게 운전하다예요. 나 중국어를 배웠다. 이게 직역입니다.
1: 我学了汉语.
0: 삼성 이성. 아아 들려야죠. 我学了. 뚝 떨어져야 돼요. 이성 경성. 아하.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我学了汉语. 자, 그다음.
1: 现在 能看中文书了.
0: 지금 이제 중국어 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중文书. 그렇습니다. 다리가 중국어로 UI 사이에 에 집어넣어서 투이하지 마시고
1: 腿.
0: 네, 다리가 좋아졌다.
1: 腿好了.
0: 여기서도 러가 형용사 뒤에 러도 상태 변화예요, 여러분. 오, 그는 이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1: 他现在能走路了.
0: 졸루 하시면 안 돼요. 오유는 어예요. 저울루, 저울루. 걷다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1: 走路.
0: 좋아요. 날씨가 따뜻해졌다.
1: 天气暖和了.
0: 형용사 뒤에 러는 상태 변화예요. 따뜻해요. 한번 더.
1: 暖和.
0: 오, 삼성경성. 我们, 你们. 오, 暖和. 이 火라는 글자가 때에 따라서는 뭐뭐와라고 하는 和의 뜻도 있는데 이 暖이란 글자 뒤에 있으면 和 읽으면 안 돼요. 후로 바뀝니다. 暖和. 이것도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들 수영하러 갈 수 있게 되었어요.
1: 大家能去游泳了.
0: 그렇죠. 수영하다.
1: 游泳.
0: 좋아요. 모두 다 지금 能 뒤에 러가 보이시죠? 있었다가,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12페이지에 있는 표현한 걸음 더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어퍼 포인트 혹은 본문의 단어들을 좀 더 파생해서 더 좀 더 어렵고 재미있는 단어를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동생이 드디어 숙제를 다 끝냈다.
1: 弟弟终于做完作业了.
0: 숙제가 중국어로
1: 作业.
0: 하다.
1: 做.
0: 다 했다.
1: 做完.
0: 그렇죠. 동사 뒤에 완은 다 뭐뭐 했다란 뭐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결과 보호입니다. 여러분

0: 은 다 먹었다.
1: 치완.
0: 오, 다 썼다.
1: 写完.
0: 글씨 쓰다 할 때 그렇죠.
1: 用完.
0: 아, 用完도 생각해 맞아요. 우리가 사용하다도 다 썼어 이거 핸드폰 넣었어 이럴 때도 용을 쓰잖아요. 用完 그렇죠. 꼭 기억하세요. 이 완이라는 결과 보어 반드시 여러분께 복습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1: 孩子们.
0: 사람 뒤에 머니 붙으면 들이에요. 선생님들.
1: 老师们.
0: 오, 아이들이 이제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게 되었다.
1: 孩子们. 现在可以看电视了.
0: TV.
1: 电视.
0: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가 우리가 아까 그 고수가 되는 지름길에서 능을 배웠는데요, 선생님. 자매품으로 같은 말로
1: 可以.
0: 근데 可以는 뜻이 두 개예요. 또 뭐가 있죠? 해도 된다. 허락 관련도 있어요.
1: 没错.
0: 선생님 죄송한데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可以去吗?
1: 可以的.
0: 지금 선생님 놀라셨어요. 저 지금.
1: 진짜요?
0: 예문입니다. 안 돼. 不可以, 그렇죠? 삼성삼성이니까 앞에 可 올라갑니다. 现在可以, 이게 포인트예요. 일찍 좀 자.
1: 早点睡吧.
0: 잠자다 한번 들어볼게요.
1: 睡.
0: UI 사이에 에 넣어야 돼요. 쉬이 쉬이 안 됩니다. 쉬에이 한번 더.
1: 睡.
0: 예, 좋습니다. 맨 뒤에 바 안 써도 돼요. 합시다라고 할 때 바 쓰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안 써도 돼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1: 早点睡.
0: 해도 괜찮습니다. 형은 마침내 컴퓨터를 샀다.
1: 哥哥总算买电脑了.
0: 텔레비전이 아까 중국어로 뭐였죠?
1: 电视.
0: 컴퓨터.
1: 电脑.
0: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죠? 바로
1: 电.
0: 전기 관련할 때 이 电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 마침내가 근데 아까 우리가 쫑 뭐였죠?
1: 对,终于.
0: 같은 말로
1: 总算.
0: 비슷한 뜻입니다.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가볍게 터치를 해드리면 조금 더 수고스러운 느낌이 담겨있죠, 선생님. 종수환이. 그렇죠?
1: 네,
0: 조금 더 마침내 그 종이보다 더 수고스러운 해내다는 느낌이 더 가득 담겨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내일 모임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어.
1: 我明天不能参加聚会了.
0: 너무 기네요. 한 번 더 해보시죠.
1: 我明天 不能参加聚会了.
0: 워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삼성 이성이잖아요. 아아, 워밍 이렇게 연습하세요. 워밍티엔 넝 땡땡러는 할 수 있게 되었다. 부넝 땡땡러는 할 수
1: 없게 되었다.
0: 그렇죠. 참가하다.
1: 참가.
0: 상당히 비슷하죠. 참가, 참가, 모임을.
1: 聚会.
0: 오, 역시 UI 사이에 넣어서 후이 후이 하지 마시고 회. 그리고 제이유를 병음 보시면 초급자분들께서 많이 발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1: 是什么?
0: 쥐가 아니고 주라고 많이 읽어요.
1: 주?
0: 제이유를 우리 방식으로 하면은 주는 Z유예요, 여러분. 제이유는 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聚会.
0: 그렇죠. 모임이에요. 오늘 모임 있어요. 찐티엔부터 해 볼까요? 다 같이 오늘 모임이 있다. 시작.
1: 今天有聚会.
0: 오늘 모임 없는데요.
1: 今天没有聚会.
0: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 따지기 옆에 보이시죠?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틀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화 팁, 뭐 성어도 알려드리거든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今天忙了一天吧.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不散.

0: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사람 작가 김중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왜 책을 좋아하고 왜 글을 쓰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책이란 제게 스페이스 타임머신입니다. 아름답고 비밀스러운 표지를 넘기면 언제나 머나먼 우주를 항해하게 되거든요. 그 우주는 저자의 과거이기도 하고 읽는 저의 현재이기도 하고 또 세상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고 예감하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새로운 놀라움, 깊은 깨달음을 안고 현실로 돌아오죠. 그러니 여러분도 이 타임머신을 타는 재미, 책을 펼쳐 미지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기쁨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Start English 케일린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 심한증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9월 1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파트 3의 날입니다. 아, 9월 들어서 우리 김대균 토익킹 처음 보신다. 그러면은 교재는 구입하세요. 이게 보셔서 듣기는 어렵습니다. 이 문제도 있고 해설도 많고 특히 독해 부분은 이 저도 이게 들어만 갖고는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교재는 애정을 갖고 좀 사서 봐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분명히 실용적인 영어, 실용적인 영어에는 고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 토익이 전부 먹고 사는 영어예요.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영어가 많이 있고요. 또 기왕이면 점수도 한번 따주시는 거. 이 사회가요, 이 점수 뭐라 그러지만 여러분 만점 받아봐요. 그러면 길이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이 만점 받고 할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양력에도 넣고 이 이력서에도 한번 넣어보세요. 대우가 좀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11쪽입니다. 우리 파트 3부터 시작하는데요. 세 문제씩 이렇게 두 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먼저 보고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기 질문에 밑줄 정도 긋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최대 활용하세요. 여러분, 저도 밑줄 그으면서 시험 봐요. 왜냐하면 그래야 더 잘 보이거든요. 이게 딱, 이게 그 문제였지. 이걸 자꾸 관찰하면서 들으면서 보기 탁탁 답을 고르면 이게 다 훈련이 되는 거예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러면 32에서 37번까지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Thank you for calling Brightwall Painting. This is Lucas speaking.
3: Hi, I'm looking to have my office repainted sometime soon. Do you currently have any crews available?
2: Yes, we do. We have a few painting teams with openings next week. About how large is the office space?
3: It's fairly small, about 12 feet by 18 feet. How much do you think that would cost?
2: I'll send someone over on Tuesday to take a look at the space so we can provide you with a price estimate.
1: Number 32. What service does the man's company most likely provide? Number 33. What information does the man ask the woman for? Number 34. What will most likely happen on Tuesday?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I'm shopping for a super wide television. Could you show me the models you currently have in stock?
4: Of course. All of our available units are displayed in this section. I'd recommend the Vision Max model because it has an anti-glare screen. The picture stays sharp and easy to see even in a bright room.
2: Oh, that would look perfect in my family room. I'll go ahead and buy it. But I'm not sure how I'll get it home since it's so large.
4: We can arrange home delivery for an additional $25. If you'd like to use that service, I just need your address.
2: Sure, it's 48 Pine Avenue.
1: Number 35. What product is the man planning to buy? Number 36. What special feature of the Vision Max model does the woman mention? Number 37. What does the woman offer to do?
0: 잘 들어보셨나요? 32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 남자의 회사가 제공하는 것 같냐? 그러면 what service? The man

Dance Company Provide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죠. 키워드가 좀 많네요 이거. 그래도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33번 여성에게 어떤 정보를 남성이 묻고 있냐. 그러면 The man asked the woman 그 다음에 앞에 What information 이게 이제 또 키워드가 되죠. 그럼 남성의 의문문 이런 게 이제 답을 주겠죠. 그리고 34번은 화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Tuesday의 밑줄을 그으시면 돼요. 화요일 들리는 데서 답이 풀리겠죠. 그러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Thank you for calling Brightwell Painting에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is is Lucas speaking. 저는 루카스라고 해요. 그랬더니 Hi, I'm looking to have my office repainted sometime soon. 제 그 사무실을 언젠가 곧 다시 페인트 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페인트를 좀 칠해야 될 것 같은데요. Looking to 하니까 이걸 모색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두 문장을 들어야 이 남성이 어떤 업종인지 알 수 있죠. 페인트 칠하는 업종이겠죠. 그래서 32번 보기 중에는 2번 interior painting 이게 정답이 돼요. 나머지는 답이 될 게 없죠. 요즘에는 이렇게 그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리는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눈치 혹시 빠르신 분은 아까 그 우리 업체 이름이 뭐죠? Bright Wall Painting이에요. 아 그럼 뭐 월 페인팅하는 업체겠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도 있죠. 예,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문법 공부를요. 이 파트 3 문장 수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말 관찰해 보세요. Have my office repainted. Have 목적어 PP구문. 사무실은 칠함을 당하죠. 그래서 repainted가 과거 분사형이 되는 걸 관찰해 보시면 좋아요. Have 목적어 동사원형인 경우는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런데 목적어가 당할 때는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이거 대표가요. 이발하는 거예요. I will have my haircut. 이럴 때 헤어가 컷 할 때 이거 컷이 똑같이 동사원형도 컷인데 그게 과거 분사 컷이에요. 그래서 I will have my haircut this afternoon 하면 오늘 오후에 내가 머리 자르겠다, 머리 깎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컷, 과거 분사 컷입니다. 그것도 관찰해 두십시오. 그 다음, Do you currently have any crews available? 이용 가능한 직원 있으세요? 즉, 페인트 칠할 분 있어요? 그랬더니 Yes, we do. 있습니다. We have a few painting teams. 몇몇 페인팅 팀이 있죠. With openings next week. 다음 주에 빈 시간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openings은 이제 빈 시간대가 되죠. 이게 빈 일자리일 때도 있어요. About how large is the office space? 이 사무실 공간이 얼마나 크죠? 대략 얼마나 돼요? 아, 이걸 물어봤군요. 사이즈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물어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C, 33번 C, the size of the room. 그래서 C가 여기서 답이 됐죠. 그리고 이제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이것도 알아두세요. 오늘 이제 중요하게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It's fairly small. 아주 작아요. About 12 feet by 18 feet. 이거는 괄호 12 feet, 세로 18 feet입니다. 이렇게 내려 읽으면 돼요. 알았죠? 블라블라 by 블라블라 이렇게 나갈 때 괄호 12 feet, 세로 18 feet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How much do you think that would cost? 그 정도면 비용이 얼마가 될 거라 생각하시죠? I will send someone over on Tuesday. 화요일에 누군가를 보낼게요. Send over 하면 이제 당신 계신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To take a look at the space. 그 공간을 보기 위해서. So we can provide you with a price estimate. 당신에게 이런 가격 견적을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 so가 뭐냐면 so that can 할 때 그 so that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can이 나왔어요. So can 또는 so that can 이 표현을 외워두세요. 이게 파트 5의 문제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키포인트죠. 그러면 34번 정답은 뭐죠? 답은 C번입니다. A price quote will be provided. 본문에는 아까 price estimate 그리고 지금 34번 C번에는 a price quote 이게 가격 견적, 견적의 동의어입니다. Paraphrasing은 part
2347의 기본입니다. 34번 정답은 C번이죠.

EBS 김대균 토익 킹 파트 3 진행 중입니다. 35번 보시죠. 어떤 제품을 이 남성이 살려고 하냐. What product the man buy?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리고 36번. 어떤 특별한 특징, 비전 맥스머렐의 어떤 특별한 특징을 여성이 언급하는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What special feature the woman mentioned? 이 정도 밑줄을 그어두시면 됩니다. 제품은 어차피 이제 이 정도 대화문이면 그 제품 하나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37번 보면 여성은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냐? 그럼 What the woman offer? 이 정도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문을 같이 보시죠. 여러분 나름의 키워드 밑줄 긋기 훈련, 밑줄 긋기 훈련 이걸 이제 해보셔야 돼요. 남성이 말합니다. I'm shopping for a super wide television. 제가 초대형 그 텔레비전을 쇼핑하려고 하는데요. 사려고 하는데요. Could you show me the models you currently have in stock? 당신이 현재 재고로 가지고 있는 모델 좀 보여줘요. 이랬죠. 그건 초대형 TV를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5번 바로 풀리는데 B번이죠. A large screen television. 본문에는 super wide television. 그게 패러프레이징 된 게 large screen television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그 패러프레이징 매우 신경 써서 만드니까 잘 보시면 실력이 많이 늘 거예요. 여러 가지로. 자, 그 다음에 여성이 말합니다. Of course. 물론이죠. All of our available units. 모든 우리 이용 가능한 그 TV들은 유닛은 제품 한 개 한 개를 가리키거나 아파트 한 채도 유닛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텔레비전들이죠. 이 텔레비전들이 are displayed in this section. 이 섹션에 전시돼 있죠. I'd recommend the Vision Max 모델을 추천합니다. 자, 왜 추천하냐가 이제 문제였죠. Because it has an anti-glare screen. 비침 방지 화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anti-glare screen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눈부심 비침 방지 화면을 가지고 있대요. 두 번째 문제 정답은 C번. It's anti-glare screen. 이 정도 어휘를 여러분이 들으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나와요. 이 토익 LC가 뭐 저 길이만 길고 단어는 다 쉽게 나오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단어도 틀립니다. C가 36번의 정답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The picture stays sharp. 그 픽처도 상당히 날카로움을 유지한다는 건 화질이 선명하다라는 뜻이에요. And 그리고 easy to see, 보기도 편해요. Even in bright room, 아주 밝은 그런 방에서도. Oh, that would look perfect in my family room. 아, 우리 그 family room에도 이게 아주 딱 좋겠는데요. 완벽하게 맞겠는데요. I will go ahead. 그거 진행해서 and buy it. 사기로 하죠. But 근데 I'm not sure. 잘 모르겠어요. How I will get it home since it's so large. 이게 너무 크니까 이거 어떻게 집에 가져올까 참 걱정되네요. 그랬더니 We can arrange home delivery. 가정용 배달, 즉 집으로 배달을 예약해 드릴 수 있어요. For an additional $25, 추가 $25만 내면 그럼 저 배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돈은 좀 내야 되지만 뭐 해주겠다 그래요? 배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37번 정답 Have the item delivered to his residence. Residence가 home이에요. 그의 집으로 이 물건이 배송되도록 하다. Have 목적어 PP 구문이 있다 그랬죠? 이 물건이 배송되니까 수동의 의미로 delivered 되는 거. 요거 이제 파트 5의 문제화 많이 될 수 있어요. 앞에 우리 그 32에서 34에도 요런 구문이 나왔죠. 이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더 한 문장

0: 1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I'm shopping for a super wide television. Could you show me the models you currently have in stock?
2: Of course. All of our available units are displayed in this section. I'd recommend the Vision Max model because it has an anti-glare screen. The picture stays sharp and easy to see even in a bright room.
1: Oh, that would look perfect in my family room. I'll go ahead and buy it. But I'm not sure how I'll get it home since it's so large.
2: We can arrange home delivery for an additional $25. If you'd like to use that service, I just need your address.
1: Sure, it's 48 Pine Avenue.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8월, 9월 토익 최신 기출 단어 표현 200선 여기 잘 보세요. 200선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80번 할 차례입니다. Purchase office equipment, 사무 장비를 구입하다. 제가 이제 그 개인 방송도 하니까 이 영어 MC 통역사 이런 분들하고 콜라보 할 때도 있죠. 근데 정말 그래요. 여러분은 이거 발음 틀리지 마요. Purchase예요. Purchase. 이걸 그 purchase로 읽는 분 많다 그랬죠. 사무 장비를 구입하다. She is purchasing office equipment. 사무용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Address all requests to someone. 누군가에게 모든 요청을 지금 보내다. 이게 전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Please address all requests to Ms. Yamamoto. 모든 요청을 야마모토 양에게 전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ttend informational sessions. 설명회에 참석하다. Staff may attend informational sessions. 직원들은 이 정보 설명회, 이 설명회에 참가해도 좋습니다. Be held at multiple locations. 여러 장소에서 열리다. 이렇게 나와줬는데 sessions will be held at multiple locations. 이 수업들이 여러 장소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on May 20th, 5월 20일 날짜 앞에 전치사 온이에요. 이걸 모르는 분이 의외로 있어요. 날짜 앞에 온, 시간 앞에 at 3 o'clock, 그리고 날짜 플러스 그날의 일부 앞에도 온. On Monday morning, on Monday evening, on Monday night. 이거 온이에요. 그걸 기억하시고 The session will be held on May 20th. 5월 20일에 그 세션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deliver long-term value 하면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다. The company aims to deliver long-term value. 이 회사는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aim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웰컴 투 이지 라이팅.

0: Writing부터 스피킹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1: Hello, everyone. I'm Serena, and welcome to a brand new month of Easy Writing. Mm. Woo! Happy September!
0: 와, 벌써 9월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1: 네.
0: 이제 슬슬 가을 접어들면서
1: yeah.
0: 이때 딱 하기 좋은 게 하나 있어요.
1: What is that?
0: 영어입니다.
1: Yes, mm-hmm. that's right.
0: 그런 의미에서 mm-hmm. page number 8입니다, 오늘.
1: 네.
0: 자, 이번 달에는요, 굉장히 실용적인 거를 더 많이 담기로 결정을 제가 했어요.
1: 와우.
0: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미용실에서 100% 써먹는 대화 여자편 part 1을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어 살롱에 가서 미용사분과 손님 사이에 대화 있잖아요.
1: 네네.
0: 그 와중에 머리를 기르고 싶다, 짧게 자르고 싶다, 펌을 좀 넣는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담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하나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아하. 두 개로 나눠봤습니다.
1: Oh, very nice.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dialogue. A 100% practical hair salon conversation for women, part 1.
0: 영어 version 들어볼게요.
1: Let's take a listen.
2: Are you thinking of keeping the length or going for a big chop?
3: I want to grow my hair out, so please don't cut off too much.
2: Okay. Do you have a style in mind? Do you have a photo?
3: I want something like this, with see-through bangs and a loose perm.
2: You want a natural, effortless vibe, right?
1: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0: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 version 들어볼게요. 제가 미용사를 하고 세레나쌤이 손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좋아요.
0: 길이는 유지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확 자르실 건가요?
1: 기르고 싶어요. 그러니 너무 많이 쳐내지 말아주세요.
0: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두신 스타일이라도 있나요? 사진은요?
1: 뭔가 이렇게 시스루 뱅이랑 굵은 웨이브 펌이 들어간 스타일이요.
0: 자연스럽고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거죠?
1: 맞아요.
0: 오케이. 여기까지가 part 1 네.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장들을 다 영어로 바꿔볼 건데요.
1: 오케이.
0: 이 중에서 가장 또 핵심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미용사가 길이는 유지할 생각이세요? 물어본 다음에 아니면 확 자르실 건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냥 자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확 자르다, 자르기로 하다 어떻게 쓸까요?
1: Go for a big chop. Go for a big chop.
0: 컷이 아니라 big chop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1: 네. 이 chop이라는 거는 크게 뭐를 썰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동사로 써도 되고 네. 명사로도 a chop 이렇게도 써도 돼요.
0: 오, 오케이. So 여기서 big chop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썰어냄.
1: 맞아요.
0: 이 되겠네요. 거의 고기이네요. 고기.
1: 맞아요. 그래서 뭔가 보통 뭔가 머리카락이 긴 분이
0: right.
1: 이제 진짜 많이 자를 때
0: right.
1: Oh, I chopped my hair or I got a big chop 이렇게 말하죠.
0: 물론 컷도 의미는 통하겠지만 chop은 하면 확실하겠네요.
1: 네.
0: 정말 확 싹둑 자는 느낌. 그리고 go for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목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로 하다 정도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세리나는 갑자기 머리를 확 잘랐어. 자, 세리나는 갑자기 갔어.
1: Serena suddenly went.
0: 큰 잘라냄으로.
1: For a big chop. Serena suddenly went for a big chop.
0: 네,
1: I did this when I was pregnant with my third.
0: Really?
1: Yeah.
0: How short was it?
1: 한동안 제가 단발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0: Okay.
1: 왜냐면 임신 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0: When you were pregnant with your third one?
1: Yeah, yeah. When I was pregnant with Ariel.
0: Oh. Mm-hmm. So. Oh, how come I don't remember?
1: You complimented me on my hair.
0: Okay.
1: You don't remember this.
0: 저의 기억력은 믿으시면
1: 네네,
0: 안 돼요.
1: 네.
0: Okay. 자, 두 번째는요. 왜 내가 이렇게 크게 머리를 확 자르는 거 생각이나 한 거야? 막 후회하는 느낌.
1: Mm-hmm.
0: 자, 왜 내가 심지어 가는 걸 생각했지?
1: Why did I even think of going?
0: 큰 잘라냄으로.
1: For a big chop. Why did I even think of going for a big chop?
0: 많은 분들이, 네.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네네. 머리를 확 자르면 후회를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왜냐면 기르는 게 너무

0: 오래 걸려가지고요.
1: 아, 네. 그렇죠. 한 몇 년 걸리죠? 그렇죠?
0: Yeah.
1: 자, 세 번째 예문입니다. 세봉은 갑자기 머리를 확 잘라냄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네. 자, 세봉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
0: 세봉 surprised everyone.
1: 감으로써
0: by going
1: 큰 잘라냄으로
0: for a big chop. 세봉 surprised everyone by going for a big chop.
1: 오, 오. 항상 머리가 길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o for something 한다는 것은 뭐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거를 목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0: 네.
1: 오케이. 자, 오늘의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자,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머리 관련된 게 정말 많아요.
0: 네, 너무 좋아요.
1: 일단은 잘라내다를 한번 해볼까요? 잘라내다.
0: 네, cut off.
1: 오,
0: cut off.
1: Cut off. Mm-hmm. 이 off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전치사 같아요. So off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끝단을 좀 자른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1: 내용에 있는 것을 정말 잘라내다는 cut out을 많이 쓰지만 mm-hmm. 머리 길이를 중간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0: Yeah.
1: 그래서 끝부분을 잘라낸다라고 할 때 cut off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속이 비치는 시스루 스타일에.
0: 네. 우리나라 여성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See-through. 오. 영어로도 이렇게 쓰는데.
1: See-through.
0: 네. 근데 발음은 주의하셔야 돼요. 시스루가 아니고 see-through bangs.
1: 아, 그러니까 충격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스루가? 영어 see-through라고?
0: Yeah.
1: 왜냐면 진짜 생소 아예 그냥 이거는 다른 나라 말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의 일부였구나.
0: 맞아요.
1: 그렇죠? see-through 생각해보면 뭔가를 뚫고 보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뭐 다 보이는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 Yeah.
1: Right. 옷도 약간 비치는 옷이라면 그것도 see-through라고 쓸 수 있을까요?
0: Yes.
1: Okay. 자, 다음은요. 아, 앞머리입니다. 앞머리.
0: 네. 앞머리는 영어로 bangs. 입니다.
1: 어, 쌤, 이거는 S를 무조건 붙여야 되나요?
0: 무조건 붙여야 돼요.
1: 아.
0: S가 빠지면 좀 어색해요.
1: 아, 그러니까 you have bangs라고 해야지 you have a bang이라고 하진 않는다는
0: 맞아요.
1: 거죠.
0: 맞아요. 네.
1: 이게 사실은 그거 아세요? 남자들이 엄청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0: 앞머리가
1: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0: 여자들은. 아, 네. 맞아요.
1: 도대체 있는 게 앞에 뭐가 있는 건가?
0: 아하.
1: 그러니까 아니면은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있다 없다? 이게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Right.
0: 네.
1: 자, 다음은요. 굵은 웨이브 펌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0: 네. 일단 펌은 영어로 perm입니다. 그리고 뭔가 굵은 거는 loose라고 표현하면 돼요.
1: 아.
0: 그래서 loose perm.
1: Loose perm.
0: 네.
1: 이거는 뻐글뻐글뻐글뻐글하게 된 펌이 아니라는 거죠?
0: 맞아요. 그거는 반대로 영어로 tight라고 표현해도 돼요.
1: 뭐,
0: her curls are very tight. The
1: 아하.
0: perm came out very tight.
1: 진짜 뽀글뽀글하게 아주 촘촘하게 돼 있는 펌은 타이트하게 잡아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굵은 웨이브라고 하면 아 뭐지 굵은? 이럴 수 있는데 좀 굵직굵직하게 가끔씩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 볼 수 있을까요?
0: 네, 아, 맞아요. 네.
1: 자, 다음은요. 힘이 들지 않는 혹은 우리 흔히 꾸안꾸라고 많이 하잖아요.
0: 오, 네.
1: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0: 아하, 영어로는 effortless.
1: 오.
0: effort는 노력이잖아요.
1: 맞아요.
0: less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 없이 약간 되게 꾸안꾸 시크하게
1: 자다 깼는데 펌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0: 나는 이렇게 일어났어. effortless.
1: effortless look. 네. Right. So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분위기, 느낌.
0: Vibe.
1: Mm-hmm.
0: Vibe.
1: Vibe. 이거는 내 기분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쵸? 이 카페의 vibe가 되게 좋다. 이 노래의 vibe가 좋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0: 맞아요. 그리고 뭐 누구한테 야, 너 지금 분위기 깨고 있어. 이럴 때도 vibe 씁니다.
1: 오케이.
0: 네.
1: 자, 그렇다면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길이를 유지하다. 이거 뭐 약간 다듬는 정도? 그렇죠?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0: Keep, 유지하다. The length. 길이를 keep the length.
1: 아, 그럼 여기서 the를 쓴 이유는 왜냐하면 어차피 내 머리인 거를 알려주는 거니까.
0: 네,
1: 뻔하니까
0: 맞아요.
1: keep the length라고 간단하게 사실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쌤,
0: 네.
1: 반대로 나는 유지 안 하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0: 네.
1: 짧게 자르고 싶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0: Cut

0: one's hair short. 뭐 cut it short 이렇게도 해도 되고요.
1: 아 뒤에 short를 붙이면 되는군요.
0: 네네. 그리고 짧은 머리 가진 사람들은 뭐 나는 그냥 짧게 유지하고 싶어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keep it short.
1: 아 keep it short.
0: Okay. I want to keep it short.
1: 중요한 거는 keep이 되겠네요. 네. 유지하는 것.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그 길이 좀 이렇게 유지하고 싶어서요. 그대로 두고 싶어서요.
0: I'd like to keep the length. I'd like to keep the length.
1: Alright. 자, 두 번째는요. 그 길이를 유지해 주시지만 대신에 층을 좀 넣어주세요. 이런 느낌. Mm-hmm. 그 길이는 유지하세요.
0: Keep the length.
1: 하지만 층들을 추가하세요.
0: But add some layers. Keep the length. But add some layers.
1: 네.
0: 네, 이 층 하는 거는 layer라고 합니다.
1: 근데 한국에서도 이제는 레이어를 이렇게 넣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1: 오케이.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머리를 기르다. 머리를 기르다.
0: Grow one's hair out.
1: 오.
0: Grow one's hair out.
1: 오케이. 어, grow 한다는 게 진짜 뭔가를 키우는 느낌, 그렇죠? 그래서 hair를 기른다라고 쓸 수 있는데 out은 사실 빼도 상관은 없지만
0: 네.
1: 넣게 되면은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른다는 느낌을 더 잘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1: 자, 예를 들어서요. 나 겨울을 위해서 머리 기르고 있어. 그때 추울 거잖아. 굉장히 practical한 사람이에요.
0: Wow, very practical.
1: Right. 자, 나는 내 머리를 기르고 있어.
0: I am growing my hair out.
1: 겨울을 위해.
0: For winter. I am growing my hair out for winter. 그러면 스카프는 안 해도 되겠네요.
1: 아, 그러네요.
0: 모자랑.
1: 머리로. 네. 그렇게 빠르게 자랄까요? 네. 자, 두 번째는요. 마유는 그의 머리를 6개월간 길러오고 있어. 자, 마유는 그의 머리를 길러오고 있어.
0: Mayu has been growing his hair out
1: 6개월간
0: for 6 months. Mayu has been growing his hair out for 6 months. I remember you telling me and PD님 that you wanted to grow your hair out.
1: Yes.
0: And then we panicked and said no, no, no.
1: No, no, no. 그건 아니야. 어차피 제가 3개월 이상 못 견뎌요.
0: 아,
1: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0: yeah,
1: 진짜
0: yeah.
1: 길러보고 싶은데 왜냐면 평생 똑같은 머리 스타일로 살았거든요.
0: 맞아요.
1: 아, 근데 정말 어떤 그 어떤 존이 오잖아요. 그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0: 네.
1: 자, 세 번째입니다. 명사를 생각해 두고 있다. 뭔가를 뭔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것.
0: 영어도 비슷해요. Have something in mind. Have 명사 in mind.
1: In mind. 사실 솔직히는 이 min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느끼고 뭔가 감정을 느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은 heart에 더 가깝죠.
0: 맞아요.
1: So mind는 두뇌. 생각에 더 가깝습니다.
0: Yeah.
1: 그래서 뭔가 생각에 이렇게 그려두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스타일 같은 거라든가. 자, 예를 들어서 저 이미 뭔가 생각해 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스타일을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0: Yes.
1: 자, 저는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0: I already have something
1: 생각에
0: in mind. I already have something in mind.
1: 두 번째는요. 혹시 뭐 생각해 두고 계신 거 뭐라도 있나요? 구체적인 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자, 당신은 구체적인 무엇이라도 가지고 있나요?
0: Do you have anything specific
1: 생각에
0: in mind? Do you have anything specific in mind?
1: Alright.
0: 뭔가 sales 쪽에 일하면 이거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뭐 왜냐하면 맞춰 드릴게요. 이럴
0: 네.
1: 수 있으니까요.
0: 네네.
1: 자, 그렇다면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0: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11. Let's start writing.
1: 알라이트, 오늘의 어순영작 가볼게요. 길이는 유지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확 자르실 건가요? 자, 당신은 생각하고 있나요?
0: Are you thinking
1: 그 길이를 유지하는 것을
0: of keeping the length
1: 아니면 가는 것을
0: or going
1: 큰 잘라냄으로
0: for a big chop. Are you thinking of keeping the length or going for a big chop?
1: 네. 여기서 think of doing something. 사실은 think about 쓸 써도 됩니다. 뭔가를 고려해 보는 것을 얘기를 하죠.
0: 네.
1: 자, 그랬더니 손님이 기르고 싶어요. 그러니 너무 많이 쳐내진 말아주세요. 자, 전 제 머리를 기르고 싶어요.
0: I want to grow my hair out.
1: 그러니까 제발 잘라내지 마세요.
0: So please don't cut off
1: 너무 많이
0: too much. I want to grow my hair out. So please don't cut off too much.
1: 네.
0: 네, 여기서 선생님 그냥 so please don't cut too much도 괜찮을까요?
1: 그렇죠. 컷 자체도 자른다는 의미는 맞으니까.
0: 네.
1: 근데 미용실 같은 데서는 끝쪽을 보통 뭐 상한머리를 다듬는다든가 이런
0: 맞아요.
1: 경우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off가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Alright. 자, 그랬더니 미용사가 알겠습니다. 생각해 두신 스타일이라도 있나요? 사진은요? 자, 알겠어요.
0: Okay.
1: 당신은 스타일을 가지고 있나요?
0: Do you have a style?
1: 생각에.
0: In mind?
1: 당신은 사진을 가지고 있나요?
0: Do you have a photo? Okay. Do you have a style in mind? Do you have a photo?
1: 자, 그랬더니 뭔가 이렇게 시스루 뱅이랑 굵은 웨이브 펌이 들어간 스타일이요. 자, 전 뭔가 이런 걸 원해요.
0: I want something like this.
1: 속이 비치는 앞머리를 가진
0: with see-through bangs
1: 그리고 헐렁한 펌을 가진
0: and a loose perm. I want something like this with see-through bangs and a loose perm.
1: 네,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고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느낌을 원하시는 거죠? 자, 당신은 자연스러운 노력 없는 느낌을 원해요.
0: You want a natural effortless vibe.
1: 그렇죠?
0: Right? You want a natural, effortless vibe, right?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2: Are you thinking of keeping the length or going for a big chop?
3: I want to grow my hair out, so please don't cut off too much.
2: Okay. Do you have a style in mind? Do you have a photo?
3: I want something like this, with see-through bangs and a loose perm.
2: You want a natural, effortless vibe, right?
0: And here's today's review.
1: 앞머리,
0: bangs,
1: 굵은 웨이브 펌,
0: loose perm,
1: 힘이 들지 않는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0: effortless.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머리를 확 자르다, 자르기로 하다.
0: Go for a big chop.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길이를 유지하다.
0: Keep the length.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1: 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좋아요.
1: 나 그냥 길이는 유지하기로 했어. 나 그냥 길이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어.
0: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keep the length 사용하시면 됩니다.
1: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는 지금 뜨끈하게 나와 있죠?
0: That's right. If you haven't already, don't forget to pick up the September issue of Easy Writing so you can upgrade your learning.
1: Oh, yes.
0: By 1,000%.
1: 1,000%가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0: Yes.
1: All right.
0: All right.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1: By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사람들이 밀집한 곳에선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면 지체하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갑니다. 앞이나 뒤가 아니라 대각선 방향이 움직이기 수월합니다. 둘째, 빠져나갈 수 없다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중심을 잡습니다.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3: Thank you.

0: very much for tuning in to Kuiga, Tin and Yongo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Kuiga, Tin and Yongo.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 새로운 9월호 책 힘차게 같이 한번 출발을 해보시죠. 자, 이번 주 다뤄볼 기사는 이제 9월호의 이제 4개의 기사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나라별로 저희가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요.
0: We're going quite global, a little bit like a EBS UN convention or something like that. We're starting off with Vietnam today, 그쵸, right? 네.
1: 자, 베트남, 일본, 미국, 한국 소식을 이제 연달아 접할 예정인데, 그 오늘 이제 베트남 이야기는 이제 어떤 기사인가 하면은, 그 짝퉁 시장을 이제 베트남 당국이 대대적으로 단속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사예요.
0: Yeah, and I think Korean tourists who travel to Vietnam, and there are many, will know about this market. You know, you see those counterfeit goods on the streets being sold to tourists. And the U.S. has really pressured Vietnam to clamp down on the brands. You know, there are some homegrown brands from the U.S. like Nike or other ones from the continent like Louis Vuitton, and you'll see them very cheap. And the country kind of turned a blind eye to them.
1: 그렇죠. 이게 이제 그 명품 위조 상품 암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시장이 이제 좀 활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 주요 국가다라고 지목을 하고 좀 압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브랜드의 어떤 지적재산권이 침해가 되는 거니까.
0: 그렇죠.
1: 자, 그래서 이제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섰지만 이제 상당수 판매업자들은 이제 사전 정보 공유 체계가 있대요.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재고 다 은닉하고 크게 동요는 또 하지 않는 분위기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명품 위조품에 대한 관광객들의 수요라든가 현지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또 전문가들의 또 견해라고 해요.
0: It is very complicated because it will be part of a reason for some tourists traveling to Vietnam. You don't want to ruin the industry that really provides a lot of money too. But they have said they are targeting it. So let's find out all about how in this article today. Part 1 on page 8 of our fresh new September book.
2: Vietnam targets its booming counterfeit market. Vietnamese authorities recently intensified a nationwide clampdown on the country's ubiquitous black market for counterfeit luxury goods. This aggressive enforcement is driven by international pressure, particularly afte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labeled the nation a top offender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 Law enforcement officials have conducted numerous surprise raids on major warehouses.
1: 자, 예습을 저희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기태형 같은 경우는 예습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핵심 단어들이 여기서 지금 clamp down 이게 이제 단속 같은 단어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counterfeit luxury goods 오늘 뭐 핵심 단어죠. 명품 위조품 같은 것들을 말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0: Vietnamese authorities recently intensified a nationwide clampdown on the country's ubiquitous black market for counterfeit luxury goods.
1: Okay. Nationwide clampdown. 비슷한 단어로 crackdown이란 말도 있어요. 거의 똑같이 쓰이죠.
0: 그렇죠. Yeah.
1: 단속하고 소탕하다 할 때 쓰는 그런 단어란 거 꼭 알아두시고. 자, 뭐에 대한 단속을 얘기하냐면 on the country's ubiquitous black market. What is ubiquitous?
0: Yeah, very complicated word, right, when you see it with the spelling and everything. But it just means found everywhere, really common, present and appearing here, there and everywhere.
1: 좀 여기저기에 다 있는 이런 뜻이죠. 뭐 조금 어려운 말로 뭐 도처의 편제안이라는 우리말 되게 어려운 말이 있거든요. 선생님도 어려우시죠?
0: 처음 들어봐요.
1: 도처의 편제안.
0: 배우는 거 이렇게 어려워. Ubiquitous.
1: 그러니까 ubiquitous 자체가 우리한테 그런 느낌이에요.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이 정말 좀 만연한 암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이제 하고 나섰는데 그 암시장에서 뭘 파냐? Counterfeit 자체가 위조된이란 뜻이에요. 발음 좀 도와주세요.
0: Yeah, counterfeit.
1: Counterfeit.
0: Yeah, it just means fake, right? Imitation.
1: Fake. 네. 우리 짝퉁 말하는 거죠. Luxury goods. 자. 베트남 당국이 최근에 단속을 강화했다. 갑니다.
0: Vietnamese authorities recently intensified a nationwide clampdown on the country's ubiquitous black market for counterfeit luxury goods.
1: 동사가 intensify라는 점에 좀 동그라미를 칠게요. 이게 뭐냐면 그 전에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0: 그렇죠.
1: 했어요.

0: 당연히.
1: Yeah,
0: 다만
1: made those efforts more strong. 그렇죠. Right?
0: 그 규모나 강도를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속을 강화했다. Okay.
1: This aggressive enforcement is driven by international pressure, particularly afte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labeled the nation a top offender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
0: Enforcement 같은 경우도 단속의 의미로 쓰이죠. Mm-hmm. 어떤 법의 집행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알아두시면 되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이제 강화된 짝퉁에 대한 단속은 국제적인 어떤 압력 때문에 혹은 압박 때문에 일어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미국 얘기가 나오네요.
1: Particularly afte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labeled the nation a top offender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 A top offender, it can be used for a country or even an individual that breaks the law frequently.
0: 지적재산권 침해에 있어서 offend가 법을 어긴다는 얘기니까.
1: 그렇죠.
0: 가장 법을 많이 어긴 나라 혹은 주요 침해 국가라고 label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더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 네, 미국에서. 자, intellectual property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표권이 이제 침해가 된 것이 되겠죠?
1: 그렇죠.
0: 그 trademark라고 하는 그 브랜드를 만든 회사만 쓸 수 있는 브랜드인데 그거를 이제 다른 제품에 만들어서 붙여서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1: Exactly. That's what we hear as commonly these days as IP. Of course, it can relate to dramas and movies and webtoons, but also brand like logos, right? 그쵸. They're all under 네. that.
0: 그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그 copyright, 저작권일 것이고 네. 여기선 상표권이 의미된 거죠.
1: 그렇죠.
0: Okay?
1: One more time. This aggressive enforcement is driven by international pressure, particularly afte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labeled the name a top offender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 Law enforcement officials have conducted numerous surprise raids on major warehouses.
0: What's a raid?
1: Yeah, a raid is like when the police or law enforcement go to a venue, they might have to break the door down and take illegal goods or evidence.
0: 이게 원래 뜻은 약간 공격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딘가를 다 함께 공격하는 걸 raid라고 하는데 네. 경찰이 공격을 한다는 건 단속을 벌인다는 얘기죠. 서프라이즈니까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죠.
1: 그렇죠. 네.
0: 불시 단속을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조품들이 쌓여 있는 그 창고에 이제 큰 창고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major warehouses 하면 큰 창고에 대한 불시 단속을 수차례 그 치안 당국이 벌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Law enforcement 자체는 경찰이나 검찰 같은 그 치안 당국을 말해요.
1: 그렇죠. Yeah, it encompasses all of them. Let's move on to part two.
2: These massive sting operations targeted illegal replicas mimicking prestigious global brands such as Louis Vuitton and Nike. While some independent local designers welcome a cleaner business environment, many vendors remain largely unfazed by the sudden police attention. Sellers frequently rely on early warning systems to hide stock and seamlessly continue trading daily.
0: 자, 핵심 단어들을 골라보자면 replica 같은 단어들 이것도 위조품이라는 얘기죠.
1: 그렇죠.
0: 네, 복제된 거.
1: Yeah, copy, 네. right? That's what it means.
0: 모조품 같은 거. 네.
1: These massive sting operations targeted illegal replicas mimicking prestigious global brands such as Louis Vuitton and Nike.
0: Sting operations은 또 뭡니까?
1: Yeah, again, used when the police are doing a certain operation. In this case, it's maybe a secret or deceptive operation to try and catch someone committing a crime.
0: 뭔가 이제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 집중 단속 같은 거? 그걸 sting operation이라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So these massive sting operations, 이런 대규모 집중 단속은 targeted illegal replicas. 자, 그 불법 모조품을 겨냥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Mimicking prestigious global brands. 뒤에 얘가 나오고요. Mimic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동사인데 뭘 흉내낸다는 얘기죠.
1: Yeah, exactly. To copy someone, try and act like them. You can mimic someone's voice, right? That's doing an impression. 성대모사.
0: 네. 그런 거 할 때도 미믹한다고 하죠. You 그쵸. can mimic a person, 그렇죠? 어떤 사람을 비슷하게 쫓아간단 말로. 자,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을 이제 흉내낸 불법 모조품들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그 브랜드들은 거기 나오고요. 다시 한 번요.
1: These massive sting operations targeted illegal replicas mimicking prestigious global brands such as Louis Vuitton and Nike. While some independent local designers welcome a cleaner business environment, many vendors remain largely unfazed by the sudden police attention.
0: Okay. 자, 현지의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들은 welcome a cleaner business environment. 조금 더 깨끗한, 건전한 패션 업계의 어떤 사업 환경을 환영하겠죠. 왜냐하면 이 로컬 업체들도 브랜드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업체들도 이제 뭔가 만들었을 때 그게 위조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정화되는 이런 단속은 좋다라고 환영을 하고는 있지만
1: Many vendors remain largely unfazed by the sudden police attention. To be unfazed means you're not worried or alarmed by something.
0: 뭔가 동요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remain largely unfazed. 뭐 크게 동요하거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것 같다. Vendor는 그 저기 판매업자들 말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그 짝퉁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들은 경찰의 단속에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1: And then it explains why in the next sentence. Sellers frequently rely on early warning systems to hide stock and seamlessly continue trading daily.
0: 무슨 사전 경보 시스템이 있나 봐요.
1: Wow, it's quite advanced, right?
0: 뭔가 첨단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뭐 저기 내부에서 정보를 얻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유 오늘 단속 나온답니다. 이런 어떤 정보 전달 체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전에 이런 단속에 대한 경보 체계에 있어서 그거에 의존을 한다. They frequently rely on early warning systems to hide stock이란 건 여기서 stock은 주식이 아니라 재고가 되겠죠.
1: Exactly. 네. Those clothings, those bits of handbags, etc., etc. And seamlessly continue trading daily. So it doesn't disrupt them at all.
0: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고를 숨겼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꺼내서 차질 없이 계속 영업을 이어나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뭐 단속을 매일 24시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좋습니다. 그 문장 다시 한번요. Sellers.
1: Sellers frequently rely on early warning systems to hide stock and seamlessly continue trading daily. Here's part three.
2: Economically strapped citizens and visiting tourists heavily drive the domestic demand for these affordable alternatives because genuine products remain completely out of reach. Experts suggest that completely eradicating this underground trade is highly improbable due to this constant consumer desire. Adaptable manufacturers will easily find clever ways to bypass strict regulations.
0: 자, 여기서 지금 핵심 단어는 demand입니다. Demand. 근데 계속해서 이런 미조품이나 모조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은 완전히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예습 잘하신 겁니다. 볼게요.
1: Economically strapped citizens and visiting tourists heavily drive the domestic demand for these affordable alternatives because genuine products remain completely out of reach. Okay, so there's two expressions here to do with how wealthy you are, right, or money. So to be strapped economically means you don't have enough money. You have a financial constraint.
0: Strap이란 거 자체가 원래 뭐 가방 같은 거에 끈을 strap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strapped는 좀 묶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경제적으로 묶여 있다. 무슨 말일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말하겠죠.
1: 그러니까 맞아요.
0: Economically strapped citizens, 경제난을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시민들이라든가 visiting tourists는 이제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말하는데 여행객들이 와서 아무래도 이런 모조품을 많이 찾으니까 또 heavily drive the domestic demand for these affordable alternatives. 가격대가 이제 정품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한 이와 같은 모조품들에 대한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현지인들도 사고 관광객들도 많이 사니까 이런 수요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1: Okay? Yeah, and it's for affordable alternatives because genuine products remain completely out of reach. If it's out of reach physically, you can't touch it, right? In this case, it means you just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a $2,000 bag.
0: 팔을 뻗어서 닿는 걸 reach라고 하잖아요. Out of reach는 팔이 안 닿네요.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가격대의 제품들이란 얘기입니다. 진품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와 같은 대체 모조품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 자, 다시 한번요. Economically 잘 들어보세요.
1: Economically strapped citizens and visiting tourists heavily drive the domestic demand for these affordable alternatives because genuine products remain completely out of reach. Mm. Experts suggest that completely eradicating this underground trade is highly improbable due to this constant consumer desire.
0: Improbable 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1: Yeah, it's not likely.
0: Okay. All right. 어려울 거다.

0: 그렇죠.
1: 예. 그래서 highly까지 붙였으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Eradicate은 완전히 뿌리 뽑는 거죠. 우리말에 근절하다에 해당하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은 이 암시장 거래를 완전히 뿌리 뽑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싶다라는 의견이고요. 뭐 때문에? Due to this constant consumer desire. 계속해서 뭔가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그 공급업자들은 그 수요에 맞추려고 할 거란 얘기예요.
0: Good job. Adaptable manufacturers will easily find clever ways to bypass strict regulations.
1: 그렇죠. 중요한 단어는 bypass가 되겠네요.
0: Yeah, exactly. To avoid or go around something, right? Find a way.
1: 피해간다는 얘기죠.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응력이 상당히 좋은 그런 판매업자들이나 제조업자들은 이제 규제가 강화되어도 기발한 방법으로 이렇게 피해가는, 우회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0: All right, time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go. You can check out the comprehension questions on the following page. And for fill in the blanks, it's page 12.
2: Vietnam targets its booming counterfeit market. Vietnamese authorities recently intensified a nationwide clampdown on the country's ubiquitous black market for counterfeit luxury goods. This aggressive enforcement is driven by international pressure, particularly after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labeled the nation a top offender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violations. Law enforcement officials have conducted numerous surprise raids on major warehouses. These massive sting operations targeted illegal replicas mimicking prestigious global brands such as Louis Vuitton and Nike. While some independent local designers welcome a cleaner business environment, many vendors remain largely unfazed by the sudden police attention. Sellers frequently rely on early warning systems to hide stock and seamlessly continue trading daily. Economically strapped citizens and visiting tourists heavily drive the domestic demand for these affordable alternatives because genuine products remain completely out of reach. Experts suggest that completely eradicating this underground trade is highly improbable due to this constant consumer desire. Adaptable manufacturers will easily find clever ways to bypass strict regulations.
1: 자, 귀가 트이는 영어를 아침에 본방 시간에 같이 들으면서 서로 소통도 하고 본방 인증도 하고 자료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소통방이 있습니다. 본방 사수라고 오픈 단톡방에서 검색하면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0: We'll see you again tomorrow with some Japan related news, so tune in then. Great job everyone. Goodbye.
1: Have a great day everyone.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3: 만나보세요. Welcome aboard.
4: 이비트인은 영어.
5: Hello and welcome.

0: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EB 트위닝 영어. We are starting off a brand new month. Yes, it is September.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i,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I am Jennifer Clyde.
0: 저희 EB 트위닝 영어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주제 신청 게시판이 있는데 매달 많은 분들이 사연을 올려주고 계세요. 저는 그 사연 하나 보면서 혼자 막 웃고 혼자 막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달에도 정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 하나하나를 만나볼 예정인데요. 자, 첫 번째 사연은 이제 아이를 이제 차로만 데리고 다니다 보면
1: 네.
0: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0: 뭐 어디 학교 가거나 뭐 그 학원 가거나
1: 제임스
0: 선생님도 아침에 매일 그 아이 라이드 해주고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1: Yes, 네. So I drop him off at school. Sometimes when he goes to like 학원s after school, I encourage him to take public transport.
0: Okay.
1: But he's like, Mom, can I just take a taxi? You know, when I can't drive him there.
0: Okay. So he's old enough to take the bus or the subway himself?
1: Oh, he's old enough to take public transport on himself, but not necessarily cabs.
0: Okay.
1: Not yet.
0: Right. Maybe the bus or the subway for now.
1: Uh-huh.
0: Eventually, taxis. Mm-hmm. 자, so 오늘 이제 주인공께서도 아이한테 이런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어떤 기다림의 미약 그걸 이제 느껴보게 한다든가 좀 차로 없이 다니다 보면 좀 고단할 수도 있잖아요.
1: 네. 네,
0: 그런 거라든가 편안함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다.
1: 맞아요.
0: 이런 걸 좀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상당히 깊은 어떤 생각이 있으셨어요.
1: 저도 사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0: 그쵸?
1: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들. So I do want to help him realize that, you know, nothing is free and that he should be thankful for all the things that he has, right?
0: 네. 아이의 반응은 어땠을지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1: yeah?
0: 그러면 엄마의 의도는 알았고요.
1: 네.
0: 아이의 반응이 어땠을지 사연을 통해서 저희가 또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새싹 사연이고요. 택시 타자는 남편을 교육시키는 아름다운 청취자님.
0: 네. 네. 아름다운 청취자님의 아름다운
1: 사연입니다.
0: 네. 자, 오늘 내용 그럼 저희가 영어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말 이제 사연 내용과 영어 문장을 하나하나 매칭하면서 정말 좋은 표현들 많이 배워볼게요.
2: Learning to be grateful. I always drove my child around everywhere. But one day, I wanted to teach him to appreciate the value of everyday life. I wanted him to experience the patience that comes with waiting for public transportation and the physical burden of getting around without a car. That way, he could understand that the comfort we've enjoyed isn't something to take for granted. My son enjoyed the new experience at first. But before long, he started complaining about all the waiting and how tired his legs felt. Even now, he sometimes says, "When is the bus coming?" or "My legs hurt," as he urges me to hurry. But I think he's starting to discover the pleasure of traveling by public transportation. I am proud of him for learning to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I think these small inconveniences have helped him grow a little bit more.
0: 자,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차로만 데리고 다니던 아이에게 어느 날 문득 일상의 소중함을 좀 알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1: I always drove my child around everywhere, but one day I wanted to teach him to appreciate the value of everyday life.
0: 자, 9월부터는 기회가 될 때마다 오늘의 동사 이렇게 하나씩 좀 정해드려서 그 동사를 여러분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쓸 수 있게 좀 도와드려볼게요. 오늘의 동사는 이 appreciate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달에도 나왔었어요, 사실. What does it mean?
1: Appreciate means to be thankful for.
0: Right.
1: For great, be grateful for something.
0: 이제 고맙다에서 이제 한층 더 나가는 게 뭐의 가치를 알기에 고마움을 느낀다. 혹은 우리말로 그냥 소중하게 여기다.
1: 맞아요.
0: 이렇게 그렇죠? 생각해도 돼요.
1: 네. 네.
0: 소중하게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동사를 쓰시면 되는데 오늘 두 번이나 나옵니다. 패턴에도 두 번 나오고 그래서 아예 제가 책을 쓰면서 작정을 하고 이 동사를 오늘 여러분과 꼭 자기 걸 다시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appreciate the value of everyday life. 그러면 하루하루 일상의 그 작은 소중함을 소중하게 여기다. 얼마나 소중한 동사예요?

0: 이동사 오늘 화이팅해서 우리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항상 이렇게 운전해서 데리고 다니다가 I always drove my child around everywhere. 자, 그러다 하루는 But one day,
1: I wanted to teach him to appreciate the value of everyday life.
0: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appreciate보다 좋은 동사는 없어요. Thank도 되지만 약간 뭔가 좀 부족한 느낌. 그럴 때 appreciate입니다. 소중히 여기다. 소중함을 알게 되다. 자, 이어갈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겪는 기다림의 미약, 그리고 차 없이 다닐 때의 육체적 고단함.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누려온 편안함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란 걸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1: I wanted him to experience the patience that comes with waiting for public transportation and the physical burden of getting around without a car.
0: Okay. 일단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건 그 인내심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잖아요. So we use the word patience here. So I wanted him to experience the patience that comes with waiting for public transportation. Come with 뭐뭐 하면 직역하면 뭐와 같이 온다는 얘기니까 뭐뭐의 수반되는의 의미로 봐야겠죠. Come with 동그라미 치시고 의미 잘 보세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면서 그의 수반되는 인내심, 즉 기다림의 미학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And
1: the physical burden of getting around without a car. The physical burden. Of course, yeah, they have to stand, they have to wait. Sometimes they have to wait a long time, so it could be tiring. It could feel burdensome, right?
0: Sometimes you have to stand in the bus when it's moving.
1: That's right.
0: So you have to hold on to the handles and you have to be there. So it could be a burden on your body. 그래서 이제 physical burden이란 건 육체의 어떤 고단함 같은 것들을 맞아요. 이제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
1: 몸이 좀 피곤할 수 있죠.
0: 그렇죠. 네. 자, 여기 이제 get around라는 구동사가 나왔죠. 바로 첫 번째 줄에 아까 drive around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동사 중에 around 붙은 친구들은 전부 다 여기저기에 해당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drive around 하면 여기저기 운전해 다니다.
1: Right. 뭐 carry around.
0: 그렇죠. 그럼 들고 다니다 여기저기.
1: Look around.
0: 여기저기 둘러보다.
1: Walk around.
0: 여기저기 걸어 다니다.
1: 많죠. 네.
0: 너무 많네요. Get around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에 해당하는 말이죠.
1: 맞아요. 네. 혹은 어디에 도착하고 약간 to get somewhere, get around.
0: 그렇죠. So get around without a car 하면 차 없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의 어떤 육체적 고단함. 자, 그 다음 부분이요.
1: That way, he could understand that the comfort we've enjoyed isn't something to take for granted.
0: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 입투형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안 봤을 리가 없을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Isn't something to take for granted. Okay? 좋습니다. 이어갈게요. 자, 아들은 처음에는 이 새로운 경험을 마냥 신기해하면서 좋아했습니다.
1: My son enjoyed the new experience at first. So at first,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죠.
0: 그렇죠. 신기해하며 좋아했다.
1: Yeah.
0: He enjoyed 했어요. 그러나 이내 반복되는 기다림과 다리의 피로감에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 부분.
1: But before long, he started complaining about all the waiting and how tired his legs felt.
0: 그렇죠. 자, 일단 불평을 한다는 쪽에 가장 기본적인 동사는 complain이 맞고요. 그 밖에 좀 구어체에서 많이 쓰는 동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1: 여기서 뭔가 좀 막 불만이어가지고 투덜대고 막 이럴 때 you could fuss about something.
0: 아, fuss도 동사를 쓸 수 있네요.
1: Yeah.
0: 그 make a fuss about에 쓰는 fuss를 약간 난리법석 같은 단어잖아요.
1: Yeah.
0: 별거 다닌 일을 막 크게 막 이렇게 난리 칠 때. 근데 fuss가 좀 동사로 쓰면 불평 쪽에 쓸 수도 있고 fuss about. What else?
1: Or you could whine about something like a cry, like a baby, 막 찡찡거릴 때 있잖아요.
0: 그 찡찡이죠.
1: Yeah.
0: 찡찡거리다.
1: W-H-I-N-E.
0: Yes. Yeah. So he started whining about. Fussing about, 그 두 가지만 더 알아두시고, complaining about all the waiting and how tired his legs felt. 다리 아프다고 투정을 부렸다. 자, 지금도 종종 버스 언제 와요? 다리 아파요? 라고 이렇게 재촉하곤 합니다.
1: Even now, he sometimes says, when is the bus coming? Or my legs hurt as he urges me to hurry.
0: He urges me to hurry. urge 자체는 뭐 해달라고 이제 뭘 촉구하다 이런 쪽의 동사이긴 해요.
1: Yeah. Urge. So you could urge someone to leave. Uh-huh. 그럼 빨리 이제 떠나라, 가라 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0: 강한 쪽으로 요구할 때 쓰는 동사인데
1: yes, yes.
0: 아, 빨리 가요, 힘들어요. 막 이런 식으로 mm-hmm.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 Yeah.
0: 그래서 좀 재촉하다의 의미로 쓸 수 있는 이 다섯 단어 오늘 통한 길번으로 가겠습니다. He urges me to hurry 갈게요.
1: He urges me to hurry.
0: 나한테 서두르라고 막 재촉한다. 자, 그렇게 외우세요. 자, 통한 기이니까 한 두 번만 해볼게요.
1: He urges me to hurry.
0: He urges me to hurry.
1: One more time. He urges me to hurry.
0: 좋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제법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눈치입니다.
1: But I think he's starting to discover the pleasure of traveling by public transportation.
0: Pleasure가 하나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그런 뜻으로 자주 쓰는 단어죠. 그래서 discover the pleasure, 그랬으니까 즐거움을 찾 다가 될 것이고요. 자, 그것을 시작하는 듯하다. Starting to discover the pleasure of traveling by public transportation. 좋습니다. Travel 자체 꼭 여행 가다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두 번째 뜻은 이동하다예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여기서 travel은 이동하다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소소한 것들의 고마움을 느껴가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네요.
1: I am proud of him for learning to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0: 또 나왔죠? 오늘 이 단어를 그냥 완전히 우리 거 만들기 위해서 소중히 여기다 작은 것들을 즉 소소한 것들의 고마움을 느끼다. 자, 그 의미로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대견하다 했으니까 I'm proud of him for learning to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자, 오늘의 이 작은 불편들이 아이의 마음을 한 뼘 더 키워준 것 같습니다.
1: I think these small inconveniences have helped him grow a little bit more.
0: Mm-hmm.
1: So little things 나왔었죠, 전문장에. 그리고 여기서는 small inconveniences, 작은 불편함들.
0: 그렇죠.
1: 그래서 아이가 이 작은 불편함들을 통해서 조금 더 좀 큰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되겠죠.
0: 맞습니다. 한층 성장했다는 얘기죠.
1: 맞아요. Mature. 네.
0: 맞아요.
1: Yeah. 네.
0: 그 문장에 inconveniences의 밑줄이 쳐 있죠, 책에요. 그렇게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가져오다가 조금 더 어휘에 대한 설명을 드린 부분이 12페이지의 vocabulary tips에 있습니다. 우리 입체형 책에 영작도 있고 이렇게 어휘 팁도 있으니까 최대한 교재 많이 활용을 잘 해보세요. 좋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볼게요.
2: Learning to be grateful. I always drove my child around everywhere, but one day I wanted to teach him to appreciate the value of everyday life. I wanted him to experience the patience that comes with waiting for public transportation and the physical burden of getting around without a car. That way, he could understand that the comfort we've enjoyed isn't something to take for granted. My son enjoyed the new experience at first. But before long, he started complaining about all the waiting and how tired his legs felt. Even now, he sometimes says, "When is the bus coming?" or "My legs hurt," as he urges me to hurry. But I think he's starting to discover the pleasure of traveling by public transportation. I am proud of him for learning to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I think these small inconveniences have helped him grow a little bit more.
1: Pattern practice.
0: 자, 여러분 교재 10페이지에 오늘의 패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appreciate 동사 연습하는 날이에요. 자, 첫 번째, 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다. Appreciate the value of.
1: I want to teach him to appreciate the value of everyday life.
0: 그렇죠. 이건 그냥 덩어리로 외워서 쓰셔도 돼요. Appreciate the value of 뭐뭐뭐. 팀워크의 소중함. 자, 그거 해볼게요. We all learned.
1: We all learned to appreciate the value of teamwork.
0: 해보세요.
1: We all learned to appreciate the value of teamwork.
0: 좋습니다. 자, 패턴 3번으로 바로 갈게요, 먼저. Appreciate 자체를 the little things와 붙여서 이번엔 써보겠습니다.
1: I am proud of him for learning to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0: 소소한 것들을 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다. 자, 아무리 바빠도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1: It's important to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no matter how busy you are. 그쵸.

0: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다.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앞에 it's important to 붙여서 이 문장을 오늘 통한기 2번으로 갈게요. 자,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하다. 거기까지.
1: It's important to

0: I heard you've been taking the bus with your son lately.
1: Yes, I'm trying to teach him patience by using public transportation.
0: Doesn't he find it hard?
1: He complained that his legs hurt and got cranky at first.
0: Has he gotten used to it now?
1: Yes, I think he has learned to enjoy the wait.
2: So the man says, I heard you've been taking the bus with your son lately.
3: Mm-hmm.
2: 어, 요즘 아이랑 버스 타고 다닌다면서? 했더니 여자가, Yes, I'm trying to teach him patience by using public transportation.
3: 그렇죠.
2: Teach him patience는 약간 인내심을 가르치다라는 말이잖아요.
3: 기다리고 이런 아까 기다림의 미학을 가르친다.
2: Uh-huh.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아?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He complained that his legs hurt and got cranky at first.
3: 아. 오늘의 형용사로 지정을 해야겠네요.
2: Yeah.
3: 이 cranky란 단어도 이제 영어 구어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말이죠.
2: Mm-hmm.
3: I'm a little cranky today. 오늘 좀 예민해.
2: 네.
3: 오늘 좀 약간 좀 신기가 불편해.
2: 좀 짜증이
3: 짜증이
2: 나.
3: 좀 짜증이 난 상태야. 그게 cranky거든요.
2: 네.
3: 이 Y 붙은 형용사들 하나 나올 때마다 잘 챙겨볼게요. 자, get cranky. Alrighty?
2: Has he gotten used to it now? 지금쯤 그러면은 지금은 좀 적응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I think he has learned to enjoy the wait.
3: Wait이 동사로도 쓰지만 이렇게 명사로 the wait 하면 기다림이잖아요.
2: Mm-hmm.
3: 기다리는 것도 어느 정도 즐길 줄 알게 된 것 같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페이지 영작 5개 꼭 해보시고요. 1번과 3번에 별표 치겠습니다.
2: All right, that's a wrap, everyone.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3: Goodbye, everyone.
2: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 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여러분, 9월이 시작됐습니다. 와, 벌써 2026년도 9월이네요. 그러면 이제 3분기가 시작이 된 건가요?
1: It's the third quarter of the year. That's right.
0: 와,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는 영어 공부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Start English와 함께 2026년을 함께 1, 2분기를 함께 하셨다면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수가 몇 개가 되겠어요? 3, 4분기.

0: 기도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또 이렇게 많은 영어 표현들을 알고 또 해외 나가서 또 한국에 있는 외국 친구들과 또 많은 영어 표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월 달도 화이팅 하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today's expression is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이죠. 큰 사이즈 커피로 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커피숍, 뭐 음료를 시킬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그냥 커피를 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사이즈도 함께 얘기해 주면 한꺼번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I'll have a coffee, please 뿐만이 아니라 coffee라는 단어 앞에 large를 넣어서 큰 사이즈 커피로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큰 사이즈하고요. 미국의 큰 사이즈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국의 큰 사이즈는 정말로 커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regular 사이즈가 우리나라의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별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그 기본 사이즈 있거든요. 그 기본 사이즈는 미국에 가면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이즈가 그 나라의 기본 사이즈예요. 그래서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가셔서 커피 시키실 때 조금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자,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이 문장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What's today's mission sentence again?
1: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큰 사이즈 커피로 주세요 이잖아요. 영어는 뭐뭐 주세요 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음식이나 음료를 달라고 할 때 뭐뭐로 할게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럴 때는 I'll have 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자, 크게 따라해 보세요. I'll have, 네, I will have인데요. I will 부분은 줄여서 I'll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I'll have 뭐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이 뭐뭐 부분에 이제 내가 마시고 싶은 음료를 넣으면 되겠네요. 자, 커피인데 우리가 이제 사이즈까지 말하는 거를 해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A large coffee. 자, 큰 사이즈 커피 한 잔이라는 의미로 앞에 어가 붙습니다. A large coffee. 만약에 작은 사이즈다. A small coffee라고 하면 되겠고요. 중간 사이즈다라고 할 때는 A medium coffee.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큰 사이즈는 A large coffee. 그래서 I'll have a large coffee 라고 말하면 되겠는데 우리가 뭔가를 시킬 때, 주문할 때 주세요 라는 말을 조금 예의 바르게 말하려면 뒤에 please를 넣어주면 좀 공손한 표현이 돼요. 영어는 존댓말이라는 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 공손하게 만드는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겠죠. 자, 그럼 please까지 넣으면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함께 연습해 볼까요?
1: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1: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뭐죠?
1: Well, our sentence was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We're going to change everything after have. So, I'll have 뭐뭐.
0: That's right. 자, I'll have 뭐뭐라고 해서 음식이나 음료를 시킬 때, 주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넣어볼게요. 물론 음식이나 음료를 시킬 때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도

0: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오늘의 미션 문장처럼 아까 작은 사이즈, 뭐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 이렇게 사이즈를 넣어서도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볼까요? 조그마한 작은 사이즈는
1: small,
0: 중간 사이즈는
1: medium,
0: 큰 사이즈는
1: large.
0: 네, 그래서 이것도 앞에 넣어서 사용해보는 것도 연습해보세요.
1: 중간 사이즈도 regular 말할 수도 있어요.
0: 아, regular. 네. 우리 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regular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연습해볼까요?
1: Okay, let's start by only changing the coffee.
0: Okay.
1: So,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Let's change large coffee to small latte.
0: Mm-hmm.
1: I'll have a small latte, please.
0: I'll have a small latte, please. 자, 일단 latte는 latte이겠네요, 그렇죠? Mm-hmm. 발음이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영어로는 latte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작은 사이즈니까 앞에 small 붙여서 I'll have a small latte, pleas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Mm-hmm.
1: Now, when you're ordering at a restaurant, sometimes you want to order an appetizer. Something that comes out before the main dish.
0: Oh, appetizer가 이제 전체 요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메인 요리를 먹기 전에 먹는 요리죠. Mm-hmm. 어떤 거를 먹을까요?
1: You could say, I'll have the tomato soup to start.
0: Aha, I'll have the tomato soup. 여기까지만 보면 토마토 수프로 할게요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the tomato soup라고 했는데 the라고 한 거는 이 가게에 있는 바로 그 토마토 수프니까 특정 토마토 수프라서 the tomato soup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to start라는 게 붙었죠. 먼저로 해석이 됐는데요. 시작으로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작하는 걸로 토마토 수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 요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인 먹기 전에 제가 토마토 수프를 먹을게요. 이렇게 먼저 먹는 음식을 얘기할 때 그 음식을 얘기하고 to start까지 붙여주는 것도 할 수 있겠죠.
1: Mm-hmm. Now maybe someone's meal looks really good.
0: 아, 누군가가 시킨 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죠.
1: But you're not sure what the menu item is.
0: 아하.
1: So you can say, I'll have the same as her.
0: 옆 테이블에 어떤 여자분이 시킨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 근데 뭔지는 몰라요. 그럴 때 저도 그녀와 같은 걸로 할게요. I'll have the same as her. 자, I'll have the same까지만 보면 같은 걸로 할게요 라는 말이에요. The same은 바로 같은 그것이요 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as her가 뒤에 붙였죠. as는 비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잖아요. as her는 그녀와 비교했을 때 같은 것, 즉 그녀와 같은 걸로 할게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ll have the same as Zach. 이렇게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남자일 때는 as him 이렇게도 mm-hmm. 바꿀 수 있겠네요. Zixim,
1: 네.
0: What can I get for you? 무엇을 드릴까요?
1: I'll have the apple pie to go. 애플 파이 포장해 주세요.
0: 오, 또 좋은 표현이 나왔는데요. I'll have the apple pie. 뭐 여기까지는 쉽네요. Mm-hmm. 저는 애플 파이로 할게요 라는 말이죠. 근데 뒤에 to go 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아까는 to start가 있었잖아요. 시작으로라는 말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to go라고 했는데 to go 요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아까 해석이 나왔죠. 포장해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가져가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here or to go라는 말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드시겠어요? 가져가시겠어요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take-out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Mm-hmm. 근데 take-out이라는 표현은 미국에서 쓰나요?
1: 네.
0: 쓰기도
1: People
0: 하죠.
1: People often get take-out.
0: 아, get take-out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여기서 드시겠어요? 아니면 가져가시겠어요? 라고 할 때는 보통은 here or to go.
1: Right.
0: 요렇게 보통 쓰지 here or take-out. 요렇게는
1: 안 써요.
0: 안 써요. 네. 네, 네. 그렇게는 쓰진 않습니다.

0: 그래서 get takeout이라는 표현으로는 많이 쓴다. 이렇게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You could also say, I'll have a bowl of ramen.
0: A bowl of ramen. 라면은 그 자체를 셀 수 없는데 라면 한 그릇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겠죠. Mm-hmm. 그래서 a bowl of ramen을 넣어서 I'll have a bowl of ramen.
1: Maybe if you're feeling adventurous mm-hmm. or you know that the restaurant is high quality, you might say, I'll have the chef's recommendation.
0: 아하, 요 레스토랑이 여긴 믿을만해 라고 생각될 때는 셰프 추천 메뉴로 할게요. I'll have the chef's recommendation. 셰프의 추천 메뉴, the chef's recommendation.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Okay. You could say, well, we said, I'll have the same as her. Mm-hmm. Another way to say that would be, I'll have what she's having.
0: What she's having. 요 표현도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먹고 있는 그것이라는 뜻이거든요. So 그것도 I'll have 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what he's having. 이렇게 mm-hmm. 바꿀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I'll have 뭐뭐 같이 연습해봤고요. 오늘은 일부러 우리가 음식과 관련된 혹은 뭐 식당이나 카페에서 쓸 수 있는 걸로 한정해서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연습했던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볼게요.
1: I'll have a small latte, please.
0: I'll have a small latte, please.
1: I'll have the tomato soup to start.
0: I'll have the tomato soup to start.
1: I'll have the same as her.
0: I'll have the same as her.
1: I'll have the apple pie to go.
0: I'll have the apple pie to go.
1: I'll have a bowl of ramen.
0: I'll have a bowl of ramen.
1: I'll have the chef's recommendation.
0: I'll have the chef's recommendation.
1: I'll have what she's having.
0: I'll have what she's having. Good job.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듣고 올게요.
2: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3: 안녕하세요. 큰 사이즈 커피를 주세요.
2: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3: 아이스로 주세요.
0: 네, 아이스. 맛있죠. 특히 여름에는 아이스고 겨울에도 아이스죠. 네. 자, 처음에 직원이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이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거의 뭐 굳어진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큰 사이즈 커피로 주세요. 여러분, 아하. 이 표현은 알고 계시죠?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자, 따뜻한 음료를 보통 앞에는 hot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이스는 여러분 그냥 아이스라는 표현을 쓸까요? 어떤 표현을 쓸까요? Hot은 형용사입니다. 그럼 ice는 형용사일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ice로 주세요. 아, 여기서도 ice 나오네요. 자, 그럼 영어로 전체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4: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5: Good morning.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4: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5: Iced, please.
0: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4: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1: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0: 안녕하세요.
1: Hi there.
0: 네, hi there라고 했어요. 네, 이건 그냥 hi there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요. 무엇을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1: What can I get for you?
0: 네, 이 표현은 그대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hat can I get for you? 자, 이랬더니 안녕하세요. 큰 사이즈 커피를 주세요.
5: Good morning.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1: Good morning.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네, 아침인가 봐요. 그래서 good morning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오늘 배웠던 표현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뭐 이 표현은 이제 아시죠? 자, 그랬더니 직원이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아이스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네요.
4: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1: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0: 자,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차갑게 드시겠어요? 아니면 따뜻하게 드시겠어요? 라는 질문이죠. 자, 따뜻하게

0: 뜨겁게라는 뜻의 hot 그리고 차갑게는
1: iced.
0: 자, iced. 뒤에 들으셨죠? iced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스 커피라고 하지만 iced coffee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대답은 아이스를 주세요.
2: Iced, please.
1: Iced, please.
0: 네, 그래서 대답도 여전히 iced 이렇게 끝에 D 소리가 T로 들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는 상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3: Hi there. What can I get for you?
2: Good morning.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3: Would you like that hot or iced?
2: Iced, pleas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1: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여러분, 어가 잘 안 들리죠? 그 이유는 바로 have a 요 부분이 연음이 돼요. 그래서 have a. 그래서 안 들립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해 주시는 게 좋겠죠? I'll have a, have a. 아주 짧게 large coffee, please. coffee 발음도 F로 주의해서 연습해 주세요. 같이 해볼까요?
1: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1: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0: I'll have a large coffee, please. 잘하셨어요. 원어민처럼 계속 연습하시면 원어민처럼 발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여러분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1: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English.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쉽고 확실하게
4: 영어회화 레벨 2
3: Easy English.
5: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4: Happy September everyone. This is Juch.
5: 와,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9월 1일 영영 wow.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9월이 왔습니다.
4: This is my favorite season.
5: Ah.
4: I love the fall season.
5: Oh, okay. Yeah. So you're saying that actually yeah. officially September
4: well, we're
5: and
4: officially,
5: means autumn?
4: In my mind, mm. growing up, I think like when September comes around, I'm always like anxious and like excited mm. because 단풍 uh-huh. 지역에 살았는 단풍 진짜 많은 지역에 살았는데요.
5: 아 미국에서
4: 미시간 주는 이제 단풍으로 진짜 유명하긴 해요.
5: 지금 이쯤이면 선생님은 yeah. 미국의 yeah. 미시간 주에 거의 홍보 대사 정도는 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4: 불러주시면 꼭 하겠습니다.

0: 어린 시절에 아는 거밖에 아는 게 뭐 이 시간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But the, we call it the foliage, right?
1: Right.
0: Foliage.
1: 낙엽, 단풍, 단풍이죠.
0: The autumn foliage is so beautiful.
1: 아, 그러니까 이제 9월이 오면 가을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나 보군요.
0: Yes, that's usually around September, middle of September.
1: 아, 그렇죠. Yeah. 사실 우리나라도 뭐 입추 쳐서 지난 지가 오래됐는데
0: 그쵸, yeah.
1: 그때쯤 되면 you can actually feel the change of air. That's really fascinating.
0: The temperature, the air.
1: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을 모르고 어릴 때는 컸어요. But still somehow we had to learn those things.
0: Of course.
1: 뭐 입추가 어떻고 뭐 춘분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뭐 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와, it makes sense.
0: The changing 정말, of the seasons, right?
1: Changing of the seasons.
0: That's
1: 그렇습니다.
0: Right.
1: 자,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9월 1일 화요일 순서로 시작하게 됩니다.
0: Mm-hmm.
1: 함께하고 계신 교재 우리 9월호의 8쪽을 펴시면 되거든요.
0: Okay.
1: 자, 새로운 책, 새로운 가구, 새로운 계절, 새로운 달.
0: We still have time to buy the books at the bookstores,
1: sure,
0: right?
1: I'm sure, yes.
0: Yeah, so if you forgot to buy the books or if you can't find them, you can search them online or go to your nearest bookstore.
1: 아, 네, that's a good idea.
0: Yeah.
1: 자, 이제 보겠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낯선 곳에서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좋을 때가 또 있잖아요.
0: Mm-hmm.
1: 자, 이렇게 길, 방향을 가리켜서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0: Asking for directions.
1: 아, 길이나 방향을 묻는 거.
0: 그쵸?
1: 물을 때 asking for directions. Mm-hmm. 그러면 길 안내를 해주는 것은?
0: Giving directions.
1: Giving directions.
0: Yes.
1: 그러면 나는 참 길치예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정말 저 정말 길치거든요. 그럴 때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I'm bad with directions.
1: I am bad with directions.
0: Bad with.
1: 아.
0: 근데 진짜 완전 길치예요. Terrible with directions.
1: I am terrible with directions.
0: 보이시면 terrible까지는 아니실
1: 아니에요,
0: 것 같은데.
1: 아니에요. 저는 아주 아주 terrible.
0: Really?
1: Unbelievably terrible with directions입니다. 뭐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이 상황에서는 그 이 주인공이 어디를 찾아가겠다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곳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말로 듣죠. 저기 죄송한데요. 시청에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 아, 네, 그럼요. 두 블럭 정도 쭉 가다가 은행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도세요.
1: 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2: 네, 왼쪽에 큰 유리 건물이 보이는데요.
1: 네.
2: 거기가 시청이에요.
1: 아, 거기가 시청이군요. 네. 아, 이제 잘 알겠어요. 아주 완벽한 그런 안내였어요. 생각보다 쉬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쭉 가다가 은행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돌고 그러면 왼쪽에 큰 유리로 된 건물이 보일 건데 거기가 바로 시청이다. 아, 뭐 쉬운데요?
0: It's very simple.
1: 이 정도면 찾아갈 만한데요?
0: Usually directions are pretty simple, right?
1: You think so?
0: If you're almost there.
1: If you're almost there.
0: If you're not too far away.
1: 아,
0: yes.
1: 그렇죠. 맞아요. 뭐 복잡하게 가려면 또 한도 없지만 거의 다 왔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0: Right.
1: 자, 먼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붙들고 잠깐만 말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0: Right.
1: 죄송한데요. 시청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주 공손하고 공손하게 묻는 질문이죠.
0: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1: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이렇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우리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1: 네.
0: 영어에서는 please, thank you, excuse me 또는 sorry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여기서는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Sorry. Excuse me를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하자면 I'm sorry. 를 excuse me랑 같은 맥락에서 씁니다.
1: 아, 네. sorry to bother you. 뭐 그런
0: 그거죠.
1: 의미인가요?
0: 네. Sorry to bother you.
1: 근데 괜히 내가 뭐 길 모르는 게 뭐 죄야?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sorry라고 묻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sorry를 너무 남발하는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네. 아니라 이유가 있군요.
0: 그렇죠.
1: 네.
0: 죄송하긴 하죠.
1: 네네.
0: 그렇죠.
1: 갑자기 가던 사람 붙들고
0: 할 일 있는 사람이고 가는 길에 잠깐 죄송한데요.
1: 네네네.
0: I'm sorry, but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1: 그렇습니다. I'm sorry, but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자, 이런 때 시청이 어디예요? 라고 보통 우리말로 우리끼리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어디 뭐 EBS가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2: 그쵸.
1: 그걸 EBS로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EBS가 어디예요? 라고 많이 묻게 되는데
2: right.
1: 영어로 Where is City Hall? 이렇게는 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당황할 수 있어요.
1: 어.
2: 어디 있냐고? 이거 뭘 물어보는 거지?
1: 아.
2: 디렉션을 물어보는 건지
1: 아.
2: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This is the best way. Because you are asking for directions.
1: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2: Right.
1: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어떻게 가는 거예요?가 거의 동일하게
2: 동일하죠.
1: 쓰는 경우가
2: 네.
1: 있는데 뭐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어로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2: Sure.
1: 이럴, Where is City Hall? 그러면, it's across from that big post office. 그러면 post office가 어디 있는데요? Across from City Hall 이러면 안 되잖아요.
2: 맞아요,
1: 그러니까
2: 맞아요.
1: 위치를 물을 때 그거 그 건너편에 있다고 그러면 안 되고 방법을 묻는 거니까. 자, How to get to City Hall 이 자체만 보고도 City Hall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가 됩니다. How
2: right.
1: to get to City Hall 그죠?
2: How to get to City Hall.
1: How to get to City Hall.
2: Right.
1: 자, 이걸 알려줄 수 있겠냐 하니까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하고 물은 거군요.
2: 이 패턴 could you tell me?
1: 네.
2: Could you tell me? This actually says, please tell me the directions.
1: Please tell me the directions.
2: That's
1: 그렇군요.
2: Right.
1: 여기서는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 Right.
1: 자, 그랬더니 아 그럼요. 제가 알려드리고 말고요. 그거 어렵지 않다라고 한 다음
2: mm-hmm.
1: 두 블록 정도를 그냥 쭉 걸어가다가 은행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2: Sure.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1: Sure. 라고 일단 먼저 얘기한 다음 상대방이 Could you please tell me?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 좀 흔쾌히 그럼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겠죠.
2: Sure, of course.
1: Sure, of course. 그런 다음 쭉 직진하세요. Go straight. Go straight. 근데 얼만큼이라고 할 때 for two blocks, for five blocks, for three blocks 이런 식으로 얼마만큼이라는 말을 해줘야겠네요.
2: Sure. Block.
1: 네.
2: So we're talking about street blocks, right?
1: 네, 네.
2: So go straight for two blocks.
1: 그런 다음 and
2: turn right.
1: Turn right.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어디를
2: 어디서?
1: 끼고.
2: At the bank.
1: At the bank.
2: That's
1: 바로
2: right.
1: 이겁니다. At the bank. 그 은행이 하나 나오는데 은행을 끼고 은행이 나오는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자, 이렇게 말하고
2: yeah.
1: 있습니다.
2: Turn right at the bank.
1: Turn right at the bank. 이때 at라고 쓴다는 것도 꼭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 Yes.
1: Turn right 혹은 turn left at 뭐뭐라고 말이죠.
2: Mm-hmm.
1: 자, could you tell me how to? 그다음에 go straight for, 그다음에 turn right at 어디어디까지 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3: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4: Sure.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1: 네.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했더니, Sure.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Okay, then what?
1: Okay, then what? 그렇죠. 이렇게 많이 묻죠.
2: 이 then what이라는 표현이
1: 네.
2: 그 다음에는 이 맥락이랑 똑같은 뜻이긴 한데
1: 네네.
2: 약간 이 말투도 중요해요.
1: 아, 네.
2: Then what? 라기보다는
1: 네네.
2: 아주 나이스하게 공손하게 I understand. 오케이. Then what?
1: Then what?
2: 그 다음에는요.
1: 아 그렇군요.
2: 네.
1: Then what? 하면 그 다음 빨리빨리 말하시오. 이런 뜻으로 들리니까 Then what? 하고 약간 뭐 어떻게 하는 게 나이스하게 말하는 걸까요?
2: 이게 주로 이제 이 태도에서 다 나오기는 해요.
1: 아.
2: You can just say then what or and then.
1: And then.
2: And then.
1: 그렇죠. And then.
2: 저는 개인적으로 and then을 많이 쓰는 것
1: 그렇죠.
2: 같아요.
1: 네. And
2: 그
1: then.
2: 다음에.
1: 그렇죠. 그리고 나서
2: 네.
1: and then 이런 식으로. Okay, then what?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러면 당신에서 봤을 때 당신 편에서 왼쪽에 커다란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이 보일 겁니다.
2: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1: You wi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이렇게 되는데요. 자, 보일 겁니다. 건물이 있을 겁니다. 건물이 보일 겁니다. 라고 해서 우리말로도 a big glass building 다음에 이제 will be seen 이렇게 말하기도 뭐하고 will be 뭐 on your left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군요.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you부터 먼저 말하죠. 당신 눈에 보이게 될 거다. You will see라고 보통은 많이 말합니다.
2: You'll see.
1: You'll see.
2: You'll see.
1: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어느 쪽

0: on your left.
1: 네.
0: 네.
1: 위치를 표시하는 전치사가 on이잖아요.
0: 그렇죠.
1: On your right, on your left.
0: 네.
1: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0: 어.
1: Right?
0: 특히 마주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내 쪽에서 right. 봤을 때 오른쪽인 거하고 상대방이 봤을 때 오른쪽인 거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1: Exactly right.
0: 그러니까 on your right, on your left 이렇게 정확히 말해주는 게 좋겠죠.
1: Right.
0: 바로 거기가 시청입니다.
1: That's City Hall.
0: That's City Hall. 바로 그곳이 시청입니다.
1: So City Hall is made of a large glass.
0: 네.
1: It's a glass building.
0: Glass building.
1: It's interesting.
0: 그렇죠. 네,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이군요.
1: Right.
0: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Okay, then what?
2: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That's City Hall.
0: 네, 그러니까 먼저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and then you wi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이렇게 말하니 얼마나 쉬워요.
1: Very simple, right?
0: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돌아오면 right. 하면 되는 거니까.
1: 가끔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시청 관련된 내용을 막 얘기하다 보면
0: 네.
1: 가끔 City Hall 앞에 the를 붙여요.
0: 오.
1: The City Hall.
0: 네네, 그러기 쉽죠.
1: 그렇죠. 근데 이거는 this is a proper noun. 시청은 그냥 City Hall.
0: 오.
1: We usually capitalize C, City, and H, Hall.
0: 오.
1: Just City Hall.
0: City Hall.
1: No, the City Hall.
0: 아, 그러면 아 그렇구나. How 네. can I get to City Hall?
1: How can 뭐. I get to City Hall?
0: 근데 우리가 그 영어회화 이제 이런 교재 네. 무슨 프로그램 보면은 이제 길 묻고 답변 아,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예. 상황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왜 시청을 가고 싶어하는지 모르겠는데
1: 맞아 많이 나와요.
0: 다들 시청을 가고 싶어해요. 그러면 또 답하는 사람이 무조건 일단 직진, go straight, 일단.
1: 아 거기서 이 내용도 거기서 나온 건가요?
0: 아니,
1: 그러면.
0: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시청을 기준으로 또 어딜 찾아갈 게 있겠죠.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there's so many things to watch, so many things to see and enjoy.
1: So many activities there, right?
0: Activities too. 몰랐는데 저도 I only recently found out. 정말 yeah. 최근에서 알게 됐어요.
1: Every winter you can do the ice skating event there. They have a lot of interesting, fun cultural events
0: right.
1: there.
0: Oh, I mean in the building too.
1: And in the building as well.
0: Not
1: right.
0: just in the front yard, but in right. the building too. So it's worth, you know, checking out.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 I think people talk about City Hall a lot outside of Seoul because it's the representative city, representative building
0: place.
1: Of the city. And also many activities are happening. In and around City Hall.
0: 아 그렇구나. Yeah. 그러니까 시청에서 정말 많은 그런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1: sure,
0: 특히 yeah. 이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그런 안내도 많이 이루어지고
1: course,
0: 있고요.
1: Yeah.
0: You can get many, I mean, great information, a lot
1: That's
0: of
1: right.
0: information there too.
1: Yeah.
0: 자, 제가 한마디면 many informations라고 할 뻔했는데 말씀드리지만 many informations란 말은 에 틀린 영어입니다.
1: 네. Much information.
0: Much information이라고 yeah. 해야 되겠죠.
1: That's right.
0: 네, 자 그렇게 말했더니 오 완벽해. 나 금방 찾아갈 수 있겠어. 이런 뜻으로
1: perfect.
0: Perfect라고 말합니다. Perfect.
1: Perfect.
0: 완벽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나 금방 뭐 그 잡힌다. 그 네. 어디 있는지 위치가 잡힌다는 그런 이해가 된다는 뜻으로 right. 말이겠죠.
1: 너무 좋아요. Perfect.
0: 네. 너무 좋아요.
1: I understood you perfectly.
0: 그거다. Yeah. 정말 저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1: Yes.
0: Perfect. 그러면서 듣고 보니까 그 정도면 제가 갈만한데요? 라는 뜻으로
1: That sounds easy enough.
0: That sounds easy enough. 라고 right. 말해요.
1: Enough 빼도 괜찮은데
0: 네네.
1: 좀 더 이렇게 easy를 강조하기 위해서
0: 그렇죠 그렇죠
1: easy enough
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that sounds easy 그러면 쉬운 것처럼 들려요 라는 말인데 that 네. sounds easy enough 하면은 for me to find the place 라는 말이 되겠죠
1: 아, 좀 어렵지 않네요
0: 네네.
1: 약간 이런 맥락이죠
0: 그렇죠
1: sounds easy enough
0: that sounds easy enough 그 정도면 내가 찾아갈만 하겠는데요 어려울 게 없겠는데요
1: right.
0: 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뭐 easy enough 뭐 old enough 뭐 tall enough to 뭐뭐뭐가 생략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1: right, right.
0: My son is old enough to drive 그러면 우리 아들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기에 충분할 정도로 나이가 들었다.
1: That's right.
0: 네, 뭐 그런 말이 되는 것처럼.
1: He's old enough to drive.
0: 그렇죠. He's old enough to drive.
1: That means he just got his license.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1: He just got his license.
0: 네. 저기서는 that sounds easy enough. 어떤 말을 듣고 그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들립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 Yes.
0: 자, 이 부분 들어보죠. Perfect. That sounds easy enough. 네, 자, 길 안내하고 또 안내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보세요.
3: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2: Sure.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0: Okay, then what?
1: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That's City Hall.
0: Perfect. That sounds easy enough.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2: 자, 같이 말해볼까요?
3: Let's go!
2: 죄송한데요, 시청에 어떻게 가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3: Sorry,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City Hall?
2: 아유, 그럼요. 두 블럭 정도 쭉 가다가 은행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0: Sure,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3: Sure, go straight for two blocks and turn right at the bank.
2: 아,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은요?
0: Okay, then what?
3: Okay, then what?
2: 왼쪽에 큰 유리 건물이 하나 보일 거예요.
0: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3: You'll see a large glass building on your left.
2: 거기가 바로 시청입니다.
0: That's City Hall.
3: That's City Hall.
2: 아, 그렇군요. 완벽하게 잘 알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겠어요.
0: Perfect. That sounds easy enough.
3: Perfect. That sounds easy enough.
2: 여기까지입니다.
3: Great job, everyone.
2: 아, 정말 잘하셨어요. Mm-hmm. 이렇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따라 말씀하시면서 9월의 문을 활짝 열었으니 여러분의
3: right.
2: 모든 게 다 잘 되실 겁니다.
3: I'm sure everything will work out greatly for you.
2: 네, yeah. 그렇습니다. 자, that sounds easy enough 라는 말이 생각이 만약에 안 나신다면 저희 교재 11쪽을 보시면 또 달리 right.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을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3: Yeah.
2: That sounds pretty easy.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겠고 mm-hmm. 이런 경우 있어요. I think I can manage that.
3: I think I can manage that.
2: 네, 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뜻으로 manage라는 동사 써보실 수 있습니다.
3: Perfect.
2: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3: And this was Jude.
2: 네, 오디오 어학당 많이 활용해 주세요. Mm-hmm.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3: Easy English. English.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천재 과학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상대성 이론을 만든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수학과 과학의 천재성을 보였지만 학교 생활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늘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200년 동안 출간된 무수히 많은 물리학 책을 차례차례 읽어나갔고 입문 고전에도 심취해서 독서 모임을 만들 정도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다 보니 자신만의 독서법을 가지게 됐는데요. 걸러 읽기 독서법입니다. 책의 모든 부분을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유익한 부분은 취하고 무관한 내용은 빠르게 걸러 읽는 것. 아인슈타인은 이런 생산적인 독서를 통해 나에게 필요한 지식을 식별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새로운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딱 필요한 독서법 아닐까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ound, 뜻은 강타하다, 퍼붓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Heavy rains have pounded Korea's southern regions, triggering at least 125 damage reports in South Cholla province alone, while setting a new August precipitation record in Mokpo. 여기서 pound라는 표현은 비나 폭풍이 세차게 퍼부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Waves pounded the coast all night. 파도가 밤새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뉴스에서 pound the region, pound the coast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세차게 퍼붓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ound,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uesday, the 1st of September, and I'm your host, Che Soo-jin. They say necessity is the mother of invention, but in times like these, when living costs are skyrocketing, it wouldn't be wrong to say that necessity is also the mother of viral social trends.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생활비가 치솟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필요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트렌드의 어머니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 중 하나가 바로 직장인들의 도시락 싸기 열풍인데요. One such trend is increasingly gaining traction among office workers who are choosing to pack their own lunches or buy convenience store ready-to-heat meals instead of eating out. What's more, this movement has also ignited a massive lifestyle shift that blends economic necessity with growing interest in wellness and social media culture. 직장인들의 한 끼 점심값이 갈수록 오르다 보니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데워 먹는 요리를 사 먹든지 아니면 장을 보거나 냉장고를 털어서 매일 직접 도시락을 싸오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간단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초간편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0: 뭐 하셔도 되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문장과 또 저희의 제안도 함께 보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문장도 쓸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일부 마지막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서 9시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45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EBS 반디 앱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또 유튜브로는 EBS 라디오 공식 채널인데요. EBS 라디오까지만 검색하셔도 나오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도시락 관련된 사연, 질문, 또 오늘의 무모한 문장 올려주세요. 또 우리 폴 선생님 돌아오셨으니까
1: 네.
0: 환영의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1: 저 그냥 일주일만,
0: 아, 그렇긴 한데. 아,
1: 없었어요. 아유,
0: 그래도.
1: 참.
0: 예. 지난주에는 우리가 we had a double dosage of Karen, which was
1: Yeah,
0: wonderful.
1: absolutely.
0: 그래서 Karen 선생님이 또폴 선생님 대신해서 fill in 해주셨는데,
1: 네.
0: 오늘 또 이렇게 돌아오시니까 또 Paul's Tuesday가 다시 됐습니다. 원상복귀가요.
1: 알겠습니다.
0: Okay.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모한 문장 많이 도전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즈 시작합니다.
2: 코리안 원 strengthened to a 13-month high against the dollar on Monday, driven by exported dollar selling and foreign fund inflows, despite hawkish interest rate remarks from the US Fed.
0: 월요일인 어제 달러 대비 원화가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금리 발언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와 해외 자금이 유입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2: 코리아 Forest Service is designating more than 5,000 hectares across 8 candidate sites nationwide as protected forest genetic resource areas to protect rare plant habitats and improve ecological connectivity.
0: 산림청은 희귀 식물 자생지를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림을 서로 연결해 보전하기 위해 전국 8개 후보지에 걸쳐 5,000 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2: A study by an international research team finds that human activity at Mount Everest melts nearly 2,500 tons of glacier ice and snow each season.
0: 에베레스트를 찾는 등반객과 관광객의 활동이 빙하와 눈을 한 시즌에 거의 2,500톤씩 녹인다는 국제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 NASA has successfully launched a next-generation space telescope aboard a SpaceX rocket, mapping a five-year mission to study dark matter, dark energy, and exoplanets.
0: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차세대 우주 망원경이 SpaceX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 망원경은 앞으로 5년 동안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그리고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 Restricting sugar intake during a child's first 1,000 days can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 of developing early onset cancer and dementia in adulthood, according to research based on a historical analysis of post-World War II British food rationing data.
0: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과거 식량 배급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생애 첫 1,000일 동안 설탕 섭취를 제한할 경우 성인이 된 뒤 암과 치매가 조기 발병할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And those are our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2: The Korean won strengthened to a 13-month high against the dollar on Monday, driven by exporters' dollar selling and foreign fund inflows despite hawkish interest rate remarks from the US Fed.
0: 월요일인 어제 달러 대비 원화가 1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금리 발언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와 해외 자금이 유입된 데 따른 결과입니다.
3: Tell us more, Paul.
2: Well, it got to 1,368.61 per dollar on Monday. Very good. It's the strongest level we've had since back in July 2023. So I think people who like imports are very excited.
3: Yeah.
2: If you're going on holiday to the US, well, you get a bigger bang for your won.
3: Exactly. It was up to like 1,400, almost 1,500.
2: Yeah. I mean, talking, that's a big swing, a big difference. Yes, when it's just a dollar we're talking about, that's one thing. But $10,000, that's a big amount of change.
3: Especially students studying in America,
2: Absolutely.
3: For example.
2: Absolutely. Yeah. And as we're coming into the fall semester, this is going to be very good news for those parents.
3: Parents, those
2: families. Mm. It seems that the reason that we're getting this is because there's been a lot of dollar selling from exporters, and there's also been a net inflow of foreign funds. We'll have to see what happens in the next few days and weeks because, let's face it, not just the currency market, but the stock market, I think, has been very volatile in recent weeks and months. This year has been an interesting year for the stock market.
3: Definitely. 자, 이 환율 얘기할 때 시각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단순히 우리 원화만 놓고 얘기했을 때는 1,400원, 1,500원 정도가 이제 1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1,360원대로 어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졌다. 그냥 금액 자체가 낮아졌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영어식으로는 보통 이제 달러 대비 한국의 화폐,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그 가치가 올라갔다. 가치가 더 올라간 건 맞죠?
2: 네.
3: 네, 그래서 표현의 차이,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어서 혹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왜 우리말로는 내려갔다 그러는데 영어에서는 올라갔다 그래? 할 수 있는데 이런 차이입니다. 네, 뭐 잘 아실 거예요. Okay, so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The Korean won has strengthened against the dollar.
2: Yeah, meaning it has become stronger.
3: Yeah.
2: It is more valuable.
3: Mm.
2: We talk about currencies strengthening and weakening,
3: mm-hmm.
2: meaning they gain value and they lose value compared to other currencies. So
3: 그쵸?
2: if your currency is strengthening, it's going up in value. If it's weakening, it's going down.
3: 그래요. 그래서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올랐습니다. 아, 이제 어제 1,360원대까지 이 원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거든요. 영어식으로는 이렇게 강화했다, 더 가치가 올라갔다, strengthe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여행을 계획 중이거나 아니면은 미국으로 우리 유학 중인 자녀에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부담이 됐던 분들 그나마 조금 이 소식인 것 같아요. All right, what about something the Fed said? And of course, the Fed is the central bank of America.
2: Yes.
3: But they said something hawkish?
2: Yes, H-A-W-K-I-S-H, like a hawk. And if our listeners are familiar with birds, a hawk is one of those hunters, like an eagle. It's, I think maybe you can call it an apex predator. It's at the top of the food chain.
3: Mm.
2: And it has very sharp eyes and does exactly what it wants.
3: Mm.
2: And when we use hawkish in terms of finance, economics, this kind of thing, it's where there's a sense of protection, wanting to control the market, control money, force high interest rates.
3: Mm. Exactly. Hawkish는 hawk와 같다. 매와 같다라고
2: 네.
3: 해서 이제 우리말로는 매파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무서운 발표 이런 느낌이 좀 있죠.
2: 네.
3: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새를 써서 호키쉬의 반대 개념 dovish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Dove는 좀 순한 새 느낌이 있죠.
2: Yes.
3: 그럼 그 느낌 이게 말했을 때 someone said something that's very dovish 그러면은 좀 부드러운 느낌인가요?
2: Yeah, it's more about freedom and love and everything's okay. It's not just economics when we use hawkish and dovish. It may be about finances, but it can also be about politics and about war, for example. So it's used slightly differently in different contexts, but keep those images of the birds in your head and their personalities, and they'll give you a clue.
3: What's also interesting is that the word dove in Korea is 비둘기.
2: Yes.
3: Pigeon is also 비둘기.
2: Yes.
3: So that can be confusing for a Korean learner.
2: Yeah, but they're very different. When you think of a dove, think of a white pigeon.
0: Yes.
2: A snow white pigeon is 맞습니다. A dove. 네. There's other kinds of doves as well, but that's that's the one to remember.
0: 맞아요. 영어에서는 그 평화를 상징하는 하얀색 비둘기는 dove라고 하죠. 그래서 dovish 그러면은 그런 예쁜 새를 연상하시면 되겠고, hawkish 그러면은 아주 매서운, 무서운 이런 매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S Federal Reserve,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를 연방준비위원회

0: 제도를 우리도 줄여서 연준이라고 하듯이 영어로는 the Fed라고 합니다. The US Fed. 자, 다시 읽어볼게요. The Korean won strengthened to a 13-month high against the dollar on Monday, driven by exporter dollar selling and foreign fund inflows, despite hawkish interest rate remarks from the US Fed. Let's move on to the second headline.
1: The Korea Forest Service is designating more than 5,000 hectares across eight candidate sites nationwide as protected forest genetic resource areas to protect rare plant habitats and improve ecological connectivity.
0: 산림청은 희귀 식물 자생지를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림을 서로 연결해 보존하기 위해 전국 8개 후보지에 걸쳐 5천 헥타르 이상의 면적을 대상으로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Tell us more.
1: Well, this is a huge increase in the protected areas compared to last year. It's about 2.5 times the size of the total area that was designated last year. And the idea is basically to protect nature.
0: Yeah.
1: Here in Korea, we love to build, we love to expand, but that can be at the expense of natural habitats. So, for example, there's one area in Pyeongchang, in Gangwon province, where there are bog bilberries,
0: okay.
1: A very particular plant that if they do not protect this area, well, we could see disappear from Korean soil. So they're doing all sorts of things, but it's not just about protecting this little area and that little area. They want to have the flow between areas, what we call ecological connectivity, so that nature can move from one area to another.
0: 네. 여기서 말하는 ecological connectivity라는 게 생태적 연결성, 뭐 서식지 연결성이라고 해서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나 생태적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그런 서식 공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이제 생태계 기능을 유지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요. Ecological, we hear this a lot.
1: Yes, to do with ecology, to do with nature.
0: And connectivity is to be connected.
1: Exactly, yes.
0: What's a habitat, Paul?
1: Well, a habitat is where something lives or someone lives. We can talk about human habitats, but often it's when we're talking about nature. We're talking about the habitat of this animal or the habitat of that bird. You know, where does a hawk live? It lives in a hawk's habitat.
0: Which is high up in a tree, is it?
1: Yes, a nest in a tree in the mountains, perhaps.
0: 아, 그래요. 서식지입니다. 영어로 habitat. 다시 읽어볼게요. The Korea Forest Service is designating more than 5,000 hectares across eight candidate sites nationwide as protected forest genetic resource areas to protect rare plant habitats and improve ecological connectivity. Right, let's take a break. 자, 여러분의 사연 보겠습니다. 최은혜님이요, 호주에서 공부할 때 짜장밥을 도시락으로 싸갔더니 시선 집중이었어요.
1: Fantastic. Yeah, that's a great, great lunchbox.
0: Yeah, I bet people were going, what's that?
1: Yeah, well, it's delicious. Yeah. That's what it is.
0: Yeah, exactly. 그래요. 좋네요. 새로운 거 소개하고. 어떻게 설명을 하셨을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1: Oh, it's difficult with 짜장 because it's black bean sauce.
0: And it's also sort of like Korean style Chinese food. As
1: yeah,
0: well.
1: it's a hard one, but just say it's delicious.
0: Yes, 하연우님은요 호주에서도 밖에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싸요. 양은 적고 3일 먹으라고 도시락 밥 사주면은 이틀 만에 다 먹는 100kg인 그 잘 먹는다고 칭찬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아유, 또 이분도 호주에서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1: Yeah.
0: 우리 누굴까요? 남편분이실까? 아니면 자녀분이신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예, 도시락을 열심히 잘 먹는군요.
1: 네.
0: 칭찬해 주세요. 네. 자, 민영도님. 요즘 젊은 사람들 점심 먹는 걸 보면은 여럿이 함께 가서 각자 먹고 각자 계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다가도 지금은 멋있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돌이켜보면은 지난 45년간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뭣도 모르고 순식간에 지나갔네요. 지금 이 순간을 재미있게 즐기면서 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직장인들 힘내세요. 화이팅!
1: Yes, to all the workers out there, everyone going to the office.
0: 네.
1: Have a good day and have a good lunch.
0: 그래요. 네. 와, 45년 직장 생활 대단하십니다. 자, 20

0: 3232님, 오늘 진짜 한 학기에 두번 싸가는 도시락 쌌는데, 저의 도시락은 스파게티와 볶음밥입니다. 그리고 케이크예요. 오늘도 화이팅 하셨어요.
1: 파이팅!
0: 케이크가 아니라, 코크!
1: Oh, you can have
0: sorry.
1: cake and a Coke if you like.
0: 콜라. 그렇군요. 네네. 좋아요. 자, 그리고 용혜경님은, 저도 아침마다 아들 도시락을 간단하게 싸고 있는데요. 예전 향수도 느껴지고 재밌더라고요. 아들이 1년 정도 사 먹었었는데 올 초에 도시락을 싸줄 수 있냐고 해서 시작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간단히 싸니 부담은 없더라고요
1: Oh,
0: 하셨습니다. It's
1: great.
0: very
1: Yes.
0: nice. Yeah.
1: Yeah, and a lovely thing to do for your children.
0: Yes. It sounds like we're talking about grown children here, but yeah, nonetheless, why not?
1: Absolutely. As long as they're paying you for it. Make
0: Yeah.
1: sure you get a little bit of pocket money for that lunch.
0: 자, 2677님, 저는 김밥을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지난주 김밥 먹고 체해서 응급실까지 다녀왔는데, 어머나, 얼음물과 마셔서 그랬네요. 탄산수랑 마셔도 탈이 난대요. 맛있지만 잘 먹어야 하는 김밥, 여전히 favorite입니다.
1: It's the perfect lunchbox food.
0: Another thing about what you drink with the kimbap is when you eat the kimbap, because you have to eat it as soon as possible. You
1: Absolutely,
0: shouldn't
1: yes.
0: leave it.
1: Especially in the summer. I mean,
0: Summertime.
1: we're coming into autumn, hopefully soon, but yeah, always be careful with any food.
0: And lots of messages pouring in saying hello to you, Paul.
1: 어, hello.
0: 신진영님, 폴쌤 너무 반가워요. 냉털에 빵 터져서 한참 웃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생각지도 못한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박민님, 폴쌤 보고 싶었어요.
1: 아이고.
0: 역시 화면을 밝혀주시는 화요일의 남자, 폴쌤.
1: 감사합니다.
0: 서진화님, 폴쌤. 폴쌤의 멋진 목소리와 유쾌한 농담, 그리웠습니다.
1: 아유, 괜찮아. 일주일만 없었어요. I'm just away for one week.
0: 네.
1: Thank you, thank you.
0: 이은미님, 오늘은 폴쌤의 율동 볼수 있겠어요? 하셨습니다.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부담을, 뭐, 부담 안 느끼시죠?
1: 부담
0: 부담 없어.
1: 없습니다.
0: 그러니까.
1: 뭐
0: 좋아요.
1: 수세만 부담
0: 그러니까
1: 있어요.
0: 저한테 만약 율동하라면 좀 부담이에요.
1: 율동
0: 네.
1: 해보세요. 율동. 난 지금 말고
0: 아니,
1: 음악 시작할 때요.
0: 노래 들어야 될것 같아요. 빨리.
1: 아이고.
0: 자, 오늘의 무모한 문장. 오늘은 냉털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요거고요. 샵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Here's Lulu with I'm in Love Again.

0: to strengthen. 자, 그러면 예문 보겠습니다.
1: My trust in Sue strengthened after she saved the last donut for me.
0: 마지막 도넛을 나를 위해서 남겨준 수를 보고 신뢰가 더 쌓였어. 자, 그래서 strengthen이 trust에 대해서 쓰인 거기 때문에 믿음이 더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Thanks, Sue.
0: I saved the last donut for you.
1: And I really appreciate it.
0: Yes, in imaginary world.
1: Yeah. 자. She never saves the last donut. She takes it for herself.
0: 자, 그래서 네, 이렇게 strengthen 쓸 수도 있겠고 다음 표현은 서식지죠. Habitat.
1: It's where something or someone lives. Every... Excuse me. Every zoo tries to mimic the natural habitats of each animal that lives there.
0: 네, 모든 동물원은 이 동물의 서식지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동물들이 지낼 수 있게 합니다. 자, 다음 표현은 녹이다, to melt.
1: Yeah, to turn from solid to liquid. I was disappointed to learn as a child that the warmth of my hand helped melt the ice cream in my cone.
0: 어렸을 때 내 손의 온기가 아이스크림 콘에 있는 아이스크림을 녹게 한다는 것에 실망을 했어. 왜 실망하셨어요?
1: Because it melted faster, and it was all my hands' fault. If I had cold hands, Sue, my ice cream would last longer. Surely you understand.
0: 내 손이 좀 차가웠으면 이러셨군요. 자, 다음.
1: That's why I can never be a sushi chef. My hands are too hot.
0: Right. 자, 이어서 무언가 계획하거나 구상할 때 to map something.
1: Yeah, here we're talking about mapping as in planning something. Mapping something out, making a schedule, making a list of things to do, whatever it is, we're mapping the future rather than the space.
0: Right. So your sentence?
1: I've mapped out the schedule for the month, Sue. If you see any problems, just let me know.
0: 이번 달 스케줄을 계획 한 번을 짜봤는데 문제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은 early onset something이에요. Yeah.
1: Talking about diseases or illnesses, disorders that happen before they should, before the normal age.
0: 그렇죠. 조기 발병하는, 그 다음에 질병 이름 붙이면 됩니다. 예문 볼까요? 한번 볼까요?
1: I've made changes to my diet and lifestyle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early onset heart disease.
0: 조기 발병하는 어떤 이제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의 식단과 라이프스타일을 많이 예, 바꿔서 살고 있어.
1: And that's why Sue never saves the last donut for me. She's protecting me.
0: Yes, that's it, Paul. That's exactly why.
1: And that's why my trust strengthens in you.
0: 자, 이렇게 오늘 Morning Headlines. Morning Headline Expressions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자, 오늘 냉털 도시락 싸왔어요. 자, 여러분의 문장 보겠습니다. 최경애님, Today's lunch is a forgotten ingredients in the fridge special.
1: Oh, very nice. I think you probably, if you were writing this down, you'd need quotation marks for forgotten ingredients in the fridge. But I like it a lot. It's a very catchy little phrase.
0: 그래요. 그래서 앞부분이 이제 형용사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코테이션 마크를 쓰든지 하이픈을 쓰든지 해서 Today's lunch is a forgotten ingredients in the fridge special.
1: Yeah,
0: 이렇게 하면
1: very
0: 되겠습니다.
1: Nice.
0: 네. 자, 3754님은 I became a refrigerator lifter for my lunchbox. Shoplifter가 생각나서 한번 도전해봅니다 하셨는데요.
1: Very creative. I think for a native speaker, you might have to explain
0: it. Yeah, exactly.
1: Some people might get it. But some would go, huh?
0: 맞아요.
1: Maybe refrigerator thief would be better, would
0: 왜냐면,
1: be more clearer to understand.
0: 그렇죠. 리프터를 붙인다고 해서 꼭 쇼프리프터가 생각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쇼프리프터가 그냥 하나의 단어로 인식이 더 많이 되지. 그 lifting이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something lifter 그러면은 왜 냉장고를 들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좀 있다면은 앞에 뭐 예를 들자면은 I became not a shoplifter, but a refrigerator lifter.
1: Yeah.
0: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There is one pun that will work, and you don't need to explain. I became a refrigerator for my lunchbox.
0: That's a-

0: 소지품이 떨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셋째,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고 어린아이는 성인의 어깨 위로 올립니다. 넘어지면 몸을 둥글게 말아 버팁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4: 매일 20분钟
3: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4: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3: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Tuesday, the 1st of September. I'm your host, Chesu Jin, and joining us in the studio today is Paul Matthews. Now,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an article from the New York Times, and today it's all about Dolly Parton. 자, 오늘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미국의 컨트리 싱어송라이터 Dolly Parton의 유명한 어떤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퀴즈 드릴게요. Paul.
1: Which of the following is not a song originally written by Dolly Parton? Number one.
2: I will always love you.
1: Number two. 9 to 5. Number three. Hello, Dolly.
0: I wasn't expecting that.
1: Have I not meant to sing it? They're all songs.
0: Yes, they are. 그래요. 자, 돌리 파튼이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I Will Always Love You, 2번 9 to 5, 3번 Hello Dolly.
1: Are you not singing them?
0: No.
1: Okay.
0: 자, 여기서 일종의 trick. 보기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네. 돌리 파튼이 이 노래는 쓰지 않았습니다.
1: Yeah. And I don't know this.
0: 왜냐면 너무 vain 할 수 있잖아요. 자기
1: yes.
0: 이름이 들어간 노래를
1: exactly.
0: 아, 그럼 마치 제가 뭐 hello Sue 이렇게 너무 아, 그래요.
1: Yeah, and two songs were used in movies. One song was used in a musical.
0: Yes.
1: Yeah,
0: yes.
1: That's maybe another hint as well.
0: 그래요. 좀 팁 많이 드렸습니다. 이 노래 특히 이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Whitney Houston의 노래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원래는 Dolly Parton 노래죠. Dolly Parton이 썼어요. 그 직접 부르기도 했고 처음.
1: Do you want me to sing it again?
0: No.
1: Oh, okay.
0: 자, 정답이 뭘까요? 지금 여러 가지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힌트를 뭐 이따가 더 드리죠. 뭐 또 기사 들으시면은 더욱 더 분명해질 겁니다.
1: 네.
0: 샵 1045와 반디와